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kind는 종류라는 뜻도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때는 친절한 음식 아니겠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What kind of food 하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반대말이 있는데요. 우리 반대말을 나타낼 때는 kind 앞에 o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kind 하면 불친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kind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azy, lazy, 게으른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lazy, L-A-Z-Y로 쓰시면 돼요. L-A-Z-Y 읽을 때는 lazy가 됩니다. lazy는 게으른이라는 뜻으로 쌤은 lazy 하면 뭔가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까요? 먼저 diligent 하면 부지런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diligent 그리고 active, active 하면 활발하고 활동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active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zy, 게으른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lazy. He doesn't like to mov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doesn't like니까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하는 lazy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겠죠. He is lazy 하면 그는 게으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lazy까지 살펴보았고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onest, hone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읽을 때는 honest라고 읽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이 h가 소리 나지 않는 글자라서 마치 h가 없는 것처럼 hones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honest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honest는 h-o-n-e-s-t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honest, honest 이렇게 읽어요. honest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을 말해요. 그래서 be honest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솔직해져 봐 이런 말입니다. be honest,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행동해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직한의 반대말은 정직하지 않은 거겠죠? 이때는 앞에 this를 붙여줍니다. thi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dishonest 하면 정직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거짓말이나 거짓말하다 라는 단어로 이 lie 또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honest, 정직하지 않은 dishonest,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는요, lie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honest people. I like honest people.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honest people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He doesn't tell a lie. He is honest 라고 했네요. 자, 그는 tell a lie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He is honest. 그는

정직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주는 영란어들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kind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은 뭐라고 할까요? laz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은 우리 hon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중요한 영단어들 여러분도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아, 부피라고 하는 것이 변하더라. 그걸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질량은 변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 실험 하나를 같이 한번 보면서 상태 변화 시의 질량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사해보고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푸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상태 변화 시 질량 변화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상태 변화 시 변하지 않는 것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이러한 상태 변화 시에 도대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걸까 변하지 않는 걸까, 그걸 내가 실험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다면요, 오늘 같이 한번 내용들 살펴보면서 그 질문들을 함께 생성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상태 변화 시에 질량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게 궁금하니까 어떤 한 물질을 정하고 상태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 전 상태 변화 후 질량을 각각 측정하면서 질량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만들면 되겠죠. 어떠한 결들을 답으로 얻었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전자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컵 올려놓고 그 안에 액체를 넣어둡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눈금을 통해서 상태 변화 시에 질량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같이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전자저울에 일단 전원을 켜는 거고요. 전자저울 사용할 때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항상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측정되는 값들이

하면 돼요. 그렇죠. 상태 변화를 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비커를 전자저울 위에 그대로 두고요. 액체 양초가 서서히 식으면서 응고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고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액체 양초가 완전히 고체 상태로 굳겠죠. 굳을 때까지 우리는 요 눈금을 보면서요. 전자저울의 질량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최종 질량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실험 과정을요, 반드시 2회에서 3회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주시면서 그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험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 양초가 응고되는 동안 전자저울의 질량값은 처음 측정했던 전체 질량과 거의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값으로 얻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런 탐구,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그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양초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하려고 해라고 나의 역할, 상황, 맥락, 과제 등을 함께 제시하시는 거예요. 양초의 상태 변화 중 질량 변화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알려줘라고 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상태에 대한 입자 배열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질량 변화 여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질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질량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종류가 무엇입니까?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입자의 종류나 개수에 따라서 즉 이런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 상태 변화 전에 질량 한번 쟀고, 상태 변화 후에 질량을 한번 쟀더니, 그두 개의 결과가 거의 같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거나 규칙적으로 배열이 변하거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것이었지, 입자가 더 많아지거나 입자가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상태 변화, 지금 응고가 일어난 거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배열 등이 변하는 것일 뿐, 입자 자체의 종류나 개수가 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태 변화 시 질량 변화를 생각해 보면,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태 변화는 이러한 입자들의 배열 방식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일 뿐, 입자 자체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액체 양초가 응고될 때 입자들이 서로 더 가까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고체 상태가 되지만 각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입자의 총 질량, 즉 양초의 질량은 응고 전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태 변화 전후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응고라고 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일반화돼서 서술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응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결과적으로, 그렇죠,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태 변화 시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결론 해석들을 얻고 싶어요. 실험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과 해석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질문을 던졌어야 했을까?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초 실험을 통해,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하고, 이 전에 이미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어떤 실험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학습이 되어 있겠죠. 나는 양초 실험을 통해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 그런데 부피가 줄어들었는데도 질량이 그대로라는 게잘 이해되지 않아. 실험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막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자의 관점에서 상태 변화 중 질량이 왜 보존되는지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요, 스스로 질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상태 변화 시 질량 변화 여부에 대해서 꼭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희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거칠의 허세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2: SNS에 글 정말 좋더라. 오늘 같이 공부할까?
3: 아,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
2: 며칠 전에 운동하자고 했지? 오늘 같이 운동하자.
3: 아, 내일부터 할게.
2: 어이구, 글만 멋지게 적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네.
0: 오늘의 속담,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저 사람 저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소.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미스터 방. 최만식.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으로 무식하고 가난한 방산복은 해방 후 서울에서 신기료 장수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그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물가가 오르고 돈을 벌지 못하자 독립을 비하하며 불만을 품었으나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점을 이용해 미군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다. 방산복은 거리에서 물건값을 흥정하지 못해 곤란해하던 미군 장교 S소희에게
5: 31!
4: 이라는 한마디를 통역해주며 그의 통역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미스터 방이라 불리며 후화주택에 살게 되었고 미군 장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청탁과 뇌물을 챙기며 막강한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경찰 아들을 둔 덕에 호의호식하다가 해방 후 성난 군중에게 재산을 빼앗긴 백주사가 미스터 방을 찾아왔다. 백주사는 빼앗긴 재산을 찾고 복수를 하기 위해 미스터 방에게 아부를 떨며 간청했고 술에 취한 미스터 방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미군 헌병을 동원해 숙대밭을 만들 수 있다고 거만하게 큰소리쳤다. 미스터 방은 이승만 박사도 자신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며 기고만장하게 허세를 부리다가 베란다 밖으로 양치한 물을 뱉었다. 하필 그 순간 그를 찾아오던 S소희가 그 물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다.

0: 격분한 S소희에게 상놈의 자식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맞으며 미스터 방은 처참하게 나동그라졌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방산복은 어설픈 영어 실력으로 호사를 누립니다. 무식하고 천박한 그가 분에 넘치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 그 자체네요. 남의 위세를 빌려 거들먹거리는 꼴이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백주사 앞에서 뱉어내는 허세는 유란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고작 통역관일 뿐인데 말 한마디면 헌병들을 동원해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이승만 박사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핏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거만하게 뱉은 양침물이 하필 S소희의 얼굴에 떨어지면서 그의 위세는 육설과 주먹 한 방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허세가 멈춘 자리에 남은 건 주인 없는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다 깨져버린 빈 수레의 초라한 파편들 뿐입니다.
1: 오늘의 속담,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모습만 챙기는 경우가 있어.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속, 내실이라 할 수가 있겠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실속을 챙기는 삶을 살기 바라.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기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4, 5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시금치잎은 엽록체가 풍부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잎이에요. 잎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는 이유는 모든 잎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는 MBL, 즉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 측정하는 탐구 도구예요.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기체의 변화를 숫자와 그래프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LED 전등은 태양빛을 대신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비추는 동안 용기 안의 기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봅시다. 과정 3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모듬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광합성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식물의 잎 주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빛을 비춰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동안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산소 농도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빛이 있는 조건에서 식물의 잎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식물의 잎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체 농도의 변화는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다 끝까지 열심히 풀어오셨겠죠? 자, 우리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거든요. 오늘은 13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16번까지는요, 김수월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하는데, 자, 이 김수월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법이었죠. 자, 어떤 표현법일까요? 그렇죠. 반어.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러분, 진짜로 잊었어요? 아니죠. 나못 잊었어요. 그쵸?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내가 이별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잊었노라. 그런데 본심이 튀어나오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나 지금 못 잊었고요. 어제도 못 잊었어요. 그럼 먼 훗날에도 나는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잊었노라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것두 번째는 바로 운율인데요.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주아주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문장 구조 볼까요?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잊었노라라고 하는 이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 끊어읽기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음보의 반복도 나타나고 있고, 세 글자, 그리고 세 글자, 네 글자라고 하는 이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반복해서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1번.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또 1번부터 정답이 등장을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쵸?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반어. 그쵸? 반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2번도 보자고요. 과장된 감정 표현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합니까? 그렇죠.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슬프게 느껴지고 있죠. 틀렸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언어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의성어나 의태어 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쵸?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에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대조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여 사랑과 미련의 정서를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련의 정서가 있긴 해요. 내가 그를 잊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정서를 사랑과 대비시키고 있지 않죠. 대조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번의 정답은 이렇게 1번 반어에 대한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에 먼 훗날이라고 하는 시어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럼 이먼 훗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찾으시면이라고 하는 우리 구절에서 알수 있듯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찾는 그먼 훗날이 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1번 말하는 이가 당신과 헤어지는 날 아니고요.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고 성숙해진 때 잊지 못했고요. 말하는 이가 모든 희망을 상실한 순간 아니고요. 말하는 이가 가정한 불특정한 미래의 상황 이것이 맞겠죠. 당신이 나를 찾는 그날. 말하는 이가 당신과 다시 만난 지 오래된 후에 대한 설명 아니죠. 그래요. 14번 정답은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에서 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자, 1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 반복된다. 규칙적인 율격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시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삼음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생긴다. 그쵸? 뭘 반복하고 있어요? 잊었노라, 잊었노라 반복하고 있죠. 리듬감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고요. 대체로 3, 3, 4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행이 반복된다. 그쵸? 전체 시를 살펴보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빼고는 모두 다 3, 3, 4. 그래서 대체로 3, 3, 4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일정한 운율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계속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니까 니은, 디귿, 리을을 묶은 것몇 번?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6번. 이 시의 말하는 이와 보기의 말하는 이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A와 B, 즉, 이 시의 말하는 이와 이 보기의 말하는 이가 얘기했을 법한 내용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잘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시는 우리가 읽었던 먼후일이고요. 여기서 와 있는 보기의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요.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 시적하자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에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즉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의 순간에 나 어떻게 할 것이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꽃을 뿌리는 행위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길에 그 꽃을 밟고 가라 나즉이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미루어 볼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거예요? 흘리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흘리겠죠. 그쵸? 이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 눈물 안 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눈물 흘리겠죠. 슬프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A.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

됐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무척 그리워요. 우리 먼 후일에서 무척 그리워하고 있죠. 이별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내줄 거예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지내겠지요. 그쵸? 먼 후일에도 나는 잊지 않고 지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고 울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축복해주고, 나 꽃을, 진달래꽃을 뿌려줄 거예요. 축복해주고 울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정말 슬플 거예요.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시간이 흐르며 점차 감정이 정리되고 언젠간 그 사람을 완전히 잊게 되겠지요. 먼 후일에서 완전히 잊게 되는 그날이 올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1번까지는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수필을 여러분이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이란 수에 대해서, 아홉이라는 수가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다. 그러면서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홉은 실제로는 열보다 적거나 작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의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도 들고 있죠. 10만리 장천이라고 하지 않고 9만리 장천이라고 하는 것. 앞길이 창창한 사람, 앞길이 9만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홉 구자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 이야기하고요. 라문단에 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왜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는가? 왜요? 그렇죠.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보다 아홉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열이란 수가 이런 수고요. 아홉은 이런 수입니다. 그래서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라고 하면서 열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다음 또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즉 아홉은 어떤 수다?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이 있는 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거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아홉은 완전에 거의 다 다른 수이다. 맞나요? 그쵸. 완전에 거의 다 다른 수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고요. 아홉은 완전함을 이미 이룬 수이다. 맞아요? 아니죠. 완전함을 이미 이룬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이다. 맞아요? 그래 그대로 있어요.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이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아홉은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이거 있나요? 그렇죠.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라고 하는 구절 그대로 있습니다. 아홉은 하나만 더하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이다. 맞나요? 그렇죠.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글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답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8번.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어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고요. 우리 시험 대비 강의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기역이라 하고 라고 해서 기역에 들어갈 말로 구우일모를 넣었는데, 여러분, 구우일모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한자가 있나요? 그렇죠. 아홉 마리 소,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털.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말하는 게 구우일모예요. 그럼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 여기 기역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읽었다면 구곡, 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굽이굽이 애워두는 상굽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게 구절 양장이라고 한다고 했고,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 구중 궁궐 맞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 구사일생. 아홉 번 죽고 한번 살아난다. 그만큼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고요. 끝간데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 우리 뭐라고 해요? 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의 구천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모두 맞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기역만 구일모가 아니라
9곡 간장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A에 사용된 표현법과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그러면 이건 표현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A에 사용된 표현법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밑에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A 볼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 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구절에 사용된 표현법 뭡니까? 그쵸. 지금 여러분에게 뭘 던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라고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식을 쓰고 있는 거죠. 혹시 이 표현법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표현법을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설의법이 사용된 것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설의법이 아니라면 그 표현법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1번. 믿었건만 거짓이었구나. 그 말들은. 이거 혹시 어떤 표현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장에 뭐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어순이 달라져 있어요. 자,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방법. 우리 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치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2번. 달이 수줍게 구름 뒤에 몸을 숨겼다. 자, 여러분. 달이 몸을 숨겼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달은 그럴 수 없어요. 몸을 숨기는 건 누구만 할수 있어요. 사람만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그 소식이 너무 기뻐서 하늘로 날아오를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늘로 날아오는 거 가능해요? 아니죠. 그만큼 기뻤다고 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사용된 방식은 과장법이 되겠고요. 자, 4번. 이토록 그리운데 어찌 그대를 잊을 수 있겠는가? 오!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대를 잊을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설의법이에요. 그쵸? 여기 설의법 사용됐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이랑 여러분이 어쩌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음표라고 해서 의문형의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설의법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는 왜 떠났을까? 이건 뭐예요?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왜 떠났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질문을 던진다의 문과 답을 한다의 답을 써서 문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은 설의법이 아니라 문답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9번에 A에서 설의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설의법이 사용된 걸 1, 2, 3, 4, 5번 중에 골라주면 그렇죠. 4번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라의 B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B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무엇을? 아홉을 더 사랑한 무엇? 그렇죠, 까닭.
즉 이유를 여러분이 대답으로 제시해 줘야겠죠. 자, 밑에 보시면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까닭은 모든 일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열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는 의미와 아홉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열이라고 하는 수는 이미 완성된 수, 완전한 수, 그래서 더 보태거나 빼지 않아야 되는 수. 라면 아홉이라고 하는 수는 아직 열에 도달하지 못해서 열보다 작지만 대신 그만큼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홉이라는 수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답변이 되겠죠. 까닭 이유가 되겠죠. 자, 볼게요. 예로부터 아홉이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홉을 더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이 밑에 내용과 관련이 없죠. 동양에서 아홉은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복과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홉을 더 사랑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 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없고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죠.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지만 까진 맞아요. 근데 형태적 안정성을 갖춘 수이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아니죠. 형태적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자, 아홉은 수학적으로 열보다 더 크고 많은 의미를 담은 숫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죠. 수학적으로는 열이 당연히 아홉보다 커요. 그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모든 일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 부족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오, 완전함. 그리고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러 했다. 그래서 이 아홉이라는 수가 부족한 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수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쓰시오라고 하면서 보기에 역설적 표현이란 표면적으로는 단어 간의 관계나 문장의 내용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A의 구절은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라고 하면서 이거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치에 어긋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홉이 열보다 실제로는 작거나 적은 수이지만 아홉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홉을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열이 아홉보다 크지만 아홉의 여유, 가능성을 통해서 불완전함 속에 더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래서 결국 불완전함 속에 더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내용을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부터 26번까지는 우리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 양반전, 우리 양반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살고 있는데 가난해요. 그래서 환곡을 구워다 먹고 그것을 갚지 못해요.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그래서 희화한 모습 볼수 있고, 우리 아내의 말을 통해서 양반에 대한 비판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부자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뭐 해보자. 그렇죠.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한국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게 되고요. 다에서 우리 양반 매매 증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양반이 지켜야 할 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라 문가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양반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그 양반의 특권으로 인해서 부리는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라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 마에서 결국 부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반에 대한 비판 담겨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포기하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가에서는

인물의 말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가에 제시된 인물의 말 뭐예요? 그렇죠. 아내의 말. 그래서 우리 답답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주제, 즉 양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에 제시된 인물의 말과 행동은 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에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부자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에서는 나열을 통해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반이 지켜야 될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볼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돈을 쥐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라에서는 묘사를 통해 양반의 권세와 품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라의 내용 보시면, 언제나 종들이 양산에 받쳐줌으로 기미치 휘어지고, 설렁죽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양반의 권세와 품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뭘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반의 위선과 이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 4번이 되겠고요. 마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 부분은 우리 부자의 반응이잖아요.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는 인물의 대사.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상황의 반전. 양반 신분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22번의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가의 양반은 청렴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인물이다.인데 황국을 잔뜩 구워 먹었는걸요? 그쵸.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가의 아내는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성실한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남편을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죠. 그쵸? 나의 부자는 신분차별에 불만을 품고 양반 신분을 얻어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인물. 그쵸? 그래서 천삼에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인물 맞죠? 나의 양반은 끝까지 양반의 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럼 양반이 부자가 황국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어야죠. 양반 채통 지키고 싶었으면. 아니죠. 크게 좋아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마의 부자는 양반의 권세와 사치를 부러워하며 신분 상승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라고 했는데 신분 상승 포기? 하죠. 그쵸. 틀린 설명. 그래서 우리 23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쌀값을 묻지 말고를 통해서 양반들이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 알수 있죠. 그쵸. 쌀값을 묻지 말고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멀리하고 있죠. 자,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아니, 대체 왜? 그쵸. 이것은 실속 없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 맞고요.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양반의 권위의식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 곁불을 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체면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설렁죽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지는 모습을 통해서 양반의 게으른 모습 알수 있죠.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그쵸? 횡포 부리는 모습? 맞죠? 그래서 우리 24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이 글에 드러난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풍자가 잘 나타난 부분, 그리고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다. 그쵸. 빚을 갚으려면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죠. 풍자하고 있는 건 맞고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는 말을 통해 양반의 비생산성. 그쵸. 경제적 무능력 풍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문과의 홍패를 돈자루로 표현하여 양반이 누리는 특권을 풍자하고 있다. 이 홍패만 있으면 돈이 막 나와. 그쵸. 양반이 누리는 특권 풍자하고 있는 거 맞고요.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라는 말을 통해 양반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양반이 횡포 부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원망할 수 없어. 왜냐? 나는 양반이니까. 그쵸. 나와 있고요.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분제에 도전하는 부자의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자의 태도를 풍자한 게 아니죠. 누구? 그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나에서 알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두 가지를 찾아 쓰는 건데요. 나에 보시면 이 부자가 가족과 의논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항상 천한 대접을 받아요. 즉, 뭐가 존재했다? 신분에 의한 차별이 존재했다. 첫 번째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뭘살수 있었다. 그래서 신분을 사고 팔수 있었다. 신분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수 있고요. 양반이 이렇게 신분을 팔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환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구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만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틀린 문제의 근거를 써서 이 오답 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대단한 마무리 열심히 푸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읽기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5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에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제들도 다양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개념을 알려줄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었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 바로 이것을 밑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두 밑변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한 두 변, 바로 이것이 밑변이 될 수 있어요. 또 평행사변형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평행한 두 변도 역시 밑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과 같이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바로 이렇게 그 높이를 표현해 볼 수 있답니다. 자, 이처럼 밑변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높이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높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높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밑변 사이의 거리로 두 밑변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높이 또는 뭐 이와 같이 높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답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를 살펴보았어요. 밑변에 따라서 그 높이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살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변과 높이를 알았으니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었잖아요. 이 평행사변형은 1제곱센티미터의 몇 배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요 한 칸이 지금 1제곱센티미터죠.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제곱센티미터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제곱 센티미터가 아홉 개 있어요. 따라서 그 넓이는 9제곱 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다가 삼각형. 자, 이와 같은 삼각형 두 개가 모이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제곱 센티미터 한 개의 넓이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삼각형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기 때문에 결국 1제곱센티미터 세 개의 넓이와 같다. 즉, 3제곱센티미터와 같다.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1제곱센티미터,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 1제곱센티미터,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 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니까 3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와 3제곱센티미터를 더해서 12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이 방법은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두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점선대로 이것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왼쪽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서 겹치지 않게 이어붙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처음에 평행사변형이 결국 직사각형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나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긴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만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딱 살펴보니까 이때 이 가로는 이 처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게 되죠.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밑변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변 사이의 거리, 즉 밑변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것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처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게 되고 직사각형의 세로가 처음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에 밑변의 길이가 4cm이고요. 이때 높이가 예를 들어 3cm다라고 한다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그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이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의외로 이 개념을 놓쳐서 비교적 쉽게 풀수 있는 응용의 문제를 풀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배울 때 정확하게 확인해 두도록 할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해요. 모양이 달라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가나 다라. 평행사변형을 살펴볼게요. 이때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는
4cm예요. 따라서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나의 경우는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는 4cm예요. 따라서 넓이는 3 곱하기 4에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다의 경우에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요. 높이가 4cm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에서 역시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라의 경우에도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요. 이 경우는 높이를 이렇게 바깥쪽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높이가 4cm니까 3 곱하기 4에서 역시 12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어요. 자, 공통으로 밑변의 길이가 3cm로 모두 같죠? 높이는 4cm로 모두 같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을 때 모양이 달라도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평행사변형 가나 다라의 넓이는 모두 3 곱하기 4에서 12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다져볼게요. 평행사변형 가와 나의 높이를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된 것과 같아요. 이때 평행사변형 가에서 이렇게 평행한 두 변, 이것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것을 구해주면 돼요. 1cm 하나, 둘, 셋. 따라서 높이는 3cm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야 하고,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에요. 그럼 이럴 때 높이는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이때 높이는 1cm 하나, 둘, 셋, 네 번, 4cm로 표현되겠죠.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에 따라서 그 높이가 표현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둬야 한답니다.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방법은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는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기억해 둘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들 있죠? 여기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삼각형이 모두 여섯 개 있다라는 얘기는 1제곱센티미터 세 개의 넓이와 같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렇게 1제곱센티미터, 요렇게 1제곱센티미터, 요 둘을 모아서 1제곱센티미터. 따라서 이것은 3제곱센티미터란 말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과 3을 더한 것이 9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9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요? 평행사변형을 선대로 잘라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이동하여서 겹치지 않게 이어 붙였더니 바로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게 되니까 3 곱하기 3, 요한 칸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로가 1cm 3번, 3cm고 세로도 3cm로 표현되죠. 따라서 3 곱하기 3 해서 9제곱센티미터예요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3cm라고 하는 건
처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 또 여기 있는 이 3cm는 처음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즉, 밑변의

넓이가 주어졌네요. 넓이가 32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에 높이가 4cm일 때 밑변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네모센티미터니까 밑변의 길이에다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네모 곱하기 4는 32. 따라서 네모는 32를 4로 나누어 8이 됨을 알수 있죠? 밑변의 길이를 구하여 8cm로 해결해 주었어요. 하나 더 보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해 보자. 그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거 앞서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가, 나, 다. 이 평행사변형들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확인해 봅시다. 가는 밑변의 길이가, 자, 요거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거죠. 가는 밑변의 길이가 2cm, 높이가 4cm, 넓이는 2 곱하기 4에서 8제곱센티미터. 나 밑변의 길이 2cm, 높이 4cm, 넓이는 2 곱하기 4에서 8제곱센티미터. 다 밑변의 길이가 2cm, 높이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럼 높이가 4cm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 모양이 다르지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들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알맞은 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변은 3개예요. 삼각형의 3변 중 우리가 한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에서 이 변이 밑변이면 그와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 이것이 높이가 되고요. 자, 이런 삼각형에서 얘가 밑변이면 이렇게 높이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주어진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밑변을 조금 더 연장해 보세요. 그럼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바로 높이가 되고, 삼각형의 밑변, 그럼 이렇게 높이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밑변에 따라서 높이를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똑같은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길이가 1cm가 되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딱 보니까 1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cm이고요. 높이는 1cm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cm. 자,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더 준비해서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만든 평행사변형 넓이의 딱 반만큼이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누기 2입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를 보니까 요거 6cm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확인하니까 높이가 4cm잖아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 곱하기 4이고요. 우리가 구할 건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눠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요, 결국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삼각형의 높이와도 같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6cm이고요. 높이는 4cm예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잘라서 위쪽에 있는 것을 아래에다가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보았더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해주면 되는 것이죠. 밑변의 길이는 6cm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만든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2cm인데, 그럼 이 2cm는 처음 삼각형 높이인 4cm의 딱 반만큼에 해당이 되잖아요. 따라서 6에다가 4 나누기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cm는 밑변의 길이이고요. 4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높이의 반만큼을 뜻하는 것이다.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결국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자. 이렇게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볼게요. 어떨 것 같나요? 맞아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중학생 때에도 그대로 다뤄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삼각형 가나 다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밑변의 길이를 볼게요. 4cm, 4cm, 4cm. 4cm로 밑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떨까요? 높이는 우리 한꺼번에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높이는 모두 맞습니다. 모두 이렇게 3cm로 같구나라고 표현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6제곱센티미터. 이네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모두 같죠? 즉,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그 삼각형들의 넓이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확인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다져봅시다. 삼각형 가와 나의 높이는 각각 몇 센티미터일까? 그럼 이걸 볼까요? 1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해준다라고 했어요. 삼각형 가에서 이것이 밑변이에요. 그러면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높이는 1cm 네 번. 그래서 이걸 4cm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또 삼각형 나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밑변을 표현했네요. 그럼 밑변을 조금 더 연장해 볼게요. 그랬을 때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이때 높이는 4cm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에 밑변이 정해졌을 때의 높이를 구해서 답해 볼수 있어요. 이어서 만나볼 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1제곱센티미터가 주어졌으니까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5cm이고요. 이때 높이는 바로 4cm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삼각형 한 개를 더 준비하여 이어붙여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면 돼요. 밑변의 길이는 5cm이고요. 높이가 4cm잖아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4. 바로 이것을 2로 나누어 삼각형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럼 5, 4, 20, 2로 나누니까 10. 10제곱센티미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왼쪽의 삼각형을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했느냐? 밑변의 길이는 5cm이고요. 높이가 4cm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죠. 그 각각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겹치지 않게 이어붙이게 되면 바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게 돼요. 이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로가 5cm이고요. 세로는 2cm.

미터니까 이럴 때5 곱하기 2에서 10제곱센티미터가 된답니다. 5cm는 처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은 것이고요. 2cm가 처음 삼각형 높이의 반만큼에 해당이 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라고 생각해 둘수 있답니다. 높이 4cm를 2로 나누면 2cm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네요.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삼각형의 직각 표시가 있을 때에는 밑변과 높이를 찾기 쉽죠. 밑변의 길이가 12cm일 때 높이는 9cm이고요. 아니면 밑변의 길이를 9cm라고 했을 때 높이가 12cm다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나누기 2를 빼면 안 됩니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바로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돼요. 12에 9를 곱하면 108이고요. 이것을 2로 나누니까 54가 되는군요.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54 제곱 센티미터예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또 삼각형의 넓이가 12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이때 밑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넓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지고 이렇게 높이가 주어졌을 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것을 별도의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것이 넓이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넓이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높이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넓이를 구하는 식만 알면 여기서 요 네모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네모는 12에 2를 곱해 24, 그것을 6으로 나누니까 바로 4가 된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4, 6에 24를 2로 나누니까 바로 넓이 12제곱센티미터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는 4cm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보자. 결과는 알고 있어요.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그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표를 완성해 볼게요. 1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 가, 밑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역시 4cm네요. 그럼 넓이는 4 곱하기 4, 16이고 2로 나누니까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또 삼각형 나는 밑변의 길이가 4cm, 높이가 4cm. 4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 삼각형 다는 밑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도 4cm. 4 곱하기 4 나누기 2하니까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 따라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삼각형들의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중요한 원리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했어요.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서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된다. 이것은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삼각형을 두 개 준비해서 이어붙여 만든 평행 사변형 넓이의 딱 반만큼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으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 나누기 2, 즉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익혀 두도록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32강 우리 대상을 설명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북2 준비하셔야 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 남은 문제들 모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잘 풀고 오셨나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우리 비교와 대조 구조, 낱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모두 비슷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공통점을 알려주는 거구나. 반면 다르게 이런 단어면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단어를 통해서 구조를 알 수도 있었고요. 이 구조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정답은 5였습니다. 여러분 만점 구치기 퀴즈를 할 때 김은혜 선생님이 퀴즈를 냈는데 최근에 X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에는 분명히 5일 거야. 또는 5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X일 거야.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퀴즈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5인 정답으로 여러 개를 연달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6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교재는 25쪽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이 글을 읽고 푸는 건데요. 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자연재해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뭐 지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는데 이럴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합니다 하면서 자연재해의 의미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 대처하는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인데 말이야, 만약에 일어난다면 기상특보 잘 보고 행동요령, 안전수칙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알맞은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이 뭔지 쭉 알려주게 되겠죠. 자, 나 둘째부터 시작하네요. 앞에는 첫째 하고 나왔겠지만 여기선 둘째부터 나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 때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높은 파도 발생에 큰 위험이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곳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것이 태풍이 왔을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안전한 곳인데 어딜 피해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도 만나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아두어야 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위험해요. 깨질 수도 있어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특히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해서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 태풍 왔을 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셋째 하고 나서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겠죠. 야외 활동 되도록 줄이고 그 다음에 무더위 상황 자주 확인하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더우니까 수분이 다 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시원한 곳으로 가서 그리고 쉬어야 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둘째, 셋째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아,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수칙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구나라고도 우리가 알수 있네요. 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안전수칙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국민 재난안전 포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에 잘 읽고 기억해 도록 합니다. 내가 말한 것들 외에 이런 곳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지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순서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총 정리해주는 그런 단어지,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다음으로, 모두, 반면, 이런 것처럼 그 단어 자체만으로 구조를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6번. 기억은 무엇을 통해 살펴야 하는지 글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기억이 뭔데요? 기상특보군요. 무엇을 통해 기상특보를 살필 수 있다고 글에서 나왔지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 친절하게 쉼표까지 끊어주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순서는 바뀌어도 되겠죠? 라디오 방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연재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문제였네요. 7번. 이 글을 읽고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평상시에 할 일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준수,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해. 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더 읽어볼게요. 현민, 자연재해의 뜻과 종류를 미리 알고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해. 영희,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야 해. 여러분이 처음에 준수의 글을 읽고, 이거 정답 아니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연재해 진짜 무서운 거다?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알아야 해가 이 글의 목적인 거죠. 자연재해 진짜 무섭다? 끝? 아니에요. 그리고 현민이의 말도 보면 자연재해의 뜻과 종류 알려주기는 하는데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된다? 아니죠. 가장 핵심인 것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기 위한 행동 요령, 안전수칙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알맞은 내용이겠죠? 영희가 정답입니다. 8번. 가부터 다에서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이런 것들 폭염과 관련한 문단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인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 세 가지 중에 어떤 단어일까요? 어지러운 기운. 네, 현기증입니다. 현기증. 답은 가인데요. 나와 다의 뜻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메스꺼움이라는 것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마치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려요 하는 것을 우리가 메스꺼움이라고 하고요. 근육 경련은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해서 오그라들어서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다리에 쥐났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게 근육 경련입니다. 어지러운 기운은 현기증이에요. 현기증. 9번.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글의 구조. 자, 일단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안이죠. 그럼 순서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비교와 대조하나요? 이 자연재해는, 이두 가지 자연재해는 이런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조인 걸알수 있어요? 일단은 열거 구조다. 알고 시작해 볼게요.
순서와 상관없이

것이 나여라는 열거구조이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이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드러내는 말 맞아요. 각 자연재해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자, 열거구조 나열하는 거 맞죠? 태풍과 폭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나열만 보고 우리를 낚으려고 했지만 태풍과 폭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설명한 적 없어요. 그럼 비교와 대조 구조였겠죠?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 항목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심 복습 정리하면서 항목별로라는 내용 다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정말 많은데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말하는 구조가 바로 열거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한 개네요. 10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글, 가, 나, 다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를 할 때, 가운데 부분에 기호를 쓰고 중심 내용까지 정리하는 문제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표시한 것처럼, 조건이 뭔지, 우리한테 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글, 가, 나, 다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가운데에 오는 게 뭘까요? 자, 가운데 부분에 오는 걸 알려면 첫째, 둘째 이런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특징을 본격적으로 나열하려는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가나다 중에 어디에 있죠? 빨리 찾아보세요. 나에 있죠, 나.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것은 나이고요. 그러면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태풍,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태풍이 올 때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면 나에 있는 내용, 태풍, 그리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세 가지였잖아요. 지진에 대한 내용 쓰면 안 되죠. 왜? 우리 지문에서는 둘째 하면서 태풍, 그 다음에 셋째 하면서 폭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주어진 글의 내용만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 이렇게 적어줬다면 정답입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지우라는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요. 1이라는 번호가 붙었고요.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자세히 알려주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읽을 사람, 내가 알려주어야겠다. 목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계로 보면은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그런 단계네요.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생각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 문화유산을 설명할 건데 말이지. 문화유산이 참 여러 개가 있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숭례문도 있고, 봉산탈춤, 강릉 단오제 너무너무 많아. 이 중에서 내가 뭘 소개할까? 아, 성덕대왕 신종 너로 정했다. 하나를 딱 고르는 겁니다. 직접 본 적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로 정한 거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 정하기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크기나 소리 같은 특징을 소개하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더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적었죠. 이것은 무슨 단계예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그런 단계네요. 그리고 나서 뭘할수 있죠? 어떤 구조가 좋을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쓸 내용 다 떠올렸어.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과정을 소개하려면 이런 구조. 우리가 빈칸이 있는 거 보니까 문제로 만날 텐데요.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런 구조. 비교하며 설명하려면 이런 구조가 적절할 텐데 뭘 쓸까? 4번 단계는 뭐예요?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단계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나는 열거 구조를 활용해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자, 그럼 구조를 막 고민하다가 글의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 구조 틀을 활용해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1번이에요. 지우는 글을 읽을 사람을 누구로 정했나요? 우리 1번에서 볼수 있었죠. 누구에게 뭘 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읽을 사람과 목적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문화유산을 알려주는 글을 적어야겠다. 이렇게 떠올렸으니까 읽을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목적 적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 학생들. 자, 12번입니다. 지우가 설명하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읽을 사람이랑 달라요. 읽을 사람은 내 글을 누가 읽지 하는 거고, 대상은 내가 무엇을 설명하지 하는 거죠. 누가 읽지가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지 하는 게 대상이에요. 성덕왕의 공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봐야겠다. 아니었어요. 통일신라 유물? 아니죠. 성덕대왕 신종. 야,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서울 숭례문도 있고 봉산팔춤도 있고 단오제도 있는데 뭘 설명하지? 아, 그래도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해야겠어.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뭐 통일신라에서도 경주라는 단어 없었고요. 한국의 대표 종소리의 원리도 역시 아닙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이렇게 선정을 했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요. 13번입니다. 지우가 소개하려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성덕대왕 신종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뒤에만 볼까요? 크기, 모양, 소리 특징, 관계된 설화, 만들어진 까닭 중에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막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하나 뭐죠? 그렇죠. 관계된 설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14번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요. 자, 구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과정을 소개하고 싶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 이 구조를 썼을 거예요. 무슨 구조죠? 과정. 순서 구조죠, 순서. 순서 구조. 그런데 내가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특징을 쭉 나열하는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그리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비교와 자, 여러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아, 비교와 대조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만 빈칸 되어 있으니까 비교와 대조. 실수하기 딱 좋게 이 부분에만이네요. 비교와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대조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1, 2, 3, 4, 5 지우가 이렇게 글을 적으려고 했던 과정, 그림으로 나왔던 거, 번호 붙은 거예요. 1, 2, 3, 4, 5. 자, 구조 틀을 완성하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죠. 1, 2, 3, 4, 5의 장면이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번호는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가 뭔지 정하는 거. 쓸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죠? 지우가 1번에서 고민했던 거. 누가 읽지? 그리고 왜이 글을 쓰는 거지?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 단계 뭐였죠? 누가 읽을 거고 내가 왜이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거에 따라 알맞게 쓸 내용을 떠올릴 거고요. 그다음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것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근데 여기선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거고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이니까 선택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적었으니까 숫자에 맞게 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1번은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니까 2번 하고 있고. 3, 여기 있죠? 4. 마지막에 5.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잘 이어지셨죠? 좋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청자

백자와 조선백자가 있다. 우리 여러 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글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 한번 짚어볼게요. 모두 공통점을 나타내는 단어, 그쵸? 뛰어난 기술,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이런 단어도 이제 보면서, 글자도 보면서, 보여주지만, 뭐 다른 걸 얘기하려나 봐.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차이점도 있어. 내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줄게. 하는 거죠.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고요. 푸른 빛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늬는 어땠어요? 섬세하고 화려했지요. 그래서 이런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를 통해서 아, 고려인들은 굉장히 세련됐구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구나를 알수 있었고 빈칸에 들어갈 거 선생님 너무 고려 청자 말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조선 백자인데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조선시대 일단 시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흰색이네요. 아까는 푸른빛이었는데 여기서는 장식이 없고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대요. 그다음에 뭐 세련된 미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박한 거. 자, 모든 지금 줄친 특징들이 반대되고 있어요. 자, 이점잘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뭐 다르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 하는 거죠.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 잘 내용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열거 구조, 그다음에 순서 구조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도 쓰이니까 이 단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누리집에 올린 게시판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새싹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댓글을 남겼어요.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 설명하는 걸 최고야.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뭐뭐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바람이 나타나는 거죠. 잘 읽었어.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었는데요. 문제 볼까요? 16번. 기억에 들어갈 이 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글의 내용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말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고려 청자도 나오지만 조선 백자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어야죠. 고려 시대만 나온 거안 돼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선 시대만 나와도 안 되고요. 우리 조상들의 도자기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늬의 의미 뭔가요? 이 무늬는 이 의미고 이런 거 나온 적 없었죠? 따라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되겠네요. 17번. 글을 읽고 새싹천사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너가 비교와 대조 구조, 이 친구도 이 글의 구조를 잘 파악을 했나 봐요. 이 구조를 사용하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 이것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아니죠. 좋았다라는 건데,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볼까요?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러면 좋겠어.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 내용,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5번에 있죠, 그쵸? 도자기들을 사용한 때, 언제 사용했는지.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니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아까 하마터면 말을 할 뻔했던 거. 고려 청자의 특징을 쭉 설명해주고 이제 다음 문단에서 조선 백자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굉장히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첫째, 먼저, 반면, 마지막으로 중에 반면이죠, 반면. 그런데 말이야, 조선백자는 다른 점이 있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첫째라는 말은 어떤 구조에서 쓰여요? 열거. 먼저 하는 것은 순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순서 구조네요. 근데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반면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0: 19번 문제 볼게요. 서술형인데요. 고려 청자와 다른 조선 백자 특징입니다. 고려 청자와 다른 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통점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1번과 2번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럼 이것은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겠죠? 여러분, 조선백자의 특징이 나타난 문단을 보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다음에 어떤 특징 나와요? 그렇죠. 색에 대한 내용 나오죠.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찾을 수 있는 특징 뭐 있어요?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 여기서는 색에 관련된 거고 이건 장식에 관련된 거니까 다른 특징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흰색이고 막 화려한 무늬가 있지도 않으니까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그래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적은 내용이 고려 청자와 관련된 것이라던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이라던가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예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틀이에요, 틀. 이것을 그냥 모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글의 구조들을 배웠잖아요. 그 구조를 나타내는 틀이라고 보는 거죠, 틀.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었어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벌써 두 가지 대상을 썼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특징이 이렇습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틀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무슨 구조요? 구조의 이름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비교와 대조 구조. 그러면 답이 아닌 거 여러분 항상 선지를 볼 때는요.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정답이 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1번은 어떤 구조의 틀이죠? 대상이 있고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틀이고요. 2번을 보니까 화살표가 있네요. 정해진 차례 순서가 있나 봐요. 순서 구조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3번이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 이 글이 뭐였지? 앞에 보면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읽은 글이 참 많아요. 십장생에 대한 글도 읽었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서 이글 어떤 글이었지?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글 뭐.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2번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 글이라고 한 거.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런 표시 있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표시가 있다는 것은 16번부터 2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야라는 뜻이니까 20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글이었으니까 3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잘 풀었는데요. 사단원의 특징을 선생님이 보니까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상을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정보를 나타내는 글이었기 때문에 글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 어휘도 공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단원의 특징,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한번 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O, X 중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유까지 꼭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 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식물체가요, 포도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과정 깊게 배울 예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호흡을 광합성과 연관지어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두 컷의 만화가 보입니다. 한 학생이요, 낮에 숲 안에서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기가 상쾌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낮에 숲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공기가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같은 숲에 갔는데 숨쉬기 조금 답답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학생이 느끼기에 왜 낮과 밤에 숲속 공기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해서 이 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낮에는요, 여러분들 이 숲에 있는 식물들 무엇을 한다라고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엇과 무엇을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산소 기체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이 공기가 상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아, 숲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공기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도대체 밤에는 도대체 공기가 왜 변하는 것일까요? 밤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빛에너지가 없어서 이 식물도 광합성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 식물체 내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학생이 느끼기에 낮에 비해서 밤에 공기가 조금 답답하다 느끼게 되는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산소를 이용해 무엇을 분해하여요? 양분을 분해한대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식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도 유지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도 합성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활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아, 우리가 광합성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꼭 필요했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과정 광합성처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무얼 할수 있다. 호흡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식물 세포에서는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함께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의 세포, 포도당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일 거예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호흡을 할 거고요. 산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생님, 광합성 할때 산소 기체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포도당과 산소는 광합성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소 기체는요, 광합성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잎 뒷면에 많은 그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요,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무엇에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너지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양한 생명 활동에 고르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이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호흡을 얘기하면서 계속 광합성도 다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광합성과 호흡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왔대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네, 식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요, 선생님 눈도 계속 깜빡여야 하고요,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업도 해야 되고요, 심장도 계속 뛰어야 할것 같고요, 끊임없이 온몸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혹은 흡수되는 기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요.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그럼 빛에너지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요, 무엇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식물 안으로 들어오고요, 즉 흡수가 되고요, 어떤 기체가, 산소 기체가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산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호흡을 할 때는요, 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합성과 호흡을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요, 식물체 하나로 크게 바라볼게요. 낮에 이 빛이 충분해서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다면, 즉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식물체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볼게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가 식물체가 호흡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은 무슨 기체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 기체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밖으로 방출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의 비교라고 되어 있고요. 낮이에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물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요, 어떠한 기체를 흡수하고, 그렇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요. 이산화...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밤에는요, 호흡만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기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호흡과 광합성 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호흡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이 지필 평가에서는요. 호흡과 광합성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 표로 잘 정리해 두시면요. 그림을 통한 비교도, 표를 통한 비교도 여러분들 다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식물의 모든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계속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 알아냈죠.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엽록체에만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했어요. 아, 광합성은 어디에서만?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자, 호흡은요, 선생님이 언제나 항상 숨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물도요, 밤에 잠잔다고 숨을 안 쉬진 않아요. 호흡을 안 하진 않아요. 항상 호흡은 하고 있다. 광합성은 무엇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광합성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호흡할 때 필요한 원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광합성의 원료는요, 호흡의 산물이기도 했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기체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우리 광합성에는 이 기체가 반대로 바뀌죠. 무엇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겠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에너지의 출입인데요. 여러분들 호흡은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호흡 왜 한다고 얘기했어요?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를 만들 거라고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호흡이에요. 따라서 호흡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광합성에 에너지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광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요.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을?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즉,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아, 에너지가 흡수되는구나라는 거. 이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 비교해 봤다면 교재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우리 수행평가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교재에는 필수 탐구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식물의 호흡 관찰하기 실험이고요. 가,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와 넣지 않는 비닐봉지를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둔대요. 암실이라는 건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그렇죠. 빛에너지를 차단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호흡을 관찰하고 싶으니까요. 자, 나. 다음날 각각의 비닐봉지에 차 있는 공기를 어디에다가 석회수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석회수의 좀 특징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석회수는요 물에다가 수산화칼슘을 녹인 물이에요. 그런데 이 석회수의 특징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CO2가 이렇게 들어가면 석회수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집니다.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석회수가 갑자기 실험하는데 뿌옇게 흐려졌네? 여기 이산화탄소 기체에 들어갔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우리 두 개의 비닐봉지에 똑같이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암실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는 시금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시금치는 암실이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못했겠지만 항상 무얼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호흡에서 우리 들어가는 기체와 나가는 기체를 알면 이 실험의 결과 금방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비닐봉지에 있던 공기를 이렇게 눌러서 시험관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관에 뭐 들어가 있대요? 석회수 들어가 있대요. 자, 이 실험의 결과,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가 들어있던 비닐봉지

시간에 광합성의 산물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산물이 또 이동할 때는 형태를 바꾸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우리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됐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도 있었겠죠.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그때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과 산소라는 기체를 만들죠. 이 산소는 호흡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기 산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에요?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하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당은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저장하기가 좀 어려우니 물에 녹지 않는 무엇으로 다당류인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으니 이 입에 잠시 저장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 붙인 다당류인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주로 낮에 입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주로 밤이 되면요, 이 녹말을 다시 설탕으로 바꿉니다. 설탕은요, 그림 보면, 포도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당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과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탕은 얘가 단당류였다면 여기는 당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당이 두 개인 이당류, 설탕으로 바꾸어요. 그럼 설탕은 다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어디에 각각 이 양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 조직에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요,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지금 색깔을 보니 물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양분이 주로 이동하는 관을 체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무엇은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입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주로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합성의 초기 양분 뭐예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일시적으로 무엇으로 저장해요? 녹말로 저장합니다. 녹말 이동할 때 무엇으로 바뀌어?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세 가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 물에 잘 녹을까요? 녹지 않을까요?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땐 포도당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녹말은요,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 무엇이 녹말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녹말은 이동할 때또 다른 걸로 바꿉니다. 무엇으로? 설탕으로 바뀌어요. 설탕을 아까 선생님이 이당류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개의 당류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설탕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이 설탕은 무엇이 바뀐 거예요? 녹말이 주로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그렇죠. 물관 아니고요.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았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저장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광합성 산물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광합성의 산물을요. 식물의 생장에도 사용을 하고요. 씨를 맺는데,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는 데 사용을 한대요. 우리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 즉 포도당 얘기하는 거겠죠.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포도당은요, 제일 먼저 이 식물체에 무얼 제공하냐면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나요? 네, 포도당이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방금 호흡 배웠잖아요. 호흡이 뭐예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무엇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아, 광합성의 산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 얻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식물체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광합성의 산물에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식물체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 잎, 줄기, 뿌리, 뭐 여기 씨, 열매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게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으로 식물체 자체를 만드는구나. 또 그를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생장을 할수 있습니다. 생장을 하려면 잎이 막더 생기는 거잖아요. 줄기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식물체를 구성하는 것이 광합성의 산물이 될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했어요. 그런데 동물인 우리는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나요? 엽록체가 있었으면 선생님 초록 색깔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우리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즉,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식물체는요, 즉, 광합성의 산물은 동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때 기체인 산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만든 그 양물을 동물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되고 남은 양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양분을 식물체는 자기 몸 안에 잘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데 식물의 종류마다 이 저장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형태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 양파, 과일과 같은 이러한 식물들은요, 우리 이 양분을 무엇으로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사탕무, 사탕수수,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죠. 어떠한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우리 광합성의 산물,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자, 고구마로는 주로 전분가루 만든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녹말가루. 네. 감자, 고구마, 벼, 밀은요. 주로 녹말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콩 하면 대표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콩은요, 단백질 형태로 양분을,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콩, 깨. 우리 깨는요, 깨를 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요? 기름 만들기도 하잖아요. 땅콩과 깨는 대표적으로 어떤 지방이 많은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꼼꼼히 개념 아이템 모아 보았으니 모은 아이템으로 문제 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예요. 자, 두 개의 비닐봉지 속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그림과 같이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비닐봉지 속 공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실험이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험관의 기호는 당연히 무엇이 들어가 있는 식물인 시금치가 들어가 있는 A의 이 시험관이 뿌옇게 흐려질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어요. 그럼 광합성은 하지 않았을 거고 호흡만 했을 텐데 호흡을 했다라는 건 산소는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에 들어가면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빛이 없는 곳에서 시금치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왜? 빛이 없으니까요. 광합성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니은. 빛이 없는 곳에 놓아둔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맞겠죠. 왜? 호흡만 했을 거고요. 그 호흡을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이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했습니다. 디귿. 시금치잎에 저장된 녹말의 양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증가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녹말을 만드는 과정, 결국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즉,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녹말의 양이 증가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광합성을 했다라는 뜻인데, 우리 아까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대요. 그럼 빛이 오랫동안 차단된 거예요? 광합성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녹말의 양이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 알맞게 고른 것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니까 호흡할 때 우리 필요한 거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근데 에너지를 만들 때 물과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겹쳐지는 건 2번입니다.

0: 자, 그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기역은요, 광합성의 산물일까요? 포도당이잖아요. 여러분, 기역은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우리 광합성의 산물이 맞죠. 그래서 맞고요.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나요? 네,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은 아까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광합성 과정에 이용될 수 있겠죠. 광합성의 원료니까. 물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되나요? 네, 물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는 BTB용액의 색깔을 파랑색으로 변화시키나요? 여러분들 BTB용액이요, 우리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어떤 색?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무슨 산성도 산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BTB용액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실험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을 파랑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광합성, 빛이 있을 때 일어나고요.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광합성 엽록체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호흡하고 있어요. 원료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원료였습니다.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들었고요.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고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자, 광합성이요.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빛에너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라 흡수죠. 자, 호흡은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려고, 뭐 하려고, 방출하려고 우리 호흡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 받아서 포도당 만드네요. 아, 가는 광합성이구나. 그럼 우리 광합성 밑에 포도당과 산소로 에너지 만드는 건 호흡이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호흡 아니고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엽록체에서만, 나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가 과정에서, 즉, 광합성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죠. 빛에너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는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호흡이요. 항상 일어나요. 빛이 있을 때만 아니고요. 낮에는 가보다 나가 활발하게. 나는 호흡이에요. 낮에는 호흡보다 광합성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가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네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은요, 낮 동안 잎속 엽록체 무슨 형태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낮 동안 잎에 저장되었던 녹말은 대부분 밤이 되면 물에 녹는 무엇? 우리 설탕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설탕은 어디로 이동해요? 그렇죠.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정답 찾으면요. 포도당, 녹말, 설탕, 체관.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이 되면 식물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은 기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이 개념 클리어의 답 어디에다가 수강의 게시판에다가요,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우리 소통하면서 계속 강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즐거운 동물과 에너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다이아으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와, 32강까지 왔어요. 정말 많이 많이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요, 북원의 첫 번째 시간, 무엇의 첫 번째 시간,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쓰기 과정이라고 했는데, 예,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볼 거예요. 주장하는 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6학년 국어 교육의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이 계속 계속 잘 먹어줘서 라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내용 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6학년 1반 학급 신문이래요. 학급 신문 한 번쯤이라도 만들어 본적 있죠? 자, 여기 학급 신문 주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종이, 우유팩, 나무젓가락 다막몇 개월에서부터 500년 이상 걸리는 것까지. 아, 역시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일회용품은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친구가 어떤 고민에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내 글에 사용하고 싶은데, 그치. 요새는 내 머릿속에서 전부 나오는, 100% 모두 다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글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글에 잘 녹아내리게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요, 진짜 뭔가를 아는 친구야. 왜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용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인용. 자, 이 인용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의 그 단어장에다가 이걸 좀탁 넣었으면 좋겠어.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낱말장 중에 이걸 탁 넣는 거야. 자, 인용이 뭐냐면, 이 인은요, 끌인 자예요. 한자로. 끌인. 끌어당긴다는 거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뭐냐면 쓸 용이에요. 사용한다. 저기 있는 무언가를 나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끌고 와. 그래서 사용한다. 이게 인용이에요. 자, 이게 인용인데, 그러니까 인용은 괜찮은 거야. 아, 내가 내 글을 지금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 글을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인용하면 돼요. 그리고 인용했어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표절은 다릅니다. 자, 표절은 뭐냐? 표절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글로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용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고, 표절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인용은, 자, 나저 A라는 사람의 글을 가져온 거야 하고 말을 해줘. 어딘가에 써줘. 알려줘.

그런데 표절은 쉿! 저쪽에 B라는 사람의 글을 내가 가져온 건데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쉿! 이건 비밀이야. 즉, 몰래 가져오는 거죠. 몰래 가져오면 이건 인용이라고 안 하고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이 뭔지 알아요? 도둑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왜? 몰래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인용과 표절은 똑같은 건데 몰래 하면 표절이고 당당하게 저분이 하신 말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밝혀주면 그건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은 괜찮고요. 표절은 삑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단원의 어쩌면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 같죠? 자,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우하고 지현이가 지금 어떤 기사를 보고 있어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중독된 친구들 많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새벽까지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딱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휴대전화 중독의 그 위험성을 글로 한번 써보자. 그렇죠? 야, 이게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줘야겠어. 글로.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야, 글을 쓸때 주의해야 할게 있을 것 같아. 뭘까? 자, 그래? 그럼 우리 라면 먹고 생각할까? 라고도 할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번 단원의 그 주요 핵심 내용 중에, 인용과 또 표절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용이 되려면, 몰래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방법이 뭐냐?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출처.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출처. 처가 뭐냐면, 곳이란 얘기야. 장소란 얘기야. 자, 말하자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혀라. 이 말이에요. 몰래 가져오지 않아. 나 A라는 사람의 말에서 가져왔어요. B라는 사람의 글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온곳 있죠. 이걸 출처라고 합니다. 자, 이 출처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림에 드러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건 뭐예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죠. 휴대전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게 중독이잖아요. 자, 과대 광고는 뭐 이런 거죠. 뭐 효능, 뭐 효과를 아주 그냥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효능이 없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거짓 후기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좀,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이 약을 뭐 일주일만 먹어도 3kg이 빠집니다. 이런 거. 피해자, 피해자. 이런 거 뭐예요? 과대 광고에 속았어.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이런 과대 광고 조심해야 되지만, 앞에 문제 상황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림의 친구들이 쓰려는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한번 별표해 볼까요? 이 중심 내용이란 말, 이 국어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들어볼 거고, 이게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고요. 또 중요한 내용,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글쓴이가 꼭 전하고 싶은 말, 꼭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게 중심 내용이라는 거고요. 주제라고 달리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림의 친구들이 쓰려는 이 주제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주제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중심 내용이란 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놓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죠. 자, 중심 내용. 뭐든지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잖아. 그쵸?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고 덜 중요한 걸 옆에 주변에다 놓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란 말이 들어갔고요. 중요한 내용. 꼭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말, 내용. 이런 걸 우리는 주제라고 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쓰려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휴대전화 중독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요 내용이.

주제가 중심 내용이 되겠죠.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항상 점검을 해요. 그쵸? 우리 여태까지 계속 점검하는 것 생각해 봤었는데, 우리가 자, 지금부터 쓸 거야. 다다다다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막 쓰다가 보면은 다 쓰고 나서 읽어봤을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쓴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점검하는 게 좋겠죠? 자,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글의 주제를 새롭게 정할 수 있어.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정답! 옳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당연히 유진이죠. 자, 왜 그럴까? 글의 주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일단 주제를 딱 정했으면 그 주제에 알맞게 글을 딱 정리해 나가고 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서술해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정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글을 쓰겠다는 거죠. 그치? 자, 완전히 다른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점검하면서는 흐름이 알맞은지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진이 맞고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여러분, 이 객관적 할 때, 예, 객관, 무엇일까? 일단 반대말은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또, 객관적. 이거 굉장히 많이 쓰지요? 주관적이 뭐고, 객관적이 뭐야? 사실,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국어 어휘를 좀더 많이 알고 싶고, 또더잘 이해하려면, 한자 공부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 주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이 누굴까? 나를 말하는 거야. 나. 나야, 나. 나.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객관은 여기 객은 뭐냐면 손님이란 뜻이 있어요. 손님. 저 사람. 나그네, 저 사람. 나그네, 손님 이런 뜻이 있어. 이건 뭐냐면 제3자. 제3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 예.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보는 것이 바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글은 주관적으로 보면 저번에도 그랬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쓴것 같아. 이말 하면 훌륭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아, 내가 볼 때는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평가해 줄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우리 글을 쓸때 사용한 자료에 무엇을 밝혀 적는다? 예,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용이라는 거죠. 자,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기 위해서는 남이 쓴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짜임처럼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문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한번 1문단부터 볼게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뭐, 휴대전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다 디지털 기기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게 아니래요. 어? 다 편리한데? 아, 뭐, 이걸 동등하게 편리하지 않은 게 있다고? 이게 뭐야? 궁금하죠? 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기술을 사용해서 정보 탐색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는, 예.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도 혹시 나오니까요. 혹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문해력. 여러분, 문해력은 알죠? 들어봤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요런 말이, 예, 새로 생긴 거지.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오고요.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쓸모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 자, 이런 능력을 이런 역량을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 1문단은요,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외워요. 저는 아는데요.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자, 서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부분이에요. 그럼 서론 부분에는, 자, 우리 짜임을 꼭 봐야 된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문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글쓴이가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동등하게 똑같이 편리한 게 아니에요. 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나가자. 좁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높고,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밑에 있고, 그럼 격차가 너무 크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차이, 능력 차이를 좀 줄여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거.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 손짓으로 보시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주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네. 자, 서론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문제 상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간다. 어디에? 서론 부분에. 자, 그 다음이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본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이렇게 줄여야 하는 무엇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이유를 살펴볼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 차이를 좁혀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장에 대한 이유 들어갑니다. 자, 이거 계속 문제에 나올 거예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에서 소외될 수 있다. 예, 제외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줍니다. 자, 우리 토론 공부할 때 계속 선생님이 이거 그려줬죠. 주장이 있어.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해. 기억나죠?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해.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 또 기억하세요. 자, 근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수 있게 했다.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어느 병원에 갈 거예요? 내일 갈 거예요. 그럼 오늘 애플리케이션으로 저 내일 6시 예약입니다 하고 딱 해놔요. 그러면 이제 6시에 딱 맞게 가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있어요. 소외계층이 있어요.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 6시에 나 예약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디지털 기기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아, 저 여기 진료 보고 싶은데요. 6시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소외된 거죠.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뭐 해야 된대요?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뭘까요? 자, 중심 내용이 뭘까요? 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다양한 디지털

쓰레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일단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편리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을까요? 이 글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동그라미. 자, 문단 1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물어봤어요. 자, 서론 부분이죠.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소개하고 앞으로 펼칠 주장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윤의 그 정답, 네, 동윤의 이름을 써줄게요. 자, 이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 이야기, 일부 병원 이야기를 예로 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한다. 예. 근거는 뭐 통계 자료도 되고 실제 사례도 되고요. 예. 관련된 예시 중에 실제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아주 좋은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 예,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유. 이유.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아주 잘 다루는 친구는 정답도 잘 찾아내고 검색도 빨리빨리 해내죠. 근데 이게 잘안 되는 친구는 느려. 실제로 그렇죠.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아까 디지털 문해력이 뭔지 설명했죠? 기기를 잘 다루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고 이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 윤리성까지 갖춘 친구. 아, 이거 함부로 표절하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잘 알고 있는 친구. 이 디지털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이죠. 이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서 뭔가 조사를 했나 봐요.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이 학생들이 생겨서 결국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우려된다. 자,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 그래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한 문단에, 이 본론에서, 한 문단에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 자료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미흡 학생, 이 학생들이 문제라는 거지. 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우수한 학생들이 퍼센트로 보면은 가장 많은 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만들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보통 수준의 학생 비율이 높다. 아니죠. 우수였죠.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했다. 아니었죠? 뭐라 그러더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초 수준의 학생 비율은 33.2%이다. 뭘까, 이거? 보통 수준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보통. 33.2. 예. 보통 수준의 학생이었네요. 성취 수준이 미흡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해요. 예. 다행이네요. 자, 중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을 조사한 자료이다. 초등학생이 되겠죠? 자,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생기면 교육 기회도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디지털 문해력이 우수한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 않았지요. 그 미흡한 학생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한 글이고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으로 알맞은 건 뭡니까? 바로 요거죠.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0: 기계 사용을 금지한다. 전혀 기계를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혼자 연습하게 한다. 교육을 강화한다. 요거죠. 자, 글 속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셋째,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땡땡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요,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얻기가 어렵대요. 요즘 구직 구인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고 하는 것도요, 다 인터넷으로 막 서류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일자리 얻기도 많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 주의해주고 있다.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활하면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다.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자. 자,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 앞에 나왔던 내용도 또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론 부분은 주장을 요약해주고 강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 아니죠. 네, 여기. 알맞은 것이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학생들만 하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요글 내용 있었었어요. 자, 기억을 활용한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자, 땡땡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 즉 전문가의 인터뷰예요. 자, 그럼 뭘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해서 주장을 더 신뢰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믿게 한다. 이건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 자료들을 가져왔다 이거죠. 다음 내용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혔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바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은 결국 뭐다? 그리고 이유도 뭐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여기가 주장이 되겠고요.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여러 가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에서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근거, 2번 과거, 3번 근육.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근거, 정답이 나올 뻔했네. 나왔나 이미? 이것은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근육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을 아는 친구는 따다다 써주세요. 안녕.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고

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듯이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죠. 원리는 삼각형의 닮음에서 왔지만 우리 그 원리는 이제 무시하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우리 예전에 학습했으니까 우리의 저 잠재 기억 저편에 잘 저장해 두고 실제로 공식으로 실전적인 풀이로 접근하자라는 게 지난 시간 포인트였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말씀드릴 텐데 자, 그 문제들이 13번, 15번에 같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는 1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세 직선 LMN이 서로 평행이다. 그랬을 때 Y 빼기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행선 사이에 선분들이 막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의 형태가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있는 10대 Y가 8대 12하고 같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와 10cm도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y 값이 15가 돼야 돼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 해결해 볼수 있죠. 자, 근데 이걸 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선분에서 평행선에 의해서 선분들이 조각이 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쪽에 2대 3이다라고 적용되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x 값이 얼마? x는 6이야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y에서 x를 빼니까 우린 정답을 5번 9라고 쓸수 있는 문제였죠. 자, 문제를 풀면 그냥 이렇게 풀어지죠. 근데 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두 개의 선분에서 왜 그러면 3대 2가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느냐라는 거 원리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는데 꼭지점이 일치하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눈에 보일 거고요. 자, 이렇게도 평행 사변형이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이 그대로 옆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x와 9가 몇대 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 선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 선분들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이제 평행이동 시켜서 꼭지점을 한 점에 일치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닮음인 게두개 나란히 붙어 있는 곶갈 모양의 닮음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지금 이건 곶갈 모자 뒤집어져 있는 형태지. 그래서 2대 3이 x 대 9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지. 결국 떨어져 있는 거 옆으로 평행이동 시켜도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에서 닮음 활용해서 우리 삼각형의 곶갈 모양의 닮음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했던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그래 이제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멀리에서도 바라보고 2대 3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해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결국 나중에 저 끝에 어딘가에 가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이야, 라는 게 그냥 상상되어지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죠? 원리들은 이렇다. 자, 이런 원리들은 이제 소단원

실전 테스트에서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니까, 원리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가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변들이 평행일 때 선분 BC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A라는 점을 지나면서 DC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준다면 우리 그때 만나는 점을 G와 H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사각형 ADCH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선분 GF의 길이, 선분 HC의 길이가 전부 다 7cm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GF가 7cm니까 EG의 길이는 2cm야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BH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H를 보면 충분히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AE 대 AB, 즉, 4대 10, 즉, 2대 5가 EG 대 BH하고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BH의 길이가 5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결국 선분 BC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5cm 더하기 7cm 해서 4번 12cm야라는 정답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개념책에서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위쪽에 있는 변과 이 아래쪽에 있는 변, 그리고 사이에 끼어 있는 변이 옆에 있는 변의 길이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자, 뭔 말인지 복잡해, 그치? 그냥 결론을 딱 보여드리면 느낌이 와요. 자, 4cm, 6cm를 우리 공통으로 2cm 간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2cm 간격으로 쪼개면 이렇게 변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사이의 변이 나타날 거예요. 2cm, 2cm, 2cm 간격으로 쪼개서 변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일정한 간격만큼씩 늘어납니다. 즉, 7에서 가운데 있는 노란색 변으로 늘어날 때그 늘어난 양이랑 이 노란색 변이 선분 EF가 될때 늘어난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 이게 8cm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cm씩 늘어나니까 너는 10cm, 너는 11cm, 궁극적으로 선분 BC의 길이가 12cm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개념책을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실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삼각형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걸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몸에 익혀놓고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 그래서 4번이다 생각할 수 있죠. 자, 13번으로 갑시다. 13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역시나 평행한 변들 주어져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요 DF와 FC가 몇대 몇으로 쪼개져 있는지 생각한다면 또 8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늘려가면서 이 P, EF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나면 EP와 QF를 가지고 뭐 PQ의 길이를 구해내는 이런 형태의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옆에 있는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석대로 삼각형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눈에 하나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선분 EP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길이의 비가 전혀 안 주어져 있는데요? 아, 그래, 그림에는 없지만 식에 쓰여져 있거든요. AE는 3EB다라는 거 쓰여져 있죠. 그래서 AE의 길이가 EB의 길이의 3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1대 4의

2p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분 2p의 길이는 그렇지. 8의 4분의 1만큼이니까 2cm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2p의 길이 먼저 하나 구합시다. 자, 눈에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써 놓을까요? 선분 2p의 길이가 2cm다라고 써 놓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삼각형 하나를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3대 4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구나. 그럼 EQ 대 BC도 3대 4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EQ라는 이 길이가 12cm라는 걸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12cm에서 그렇지 2cm 빼내면 여기 있는 PQ의 길이가 10cm야라고 찾아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선분 PQ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풀다 보면, 그래,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 또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결국 그림에 잘 표시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3대 1이다라는 거, 3대 1이다라는 거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3을 3개로 정확하게 쪼개면 1대 1대 1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주황색 가로 변들이 전부 다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겠죠. 8에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네번 늘어나는데 16cm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한 번, 8에서 네번 늘어나는데 8cm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한번 늘어날 때몇 cm씩? 2cm씩 늘어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0cm, 너는 12cm, 너는 14cm다라는 거지. E에서부터 F까지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2cm와 이쪽에 있는 2cm 빼주시면 선분 PQ의 길이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실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모든 얘기들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랐었는데 안 붙이고 시작했네. 자, 문제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설명이었고, 자, 그 얘기들을 여기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 생각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방법. 이거 하나. 그리고 아예 3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선분들을 적당히 쪼개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쪼개가지고 아유 세 개로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다라는 것들 요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방법을 접근했던 거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13번을 구원픽으로 골랐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자,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복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가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역시나 평행인 변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아까 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면서 길이를 얘기하기가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세개 중에서 두 개는 알고 있어야 간격대를 찾아낼 수 있는데 변의 길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생각해 보죠. 그 삼각형에서 이 5를 연결해 둔다면 1대 3이라고 얘기하는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3cm, 6cm니까 1대 2. 그럼 짧은 거 대 전체는 1대 3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E, O 대 B, C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대 3하고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E, O의 길이가 4cm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4cm를 가지고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 볼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6대 9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2대 3이라는 길이의

아니면 나머지 하나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요, 방금 이렇게 문제를 풀때 선분 2호의 길이가 4cm라는 거 구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F5의 길이도 실은 4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어때요? EF의 길이가 8cm예요. 자, 이제 EF의 길이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12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줄어드는데, 아, 네가 8cm야? 그럼 중간이 10cm고 2cm 줄어들면 선분 AD의 길이가 6cm야?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한, 네, 그런 문제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평행선을 나눠가지고 길이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요,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자주 써먹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시각을 좀 길러 놓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개념책 공부할 때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계속 풀이를 곁들여서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중단원 실전 테스트에 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편리한 방법 하나만 선택해서 풀 거예요. 삼각형을 가지고 풀건, 그냥 평행선들을 그려서 풀건. 자, 둘다 이해하셔야 돼요. 좋았어. 그럼 다음 문제 가봅시다.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15번 문제도 실제로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자. 첫 번째, 정석대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Y cm와 X cm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닮음인 삼각형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평행선이 주어져 있죠? 숙명적으로 평행선이 등장하면 엇각 생각해야지. 너 이렇게 엇각, 가게 크기 똑같고요. 자, 너 이렇게 세모, 엇각으로 가게 크기 똑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각, 맞곡지각으로 서로 가게 크기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EAB라는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ECD라는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AA 닮음인데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 연결하니 빨간색 두 개의 선분이 대응변이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6대 12로 주어져 있으니까, 아,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구나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길이 선분 AE 대 CE의 길이의 비가 1대 2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니? 자, 마찬가지로 뭐도 1대입니까? BE 대 DE도 1대 2야라는 동일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빨간색 삼각형은, 그렇지, 곶갈 모양의 닮음이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고, C를 중심으로 해서 2대 3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10대 10 플러스 X가 2대 3이다 라는 얘기 할수 있어.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2대 1하고 쪼개져 있으니까 역시나 10대 X가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것도요,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X 값이 얼마다? 아, X는 5다 라고 구해진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Y 구해볼게요, Y. Y를 구하려면 어때요? C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이다 라고 살펴봐야 되지. 그러니까 2대 3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6cm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y cm는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4cm가 바로 y cm다 라고 얘기하면서 y 값이 4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괜찮죠? 자, 근데 이 얘기를요, 그래, 어떻게도 해볼 수 있느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평행선들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EC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평행하도록 선 그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이 다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선생님,
여기는 길이가 없는데요.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는 사다리꼴인데 지금은 사다리꼴이 아니라서 길이가 없는데요?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괜찮아. 방금 여러분이 입으로 정답 얘기한 거예요. 길이가 없어요. 그래, 몇 센티미터야? 이거 0cm다라고 생각합시다. 0에서부터 6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 2cm, 너 4cm, 너 6cm 하고 길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y가 몇 cm다? 4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됐니? 이 삼각형 모양도 아까 전에 봤던 사다리꼴과 그냥 동일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F와 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M에서 F이나 AB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주자. 그리고 이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ED의 중점이 될거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0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야 되니까 Y는 4cm, 자 여기 있는 MN의 길이는 8cm, 요런 생각 역시 동일하게 해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바라보더라도 같은 답이 등장하고요. 여기 심지어 이 선분의 길이 문제에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가면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점과 요 교점 사이에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MN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빼야지 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아,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12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8cm라는 게 6cm와 2cm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처음 구했던 것과 역시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이렇게 우리 풀어봤고요.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E는 AC와 BD의 교점이고요. 자, 이렇게 BC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두개 모두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된다? 높이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높이 구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때? 선을 그려놓고 놨더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기울어져 있는 걸 그냥 똑바로 세워놓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의 길이의 비, 닮음 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8대 10이 서로 닮음이거든, 대응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가 2대 3으로 또 2대 3으로 자연스럽게 다 옮겨올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C를 기준으로 해서 3대 5의 길이의 비가 3대 5의 길이의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점 H라고 한다면 선분 EH 대 8cm. 자, 이게 3대 5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H의 길이가 5분의 24cm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삼각형 EBC의 넓이 구해 볼게요.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cm 곱하기 높이 5분의 24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이 좀 불편하네요. 자, 약분합시다. 그럼 너3 나오니까. 자, 2하고 24 약분하면 10이 남고요. 3과 12 곱해서 결국 36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결과 얻어내 볼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이것도요. 2대 3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 2등분하고 너 3등분해서 길이를 0에서부터 8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잘 나가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길이 구할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높이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6번은 15번과 동일한 그림인데 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그냥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 놓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자. 아, 17번이 아니라 그 다음 소단원 실전 테스트 1번이죠. 우리 이제 16번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 1번 문제부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무게중심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 무게중심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선분의 길이의 비에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의 특징들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지금은 완벽한 무게중심은 아니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을 때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 ABC에서 중선 그려가지고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더니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M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M이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CM, 지금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AM을 밑변으로 생각하고요. C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평행선 그렸을 때 ANC라는 삼각형과 NMC라는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아, 넓이 동일하게 나누어지겠구나 얘기할 수 있어서 12제곱센티미터를 6제곱센티미터씩 나누어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 몇 번? 3번 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됐지? 이거 평행선 사이에 그 평행선 사이에 그 평행선을 두고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과 같아진다라는 얘기, 요거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원리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무게중심 배우면서 다시 등장했었고 자주 써먹고 있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분 BC를 D라는 점이 정확하게 2로 반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8cm의 절반이 Y 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Y는 4죠. 더불어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선이 2대 1로 쪼개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9cm를 3등분한 것 중에 1만큼이 X센티미터라서 X가 3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개더 해봐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1번을 가볍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직각삼각형 매우 독특한 상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은, 그래, 중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D라고 얘기하는 점이 AD와 BD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점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빗변의 중점이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은? 아, 외심. 그럼 이 D라는 점에서 A, B, C까지 이르는 모든 길이가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DG의 길이는 5cm의 절반이죠. 너2대 1인 거니까. 그래서 이 DG의 길이가 2분의 5cm고, 그렇다면 선분 CD의 길이는 2분의 15cm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각 2분의 15cm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15cm 두개 더해주면 되니까 15cm다라고 정답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됐니?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해서 문제 3개 풀고 마무리했는데요.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맛있는 토핑이 올라간 이 피자를 한 입에 고소한 치즈가 얼마나 맛있게요.
1: 너무 맛있대요.

0: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지.
1: 미안해 누나. 콜라를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누나, 콜라를 마시면 왜 철미 나오지?
0: 호떡아! 어젠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던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1: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는 그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이, 기억 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이, 좋아, 누나가 또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왜 나올까? 옛날에 우주를 지키는 영웅들, 어젠져스가 있었어.
1: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지는 난 닥터 스트레스.

0: 난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출동하는 어이없맨.
1: 난 어벤져스의 비밀병기 최악. 우리는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기고 마는 어벤져스.
2: 그리고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 타조스.
3: 나는 타조스.
4: 보라돌이야? 뭐야?
5: 멍든 거야? 뭐야?
3: 뭐라고? 어벤져스, 응? 너희들은 내 손가락 한 방이면 끝인 거지. 어? 이...
2: 마지막 희망 트르가 드디어 비밀 무기를 공개했어.

0: 우리가 이겼다!
1: 트루의 비밀 무기는 바로 트림이었댕!
2: 우와! 트루 트림 엄청나다!
1: 그렇지? 호떡이 네 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2: 근데 누나, 트림은 왜 하는 거야?

0: 왜 이상이 생긴 건가?
1: 어? 어, 그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그게, 그러니까. 아, 그래! 홍실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트림 딱지. 트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안녕, 나는 위.
0: 위? 위 아래, 위 아래.
2: 그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위야.
0: 아, 트림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2: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트림은 왜 하는지 알려줄게. 트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 쌓이지. 어? 오늘 점심은 피자를 먹었나 보군. 샐러드도 엄청 많이 먹었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액을 발사해볼까? 우리 위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위액으로 고기와 지방을 죽처럼 만드는 소화. 그리고 또 위액에는
1: 야, 그만 좀 뿌려!
2: 음식물에 묻어서 세균이 들어왔나 보군. 세균, 죽어라!
3: 막 녹아요?
2: 당연하지. 위액에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한 위산이 들어있거든.
0: 아, 그래서 세균도 죽일 수 있구나.
3: 그러면 소화도 끝이에요?
2: 아직 아니야. 위액을 뿌렸으니 소화가 잘 되게 잘 섞어야 돼. 꿈틀 운동으로.
3: 꿈틀 운동?
4: 음식물과 위액이 잘 섞이시길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꿈틀우동 시작! 꿈틀, 꿈틀, 꿈틀, 석자, 꿈틀,
0: 꿈틀, 꿈틀, 석자.
2: 이렇게 꿈틀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죽처럼 만드는 거야.
4: 꿈틀, 꿈틀, 꿈틀. 아, 뭐야. 꿈틀운동 하는데 누구야? 어? 너?
5: 안녕. 난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온 공기야. 공기, 공기, 공기, 공기.
0: 공기요?
2: 그래.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과 함께 공기도 자연스럽게 위에 들어오거든.
6: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2: 공기. 아, 진짜 공기들 계속 들어오네.
6: 공기, 공기.
5: 와, 위 속 되게 신기하다. 어, 위야. 나랑 같이 놀자.
2: 야, 안 돼. 소화시키려면 꿈틀운동 열심히 해야 돼.
5: 에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2: 아, 안 된다니까. 꿈틀, 꿈틀.
7: 그럼 나랑 놀자.
5: 어? 넌 누구야?
7: 나는 고기를 분해하고 나온 가스야.
5: 우와, 살다 보니까 위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반갑다. 나랑 놀자.
7: 그래, 같이 놀자.
2: 진짜
5: 공기, 공기,
7: 가스, 가스,
5: 공기, 공기,
7: 가스, 가스,
5: 공기, 공기,
7: 가스, 가스.
2: 아, 언제 이렇게 다 꽉 찬 거야? 다들 제발 좀 나가.
5: 어?
7: 나가래?
5: 나가래. 나가? 나가.
7: 나가자.
5: 나가자.
7: 나가자.
5: 어? 다쳤는데?
7: 다쳤어?
2: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온 공기와 음식물이 분해된 가스가 섞여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트림이야.
0: 아, 그래서 트림에서 냄새가 나는 거구나.
2: 그렇지. 이렇게 트림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3: 그렇구나. 근데 콜라를 먹으면 트림이 더 나오던데.
2: 맞아. 바로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탄산가스 때문이지. 트림?
5: 어? 넌 또 누구야?

0: 만나서 반가워.
1: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0: 가스, 가스.
1: 공기, 공기.
0: 가스, 가스.
2: 아, 공기에 가스에 탄산까지. 위가 터질지도 몰라. 다들 제발 나가.
0: 나가?
1: 나가자.
0: 나가자.
3: 탄산음 물을 마시면 탄산가스 때문에 트림을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거야. 만약 이유 없이 트림을 자주 하게 된다면 위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해. 알았지?
4: 아, 나도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트림을 자주 했나 봐.
5: 그러니까 트림하기 싫으면 조금만 마셔.
4: 알았어. 참, 근데 트르가 타조스를 완전히 무찌른 거야?
5: 글쎄, 어떻게 됐을까?
6: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5: 그런데 그때!
7: 어떤 악당이나 타도
8: 지구는 계속 우리가 지킨다.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고 말은.
5: 이렇게 어젠저스 덕분에 지구엔 평화가 찾아왔대.
4: 우와, 어젠저스 진짜 멋있다. 트르.
5: 누나는 이제 갈게.
4: 누나 어딜 가려고? 트림 딱지는 주고 가야지.
5: 아, 차차 깜빡했네. 자, 트림 딱지.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4: 좋아, 좋아.
5: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4: 야!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열심히 과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조금 지겨워질 때쯤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요. 오늘은요, 조금 더 새롭게 국어 공부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국어 그 중에서도 내용에 알맞게 띄어 읽기,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인데요. 내용에 알맞게 어떻게 띄어 읽을 수 있을까요? 또 문장의 짜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아하 주제 기억하면서 오늘의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지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 학습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정우가 보낸 사연인데요. 그림부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니까요, 아, 이 친구가 정우네요. 정우가 룰루랄라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 정우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내 사연이 소개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자, 보니까 스피커에서 이렇게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하고 드디어 정우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정우야, 학교 방송국에 사연 보냈어. 친구가 관심을 기울이죠? 잘 들어봐 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정우의 표정입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기대되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이가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는 정우의 사연인데요.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에게 주었어. 가발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붙이거나 쓰는 가짜 머리카락인데요. 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우가요, 아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에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하네요. 사연 속 내용이랑 전혀 다릅니다.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민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가 아빠를 내밀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띄어읽기를 잘못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정우가 겪은 일을 생각하여 차례대로 번호를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맨 처음에는 바로 3번이지요. 정우는요, 서진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했다. 이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3번을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다음은 1번. 강아지가 정우를 보자 방으로 들어갔다이지요. 강아지 가방으로 이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겠지요. 정우가 인사하니까 강아지가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하고 들어가 버렸나 봐요. 따라서 1번이 두 번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진이가 별님아라고 이름을 불러줘.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어. 4번이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민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다. 2번이 마지막 3번, 1번, 4번, 2번 순으로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읽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을 정우가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고치기 위해서 띄어읽어야 하는 곳을 한 군데 찾아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 조금 쉬어 읽을 때는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을 때는요.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표시하는데요. 이 2번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만 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띄어 읽어야 하는 곳은요. 강아지 가방으로 이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띄어읽는 표시해주면 2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글자나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자, 2번 글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해서 문장을 방금 해본 것처럼 알맞게 띄어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문제 풀어본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가 맞고요. 이렇게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은요.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것 말고도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기 전에 자,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문장의 짜임을 한번 우리 배워보고 갈 건데요. 문장의 짜임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찌하다는요. 문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찌하다 입니다. 예를 들면 걷다, 앉다, 눕다, 먹다, 뛰다 이런 것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찌하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떠하다는 무엇이냐? 문장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떠하다입니다. 예를 들면 파랗다, 많다, 적다, 착하다,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것이 바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어떠하다이지요. 어찌하다는 움직임, 어떠하다는 성질, 상태라는 것 두 가지 꼭꼭꼭 기억하면서 우리 문장의 짜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문장의 짜임은요. 크게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입니다. 아까 어찌하다는요.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다. 어찌하다인데요. 이런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짜임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떠하다를 이용해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호는 행복합니다. 지호는 뭐 즐겁습니다. 이런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 두 번째 그리고 문장의 짜임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처럼 이렇게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 세 번째 이렇게 문장의 짜임은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그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띄어읽는 표시를 했잖아요. 띄어읽을 때는요. 이렇게 누가 무엇이 뒤에서 한번 띄어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누가 무엇이 뒤에 문장이 너무 길다 그렇다면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 된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과 함께 같이 한번 관련 문제도 만나보자고요. 자, 문장의 짜임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호와 나비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단원 학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글을 읽고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문장의 짜임이네요.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이지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 자,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문장의 짜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무엇이 어찌하다. 움직임이죠.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찌하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할아버지, 나비도 봄하늘이 좋은가 봐요. 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지호는 행복합니다. 라는 지호와 나비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요. 햇볕이 따뜻합니다. 입니다. 이것은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보면 햇볕이 무엇이 해당하고요. 어떠하다? 성질이나 상태, 따뜻합니다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따뜻합니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예시에도 있었지요. 이것은요. 무엇이 오늘은? 오늘은 무엇이다? 일요일입니다. 적어줄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문장의 짜임, 이렇게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4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구분해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어찌하다는요, 여기 나와 있지요. 움직인 거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하다. 다음 두 번째, 어떠하다는요, 성질이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죠. 막다, 많다, 걷다, 날다, 끄덕이다, 시원하다. 여기서 움직임과 관련되는 낱말은요, 바로 걷다, 걷다. 다음 날다, 날다. 다음은요, 끄덕이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과 관련한 어찌하다이지요. 따라서 1번에다가 걷다 적어주겠습니다. 걷다, 날다. 다음 끄덕이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끄덕이다. 다음, 그렇다면 어떠하다는요? 바로 막다. 맑은 하늘 막다. 다음, 많다. 많다, 적다. 다음, 시원하다, 덥다, 시원하다. 이것이 바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지요. 막다, 많다, 시원하다. 세 가지를 골라 적어주면 이렇게 구분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지요?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호가 말합니다와 짜임이 같은 문장 묻고 있는데요. 자, 문장의 짜임은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에요. 자, 2번. 바람은 시원해요. 이것도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3번. 지호는 행복합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4번. 공원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역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이고요. 5번. 꽃밭에는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꽃밭에는 나비가 누가 무엇이 날아다녀요. 움직임.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바로 지호가 말합니다처럼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와 같은 문장의 짜임이지요. 따라서 6번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단오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가암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단오날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풍속과 습관이 있습니다. 라는 가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여기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나 문단 한번 볼까요? 자,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음력이라고 하면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그것을 한달 주기로 삼아 만든 달력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자,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창포, 식물의 이름인데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오에 얽힌 여러 가지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믿었고 어떤 머리를 어디다 감았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이 나 문단에 나와 있네요. 자, 7번의 단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 문단 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에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문장의 짜임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에요. 2번, 단오에는 부채를 주고받는다. 부채, 부채, 여기 있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3번, 단오에는 창포, 창포 여기 있었잖아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다고 했어요. 4번, 이 모내기를 잘하기 위해 단오날 풍습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생각했다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단오날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에 담긴 뜻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부채부채 어디 있었나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낱말의 앞뒤 문장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부채를 주고받았다라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풍년이 들라는 뜻, 2번 벼가 잘 자라라라는 뜻, 3번 나쁜 기운을 없애라는 뜻, 4번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뜻, 바로 이거네요. 자, 5번 단오날을 즐겁게 보내라는 뜻, 따라서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에 담긴 뜻은 바로 4번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뜻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문장의 짜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문장을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잘 봐야겠지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 무엇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의 날씨는 이것이 바로 누가 무엇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

0: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날씨는. 까지가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지요. 자, 그리고요. 읽을 때는요. 이 누가 무엇이 뒷부분을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쉬고. 점점 더워집니다. 바로 이 점점 더워집니다가 바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대로 적어볼게요. 점점, 점점 더워, 점점 더워집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풀어보죠. 단오날 풍습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여러 가지 단오날 풍습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바로 무엇인가요? 건강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풍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풍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볼게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다음 문단인데요.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요, 수리추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자, 수리추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추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는요, 뭐 꿀이나 오미자를 탄 물에다가 시원하게 해서 과일을 타서 먹는 그런 음료를 말하는데요. 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 단오날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라 문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어떤 놀이를 즐겼을까요?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씨름 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 라 문단에 나와 있고요. 자, 마 문단입니다. 단오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대요. 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단오날의 풍습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수레바퀴를 닮은 수리추떡을 먹는다 나와 있지요. 맞고요. 2번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습니다 나와 있고요. 3번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한다 나와 있습니다. 4번 씨름 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부른다 역시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여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구경한다가 아니라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을 보고 짜임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문장의 짜임 보니까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아이들이 어찌하다라는 문장의 짜임 완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 자, 아이들이요, 3, 4, 5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는 연을 보고 있지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이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적어보세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연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아이들의 옷이 빨갛다는요? 아이들의 옷이 빨갛다는요? 빨갛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이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찌하다이고요. 누가 무엇이가 아이들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 만나볼까요? 자, 기억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소리내어 읽으려고 합니다. 알맞게 표시한 친구 누구인지 찾아봐라 라는 13번 문제인데요. 자, 기억의 문장을 혜린이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죠. 단오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 읽었고요. 자, 수진이는요. 단오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읽었는데요. 누가 바르게 표시했을까요?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알맞게 띄어 읽을 때는요. 누가 무엇을 찾아서 그 뒤를 띄어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단오날 풍습에는 누가 무엇이 요 뒤에 한번 띄어 읽고요. 그 뒤를 보니까요. 굉장히 길죠.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요.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띄어 읽어주면 됩니다.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처럼 말이죠. 따라서 바르게 표시한 친구는요. 혜린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혜린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착착착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기 위해 글을 읽고 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둘, 문장의 짜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의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신나고 즐겁게 또 국어 공부해 보았나요?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또 신나게 국어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보러 올 테니까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해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들 풀어오고 있는 중이었죠. 조금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9번과 11번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면서 좀 깊은 얘기 해볼 겁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얘기를 한번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문제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 문제부터 풀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문제를 풀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래. 그러면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 ABC를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10cm가 된다. 선분 AC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주 사소하게 각이 똑같다라는 조건을 툭 던졌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밖에 없냐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밖에 없어. 조금 더 갔다면 2분의 1 곱하기 네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거,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요구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선분 AP를 연결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ABP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CP의 넓이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때 정말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쉬운 문제는 선분 AP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선분 AP가 연결이 안 되어져 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비워져 있으면 우리가 직접 선을 그려서 나누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한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밑변의 길이 10cm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 활용해서 문제에 구해낼 수 있겠다.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 왼쪽 삼각형의 넓이 생각해보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 하고 쓸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생각한다면 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하고 쓸수 있어서 넓이가 구해지겠죠. 10에다가 30 더해주면 우리 넓이는 4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요렇게 문제를 풀어내고 그냥 끝나도 뭐 충분히 많은 공부를 했을 텐데, 우리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면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여기 있는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면서 점 C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점을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했을 때 CH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여기서 C부터 H까지 이 길이 몇 센티미터가 돼야 돼? 8cm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넓이가 40이 나타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좋아. 이 조건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에서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숨기고 싶을 때, 문제에 쓰여져 있는 이 글로 어떤 얘기를 쓰냐면, 점 C에서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8cm다라는 조건을 그림에 표시하지 않고 글로 써주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점과 이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8cm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나중에 학년이 좀 올라가면.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길이 조건을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선분 DP의 길이와 선분 EP의 길이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의 비율이 1대 3이다라고 비율을 주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가르쳐 주는데 이 넓이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다가
C에서부터 AB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이 거리가 8cm다라는 조건을 문제에 숨겨준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 혹은 왼쪽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만 난이도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9번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확장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변의 길이를 비율로 가르쳐 주기도 한다. 직접 길이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조건들을 잘다 종합해서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 아이디어들 때문에 선생님이 9번 문제를 오늘 강조해 보고 싶은 시험지 미리 보기로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괜찮은가요? 좋았어. 이렇게 9번에서 필요한 얘기들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또 문제 풀어 가보도록 하죠. 10번입니다. 자, 종이접기에 관련된 문제고요. 선생님이 종이접기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꼭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이 같다. 그리고 엇각 생각해야 된다. 이등변 삼각형 등장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었으니까 그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문제 보자. 자,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종이를 선분 AB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자, 폭이 일정하단 얘기가 여기 위아래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 이렇게 접혔을 테니까 각의 크기가 같을 거야 라는 생각 해야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또 평행인 두 개의 선이 있으니까 엇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에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해 각 BAC와 각 ABC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선분 CA의 길이와 선분 C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서 이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선분 BC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로 그대로 옮겨가면서 선분 AC의 길이가 5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을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거 정답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중간의 과정들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었죠. 종이접기 문제 항상 세 가지 생각한다. 그래, 접기 전과 접은 똑같아. 엇각 생각하면 이등변 삼각형 눈에 보여야 돼. 라는 거였었죠. 요 얘기들 정리하면 10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쉽게 답 써볼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볼 텐데요. 이 11번 문제도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각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고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꽤나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림 자체도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림이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다시 등장하게 될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고, 이 그림에 대한 익숙함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문제입니다. 천천히 문제 읽으면서 문제 분석하죠.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두 개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숨겨주고 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B의 이등분선이 있고요. 각 C의 외곽이 존재하는데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 존재하죠. 자, 그랬을 때 이때 각 BDC의 크기가 30도일 때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요 각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각 A를 더하면 X표 두 개가 된다라는 식 떠올려 볼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각 AC라는 각, 즉 X표 두 개라는 각, 그건요, 외곽이고요.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까 각 A와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아진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표 각두 개를 더한 것이 동그라미 각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각 A를 더해준 거야 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동그라미와 X표에 관련된 무언가 조건식들을 좀 끌어낸다면 이 식을 가지고 동그라미와 X의 값을 구하고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의 크기 찾아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동그라미랑 X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 다 끌어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요 평각 생각할 거예요. 각 BCE를 생각하죠. 이건 직선이니까 점 C에서 평각을 만들어내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를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X표 하나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라는 거 떠올려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떠올리죠. 이 30도랑 각을 한번 연결 지어 볼 텐데, 자, 다음과 같은 각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 삼각형 BDC라는 삼각형 생각하죠. 이 삼각형 BDC에서 X표 하나가 외곽이 되는데요. 그 X표 하나는 이제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조건씩 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X표 하나라는 각은요, 30도에다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각 A의 크기를 구해내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보시면 X표가 30도에다 동그라미 더한 거니까, 여기 있는 X표라는 각이 의미하는 게 동그라미에다 30도 더한 거야? 그럼 90도는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 두 개에다 30도 더해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동그라미에다 X 더한 게 90도인데, X가 30도에 동그라미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더해주면 90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90도가 동그라미라는 각두 개에다가 30도 더 더해준 거다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보세요. 90도는 30도에 동그라미 두개 더한 거야? 그럼 동그라미 두 개가 60도야. 그럼 동그라미 하나가 몇 도야? 30도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30도 더해준 게 X표니까요. X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60도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X 다 구했으니까 뭐 A 구할 수 있겠지. 자, A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다음과 같은 조건식 만족시키니까 그대로 방정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60도 두개 더한 120도가 뭐랑 똑같아? 30도 두개 더한 거에다가 각 A 더해준 거하고 같아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A의 크기를 구하면 우리 A가 60도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어때? 접근 괜찮습니까? 조금 난이도 있어 보여요. 실제로 이걸 동그라미 X표로 쓰지 않고 각 A, B, C, A, B, D라고 이렇게 문자로 쓰기 시작하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각 표시하면서 동그라미와 X에 관련된 조건식 세 개를 끌어내고, 이 조건식에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동그라미와 X의 각의 크기를 구해내는 거, 요거 꽤나 난이도 있게 느껴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진짜 난감해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꼭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눈여겨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능하세요? 좋아. 선생님, 오늘 9번 문제와 이 11번 문제 열심히 강조해 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A의 크기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A라는 각 60도다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나중에 가면 이 그림이 다시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요, 나중에 가면요, 요두 개의 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아, 요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가지고 식을 증명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식을 공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 보시게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지만 그림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점 D가 매우 특별한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점 D가 그럼 뭐냐라는 건데, 삼각형 ABC가 존재할 때 삼각형 ABC에 내각의 2등분 선과 외각의 2등분 선의 교점이죠. 그죠? 이게 방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삼각형에는요, 내심, 외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심이 있어요. 오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심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선분 AB를 연장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외각이 있는데, 그 외각의 2등분선이 동일한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내각의 크기의 이등분 선과 그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외각의 이등분 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점을 우리가 방심이라고 불러주고요. 요게 방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연장선들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연장선 두 개와 삼각형의 한 변에 요렇게 접하게 그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실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방심이라는 말 우리 교육 과정에 등장하지 않겠지만 교양적인 측면에서 삼각형에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우리가 배우는 거 말고도 다른 게두개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수학에 관련된 여러 교양 서적들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거든요.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그림이었어, 중요한 문제였어, 풀이 과정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다시 등장할 거야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2번 문제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한점 P에서 선분 PA, PB를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하는 거다. 자, 이때 알맞은 거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PAM이라는 삼각형과 PBM이라는 삼각형을 살펴보고 싶대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셔야죠. 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보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AM이랑 길이가 똑같은 선분이 뭐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AM이랑 길이가 같은 선분 BM이라고 문제의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분 BM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PMA와 PMB의 크기를 생각해 보는데, PMA라는 각이 직각, PMB라는 각도 직각이라는 거 지금 문제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 너 90도구나.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될 값은 90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하고 봤더니, PM이라는 선분은 왼쪽과 오른쪽 두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존재하고요. AM과 BM의 길이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직각으로 같아진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아?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SAS 합동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이런 증명 문제는 문제에서 바라보는 삼각형 바라봐야 되고 문제에서 보라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네모칸 채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부터 다까지 알맞은 내용 전부 다 채워볼 수 있었습니다. 할수 있죠? 좋아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아, 오늘 여기까지 이 문제가, 연습 문제가 끝나고 이 13번 말고 다음 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로 갑니다. 17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볼 건데 이 17페이지 연습 문제부터는 그렇지. 삼각형의 합동 조건, 특별히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씩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다음 두 직각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이 되는 조건이 아닌 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문제에서 준 조건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씩 적용하면서 합동이 되는지 봅시다. 자, 선분 AB와 DE의 길이가 같대요. 자, AB의 길이와 DE의 길이 같답니다. BC와 EF 같대요. 자, 여기 있는 BC의 길이와 EF의 길이 같대요. 어때?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각각 같아지니까 SAS 합동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기 2번 보자. AC와 DF의 길이가 같답니다. 자, AC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대요. 직각인데 빗변이 같아. 그럼 RHA나 RHS 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죠. 그다음 조건 봤더니 AB와 DE의 길이가 같아요. 아, 나머지 한변 같아지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한 변마저 같아져. 그럼 RHS 합동이다.

얘기할 수 있겠다. 자,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 A와 각 D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어요.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답니다. 아, 빗변의 길이 같은 직각삼각형이 나머지 각 하나가 같아지니까 아, RHA 합동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1, 2, 3번 전부 다두 삼각형 합동 조건 만족합니다. 자, 4번 보기 보자. 자, 4번은 선분 BC와 EF의 길이가 같대요. B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답니다. 그리고 A와 D라는 각의 크기가 같대요. 아,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직각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도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180도라는 삼각형 네 각의 총합에서 동그라미와 직각 빼내면 우리 나머지 한각 나오니까 아, 이거 세모가 하나의 각이 세모가 된다면 나머지도 똑같이 세모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는 거니까 AS, A 합동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4번까지 전부 합동이 되니까 합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5번이다라고 정답 찾을 수 있을 거고, 5번이 왜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문제의 조건에서 각이 하나 같다 주어져 있는데 또 5번에서 주어진 게 각이 똑같다라는 조건들만 주어져 있어요. 세 개의 각이 각각 같아지는 거, 이거 합동 조건 있어요? 없죠. AAA 합동 없습니다. 그렇죠? 합동이 되려면 변의 길이 하나는 무조건 같아진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5번은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합동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 거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2번으로 가자.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 ABC와 DEF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합동인 두 삼각형을 기호로 나타내 보래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 이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기호로 굳이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대응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합동 조건을 식으로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동식을.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게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 직각삼각형이에요. 둘다 직각이야. 거기에 빗변의 길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 마저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 RHA 합동이구나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응점들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각도 표시하죠. 너를 세모,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생각하기 위해서 ABC라는 점과 대응되는 걸 순서 그대로 써주셔야죠. 자, A는 직각, B는 동그라미, 그 다음은 세모. 직각, 동그라미, 세모 순서로 쓰겠네요. 그래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순서로 써주면 되죠. F, D, E라는 순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F, D가 합동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호 써주셔야죠. 됐나요? 선생님, 삼각형 FDE나 삼각형 DEF나 똑같은 삼각형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맞아. 하지만 합동을 기호로 쓸 때는 반드시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어 쓰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중학교 1학년 때도 중요했었으니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도 당연히 그 규칙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됐지? 두 번째 문제 보자. x의 값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는 2x와 x 플러스 6이 대응변으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2x가 x 플러스 6이랑 같아지고요. x의 값을 생각하면 x의 값은 6이다라고 간단한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은 6하고 써주시면 되는 게 우리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풀어봤는데, 2번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합동 조건들을 쓸 합동식 합동인 삼각형을 기호로 쓸때 우리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지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을 거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가볼게요. 3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하고 AC의 길이가 10cm래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전부 다 10cm야? 그러면 AD의 길이는 7cm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요 전체의 길이가 10cm다라고 우리 표시해 놓을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점 M에서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할 때, BD의 길이가 3cm일 때 AE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 AE 길이 구하래요.

그럼 왠지 7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느낌을 확정 지으려면 어때야 돼? 아래에 있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겠다. 자, 합동 조건 찾아보자. 문제에서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줬으니까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마저 같아지니까 아, 요두 개의 삼각형은 RHA 합동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선문 DB의 길이가 선문 EC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너도 3cm 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AE의 길이는 10에서 3 빼준다면 그렇지 7cm다 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니? 좋아요. 합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답이 7 말고는 될수 없는데요? 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써 내려가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자.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 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선분 AB의 길이 20cm, CD의 길이 5cm다.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매우 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를 A, B라고 얘기했을 때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높이가 그려져 있지 않죠, 문제에서. 안 그려져 있으면 내가 직접 그려야 돼. 자, 뒤에서부터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이야기한다면 DH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죠. 저게 그려져 있으면 어렵지 않고요. 그려야 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DH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CD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선생님,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은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에서 우리 여러 번 봤었던 삼각형의 합동 생각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DH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건데, 이두 개의 삼각형은 AD를 빗변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하니까 빗변의 길이 똑같고요. 거기에 각의 2등분선이라는 조건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 같아지니까 무슨 합동? RHA 합동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AHD라는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이 합동이고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선분 DH의 길이가 선분 CD의 자, 선분 DH의 길이가 선분 DC의 길이하고 같아지게 되고요. 자, 이 길이가 5cm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삼각형 ABD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너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 곱하기 높이 5 하고 주어지니까 넓이는 5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겠죠. 자, 이선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4번 문제의 정답은 얼마? 5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9번 문제, 11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문제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들 했으니까 잘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유런 역사 1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 5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내용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앞선 주제에서는요, 우리가 제1,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었지요. 그렇다면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내용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부적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역이 좀 달라져서요,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의 민족운동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그 앞서서 있었던 다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에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에요. 우리가 전근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인도의 부분이 무굴 제국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 바부르가 세웠었던 그 무굴 제국 맞는데요. 그 무굴 제국은요, 아우랑제브 사후에 조금 힘이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열강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 좀더 정확히는 영국과 벵골 프랑스 연합군이 맞붙는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그게 바로 플라시 전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벵골 지방에 대한 조세 징수권 등을 영국이 차지하게 됐었고, 영국 내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게 됐었습니다. 특히 동인도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는 이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됐던 것이지요. 그 동인도 회사에서 통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포이었었지요. 바로 영국의 이러한 경제적 침탈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이 세포이들이 사용하는 총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탄약포를 뜯는데 소기름이나 돼지리 기름 등이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요. 이를 빌미로 해서 세포이들이 이제는 영국의 인도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포이 항쟁이라는 것이었었지요. 영국이 이를 진압하면서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제는 영국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영국,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는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인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인도인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이들이 많은 이제는 영국의 좀 친인도적인, 영국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자 벵골 분할령은요, 벵골 지역을 이슬람교도가 많이 사는 지역과 힌두교도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을 좀 분열하고자 했던 그거였던 겁니다. 근데 인도 국민회의는 그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니까 반영운동에 나서서요, 콜카타 대회를 개최했었지요. 뭐 스와라지, 스와데시 등의 4대강령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는요, 인도에 명목상 자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자, 영국이 인도에 명목상 자치를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좀더 심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권한을 인도인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좀 중요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재정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 이런 거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은 안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인도에게 명목상 자치는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상황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든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국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민지에 있는 다른 그 전력들도 이용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게 약속해 어떻게 하느냐? 제1차 세계대전은 우리 도와주면 말이야. 너네들한테 자치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인도인들은 영국이 이 전쟁을 도와주면 자기들에게 자치권을 준다고 했으니 이제는 이거를 지원하겠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이 물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서 영국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자, 그러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렇게 명목상 자치권을 주면 아무런 그치 피해가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영국이 아 그러기가 싫은 거죠. 자기가

분리할 때는 도움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었겠지만, 1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자치권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영국이 오히려 인도와의 약속을 배신하고요, 탄압을 하기 위한 법령을 만드는데, 그 법령이 바로 롤러법이라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롤러법이 어떤 거길래 이게 탄압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롤러법은요, 그 사람들을 재판을 할 때는요, 입법, 행정, 사법 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자유나 인신을 구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롤러법은 영국이 재판 안 하고 재판 없이 인도인의 체포와 투옥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재판도 없이 인도인들 함부로 체포하고 투옥한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행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롤러법에 따라 가지고 인도인을 체포해서 잡아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롤러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을 도와주면 너희들에게 자치권 줄게 라고 했는데, 오히려 1차 대전이 끝난 뒤는요, 롤러법을 제정해 가지고 인도인들을 탄압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떤 생각 들까요? 이 싫은 게 어딨어?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롤러법의 시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재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암리차르 이제 학살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암리차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인도인들이 롤러법의 시행에 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개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개했던 건데, 이런 롤러법에 저항한 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를 영국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총 등으로 인해서 진압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뭐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 암리차르 사건이 발생하면 영국인들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감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 영국에 대한 지배나 이런 부분에 좀더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확실한 반영 운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도 국민회의 등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전면에 나타나게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도의 민족운동가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디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간디는 아마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간디는요, 원래 그 서양 문물을 배워서 변호사까지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요, 인도 국민회의 나중에 의장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국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뭘 얘기하느냐? 간디의 투쟁과 관련된 부분은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맞서 싸울 때 폭력으로, 힘대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간디를 위대한 민족 운동가로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3.1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거는요, 힘으로 억누르는 제국주의 세력, 그 열강에 맞서가지고요, 비폭력으로서 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이야기하고요, 또는 불복종, 영국이 뭘 하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상품 불매, 납세 거부 등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간디가 벌였던 여러 가지 불복종 운동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소금 행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소금 행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뒤에 자료를 따로 준비했으니까 거기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디가 있다면은요, 또한 명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가로는요, 네루가 있습니다. 네루는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디와 네루, 특히 간디가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와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 행진인데요, 뒤에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이 인도에서 소금 생산 같은 거 금지하니까 이에 저항했던 거거든요. 뒤에 볼게요. 먼저 위에입니다. 영국 상품 불매와 관련돼서요, 영국이 인도에 파는 것들 중에서 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를 만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제가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고요. 또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한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자본의 투자처가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 영국과 인도의 관계는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면서 면진물 산업이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면진물을 만들기 위한 면허가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인도로부터 가지고 와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면직물을 만드는 뒤에 그 만든 면직물,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인도에 팔아서 영국이 이득을 취했던 거죠. 근데 지금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
영국

상품 불매 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디는요, 영국산 면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인도산 면직물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인도산 면직물은 다 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직접 물레를 자기가 돌리는 겁니다. 그 물레를 자기가 직접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이 자체가 그 옷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떨어지고 이럴 수 있지만, 상징적인 부분으로서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통한 이 간디의 저항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거는요, 소금 행진과 관련된,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국에서는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먹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소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금을요,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런 것들을 딱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간디는 소금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를 영국이 금지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8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요, 소금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소금이 있는 거는 바다죠. 뭐 산에 뭐 암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디 해안까지 가는 겁니다. 해안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소금을 만들다가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단디 해안까지 걸어가니까 그때 혼자 맨 처음에 시작했겠지만요. 혼자 적은 사람이 시작했겠지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금 행진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인도 전역의 불복종 운동이죠. 영국이 소금 생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걸어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다 그 물을 말려가지고 소금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복종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두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자주 언급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관련 자료인데요. 보세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 것. 이 해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잖아요. 그리고 뒤에요. 몽둥이를 쓰거나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시장이나 상점을 약탈하지 말 것. 적에게 친절함으로써 영향을 줄 것.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물 공급을 중단하지 말 것. 또 각자가 물레를 돌리고 외국산 옷감을 입지 말 것. 특히 이제 영국산 옷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간디의 행동 강령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내용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하면 어디요? 누구요? 간디요. 간디하면요, 인도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갈 건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먼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동남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었지? 지도에서의 위치와 국가를 좀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보시면 방금 본 것처럼요, 인도 지역은 영국이었었고요. 다음에 미얀마 이쪽까지 해서는 역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프랑스는 인도를 떠나서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연결해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를 만들죠. 이쪽 지역에 이제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인 거예요. 다음에 필리핀 지역은요, 원래는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지요.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서 전쟁,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게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쵸? 나중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었어요. 다음 밑에 있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나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지역이죠. 인도네시아 지역은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난다. 어느 나라에 저항하는 거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고요. 또 하나, 지도에서 좀 눈여겨볼게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식민지와 관련된 건데, 현재 미얀마가 있고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사이에, 가운데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는,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딘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은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맞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도에서 마찬가지였었죠. 인도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너희들이 도와주고 하면은 우리가 자치권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를 지원하면 독립을 약속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프랑스의 배신에 맞서서 이제는 민족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겠지요. 이 베트남의 민족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명 있는데요. 바로 호찌민과 판보이저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 인물 중에서 밑에 있는 판보이저우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판보이저우는요, 19세기 말, 그때부터 이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하기 위한 근대화 운동들을 많이 장려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 판보이자오가 했던 것 중에서 일본 유학을 장려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동유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일 전쟁 기억하시죠? 러일 전쟁 하면은요,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면은요, 일본은 정말 게임도 안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둘이서 거의 비등하게 싸웠었잖아요. 그 러일 전쟁을 보면서 판보이자오가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저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의 근대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베트남의 근대화를 좀 이끌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일본 유학을 장려했던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트남의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은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호가저씨라고도 불릴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해서 이제는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베트남 공산당 창설과 관련된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확산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배경을 이야기했었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그쵸? 소련에서 이제는 약소국의 민족운동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베트남 공산당 창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베트남 지역은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었지만, 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요, 프랑스와 이 베트남 간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돼요. 그때 또이 호찌민이 중심이 돼서 베트남에 맞서는, 프랑스에 맞서는 그런 민족 운동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인물,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호찌민과 판보이자오다라고 하면 어디라고요?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호찌민과 판보이자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인데요.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80년 이상 자유평등 박애의 규범을 오용하면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이 조국이 어딜까요? 호찌민이 이야기한다면 베트남이 되겠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해왔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 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원래 식민지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제 2차 세계대전 배울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일본이 여러 물자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침략해서요.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이제 우리 모든 인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맞서는 운동을 호찌민이 주도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리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요, 아까 식민 지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지요. 본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해서 미국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 아기날도라는 인물은요, 그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벌일 때, 그쵸? 이미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민족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을 지원합니다. 왜요? 미국이 도와주면은 자신들을 이제 지지해주려 하니까요.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의 식민지로 저항하니까 미국에 저항하는 그런 민족운동을 벌였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기날도 하면은요, 필리핀. 아기날도 필리핀. 호찌민 하면 베트남. 연결시켜 주세요. 다음 세 번째, 인도네시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저항을 해야 되겠지요. 이 네덜란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수카르노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수카르노는요, 네덜란드에 맞서서 인도네시아 국민당이라는 걸 창설해서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실제 그 나중에 독립에 네덜란드를 맞서는 전쟁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는 그 인도네시아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인데 수카르노는요,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독재와 관련된 부분으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양측면 한번더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타이입니다. 타이는 별표하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앞서서 봤을 때요,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있었고요, 미얀마 일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이에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그 나라가 타이입니다. 라마 5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라마 5세는요, 영국과 프랑스 세력권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요, 이 타이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즉,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두고서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타이를 어느 한 나라가 식민지로 삼아버리면 영국과 프랑스가 맞닿게 되고 둘이서의 갈등이 계속될 테니

차라리 영국과 프랑스 그 사이 있는 지역은 중립지대로 그냥 두자. 아무도 차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간 외교를 했던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타이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로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었다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이인데 그말 라마오사의 활약과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서아시아 지역은요, 특히 오스만 제국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그 오스만 제국을 열강들이 분열하고 가려서 차지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그런 열강에 맞서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고요. 그 이후에 술탄 정부를 타도한 후, 오스만 제국이 다 무너진 거죠. 그 뒤에 공화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 공화국을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이제 좀더 획기적인 여러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수백 년간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렇죠? 술탄 칼리프사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요. 그런데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성 참정권도 도입하는데 이게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였었어요. 그리고 문자 개혁에 나서 가지고요.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스타파 케발은요.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튀르키예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물. 그게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습니다. 자, 무스타파 케말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세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계속해서 아랍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튀르크어를 아랍어로 옮기는데 한계가 있어서 무스타파 케말은요. 국민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로마자를 본떠서 이제는 튀르키어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문체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대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무스타파 케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서아시아에서 아랍인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아랍인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요, 아랍인들에게 자기들을 도와주면 나중에 그 서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요,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끔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맥마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지역에서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요. 영국이 실제로는요, 이중, 삼중의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분명히 맥마운 선언은 아랍인의 국가를 세우는 데를 지지해줄게라고 해놓고서는요, 또 다른 쪽으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는 걸 해줄게.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요, 이 지역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영국의 배신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도 그렇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꼭 기억해 줄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맥마은 선언이고요. 이라크의 독립,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일왕국 성립 등도 역시 아랍인의 민족운동과 관련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맥마은 선언, 1915년 이집트 주재 영국 관리였던 맥마은이 아랍인의 지도자였던 후사인에게 전쟁이 끝난 후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던 것. 하지만 나중엔 결국 거짓말이었던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집트의 민족운동입니다. 이집트 지역은요,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면서 이집트를 보국화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반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이집트도 독립을 하게 됐었지요. 다음은요, 아프리카 지역은요, 북쪽에, 이집트는 그 북쪽에 있다고 하지만, 사하라 이남에 다른 아프리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요, 범아프리카 운동이 전개되었었습니다. 범아프리카 운동은요,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아프리카로 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의 좀 단합을 꾀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던 부분이 바로 범아프리카 운동과 관련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범아프리카 운동,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여 아프리카를 통일하려고 하는 운동. 그래서 범아프리카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가 바로 이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을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초대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회의에는 아프리카 인종차별 문제를 토론하고자 여러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1900년 런던에서 인종차별을 주제로

실제로 범아프리카회의를 개최하면서 아프리카인 연대 움직임을 일으켰고, 이 움직임이 그 당시에 딱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뒷부분에서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지역화와 세계화, 지역화와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각 지역을 아우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아프리카 연합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범아프리카 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의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특히 인도와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도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지역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각 지역들에 있어가지고 나왔던 게 국가도 좀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에 나와 있던 부분들은 흐름을 정리하는 게 중요했다면, 오늘 정말 많이 헷갈렸던 파트는요, 제가 예상할 때나마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강후기 복습하기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적어 주시고요. 그 옆에 그 국가에서 민족 운동했었던 대표적 인물은 누구인지를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더 연결시킨다고 하면은요, 현재 그 국가를 식민지배하고 있었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혹은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정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파트가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도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지요?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까지 다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좀더한발 나아가서 다른 서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까지 정리해 보시면요, 훨씬 더 훌륭한 정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요, 핵심 문장 정리하기라고 해서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쏙쏙 뽑아서 핵심만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빈칸이 있을 때, 없을 때, 둘다 한번 유념 있게 보시면서요, 아, 저 내용이 오늘 핵심이었지, 이렇게 복습하는 걸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오늘 또 다른 단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더라도 전기 없이는 사실 우리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먼저 오늘의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멀티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코드 꼽고요. 전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러한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멀티탭에 숨어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 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 안을 들여다보니 더 작은 입자들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원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량, 즉,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그다음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의 총 전하량 다 더하고 나니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았습니다. 전기적인 중성을 띕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특징으로 공부했던 거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만 잘 따라다니면 되냐면 오늘부터 주인공은 바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전자가 원자 간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전하를 띠게 된 물체가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어떠한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랑 너무 똑같으면요, 좀 뭔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전하를 띈다?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것처럼 서로 밀어내려는 힘, 그걸 우리는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랑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전하들끼리는요, 끌어당기려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 것 이용해서 현상들을 살펴볼 거라서 먼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구나.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공부에 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아주 크게 나누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정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대부분은 어떻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류는 흐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 좀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마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는 겁니다. 왜냐? 물체마다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건 물질,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는 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원자 원자의 구조를 좀 정리하고 왔는데요.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고, 이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자를 물체들마다 끌어당기는 능력이 여러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쉽게 얘기하면, 문지르면 전자를 더잘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덜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잘 끌어당기는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버리겠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는 바로 마찰 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물체를 마찰하면 안 생기나요? 같은 물체면 어때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 전기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바로 문지르면 누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하더라. 여기서부터 우리 정확하게 약속하고 출발할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정이에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만 설명할 거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이동해서 왔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

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서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가 쭉 이쪽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떠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플라스틱 막대 그리고 털가죽 서로 다른 물체죠.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 지금 서로 중성인 상태, 대전되지 않은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문지릅니다. 우리 마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큰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두 물체 중에 누구냐면 바로 플라스틱 막대가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찰하면 전자가 바로 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둘다 중성이었는데 얘는 전자 하나를 더 얻었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예요. 아,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졌구나.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특정 전하를 띠게 되었죠. 이 현상 자체를 우리는 바로 대전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 너무 길어요. 우리 줄여서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대전체, 대전된 물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누가 전자를 더잘 끌어당기는지는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어요. 문지르면 전자가 이동할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두 물체, 서로 다른 물체는 반대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 반대 전하로 대전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까지 연결해서 마찰 전기의 정의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었죠? 두 물체 사이에는 그렇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됐다면 그대로 우리는 정전기 유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전기 유도는 일단 대전되지 않은 물체, 대전되지 않은 도체.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제가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접촉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거예요. 접촉은요, 여러분, 완전히 맞닿는 것으로 이때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맞닿는 게 아니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전자가 실질적으로 이동, 물체와 물체 사이를 이동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대전체를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접근합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접근하는 거구나. 그러면 실제로 물체 사이를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의 그 자리에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는 본인도 마이너스. 근데 나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왔네? 싫잖아요. 청력을 받을 거죠? 멀리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멀리 이동하느냐? 내가 갈수 있는 끝까지 멀리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대전체와 멀어지는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대전체보다 먼 쪽은 전자들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에게 이동한 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도체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 가까이 하면 도체의 양 끝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자, 대전되지 않은 물체의 대전체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왔거든요. 가까이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럼 얘는 전자들이 이동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 대전되지 않은 물체,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접근 가까이 했더니 도체의 양끝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정전기 유도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물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를 띨 수밖에 없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결국 대전체와 물체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니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랑 그 알루미늄 캔 같은 거준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 달리기를 하거든요. 손 대지 않고 우리가 정전기 유도만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열심히 대전을 시켜요. 여러분이 마찰 시켜서 그러면 여기 정전기 유도 현상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거 가지고 막대 이용해가지고 이 알루미늄 캔을 얼마나 빠르게 결승선까지 도달하게 하는지를 게임하기도 하거든요. 이 안에 어떠한 원리가 숨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정전기 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도구 하나를 볼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검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있는지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구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여기에 금속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쭉 내려가면 아주아주 아주 얇은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금속 박이 있어요. 금속판과 금속박이 있고 그것이 유리병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검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전류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접촉 아니고 접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아 얘는 대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러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안에도 전자가 있는데 전자 입장에서 나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왔네. 어우 싫어. 멀리 도망가자. 그래서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 금속박은 두 가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도 마이너스, 한쪽도 마이너스. 그럼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따라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아, 어떤 물체를 가까이 했는데 금속박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체는 대전되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전기 가지고요, 정말 그 물체가 대전되었는가, 대전 여부를 알수 있더라. 근데 대전 여부만 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전된 정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금속박이 조금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지는지, 이 크기를 비교해서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다. 근데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우리가 검전기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해도 금속박 벌어지고,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한다고 해도 전자들이 그럼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 왔으니까 위쪽으로 쭉 이동하면 그때는 금속박이 플러스 플러스 역시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둘다 결과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수 있어요? 그건 알수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중성인 검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성인 검전기가 아니고요. 금속판도 급속박도 이미 플러스로 대전되거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플러스로 대전된 지금 검전기예요. 그럼 이미 이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 청력을 받아서 벌어져 있는 상태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이 안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지만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안에도 전자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온 거죠? 그럼 더 어떻게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더 없어져요. 플러스가 더 우세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반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전자들이 어우, 내가 싫어하는 마이너스 왔어요. 더 내려가야 되죠. 근데 아까는 플러스 변화 때문에 이미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채워지면 점점 중성 쪽으로 가겠죠.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전된 검정기를 이용한다면 가까이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요. 대전 여부,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정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무언가가 예전부터 전기적인 현상을 보면 뭔가 흐르긴 흐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흐르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아, 우리 그냥 양전하의 흐름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걸 전류라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것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연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때문이야라는 걸 후대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서 청력을 받아 플러스 극으로 인력을 받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져서 이거 우리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 전자가 맞아요. 전자의 이동 방향을 묻는다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입니다.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고 전하의 흐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기호, 얘네들의 이니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I를 사용하면서 단위는 암페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 환산도 좀 보셔야 되는데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000mA입니다라고 하는 단위 환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회로의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전류의 방향 혹은 전자의 이동 방향 찾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먼저 두 개를 보세요. 두개 보면 얘는 지금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얘는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판단할 때, 아, 얘는 지금 전류 흐르지 않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얘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야.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죠? 얘가 마이너스 극, 얘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전자 이동 방향 찾았죠? 그럼 그 반대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입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류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라는 내용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동하는 거 알겠어요. 도대체 근데 왜 이동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바로 전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압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압의 기호 V를 쓸 거고요. 그 다음 단위는 같은 부위를 쓰면서 우리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모형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물한 통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놨고요. 다른 한 통에는 물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처음에는 밸브가 잠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위차가 있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원리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전위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전압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물이 쭉 수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수로, 물이 다니는 길이죠. 그럼 물이 쭉 이동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름
일을 하게 되죠.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물레방아 돌렸어요.

그럼 물이 사라지거나 물이 더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그대로 가서 계속 물이 순환하려면요. 이 높이차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려주면서 물의 높이차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펌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이 순환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죠. 이건 비유적으로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전하의 흐름, 물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 우리 도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도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물이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한 것처럼 전류는 흘러서 지금 전구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전구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더라도 결국 전류의 세기, 전하의 양은 감소하거나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쭉 하다가 얘가 계속 순환하려면 여기서 높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펌프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압에 의해서 결국 전류가 흐르는데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역할을 전지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있고 그냥 전류가 흐르면 되지.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데요. 원자가 있거든요. 전자가 이동할 때이 원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항의 기호는 우리가 라지얼이라고 이렇게 쓰면서요. 단위는 옴을 사용하더라. 왜 발생하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저항을 우리가 좀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저항은 여러분들이 전자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통 하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좁고 긴 통이 있고요. 아주 넓고 짧은 통이 있어요. 어디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여기 좁고 긴 통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전구 안에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을 직렬로 한 줄로 쭉 연결하면 마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전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요. 단면적이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나기가 훨씬 수월하죠?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전구들 있죠? 한 줄로 연결되어 이런 모습 떠올려 주시면 되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이 이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옴의 법칙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특히 전류계는 우리가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 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정의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압에는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비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짧은 니크롬선 이게 저항이 작은 거고 그다음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큰 건데요. 지금 그럼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 I는 R분의 V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V는 IR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V는 IR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압에 대한 서술식으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옴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에 대한 서술식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입니다라고 하는 실험의 내용과 함께 정리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전류의 세기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압분의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전압분의 전류의 세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X축과 Y축에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까지 읽어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 물질을 또 분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분류하느냐? 저항이 작아서요.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전선의 안쪽에 구리 같은 거, 바로 우리 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겉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쓰려면 저항이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도체 고무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반도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림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제품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이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할때그 에너지를 우리는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그리고 사용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반드시 초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는 줄을 사용하더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 100줄, 100줄 사용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얘는 1초에 사용한 거고 얘는 100초에 사용한 거라면 효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나타내는 거, 이걸 바로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소비전력이다라고 보시면서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에너지 우리가 썼으면 값을 내야겠죠? 이 소비전력에 사용한 시간을 다시 곱해서 나타내는 전기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이때는 시간의 단위,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와트시를 사용하더라. 식만 보면 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각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기에너지 우리가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것의 세기는 이것에 비례하고 이것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 모두 다른 거니까요.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빈칸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문장 전체를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수학 오늘 새로운 단원 들어가죠. 3단원은 대응관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2단원에서 약수와 배수 계산하고 찾아내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3단원은 조금은 재미있는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3단원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와 18의 공배수는 어떤 수의 배수와 같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36이었죠. 이 36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렇죠. 12와 18의 최소 공배수였습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였지요.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점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12와 18의 최소 공배수 36을 찾았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공부할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수학 3단원 대응 관계에 대한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만나볼 거고요. 그 뒤에 단원 평가 1회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재미있게 수학 공부 같이 해보자고요. 네, 교재 68쪽이고요. 핵심 정리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첫 번째는 두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제목인 대응 관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설명이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도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일정하게 변할 때두양 사이의 관계라고 했죠. 전혀 생뚱맞은 두 양이 아니라 한 양이 변화할 때 다른 양도 일정하게 같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관계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이 두발 자전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두발 자전거는 항상 바퀴의 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두 개죠. 따라서 우리 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전거의 수가 한 대일 때는 바퀴가 두 개고, 자전거가 두 대일 때는 바퀴가 네 개, 자전거가 세 대일 때는 바퀴가 여섯 개, 이렇게요. 그 안에 어떤 대응 관계가 숨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의 수는, 즉, 아래에 있는 이 수는 위에 있는 자전거 수의 두 배입니다.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도형의 배열에서 어떤 대응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삼각형 한 개, 사각형 두개 있고, 삼각형 두 개, 사각형 세 개, 삼각형 세 개, 사각형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항상 변하지 않고 혼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또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추가, 또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추가. 이렇게 같은 양으로 추가되어 나갑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 그러면 항상 이 사각형의 수 변하지 않는 게 왼쪽 끝에 있기 때문에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수보다 1만큼 더 크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수에 2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과 같은 기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강아지의 수와 강아지 다리의 수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강아지가 한 마리일 때는 다리가 네 개겠죠? 강아지가 두 마리일 때는 다리가 여덟 개고요. 강아지가 세 마리면 다리는 12개가 되겠죠. 따라서, 아, 밑에 있는 수는 위에 있는 수의 네 배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반면에 위에 있는 수는 아래에 있는 수를 4로 나눈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으로 정리하면 강아지 다리의 수를 네모, 그리고 강아지의 수를 세모라고 했을 때, 네모는, 즉, 다리의 수는 강아지의 수에 곱하기 4를 한 것과 같다. 반면에 세모는, 즉, 강아지의 수는 강아지 다리의 수를 4로 나눈 것과 같다. 세모는 네모 나누기 4.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개념 살펴볼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찾아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 주변을 쭉 살펴보면 정말 정말 다양한 대응 관계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피의자 판의 수와 피의자 조각의 수를 관계로 나타낸 부분 같이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 판이 한 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조각이 8조각 있다라고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피자가 두 판 있을 때는 조각의 수가 16조각이 될 거고 피자가 세 판 있을 때는 24조각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피자 판을 네모라고 하고 피자 조각을 세모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모는 항상 세모를 8로 나눈 것과 같다. 네모는 세모 나누기 8 또는 세모, 즉 피자 조각의 수는 항상 네모의 8배를 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식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나비의 수를 세모, 나비 날개의 수를 네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나비가 한 마리일 때 날개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한 마리일 때 날개가 네 개. 그리고 두 마리면은 날개가 몇 개겠어요? 여덟 개가 되겠죠. 세 마리일 때는 날개가 12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나비의 수를 세모, 나비 날개의 수를 네모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먼저 세모 곱하기 4를 한 값이 네모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또는 다르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나눗셈을 활용해서 어떻게 네모를 4로 나눈 값은 세모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친구들도 두 개의 식으로 모두 정리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단원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의 69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에서 3번,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이 바구니가 한 개일 때 감자는 몇 개인지 구하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바구니 하나에 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네 개예요. 2번, 자 그렇다면 감자가 20개일 때는 바구니가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바구니 감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구니가 하나다. 그러면 감자 4개죠. 바구니 2개면 2 곱하기 4니까 감자는 8개예요. 바구니가 3개 있을 때에는 4 곱하기 3, 감자는 12개가 되겠죠. 바구니가 4개 있다면 4 곱하기 4, 감자는 16개고요. 바구니가 5개일 때 감자는 4 곱하기 5, 20개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감자가 20개일 때 바구니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5개입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3번, 바구니의 수와 대응하는 양이 무엇인지 찾아 쓰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아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개념에서 대응한다 라는 게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한 양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양도 일정하게 변할 때 두 양이 서로 대응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바구니의 수와 대응하는 것은 바로 감자의 수가 되겠어요. 감자의 수. 그렇다면 우리 대응관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감자의 수는 바구니의 수의 몇 배다? 그렇죠. 네 배와 같습니다. 왜냐? 바구니 하나일 때 감자 네 개. 바구니 두 개면 감자가 여덟 개. 바구니가 세 개면 감자가 12개. 항상 감자의 수는 바구니의 수의 4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4번 볼게요. 이번에는 의자와 팔걸이가 나와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생긴 의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 영화관이나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있는 어떤 시청각실에 의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의자가 하나 있을 때는 팔걸이가 하나, 두 개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의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의자가 두 개가 되면 팔걸이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의자가 세 개가 되면 팔걸이도 옆에 하나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그렇게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의자가 한 개일 때는 팔걸이의 수두 개죠. 의자가 두 개일 때는 팔걸이의 수가 하나 더 붙으니까 세 개가 돼요. 의자가 세 개가 되면 여기에 팔걸이 수가 하나 더 붙기 때문에 네 개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방금 우리가 채운 이 표를 보고 의자의 수와 팔걸이의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의자 수가 한 개면 팔걸이 수는 두 개. 의자 수가 두 개면 팔걸이 수는 세 개. 의자가 3개면 팔걸이는 4개. 자,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수는 항상 위에 있는 수보다 1만큼 더 큽니다. 더하기 1을 해준 것과 같다라고요. 따라서 의자 팔걸이의 수는 의자의 수에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또는 여기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면 의자의 수는 의자 팔걸이의 수에서 1을 뺀 것과 같습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에서 7번. 개미의 수와 개미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 아주 귀여운 개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개미의 다리 수를 한번 봅시다. 개미 한 마리당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개미, 튼튼한 개미, 어디 다치지 않은 개미 같은 경우에 한 마리당 다리가 6개씩 달려 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미가 한 마리일 때는 다리가 6개죠. 그렇다면 개미가 두 마리 있으면 다리가 몇 개가 되겠어요? 12개가 되겠죠. 개미가 세 마리 있으면, 그렇죠. 한 마리당 6개씩 다리가 달려 있으니까 18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표를 보고 개미의 수와 개미 다리의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우리 문장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일 때 다리가 6개, 두 마리일 때 다리가 12개, 세 마리일 때 다리가 18개예요. 어떤 규칙이 보이죠? 그렇죠. 1 곱하기 6은 6, 2 곱하기 6은 12, 3 곱하기 6은 18이니까 아, 개미 다리의 수는 개미의 수에 6을 곱한 것과 같구나. 또는 개미의 수는 개미 다리의 수를 6으로 나눈 것과 같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개미 다리의 수는 개미의 수의 6배입니다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번에서 9번은 이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배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 사각형과 파란 사각형이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빨간 사각형이 하나일 때 파란 사각형은 세 개가 있죠. 자, 두 번째. 빨간 사각형이 한 개가 추가돼서 두 개일 때는 파란 사각형도 한 개가 추가되어서 네 개가 되었고요. 빨간 사각형이 한개 추가되어 세 개가 되면 파란 사각형도 한개 추가돼서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 사각형이 한 개일 때 파란 사각형은 세 개죠. 빨간 사각형이 두 개일 때 파란 사각형은 하나 더 늘어나서 네 개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 사각형이 세 개일 때 파란 사각형도 하나 더 늘어나서 다섯 개가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올 그림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빨간 사각형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나서 네 개가 될 거고, 파란 사각형의 수도 마찬가지로 한개더 늘어나서 여섯 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정리를 했죠. 이 표에서, 자, 문제를 보면 빨간 사각형의 수를 세모라고 하고요. 파란 사각형의 수를 네모라고 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규칙이 보여요. 한 개일 때세 개, 두 개일 때네 개, 세 개일 때 다섯 개, 네 개일 땐 여섯 개다. 자, 어떤 규칙?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수는 위의 수에 항상 2를 더하고,

이렇게 두 가지씩 모두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에서 12번 문제예요. 꼬치마다 떡과 소시지를 아래 그림과 같이 꽂아 소떡소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소떡소떡이 뭔지 아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간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소시지, 떡, 번갈아 가면서 꽂아서 이름이 소떡소떡이에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 이 꼬지 하나 전체가 소떡소떡이고요. 그 안에 떡이 있고 소시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표 안에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할게요. 소떡소떡수, 즉, 이 꼬치 전체죠. 이게 한개 있을 때그 안에 떡은 세 개고요. 소시지는 두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떡소떡이 한개더 늘어나서 두 개가 되면 떡의 수는 3 곱하기 2를 해서 여섯 개가 될 거고, 소시지는 2 곱하기 2를 해서 네 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떡소떡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은 9, 떡의 수는 아홉 개, 소시지의 수는 2 곱하기 3은 6, 6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표를 완성했습니다. 11번 볼게요. 이번에 소떡소떡의 수를 별, 소시지, 떡의 수를 세모, 떡의 수 세모, 소시지의 수를 하트라고 할 때, 각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여러 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하나씩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알맞은지 혹은 틀렸는지를 구분해 내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 별 곱하기 3은 세모라고 했죠. 별은 소떡소떡의 수인데 소떡소떡의 수 곱하기 3을 하면 세모가 된다.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맞죠? 자, 2번도 봅시다. 하트 나누기 2는 별과 같다라고 했어요. 소시지의 수를 2로 나누면 소떡소떡의 수가 될까요? 한번 볼게요. 2 나누기 2는 1, 4 나누기 2는 2, 6 나누기 2는 3. 되죠? 맞습니다. 3번. 별 더하기 1은 하트다라고 했어요. 소떡소떡의 수에 1을 더한 값이 소시지의 수와 같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더하기 1은 2.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2 더하기 1은 4 아니죠. 따라서 3번이 틀렸다. 3번. 자, 그다음 4번 보면 세모 나누기 3을 한 것은 별과 같다라고 했어요. 떡의 수를 3으로 나눈 것이 소떡소떡의 수와 같을까요? 3 나누기 3은 1, 6 나누기 3은 2, 9 나누기 3은 3. 맞지요? 자, 마지막 5번. 별 곱하기 3은 하트라고 했어요. 소떡소떡의 수에 3을 곱한 값이 소시지의 수일까? 1 곱하기 3은 2? 아니죠. 오히려 별에다가 2를 곱한 값이 별 하트와 같다라고 해줘야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과 5번이다라고 체크할게요. 12번. 소떡소떡의 수가 12개라면 떡의 수와 소시지의 수는 각각 몇 개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 규칙을 찾았거든요. 떡의 수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소떡소떡을 줄여 소떡이라고 할게요. 떡의 수는 소떡소떡의 수에 몇을 곱한 값과 같나요? 그렇죠. 3을 곱한 값과 같죠. 반면에 소시지의 수는 소떡소떡의 수에 2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소떡소떡이 12개니까 12 곱하기 3은 36개고 12 곱하기 2는 24개다라고 정답 쉽게 찾을 수 있겠죠. 13번 볼게요. 표를 보고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별과 하트의 관계를 지금 표로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 별이 1일 때 하트는 7, 별이 2일 때 하트는 14, 별이 3일 때 하트 21, 별이 4일 때 하트 28이에요.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그렇죠. 하트는 항상 별의 7을 곱한 값과 같구나라는 것을요. 자, 그러면 식을 찾을 수 있겠죠? 별 곱하기 7은 하트다. 1번은 니은의 연결. 자, 2번 볼게요. 별이 1일 때 하트는 7,
별이 2일 때 하트는 8.

별이 3일 때 하트는 9, 별이 4일 때 하트는 10입니다. 자, 규칙이 보이죠? 항상 아래에 있는 이 하트는 별의 몇을 더 되겠죠? 14번 문제입니다. 서울의 시각은 파리의 시각보다 8시간 빠릅니다. 서울의 시각과 파리의 시각을 나타내는 기호를 정하여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시각을 비교했어요. 항상 우리나라 서울은 파리보다 8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가 오후 1시다라고 하면 여기에 8을 더해서 서울은 오후 9시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파리가 오후 2시라면 8을 더해서 서울의 시각은 오후 10시가 되고 이렇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호를 한번 정해볼게요. 서울을 하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리를 세모라고 해볼까요? 항상 서울의 시각은 파리의 시각에 8을 더한 것과 같으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세모 더하기 8을 하면 하트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또는 또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죠. 뺄셈을 활용해서 하트 빼기 8을 한 값은 세모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15번. 하영이의 걸음수와 이동한 거리를 재어 두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하영이가 17걸음을 걸었을 때 이동한 거리는 몇 센티미터인지 쓰세요. 자, 표를 보면 한 걸음 걸었을 때는 67cm 이동, 두 걸음 걸었을 땐 134cm, 세 걸음 걸었을 땐 201cm입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걸음수 세모, 이동거리 네모라고 했을 때 세모 곱하기 67을 한 값이 네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걸음수, 즉 세모가 17걸음, 17이라고 했어요. 17 곱하기 67, 계산하면 1139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동한 거리 1139cm입니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16번에서 17번 문제, 달별 천문관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낼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입장객의 수를 세모라고 하고 입장료를 동그라미라고 했습니다.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지금 이 빈칸 뚫려 있는 거 빼고 나타나 있는 자료만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입장객의 수가 2명일 때 입장료는 3,600원이죠. 3명이면 5,400원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규칙 찾을 수 있어요. 위의 수에 1,800을 곱한 수가 아래의 수, 입장료가 되는구나. 자,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세모 곱하기 1,800을 했을 때 진한 동그라미가 됩니다라고요. 또는 나눗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진한 동그라미 나누기 1,800. 800을 하면 세모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적어둔 그 식을 활용해서 기역과 니은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입장객 수에 1800을 곱한 것이 입장료와 같았어요. 그럼 기역은 1 곱하기 1800이니까 18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은 4 곱하기 1800이 되겠죠. 계산하면 7200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그 차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줍니다. 7200 빼기 1800 계산하면 54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고 정답 5400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8번, 2026년에 연우는 12살이었고요. 2027년에 삼촌은 32살이었습니다. 연우의 나이가 20살이라면 삼촌의 나이는 몇 살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대응 관계를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기준을 2026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연우 12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삼촌이 2027년, 그 다음 해에 32살이셨으니까 삼촌은 2026년에는 몇 살이다? 그렇죠. 한살 적은 31살입니다. 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연우를 동그라미, 삼촌을 세모라고 했을 때 항상 동그라미에

9를 더한 값이 세모가 된다라는 이 식을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연우가 20살이라고 했으니까 삼촌은 20 더하기 19를 해서 39살입니다 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39살이 답이 되겠죠? 자, 19번에서 20번 문제에 크레파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크레파스가 24세기예요. 그러면 한 세트 안에 크레파스가 낱개로 24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표로 정리해 볼게요. 세트가 1개일 때는 낱개가 24개, 2개일 때는 48개, 3개일 때는 72개. 자, 그럼 4개일 때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96개가 된다. 자, 그러면 배응 관계, 크레파스 수를, 세트의 수를 별, 낱개의 수를 하트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별 곱하기 24를 한 게 하트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는 하트를 24로 나눈 값이 항상 별이 된다라고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번에 나현인의 반은 크레파스 낱개가 312개이고 도영인의 반은 크레파스 낱개가 264개라면 두 학생 반의 크레파스는 모두 몇 세트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방금 우리가 식에서 정리를 했어요. 낱개의 수 나누기 24를 한 게 세트의 수가 된다라고요. 그렇다면 나현인의 반의 세트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12를 24로 나눠야겠죠. 13세트가 되고, 도영인의 반은요, 이번에는 264를 24로 나눠서 아 11세트가 되는구나, 이것을 더하면 24세트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세트라고 우리 친구들도 답을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강아지 다리의 수를 네모, 강아지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문제 풀이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틀린 거 꼭 복습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거칠의 허세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2: SNS에 글 정말 좋더라. 오늘 같이 공부할까?
3: 아,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
2: 며칠 전에 운동하자고 했지? 오늘 같이 운동하자.
3: 아, 내일부터 할게.
2: 어이구, 글만 멋지게 적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네.
0: 오늘의 속담,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저 사람 저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0: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미스터 방. 최만식.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으로 무식하고 가난한 방산복은 해방 후 서울에서 신기료 장수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그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물가가 오르고 돈을 벌지 못하자 독립을 비하하며 불만을 품었으나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점을 이용해 미군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다. 방산복은 거리에서 물건값을 흥정하지 못해 곤란해하던 미군 장교 S소희에게 31! 이라는 한마디를 통역해주며 그의 통역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미스터 방이라 불리며 후화주택에 살게 되었고 미군 장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청탁과 뇌물을 챙기며 막강한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경찰 아들을 둔 덕에 호의호식하다가 해방 후 성난 군중에게 재산을 빼앗긴 백주사가 미스터 방을 찾아왔다. 백주사는 빼앗긴 재산을 찾고 복수를 하기 위해 미스터 방에게 아부를 떨며 간청했고 술에 취한 미스터 방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미군 헌병을 동원해 숙대밭을 만들 수 있다고 거만하게 큰소리쳤다. 미스터 방은 이승만 박사도 자신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며 기고만장하게 허세를 부리다가 베란다 밖으로 양치한 물을 뱉었다. 하필 그 순간 그를 찾아오던 S소희가 그 물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다. 격분한 S소희에게 상놈의 자식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맞으며 미스터 방은 처참하게 나동그라졌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방산복은 어설픈 영어 실력으로 호사를 누립니다. 무식하고 천박한 그가 분에 넘치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 그 자체네요. 남의 위세를 빌려 거들먹거리는 꼴이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백주사 앞에서 뱉어내는 허세는 요란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고작 통역관일 뿐인데 말 한마디면 헌병들을 동원해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이승만 박사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핏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거만하게 뱉은 양침물이 하필 S소희의 얼굴에 떨어지면서 그의 위세는 육설과 주먹 한 방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허세가 멈춘 자리에 남은 건 주인 없는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다 깨져버린 빈 수레의 초라한 파편들 뿐입니다.
1: 오늘의 속담,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모습만 챙기는 경우가 있어.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속, 내실이라 할 수가 있겠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실속을 챙기는 삶을 살기 바라고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기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4, 5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시금치잎은 엽록체가 풍부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잎이에요.

잎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는 이유는 모든 잎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는 MBL, 즉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 측정하는 탐구 도구예요.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기체의 변화를 숫자와 그래프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LED 전등은 태양빛을 대신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비추는 동안 용기 안의 기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봅시다. 과정 3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모듬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광합성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식물의 잎 주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빛을 비춰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동안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산소 농도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빛이 있는 조건에서 식물의 잎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식물의 잎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체 농도의 변화는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멋진 독해 탐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디를 탐험해 볼까요? 바로 오늘은 네, Animal Island, 동물의 섬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섬에서 우리는 이 개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인간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죠? 그렇죠. 이 단어들을 잘 섞어서 우리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도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들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개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오늘 지문을 통해서 바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에 있는 단어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적어볼게요.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Sentence, 문장. Antenna, 더듬이, 안테나. Smell, 냄새, 냄새를 맡다. Meaning, 의미. Word, 단어. Language, 언어. Unique, 독특한. Each other, 서로. Mix, 섞.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Mean, 의미하다, 뜻하다. 자, 오늘의 단어 한번 열심히 적어 보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우리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use words. 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다? Words라고 하면 단어들이 되겠죠. 자, 우리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할 때요? When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자, 여기서 communicate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죠? 그렇지, 방금 봤었는데 의사소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뭐 할 때요? When 우리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hen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자, with each other 이라고 하면 서로란 뜻이겠죠. 즉,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Like us. 자, 여기서 like, 뭐뭐처럼 이란 의미인데요. 우리처럼 ants, 개미들도 als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한다 라고 해요. But, 그러나, 주어, 동사. They don't use words as their language. 자, 그들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무엇으로? As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as는요. 뭐뭐로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은요, 의사소통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 개미들도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사용할까요? 네, 뒤에 답이 나오는데요. They use smells. 그들은 무엇을 사용한다? Smell이라고 하면 냄새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고요. 냄새를 맡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명사의 의미로 쓰인 거죠. 즉, 그들은 이 냄새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We mix words together. 자, mix라고 하면 무엇을 섞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요. Words together, 이 단어들을 섞죠. 뭐 하기 위해? To make sentences when we communicate.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서 to make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의미로 쓰인 투부 정사예요. 자, 이때 투부 정사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지, 부사로 쓰인다 라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러면요, to make sentences, 문장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 우리는 단어를 섞어요. 문장을 만들기 위해. 뭐 할 때요? When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죠. Then, 그렇다면 how, 어떻게 라는 의문사입니다. 어떻게 do ants make sentences?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개미들은 sentences,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까요? 그쵸? 자, they mix smells. 오, 그들은 무엇을 섞는다? 그렇지, 아까 냄새를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이 냄새를 섞는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To make sentences.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죠. 자, 이때 to make도 그렇지. 위에 to 부정사 마찬가지로 만들기 위해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tc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itch는 이것 혼자서 그냥 대명사의 의미, 각각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itch는요, 각각의 라는 뜻이에요. 즉, each smell, 각각의 냄새가 되겠고요. 이 each는 뒤에 무엇이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smell, 냄새라는 단수 명사가 나왔고요. 자, 뒤에 동사를 보면은 has라는 단수 형태의 동사가 쓰였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each smell, 각각의 냄새는 has,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its own meaning. 자, its own이라고 하면 그것만의 라는 뜻이에요. 즉, 각각의 냄새는요, 그것만의 meaning.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구분을 할수 없을지 몰라도, 개미들에게 이 냄새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냄새가 각각 다르고, 이 다른 냄새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Some mean food. 자, 여기서 some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데요. 이 어떤 것들은 뭘까? 그렇죠. 어떤 냄새들이 되는 거죠. 즉, 어떤 냄새들은 mean food, 음식을 의미한대요. And others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죠. 즉, 다른 냄새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mean danger, 위험을

0: 냄새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아, 각각의 냄새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 예시로 어떤 것들은 food, 음식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은 danger, 위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And smell with their antennas. 자, 안테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단어장에서 봤죠. 더듬인 거예요. 그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무엇으로? With their antennas. 그들의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with라는 전치사는요. 무엇으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이때는 어떤 도구,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다라는 거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자, their antennas. 그들의 더듬이는 are like noses. 뭐와 같다? 코와 같다라는 겁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If you watch ants carefully.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접속사 if 나오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요. 주어 동사. 만약 여러분이 watch ants carefully. 좀 주의 깊게 이 개미들을 관찰한다면 you can see them touch each other. 여러분은 그들을 볼수 있대요. 뭐 하는 것을? Touch each other. 서로를 만지는 것을 무엇으로? With their antennas. 그들의 안테나로요. 자, 여기서 see them touch 이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문장의 형식은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 5형식 문장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see라고 하면 보다라는 지각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uch처럼 동사죠. 동사 원형을 취하거나 아니면요.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현재 분사를 취한다라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see them touch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지. 그들이라는 목적어가 touch each other. 서로를 만지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죠. 만약에 touching이라는 ing가 붙으면요. 그들이 서로 만지고 있는 것을 본다. 어떤 좀더 동작이 진행됨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쓸수 있어요. 자,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also, 또한 each group. 자, each. 무슨 뜻이었지? 각각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은요, has a unique smell. 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unique, 독특한이죠. 각각의 그룹은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So, 그래서 the ants know. 개미들은 알아요. 무엇을? If other ants are from another group. 이 개미들이, 다른 개미들이 또 다른 그룹에서 왔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By smelling, 냄새를 맡음으로써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 방금 if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했나요? 아니죠. 다른 그룹에서 이 개미들이 왔는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 if라는 접속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 말고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if여도 이렇게 쓰임이 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ants know, 개미들은 압니다. 지금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요 if부터 group까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개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걸 배웠죠? 네, 맞아요. 바로 냄새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omprehension check로 가서 오늘의 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번.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How ants smell. 여기서 how라고 하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라는 의미도 되지만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냄새를 맡는 방법이 되겠죠. 사실 이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이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쵸? 자, 그럼 2번 볼까? How ants communicate. 개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 아, 이게 주요 키워드죠. 그치? 우리는 개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죠. 자, 3번, 4번, 5번도요. Why ants use antennas? 안테나를 왜 사용하는지. 이것이 제목으로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The meaning of each smell. 각각의 냄새의 의미. 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The unique smell of each ant. 각각의 개미의 독특한 냄새. 이것도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개미들은 단어들로 의사소통한다. 자, 단어들인가요? 아니지. 냄새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쵸? 자, 개미들은 한 가지 냄새로 뜻을 전한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냄새로 뜻을 전달했죠. 자, 개미들은 냄새를 섞어서 의사소통한다. 네, 이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They mix smells to communicate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있었죠. 자, 4번에 개미들은 음식을 뜻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되겠고요. 개미들의 더듬이는 귀가 아니고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코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To exchange information. 자, 여기서 exchange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information, 정보, ideas, 생각들, and news, 소식을요, with somebody, 누군가와 교환하는 것. 자, 이 단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communicate란 단어가 있었죠. 자, communicate, 무슨 뜻이다? 의사소통하다란 뜻이죠. 아, 그래서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가 이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치? 자, 4번으로 가서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써볼게요. 자, A. Put milk and eggs in a bowl. 자, 그릇에 무엇을 넣어라? 우유와 달걀들을 넣으세요. And blend them well.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섞으세요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섞다라는 동사. mix가 있었어요. 그래서 mix them well. 그것들을 잘 섞어라. 자, B번. I think these shoes are blank. 나는 이 신발들이 빈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They have feathers on the sides. 자, on the sides라고 하면 양옆에요. 양옆에 무엇이 있다? feathers, 깃털이 있는 신발이다. 굉장히 독특한 신발이죠. 자, 독특한이란 단어. unique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I think these shoes are unique. 나는 이 신발들이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완성하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지문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워크북 109쪽이 되겠고요. 우리 1번 문장부터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할 때 단어들을 사용한다. We use words. 우리는 단어들을 사용한다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서로 의사소통할 때를 쓰면 되겠죠. 자,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 나옵니다. 그리고 we, 우리들이라는 주어 communicate,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서로라고 할 때는 with each other이라고 쓰면 됩니다. When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자, 2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개미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 자, 어떻게라는 의문사 how가 나옵니다. How do ants? 자, 개미들은 만든다. make 무엇을? sentences 문장을. Then how do ants make sentences? 개미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3번 문장 가봅니다. 몇몇은 이라고 할때 아까 선생님은 뭐 어떤 것들은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같은 의미죠. 자, 어떤 것들 몇몇은? 네, some이죠. some 몇몇은 음식을 뜻한다. mean 뜻하죠. 무엇을? food. 자, 그리고요. and 다른 것들 others가 되죠. others mean danger. 다른 것들은 위험을 뜻합니다. some mean food and others mean danger. 자, 4번으로 가볼게요. 개미들은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 Ants smell. 자, 냄새를 맡고요. 뭐뭐로 맡는다라고 할때이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뭘 썼죠? with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with their antennas and smell with their antennas.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가봅니다. 개미들은 맨 뒤에 보면은 안다라고 나와 있죠. Ants know,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아냐면 if other ants 하고 뒤에 우리가 완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다른 개미들이 다른 그룹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이라는 이 명사절 전체를 무엇을 활용해서 바로 이 접속사 if를 활용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f other ants 다른 개미들이 are from another group. 다른 그룹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그렇지. By smelling. 냄새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5번 문장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문장 특히 조금 더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키를 획득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지각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이 5형식 문장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5형식 문장을 봤는데, 이 지각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좀 처음 만나보죠. 자, 지각동사라고 하면 무엇을 보다, 듣다, 느끼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동사 원형. 또는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 그랬죠. 자, 오늘의 예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You can see them touch each other with their antennas.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touch each other. 서로를 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고 22강 탐험 인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열심히 탐험을 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살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쌤이랑 같이 독해볼 글의 제목은 새끼를 돌보는 동물 아빠입니다. 자, 동물 아빠가 새끼를 어떻게 돌보는지 우리 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지문을 쭉 한번 보시면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A, B, C, D, E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글의 흐름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넣어주는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주어진 문장부터 확인해 주어야겠죠? 자, 문장 볼게요. A marmoset, a small South American monkey, is another exampl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작은 남아메리카 원숭이인 마머셋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또 다른 example, 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다가 어떤 동물이 나오면 집중해 주어야 할까요? 네, 마머셋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나오면 특히 더더욱 집중을 하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 보시면 when animals are born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be born 하면 태어나는 겁니다. 동물들이 태어나면 동물들이 태어날 때 이런 뜻이 되겠죠. They are usually raised by their mothers라고 했어요. 자, raise 하면 무슨 뜻이에요? raise는요,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 비동사와 PP 형태를 써준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길러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엄마들에 의해서. 그쵸? 새끼들은 보통은 엄마들에 의해서 길러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했거든요. 글의 흐름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자, 보통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찾았어요. 몇몇 빈칸한 동물 아빠들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뒷부분도 한번 쭉 보고 문제를 풀때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 아빠들을 찾았을까요? 볼게요. A father Darwin frog has a pocket in his mouth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래 나와 있죠? 다윈 코 개구리. 아빠 다윈 코 개구리는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입 속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이하죠? He keeps his babies in the pocket. 그 주머니 안에 아기들을, 새끼들을 둔다고 합니다. 입 속에 있는 주머니 안에 새끼들을 두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 until 하면 언제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They grow big enough. 이 새끼들이 충분히 클 때까지 입속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He can eat and do other things. 자, 그는요, 다른 것들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도 있대요. Even when his babies are in his mouth. 자, 우리 when 하면 뭐뭐 할 때인데, even이 붙어서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새끼들이 입 안에 있을 때조차도 그냥 식사도 하고 다른 행동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시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When they lose their tails and become tiny frogs 라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when 나오죠? 뭐뭐 할 때. 자, 그 새끼들이 그 tail 하면 꼬리거든요. 이 꼬리를 잃을 때, 즉 꼬리가 떼어질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작은 개구리가 될 때, 그때는 they jump out of his mouth니까 입 밖으로 점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이에요. When a baby marmoset is born. 여러분, 발견하셨을까요? 이앞 문장까지는 개구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머셋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예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새끼 마머셋이 태어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때, its father cleans it and takes care of it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clean 하면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새끼를 닦아줘요. 누가? 아빠가. 그리고 takes care of 하면 무엇을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새끼를 닦아줄 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도 아빠가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동물 아빠들이 새끼를 돌보고 있는 그 예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When the baby wants to drink its mother's milk라고 했거든요. 자, when the baby wants to 뭐뭐 하고 싶어 할 때겠죠? 근데 뭐 하고 싶어 할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 할 때. 그때는 he takes it to its mother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take라는 동사와 to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도록 할게요. take A to B라고 하면요. A를 B에게 데려가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는 take가 무슨 뜻? 데려가다란 뜻이에요. 자, 아기가, 새끼가 엄마 젖을 먹고 싶어 할 때는 새끼를 엄마에게 데려갑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누가 데려가요? 역시 아빠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Once the baby starts to eat food, the father will feed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접속사라는 접속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ce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무슨 뜻이라고요? 일단 뭐뭐 하면. 자, 그래서 일단 아기가 시작하면 뭘 하는 걸 시작해요? 음식 먹는 걸 시작하면 새끼가 일단 음식 먹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아빠는 그것에게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자, feed는 먹이를 주다, 먹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파악되었는지 우리 바로 내용 확인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빈칸 문장 다시 확인해 볼게요. When animals are born, 새끼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되겠고요. They are usually raised by their mothers 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엄마들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usually 라는 건 보통의 경우에는 엄마에 의해서 새끼들이 길러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몇몇 빈칸한 동물 아빠들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동물 아빠들이 새끼들을 키우는 것은 뭔가 특이한 혹은 특별한 그런 케이스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그래서 특이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여기서 특이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 하나 있는데요. 바로 4번, unusual입니다. usual이라고 하면 평범한이란 뜻인데, un이 붙어서 반대가 된 거예요. 되게 특이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단어는 다 이상해요. young animal dads 하면 어린 동물 아빠들. 이상하죠? poor 가난한, lonely 외로운, popular 인기 있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엄마가 새끼들을 키우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빠들이 키우는 그러한 특이한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unusual 골라주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marmoset, a small South American monkey is another example 이라고 했죠. 자, 마머셋이 나올 때 우리 집중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문맥을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서 when a baby marmoset 이라고 해서 마모셋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요, 이 마모셋이 나오는 그 문장 바로 앞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 마모셋이라고 하는 걸 처음 소개하면서 이것도 또 다른 예신데 라고 이어주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여기서 또 다른 예시라고 한건 앞에도 뭔가 비슷한 예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시가 바로 누구냐면 개구리 예시였죠. 다윙 코 개구리.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우리 4번 골라줄게요. 3번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 세부 내용 파악하면서 하나 골라볼게요. 1번을 보시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빠가 새끼를 돌본다라고 했어요. 자,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빠가 새끼를 돌봐요? 네, 아니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엄마가 새끼를 돌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2번입니다. 다윙코 개구리는 꼬리를 뗄 때까지 아빠의 입속에서 지낸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꼬리를 떼고 충분히 커지면 아빠의 입속에서 나와요. 그 전까지는 아빠의 입속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아빠 다윙코 개구리는 새끼가 자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자, 새끼가 자랄 때까지 음식 먹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입 안에 이 새끼를 넣고도 식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일치하지 않겠네요. 4번을 보시면 갓 태어난 마모셋 새끼는 어미가 씻겨서 젖을 먹인다라고 했는데요. 자, 씻기는 사람이, 씻기는 동물이 어미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빠였어요. 그쵸? 아빠가 씻기고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보시면 마모셋 새끼가 걷기 시작하면 아빠가 먹이를 먹인다라고 했는데 걷기 시작하면 먹이를 먹인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대신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젖을 떼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먹이를 먹인다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진 않겠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하시오. 자, 우리 A를 보시면 clean 나와 있습니다. 우리 clean이라고 하면 깨끗한이라는 의미가 떠오르는데요. 동사로는 깨끗하게 하다, 닦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적절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2번에 보시면 to wash something that is dirty라고 했거든요. 더러운 무언가를 씻어내다. 자, 이게 바로 clean의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lose입니다. 자, lose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잃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cut off 무언가를 무언가로부터 떼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떼어지냐면 from the body or not to have anymore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떼어져 나가거나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잃다, lose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keep인데요. keep은 보관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have something in a certain place. 특정한 장소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1번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와 구문 정리하러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네, 단어와 구문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서 다시 한번 암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Be born 나와 있습니다. 얘는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태어나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was born in 대구 하면 나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raise인데요. 우리 raise 여기서 무슨 뜻으로 나왔을까요? 네, 기르다, 누구를 기르다 이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3번 보시면 unusual인데요. 우리 usual 하면 평범한, 일반적인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이한이라는 뜻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을 보시면 pocket입니다. 여러분, pocket 뭐예요? 주머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tail은 뭐죠? tail은 꼬리입니다. 다음으로 tiny인데요. tiny 하면 작은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out of는 무슨 뜻일까요? out 자체가 밖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의 밖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take care of인데요. 중요한 덩어리 표현입니다. take care of 하면 누구를 돌보다 라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take A to B인데요. 여기서 take는 A를 비로 뭐 하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어서 10번에서 once 나왔는데요. once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feed, feed는요, 먹이를 먹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어서 usually입니다. 우리 아까 usual 하면, usual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보통의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ly를 또 붙였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대개라는 뜻이고요. 또 another이라고 하면 또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example 하면 무슨 뜻? 네, 예시입니다. 예,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B로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동물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대개 그들의 어미에 의해서 길러진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앞부분 나와 있습니다. When animals are born 나와 있고요. 우리는 뒷부분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대개 그들의 어미에 의해서 길러진다. 자, 일단 주어 나와야겠죠. 그리고 길러진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는 they are usually raised가 되는데요. raise의 수동태 형태 쓴거 보이시죠? 근데 대개 보통은 이라는 의미의 usually를 이 비동사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자연스러워요.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길러져요? 어미에 의해서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by their mother.

있대요. 자, 앞부분 보면 he can eat and do other things 나왔고요. 뭐뭐 할 때조차니까 even when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자, even when his babies are in his mouth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입니다. 새끼 마모셋이 태어나면 그것의 아빠는 그것을 닦아주고 돌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문장 보시면 뒷부분 its father cleans it and takes care of it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부분을 영작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할 때는 when이라는 접속사를 우리 활용하잖아요. When a baby marmoset is born 가주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is born은 태어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5번인데요. 일단 새끼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아빠가 그것에게 먹이를 먹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앞부분 영작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자, 이 뜻에 해당하는 접속사 누가 있죠? 바로 once입니다. 그래서 once를 먼저 써주고 주어 동사 갈게요. 새끼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the baby starts to eat foo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구문 포커스도 once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문 포커스와 파이널 체크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데이 11의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돕게 진행해 볼 건데요. 예습 필수로 해 주시고요. 오늘의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올까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지각 동사 들어보셨죠? 뭔가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see, watch, 뭐 smell, hear, 뭐 listen to, feel,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5형식 구조를 취하죠. 목적어, 목적, 보어. 여러분 문법에서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알 텐데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죠. 그쵸? 문법에서는 이 목적 보어 자리 이거 ing 오는 거 그리고 동사 원형 오는 걸 아느냐 초보정사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배울 텐데요. 독해할 때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조금 목적어 자리가 길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파악해서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사실은 ing랑 보어 자리 ing 원형 어떤 걸 써도 되긴 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ing가 좀더 진행을 강조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느낌이 좀 강조가 되고, 동사 원형은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행동이 만약에 일회성으로 딱 끝나버려. 순식간에 훅 끝나는 행동을 내가 봤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원형으로 쓰겠죠? 사실은 그런 좀 차이는 있다.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독해 속에서 또 지각동사 만나면 한번 해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뭐, discarded object 밑줄이 좀 그어져 있고 빈칸도 보여요. 그래서 1번이 빈칸 문제고, 그리고 2번이 여기에 예로 제시된 것.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독해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loyd Toon, an artist, once made African-style masks with old shoe soles. 이 로이드 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격의 콤마 예술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만들었습니다. African 스타일의 마스크, 그러니까 가면이겠죠, 그렇죠? 아프리카 스타일의 가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면을 뭘로 만들었냐면 낡은 신발 밑창, 구두 밑창, 소울서 밑창이란 뜻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면을 만들었어요. From that time on, he has been interested in using other materials to create his art. 그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전혀 이 가면이랑은 연결이 안 되는 신발 밑창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새로운 게 탄생을 했어. 그 지금 얘가 예술가라 그랬잖아? 아, 그래서 얘가 영감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때부터 쭉 그는 has been interested in ing.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가 나와 있고, 뭐뭐에 관심 있다 할 때는 항상 in과 같이 쓰죠.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 있다, 흥미가 있다, 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쭉 관심 있어 왔습니다. 뭐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에요, 다른 재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예술을 창조해내는데, 이 뭔가 새로운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걸 탄생해내는 거, 그런 게또 예술가의 역할이죠. 그런 데 관심이 늘 있어 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I take such pleasure in creating art from discarded objects. 라고 튠이 말합니다. 나는 큰 기쁨을 느껴요. 이 버려진 물건에서 예술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take는 뭔가를 항상 이렇게 딱 취하는 느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search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한 이렇게 뭔가 가리키는 느낌으로도 쓰이지만 얘는 강조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Such pleasure, 그러면 엄청난 기쁨, 그러니까 강조도 될수 있어요, 서치가. 그래서 큰 기쁨을 취한다, 즉 느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해석이에요.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예술 작품을 뭐로부터 discarded, 원래 discarded가 버리다거든요. 얘는 pp, 과거분사로 버려진 물건이죠. 아, 뭔가 쓸모없는 물건에서 아주 새로운 게 탄생하는 게 거기에서 좀 희열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When he travels, 그가 여행을 할 때면, Tune notices how people in other countries use discarded objects. 계속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그는 Tune은 notices 어디에 주목하느냐, notice하면 주목하다 또는 살피다라는 뜻이 있죠. How people in other countries. 자, 그러한 본인이 여행하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버려진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항상 살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감을 계속 얻는 거죠. I saw some boys on the beach in Bali, in Indonesia, playing with a toy car. 자, 이렇게 이런 문장 때문에 우리가 지각동사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시의 과거 동사로 지각 동사죠. 자, 5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그쵸? 그리고 목적 보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요? ing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 이런 해석입니다. 그치? 자, 목적어가 길어지는 이유는 항상 뭔가가 길어진다는 건 수식을 계속 받기 때문인데 결국은 소년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노는 걸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수식을 받으면서 어떤 소년들이었냐면 해변가에. 근데 이게 어디였냐면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 발리. 뭐 이런 게 붙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의 해변가에서 어떤 소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걸 내가 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they got closer, I saw that it was made from empty water bottles and sticks of bamboo. 그리고 나는 그들이 가까워졌을 때 봤죠. 뭘 봤어요? 아, 이 장난감 자동차가

좋은 물병과 그리고 대나무로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야.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네가 받는 건 앞에 보이즈일 것이고요. 소년들이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점점 다가온 거지. 그랬을 때 내가 뭘 봤어요? that 이하를 알아차린 겁니다. 명접 대시에요. 명사를 접속사 대수로 다시 주어 동사. is an toy car. 그래서 그 장난감 자동차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from 뒤에 재료 나와요. 보통 뭐뭐로 만들어지다 할때 from 뒤에 재료가 나오면 이 약간 전혀 다른 어떤 재료에서 새로운 게 탄생하는 느낌일 때 이제 주로 from을 쓰고 그래서 뒤에 재료가 나 언급이 되죠. 빈 물병들과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 이런 걸로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버려진 물건에서 만들어진 걸본 거죠. 여기에 관심이 간 거지. In Jamaica. 그리고 자메이카에서는 내가 또 일했대. 그러면서 빈칸이 어떤 건지 살짝 엿보고 오면 선택지를 보세요. 전부 다 감정 형용사입니다. Angry, 화가 난 거. Relaxed, 편안한 거. Worried, 걱정스러운 거. Delighted, 기쁜 거요.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감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예측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글의 흐름 잘 따라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에 희열을 느끼죠? 어디서 pleasure, 기쁨을 느낍니까? 앞에서 기쁨을 어디서 느껴요? 버려진 물건에서 새로운 게 본인이 창조하거나, 그럼 그걸 볼 때도 너무 즐거울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고, 지금 되게 신나 보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예시로 또 자메이카에서 또 이런 버려진 물건으로 새로운 게 탄생한 걸본 거겠지. 그러면 보나마나 이 자리는 긍정적인 느낌의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선택지에서 보시면 요거, 자, 요기죠? Delighted. 이게 바로 기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pleasure와 같은 의미의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기뻤어요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뒤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추론이 되고요. 그러니까 뭘 봤을 때 기뻤을까? 다시 한번 우리 지각 동사로 목적격 보어 자리 ing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weaving baskets 바구니를 짜는 걸 봤을 때요. weave가 짜다라는 뜻이 있죠. 뭘로 짜요? from telephone wires 전화선. 전화선으로 바구니를 짜네? 이게 또 너무 즐거운 거야. 어떤 전화선? That had blown down during a hurricane. 허리케인 동안에 막 허리케인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날아서 떨어진 그 전화선. 허리케인 때문에 어딘가에서 날아 들어온 그 전화선을 가지고서 바구니를 짜는 걸 보고 얘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죠. Delighted라는 형용사가 정답이 될 겁니다. I admire the way creative people make do with whatever their environment provides. 나는 존중합니다. 방식을요. 자, 요렇게 꾸며줍니다. 뭐, 끝까지 묶어도 되고, 뭐, 짧게는 요렇게 묶어서 수식을 하는 건데요. 어떤 방식을 내가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이 make do with,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동사로 묶어서 표현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make도 동사고 do도 동사인데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make do with 하면 임시 변통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임시 변통하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뭔가 각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서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되게 존중한다는 거죠. Whatever their environment provides. 그들의 환경이 무엇을 제공하든지 간에. So whatever 하면 무엇을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떤 게 주변에 있던 이런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이걸로 뭐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을 나는 존중한다. 라고 튠이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1번 이미 풀어봤습니다. 긍정적인 느낌의 감정이 들어가는 자리였고요. 충분히 맥락 속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었고, 몰랐던 단어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discarded objects는 버려진 물건이었잖아요. 이거의 예시로 바르게 제시된 걸 골라보겠습니다. A의 maskets, 요거는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우리 아까 첫 부분에서 이 튠이, 신발 밑창으로, 구두의 밑창으로 가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작물이죠. Toy cars 역시 애들이 창작물.

그쵸? 대나무 막대기랑 막 그런 거 가지고서 창작물이었고요. 그리고 empty water bottles, 아, 요거. 요게 바로 애들이 empty water bottles 하고 뭐 대나무 막대기 요런 거 가지고서 토이카를 만든 거니까 얘는 버려진 물건이 맞습니다. 텔레포 와이어도 버려진 거 맞죠? 요걸 가지고 이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뱀부 스틱스 맞아요. 이것도 버려진 거두 개로 토이카가 완성된 거를 이제 튠이 봤잖아. 그쵸? 그래서 C, D, E.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두 단어 찾아쓰시오. 그랬는데요. 로이드 튠은 has much interest.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뭐에 있어서?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 예술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요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는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I take such pleasure. 나는 큰 기쁨을 느껴요. In creating art from discarded objects. 그쵸? 같은 말이에요. 이 버려진 물건에서 예술을 창작하는 데 엄청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creating art 두 단어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휘 퀴즈 가볼게요. 첫 번째. The boots are not slippery. 그 부츠는 미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they have thick rubber soles. 두꺼운 고무로 된 밑창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밑창이 sole인데요. 보통 부츠도 우리 신발 두 개니까 S 붙고 밑창도 S 붙여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likes helping others. 그녀는 남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So, 그래서 she gets 빈칸이 있어요. From helping them. 그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겠다. 맞죠? 우리 아까 기쁨이라는 명사 뭐가 있었죠? Pleasure. 명사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 빈칸 채워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워업으로 가서 우리 월드 그리고 영작 훈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봤었던 어휘 중에서 뭐 create 하면 창조하다라는 동사이고 좀 전에 본 pleasure는 명사였습니다. 기쁨이란 명사고요. 원래 discard가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ed를 붙이면서 수동태 느낌으로 버려진이라는 형용사 해석이 되는 겁니다. notice 살피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weave가 짜다, 뭐 엮다, 그리고 admire, 존경하다. create가 동사였죠. 끝에 ive로 끝내면 형용사가 되면서 창의적인, 창조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ed로 많이 끝나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ed 형태로 relaxed, 편안한, delighted, 기쁜이라는 감정 형용사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그는 자신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뒤에 보니까 다른 재료가 있고요. 그다음 그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관심을 가져왔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완료는 have 또는 has PP죠. 히니까 has pp인데 이거의 수동태를 쓸 때는 가운데 been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has been pp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 interested in인데요. 요거를 has been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has been interested. 그래서 pp 형태가 뒤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전치사 in과 쓰고요. 전치사니까 동명사와 짝꿍이 되면서 has been interested using 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2, 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4번은 그것은 빈 물병과 대나무 막대기로 만들어졌다. 자, 그것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대나무 막대기에 그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만들어졌다 빈 물병과 여기까지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영어에서는 동사를 먼저 씁니다. 만들어졌다 찾아주세요. 수동태죠, 역시나. BPP. 항상 수동태는 BPP. 그래서 it was made. 그리고 어제 아까 뭐라 그랬죠? 뭐뭐로 만들어지다 할때 이렇게 쓰고

from을 써서 뒤에 재료가 올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So was made from 하고 이제 재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빈 물병, empty water bottles 이런 식으로 empty가 앞에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빈 물병, 그리고 sticks of bamboo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저는 사람들의 전화줄로 바구니를 짜고 있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자, 우리는 또 저는 기뻤습니다부터 가겠습니다. I was delighted. 자, 뭐 해서 기뻤냐? 또 to 부정사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기쁜 감정을 또 to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To see, 봐서 기뻤어. 자, 5형식 구조 생각해 주시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people weaving baskets 이걸 보고 기쁜 거야. 다시 I was delighted to see people weaving baskets from telephone wires 해서 전화줄로 이런 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난 기뻤어요. 자, 이렇게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은 우리 이거 나올 줄 알았죠? 지각 동사의 문장 구조. 우리 C 많이 나왔으니까 C를 활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보어 자리에 ing나 동사 원형을 넣어서 아니면 둘다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완강 미션 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생각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귀요미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CSM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어 출발을 했어요. 바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죠. 자, 우리 부피 구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알아봤으니까요. 1세제곱 센티미터와 1세제곱 미터 이 단위 부피를 통해 직육면체 그리고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알아봤죠. 오늘 교과서 넘어보기 이제 5번부터 갈 겁니다. 자, 쌤이 지난 시간에 꼭 이거 우리 친구들 다 풀고 쌤 만나주세요 라고 당부했는데 그 약속 지켰나요? 좋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 5번부터 풀이 과정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번은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담으려고 합니다. 담을 수 있는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 가와나 상자의 부피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아, 이걸 이용하면 되게 쉽게 부피를 구할 수 있었죠. 몇 개를 쌓았느냐라는 거. 상자가 반듯반듯하니까 우리가 막 이 공 모양, 바둑돌 모양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빈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자를 쌓으면 빈틈이 없이 완전히 다 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에 몇 개, 자, 세로로 몇 줄, 몇 층으로 쌓느냐를 알아보면 되었었죠? 기억나요, 여러분? 그럼 가부터 볼게요. 쌓기나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씩 두 줄, 그리고 몇 층? 2층으로 쌓을 수 있어요. 그러면 6이 12, 12 곱하기 2니까 24, 24개를 쌓을 수 있으니까 한 개에 1세제곱 센티미터라면 두 개에 2세제곱 센티미터, 10개면 10세제곱 센티미터, 24개면 24세제곱 센티미터다. 개수가 바로 부피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하나, 둘, 셋, 넷, 네 줄. 1층, 2층, 3층, 4층. 4층으로 쌓았으니까. 4, 4, 16 곱하기 4. 64. 아하. 64개의 쌓기나무를 쌓았고, 부피는 64세제곱 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결국은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가 되는 거니까 6개를 쌓았다라는 거는 6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줄로 쌓았다라는 거는 여기 세로가 2cm가 되는 거고, 높이를 2층으로 쌓았다라는 거는 높이도 2cm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는 직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얘가 다 펼쳐져 있네. 그래도 우리 가로, 세로, 높이 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바닥에 있는 면을 이 면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가로는 9cm, 세로가 이 길인데 이 길은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4. 그럼 높이를 2cm로 보면 되기 때문에 가, 세, 높 곱해주면 됩니다. 9, 4, 36에다가 두 배를 하면 72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72. 단위 꼭 써주세요. 3제곱센티미터. 우리가 부피에 대한 단위도 이제 세제곱미터와 세제곱센티미터를 배우기 때문에 주어진 길이를 그대로 단위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또 뒤에 겉넓이를 배울 거면 또 제곱센티미터하고 매우 매우 헷갈립니다. 선생님도 가끔 깜빡하면 단위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또 시험을 볼때 단위 잘못 쓰면 틀렸다라고 감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주의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이번에는 부피를 비교해갖고 큰 직육면체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가 다 나왔으니까 걱정 없이 곱해보자고요. 가의 부피, 가로, 세로, 높이 파악했나요? 6, 5, 7이에요. 그러면 6, 5, 30, 30 곱하기 7이니까 210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나는 가로, 세로, 높이 8, 4, 6이니까 8 곱하기 4 곱하기 6이에요. 8, 4, 32에다가 6배를 하면 2, 6, 12, 3, 6, 18, 192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3, 6, 12이네요. 3 곱하기 6 곱하기 12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좀 꿀팁을 주자면, 어차피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꼭 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도 어차피 결과는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거를 막 멋있는 법칙, 막 이름을 붙여서 배우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세수를 곱할 때, 또는 네 개를 곱할 때는 내가 그냥 그 계산하기 편한 두 수를 골라 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쌤은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해볼게요. 6 곱하기 11을 하면 72잖아요. 여기에 3배를 하면 326, 그 다음에 37, 21이니까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부피가 큰 직육면체는 수를 비교해서 216이 가장 크니까 다, 그 다음 210 순서죠? 그래서 가, 그 다음 192이니까 나 순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써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직육면체 부피를 구했다면 정육면체 부피는 더 쉽죠, 뭐.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거든. 우리 이 단위, 쌓기나무로 본다면 8개씩 8줄로 8층으로 쌓았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만 확인하면 돼요. 8cm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8, 8에 64에다가 한번더 8. 4, 8, 32. 6, 8에 48에다가 3을 더하면 51이니까 51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정답은 512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요, 이 정육면체 부피가 27세제곱센티미터일 때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부피가 거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에요.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네모센티미터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네모죠. 그러니 부피를 구하는 식은 네모개씩 네모줄로 네모층을 쌓아서 27개를 쌓았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네모가 뭐가 오면 될지는 이거 어떻게 구해? 하지만 되게 쉬워요. 볼래요? 1부터 차례로 넣어볼게요. 1을 3번 곱하면 1입니다. 2를 3번 곱하면 2는 4, 4, 2, 8이죠. 3을 3번 곱하면 3, 3은 9, 9, 3, 27. 맞죠? 그죠? 그래서 금세 찾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을 3번 곱하면 되므로 한 모서리의 길이는 3cm다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자, 4, 5, 6을 3번 곱하는 것까지는 잘 알아두세요.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4를 3번 곱해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이 4cm인 정육면체 부피는 16 곱하기 4를 계산하면 64고요. 자, 5를 3번 곱해볼게요. 빨리 눈에 익혀주는 게 좋아요. 5, 5, 25에다가 5배를 하면요. 125가 되겠고요. 6을 3번 곱하면 요거 지난 시간에 쌤이 이거 자주 나오니까 빨리 눈에 익혀도 우리 친해져야 돼 그랬죠? 66에 36에다 6배를 하면 216이에요. 우리가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는 정육면체의 부피에서는 종종 나오는 계산입니다. 자, 눈에 익혔어요. 그다음 갈게요. 앞에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면 정육면체 부피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정육면체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얼마였어요? 우리 친구들? 3cm라는 거 구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 자, 3cm에 몇 배? 2배. 세로도 3cm에 2배. 높이도 3cm에 2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계산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물론 6을 3번 곱하니까 216이 되니까 정육면체의 부피가 얼마냐라는 거 바로 216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쌤이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보세요. 여기는 원래 부피는 3을 3번 곱한 27이었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말이죠. 자, 2배, 2배, 2배. 3개 모서리가 다 2배가 됐으니까 2배, 2배, 2배. 그럼 결국 몇 배를 한 건가요? 8배가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아니, 딱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 얘를 2배를 시켰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2배, 이렇게 좀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아, 우리가 부피도 2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부피 27에 몇 배? 그래요. 8배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7, 8에 56, 2, 8, 16이니까 바로 216이 되는 거죠. 자, 한 모서리의 길이를 통해서 2배니까 한 모서리가 6cm가 돼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216이 나옵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답은 216 3제곱cm. 그럼 만약 여러분 모든 모서리를 다 3배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몇 배가 될까요? 자, 여기서 3배 하면 여기 3배, 3배, 3배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부피는 처음 부피보다 27배가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부피도 똑같이 3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전개도를 접어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나왔네. 한 모서리의 길이가 9cm네. 그러면 9를 몇 번? 3번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9, 9, 81에 9배. 9에다가 8, 9, 72. 따라서 729 세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다음 12번은 우리에게 직육면체 부피가 거꾸로 168세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왔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그랬어요. 가로가 8이고 세로가 몰라 네모고 그 다음 높이가 3인데 이세 수를 곱해갖고 168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 수를 곱할 때 이렇게 먼저 곱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24입니다. 그럼 결국 왼쪽식은 네모 곱하기 24가 168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 168 나누기 24를 계산해주면 돼요. 자, 24의 몇 배가 168일까? 한 7배쯤 될까요? 7, 4, 28, 7이 14니까 맞네요. 아하, 그래서 네모 안에는 7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이번엔 직육면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직육면체 부피가 같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12번과 연결되죠. 1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피가 얼마야? 라고 주어졌는데, 자, 얘네들이 부피가 같아. 라고 조건이 조금 꼬아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왼쪽 직육면체의 부피부터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럼 16 곱하기 9니까 6, 9, 54. 9에다 4를 더해서 114. 즉, 14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직육면체도 부피가 똑같이 나왔을 텐데 가로가 네모니 네모 곱하기 6 곱하기 6이 144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6을 두번 먼저 곱하면 36이니까 네모는 144 나누기 36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36의 몇 배? 한 4배쯤 되겠네요. 그래서 4를 곱하면 6, 4, 24, 3, 4, 10이니까 맞네요. 그쵸? 자, 그래서 네모 안에는 4가 오면 되겠습니다. 부피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가로, 세로, 높이 중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4번. 이번에는 부피가 120 제곱 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단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이고 1cm보다 깁니다라고 그랬네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부피가 120 제곱 센티미터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그 결과가 120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 중에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가 30일 때2 곱하기 2, 4에다가 30을 곱하면 120이 나오는 거 맞고요. 이번에 조금 다르게 변형하면 2 곱하기 3은 6에다가 6 곱하기 20이 120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가로를 좀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게는 안 돼요. 왜냐면 1cm보다 길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가로가 똑같이 2인, 2일 때 다른 경우가 있을까? 만약에 가로가 2라고 한다면 세로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2에다 60을 곱하면 바로 120이 되는 거니까 세로와 높이의 곱이 6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60이 되는 건2 곱하기 30도 있고 3 곱하기 20도 있는데 그럼 4 곱하기도 돼요? 네, 4 곱하기 15, 60이고요. 또5 곱하기 얼마도? 12도 60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2cm고 세로 5cm, 그 다음에 높이 12cm일 때 부피가 120c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가로를 또 3cm로 한번 해볼까요? 가로가 3cm예요. 그럼 세로하고 높이를 곱한 게 40cm면 120이 되는 거니까 40으로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까? 뭐2 곱하기 20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 곱하기 20 여기 2, 그러면은 봐봐요. 3, 2, 20이면 2, 3, 20을 이런 직육면체를 조금 다르게 놓으면 똑같은 거니까 우리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로 해볼게요. 4 곱하기 10은 어떨까요? 어때요? 3, 4, 12, 12에다 10배를 하면 120이니까 맞죠? 그리고 이 위에서도 또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세 개가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쌤이 만든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돼요. 얼마든지. 가로, 세로, 높이가 곱이 120이 나오게끔 우리 길이를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라는 거는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뭐, 어느 면을 바닥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진 두 개랑은 좀 다른 조합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 넘어가죠. 15번 갑니다. 가로가 300cm, 세로가 500cm, 높이가 8m인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 부피는 어머머머 잘 봐야 돼. 단위, 여긴 세제곱미터로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다싹다이 길이를 미터로 바꿔보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자, 300cm는 3m, 500cm는 5m, 뭐 높이는 8m로 나왔죠? 그러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계산해 줄게요. 3, 5, 15에다가 8 곱하면 5, 8, 40. 8에다 4를 더해서 120. 그래서 120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구하고자 하는 단위 잘 보세요. 요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이번에는 우리가 단위를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바꿔가지고 부피를 똑같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단과 같은 기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1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는 한 모서리가 1미터인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가로 100개, 100줄, 자, 세로 100줄, 높이 100층으로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여기 네 자리 끊어보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제곱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이 수에다가 100만 배를 해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100만 분의 1배를 해주면

자, 거꾸로 단위를 바꾸면. 좋아. 그러면서 이 비교하려면은 단위가 다르면 수를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단위를 맞춰줄까? 아무래도 세제곱 센티미터는 좀 수가 크니까 수가 적은 세제곱 미터로 바꿔볼게요. 자, 0 6개 없애면 됩니다. 여기서 0 6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럼 얘는 52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20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6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밖에 못 없애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그래요. 소수점 옮겨갖고 3.5 세제곱미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바꿔놓고 보니까 같네. 그러니까 같다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맞춰주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얘가 편하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0의 개수가 많으니까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가 작은 쪽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덜 실수하겠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가로 800cm, 세로 700cm. 높이만 다르다, 얘들아. 그지? 센티미터, 센티미터. 그러면 이 다른 상태에서 그대로 부피구 할때800 곱하기 700 곱하기 6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계산이든지 단위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를요, 우리 미터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1미터는 100cm니까 800cm는 8미터, 700cm는 7미터. 가로, 세로 바꿔주고, 이제 부피를 몇 세제곱 미터인지 미터로 계산하면 좋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6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8, 7, 56에다가 6배. 6, 6에 36, 5, 6, 30. 그래서 336 세제곱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단위 바꾸는 거 주의해 주는 문제였고요. 자, 18번은 이 중에 부피가 가장 큰 거는 어느 것일까요? 라 그랬네요. 아니, 이것도 부피를요, 우리 뭘로 할까? 그리고 조금 간단하게 세제곱미터로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일해 볼게요. 자, 1번은 80 세제곱미터니까 그대로 놔두고, 2번은요, 지금 이네 자리씩 끊어보면 5100만이에요. 그러니까 0 6개 이렇게 100만 분의 1배를 해주면 51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가로, 세로, 높이가 얘만 지금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 높이를 1.5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럼 부피는 9 곱하기 4 곱하기 1.5 이렇게 나타내주면, 자, 36에다가 1.5 곱하면 우리 지금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일단 15를 곱해 보세요. 6, 5, 30, 3, 5, 15에다가 36, 0, 4, 14니까 올라가서 540. 소수 한 자릿수니까 여기 짠 없애주면은 바로 54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미터인 정육면체는요, 아니, 한 모서리를 세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44, 16에다가 4배에서 64 세제곱미터. 그 다음 5번. 가로 5미터, 세로 6미터, 높이 3미터예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 계산해주면 되겠죠? 30에다가 3을 곱합니까? 90 세제곱 센티미터. 아, 세제곱 미터죠. 자, 이제 부피 가장 큰거 골라볼게요. 80, 51, 54, 64, 90이니까 바로 어때요? 네, 5번이 가장 부피가 크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가죠. 자, 이번에 정육면체 부피를 주어진 단위로 나타내 보세요. 한 모서리 길이가 미터로 나왔으니까 일단 미터로 구해보면 6을 3번 곱한다. 아, 이거 우리 많이 했죠. 216이죠. 66에 36 곱하기 6이니까. 근데 얘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100만 배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0몇개 붙인다? 6개 붙인다. 0의 개수 조심하세요. 같이 붙여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 20번으로 넘어가죠. 이번엔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로, 세로, 높이 각각 구해보죠. 기억은 7 곱하기 2 곱하기 10입니다. 14의 10배니까 140 세제곱 센티미터. 니은은 4 곱하기 4 곱하기 6이네요. 16에 6배를 하니까요. 66에 36, 6에다가 96 세제곱 센티미터. 자, D급 갈게요. 3, 5, 8. 3 곱하기 5 곱하기 8. 그럼 15 곱하기 8이에요. 그럼 5, 8, 40. 120 세제곱 센티미터.

거는 140이 가장 큰 애, 기역. 그 다음 120, 그 다음 니은, 96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과서 속 응용 문제를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유형은 지금 이 직육면체 모양의 비누를 잘라서 가장 큰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양의 비누가 있을 때 우리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라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가장 큰 요것만 보고, 아, 한 모서리가 15cm가 가장 기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모서리가 15cm인 정육면체 비누를 만들어 보자. 어때요? 아니, 다른 길이가 더 짧은데 어떻게 만들어? 얘를 잘라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 만들 수 있는 이 정육면체는 이렇게 한 모서리가 1cm인 모양으로 비누를 자를 수도 있고, 2cm, 3cm 다 가능한데, 자, 뭐보다는 더길수 없나? 이 중에 가장 짧은 13cm에 맞출 때가 가장 만들 수 있는 큰 정육면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길이로 봤을 때는 가장 짧은 거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우리 정육면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가장 짧은 게 10이죠, 여러분. 다시 10으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도 10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10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육면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짧은 모서리에 맞춰야 된다. 따라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0이죠? 그러니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가장 크다라고 해서 15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 잘라갖고 가장 큰 정육면체 만든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4, 4, 10이니까 가장 짧은 모서리를 찾아서, 아, 한 모서리가 4cm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를 3번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64. 우리 앞에서 계산 많이 해봤죠? 6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23번은 민주는 직육면체 모양의 케이크를 잘라서 가장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남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민주가 먹게 될 케이크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일단 우리 가장 큰 케이크는 바로 어때요? 여기서 가장 짧은 모서리를 찾아갖고, 아, 바로 한 모서리 길이가 13cm인 정육면체. 이런 모양을 만들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쵸? 근데 얘를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남는 부분을 먹는데요. 그럼 원래 직육면체 부피 20 곱하기 13 곱하기 15에서 그 다음에 잘라낸 13 곱하기 13 곱하기 13 계산한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13 곱하기 15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5, 3, 15, 그 다음에 6, 13, 195에다가 여기다 20, 그러니까 2를 두 배를 하면 10, 9, 2, 18, 2에다가 3, 3900이 되겠고, 여기서 13 곱하기 13은 169예요. 그럼 169 곱하기 13 계산하면 9, 3, 27, 6, 3, 18, 20에다가 5, 169, 7, 9, 1, 2. 2197을 빼주면 돼요. 그럼 요 계산을 해보면 1703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남는 부분은 1703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이만큼 먹게 될 거야 라는 거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우리 친구들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인데 얘를 각각을 4배로 늘린 정육면체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 부피보다 얼만큼 더 큰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3cm니까 처음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 각각의 모서리를 몇배 한다? 4배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비교할 거냐? 3 곱하기 3 곱하기 3하고, 자, 늘인 후의 부피를 비교해서 우리 뺄셈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처음 부피는 3을 3번 곱하니까 27이고요. 그 다음에 늘인 후는 27에다가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피 몇 배가 되냐? 64배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27 곱하기 64니까
7, 4, 28, 10에다가 6, 7, 42, 그 다음에 2, 6, 12, 8, 2, 7, 1, 1728이니 빼보세요. 그러면 1701 세제곱 센티미터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 직육면체 각 모서리를 3배로 늘린 직육면체 부피는 처음보다 얼마나 더 크냐라고 했어요. 우리 처음 계산해 볼게요. 4 곱하기 7 곱하기 5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0, 그 다음 14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늘인 후에는 3배로 늘었으니까요. 여러분, 4 곱하기 7 곱하기 5에다가 4도 3배, 7도 3배, 그 다음 5도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0에 몇 배가 되냐면 27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14 곱하기 27 계산해 볼게요. 4, 7, 28, 9, 28이니까 8, 7, 3. 자, 그래서 3780이 되니 비교하면 364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 모서리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각각 2분의 1로 줄였대. 그러면 5cm가 되겠죠? 그럼 처음 정육면체 부피보다 얼마나 더 작냐? 그럼 여러분, 처음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얼마? 1000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2분의 1은 반이니까 한 모서리가 5cm가 되는 거죠? 5를 3번 곱하면 125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더 작은지는 빼면 되겠어요. 1000 빼기 125를 하면 875로 계산되니 이만큼 더 작아져요.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길이를 변화시켜서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좋아요.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 우리 친구들 앞에 단위 바꾸는 거잘 살펴보세요. 자, 우리 틀린 문제는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은 겉넓이를 구하는 시간에 쌤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오늘의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도 우리 힘차게 집중해서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되었다면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그래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봐 주세요. 네, 좋아요. 다 됐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좋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지문학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자, 보니까 단원학습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기가 있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는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까 주제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주제 떠올리기가 첫 번째이고요. 다음은 주제를 떠올렸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끝까지 집중하며 대화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제 가운데

그래서 한 가지를 정하여 말할 내용을 정리하기. 아래를 보니까 대화 주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지 막 여러 주제를 떠올리다가 옳았구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줄넘기 이중뛰기를 성공했던 1.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정했다면 이제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 하겠는데요. 자, 어떤 말을 할 거냐,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이냐, 바로 언제 경험한 일인지,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말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번 주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학교 강당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 이중뛰기를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이고요. 그랬더니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까지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아, 어때요? 내가 처음엔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국 성공했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할까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요. 그 활동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활동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친구처럼 포기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자, 우리도 이 친구의 경험을 한번 나의 경험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자, 문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대화 주제를 떠올려 말할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부터 한번 보죠. 대화 주제는 줄넘기 이중뛰기 맞아요. 다음 2번, 언제 경험했다고요? 이번 주 체육 시간 맞고요. 3번, 어디에서 경험한 일이라고요? 학교 강당 맞고요. 무슨 일?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다. 맞습니다. 선택지 5번은요. 그때 생각과 느낌은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되겠네요.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죠. 줄넘기 이중뛰기를 하나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1번,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래? 나는 달리기 계주 선수로 뽑혀서 정말 뿌듯해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배려하며 대화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이 상대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인데 어때요? 지금 친구가 나 이랬는데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은 그래 하면서 그냥 냅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야? 내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거야? 내 말을 이해하긴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아, 그렇구나. 맞장구 쳐주고요. 나도 너처럼 이중뛰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면 좋겠어. 어때요? 이중뛰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장구를 쳐주면서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며 너의 내용에 내가 집중하고 있어라는 것이 느껴지죠. 따라서 알맞게 반응한 것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닌 것, 밑줄도 그어져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아닌 것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꼭 다시 한번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5번 보죠.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어때요? 어떤 친구가, 아, 나 이중뛰기 열심히 연습했는데 또 실패했다. 아, 속상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록, 그래요. 그 친구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상대가 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더 속상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며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잖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16번의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하는 주의점을 잘 기억하며 실천에 옮기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만나보죠. 17번 문제인데요. 그림이 있네요. 자, 1번부터 2번, 3번 그림이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보니까 선생님이 있고요. 규준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준아, 3반 우민이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규준이가, 네, 아주 친한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규진이가 우민이랑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우리 알수 있죠. 2번 볼게요. 우민이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좀 전해줄래?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의 말씀도 잘 귀담아 듣고 있어요. 자, 3번입니다. 3반에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진이가 문을 탁 열면서 땀을 뻘뻘 흘리네요. 우민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우민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반의 친구들 지호, 유현, 수민, 하연이가 각각 이렇게 생각해요. 유현이가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봐. 라고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지호는 우민이 친구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민이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땀까지 뻘뻘 흘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연이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보네. 무슨 볼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민이 있어라는 이말 한마디에 각각의 친구들이 각각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규진이의 말을 들은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죠.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번, 규진이가 우민이를 찾는 까닭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3번, 질문한 까닭 등 질문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각자 짐작했기 때문이다. 어때요? 뭐가 정답인가요? 바로 3번이 정답이죠. 그냥 우민이 있어라는 그 말을 보고 질문을 보고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각자 짐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이겠죠. 따라서 17번에는요,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18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 볼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필통 속에 있다면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들었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색연필을 가지고요. 여기 18번 위에다가 중요 표시 마구마구 해주세요. 선생님은요, 별표를 이렇게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파란색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마구마구 그리고요. 18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바로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정답 알것 같나요? 바로 그래요. 단서라고 합니다. 단서. 정답은 단서인데요. 이 단서가 왜 중요하냐? 자, 제목에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잖아요. 드러나 있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는요, 바로 이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아, 어디서 찾는지는요, 우리 다음 문제에서 나오니까. 18번 문제는 이렇게 단서만 적어주자고요. 자, 아하, 그러니까 짐작할 때는 단서를 찾아서 짐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19번 문제인데, 친구들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기억부터 볼까요? 말에서 단서를 확인했다. 단서 나왔습니다. 실마리. 그러니까 어디서? 말에서 단서를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니은은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다.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쏙쏙 집어넣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여기 표를 보죠. 첫 번째는요. 우민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니 우민이 친구인가 보구나라고 지금 짐작한 거예요. 이 친구는요. 어떻게 단서를 확인했나요? 우민이 있어라는 말에서 단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1번에는요. 기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민이를 찾으러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지난번에도 왔는데 나 기억해. 나 그런 거본 적이 있어. 나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민이와 많이 친한가 봐라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렸다. 이렇게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쟤 다른 반인데 우리 반 왔어.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본 거죠. 상황을 고려했다. 이렇게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을 보니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는 어떤 시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라고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니은이라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정리해보죠. 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마리, 단서를 찾아야 해요. 어디서? 말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찾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표정이나 어떤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자,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우리 19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20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라까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20번 문제는 대화 가와 나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대화를 보면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을 단서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봐야 하는 문제겠네요. 자, 먼저 가와 나를 볼 텐데요. 가부터 한번 보죠. 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제 잘 다녀왔어? 여자아이.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그런데 지금도 다리가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는요, 선생님이 오늘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은 잘 마쳤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남자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번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은요, 가에서 여자아이는 어제 등산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보면 어제 잘 다녀왔어? 라는 남자아이의 질문에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이만큼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나 산에 갔어라고 하지 않아도 정상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제 등산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정답입니다. 2번. 가에서 남자아이는 어제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여자아이겠죠. 여자아이가 다리가 아파라고 하고 있고요. 자, 3번. 가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어제 함께 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어제 잘 다녀왔어 라고 묻고 있고요. 여자아이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4번. 나에서 남자아이는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가 만족스러웠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냥 그랬어요가 아니라 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그랬어요라고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아, 좀잘 맞추지 못했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서 말이죠. 자, 5번은

나에서 남자아이는 선생님께 작은 음악회가 좋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죠.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대화 다에서. 자, 다는 여기 있는데 한번 보죠. 남자아이.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요. 다시 볼게요.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나 봐요. 그런데 책을 반납해야 책을 돌려줘야 더 빌릴 수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학교 도서관 떠올려 보세요. 막한 사람이 1,000권, 막만권막 빌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제한되어 있죠. 10권, 20권처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책의 수를 다 빌렸다. 그러면 더 이상 빌려주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반납해야 빌려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아이, 그래? 무슨 책을 빌려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보면, 아,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는 책을 모두 빌렸을 거다라고 짐작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글씨 예쁘게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는 책을 빌릴 수 있는 책을 모두 빌렸을 것이다. 꼭 이런 게 쓰는 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 선생님 저 문장이 길면 귀찮아요. 손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5학년이니까 이 정도는요. 우리 예쁜 글씨로 끝까지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는 책을 모두 빌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보는 것이죠. 21번 문제 풀어봤고요. 22번 문제 보죠.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보건 선생님, 재현아,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 재현이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요. 누가? 친구가? 자, 1번 보죠.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는 말에서 아하,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걸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재현이가 보건 선생님을 찾는 상황으로 보아 재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가 다친 것이겠죠.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나왔네요. 아는 것 묻고 있습니다. 보죠. 자, 선택지 1번인데요. 상황을 고려한다. 실마리,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전체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2번, 행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고요. 3번, 말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4번, 지금 나의 기분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5번,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또 단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네요.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상황, 행동, 말,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우리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24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제목은요,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밌게 내용을 파악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 지금 짐작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서 우리 한번 이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후드득 후드득 의성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요, 이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있고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가 있지요. 재미있는 의성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드득 후드득.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낮인데도 온 세상이 캄캄해.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어.
할머니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라.

라고 하셨지. 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잘 정돈하고 우산을 받쳐들었지.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작은 언덕백이 언덕에 비탈진 곳에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해.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물을 터는 거죠.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개도 몸을 흔들었어.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아니, 아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왜? 내가 찾는 책이 없으니까요. 누가 빌려갔어요? 왜안 돌려준대요? 자, 이때 또로롱 또로롱 또 의성어입니다. 선생님이 자료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 진서는 선생님의 책상에 매달려서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 싶었던 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꼭 듣고 싶었어. 하지만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 진서는 슬슬 지겨워졌고 화장실에도 가고 싶어졌어. 아침 똥을 걸은 게 넘긴 게 문제였나 봐. 라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24번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는데요. 1번, 아침부터 내린 비가 낮이 되어 그쳤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2번, 진서가 가는 도서관은 언덕 아래, 아니요, 언덕 매기에 있다고 했고요. 3번, 진서와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도깨비를 만났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4번, 선생님은 통화하느라 진서가 오는 것을 몰랐다? 아니요, 아까 대화 주고받았잖아요. 5번, 진서가 보고 싶은 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그책 들어왔어요. 그 책이라고 했어요. 책의 제목도 말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아니, 아직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 계속해서 지금 이 진서가 이 책을 찾고 있다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몇 달째 똑같아라고 한걸 보니, 몇 달째 이 책을 진서가 애타게 찾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 짐작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죠. A를 읽고 짐작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A는 이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진서는 도깨비를 무서워한다. 2번, 할머니는 노란 비옷을 입으셨다. 자, 3번, 진서는 비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 4번,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곧 그칠 것이다. 5번, 진서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비 오는 날에 집을 나섰다. 바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다. 옷자락을 꼭꼭 여민다. 누가? 바로 진서가. 따라서 선택지 3번에 있는 진서는 비옷을 입고, 노란 비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 바로 이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26번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6번 문제 함께 살펴보죠. 기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책 들어왔어요. 책의 제목도 말안 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고요. 첫 말이 이렇게 몇 달째 똑같아라고 한걸 보니 진서는 그 책을 몇 달째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인물의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진서는 이전에도 이 책을 빌리려고 했다. 그것도 몇 달째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진서는 예전에 이 책을 빌렸다가, 한번 빌렸다가 반납한 적이 있다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요. 자, 3번, 진서는 몇달 전에 빌렸던 책을 또 빌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만 보고는요, 3번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알맞은 건 1번에다가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짐작하는 방법, 인물의 말에서, 뭐 행동에서, 또 나의 어떤 처지, 상황, 배경 지식을 고려하며 단서를 찾는 방법을 적용해서 이 이야기, 책을 돌려주세요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보며 2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2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우리 또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0: 자,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라고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나면요, 교재를 덮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 배웠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었지요? 잘 떠올리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나만의 언어로 잘 정리해서 잘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도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열심히 국어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기세를 몰아서 열심히 함께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수학 단원평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때요? 시험에 자신감이 막 생기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알아봅니다. 바로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는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 꼭 집중해 주세요. 자, 3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 단원평가 1회까지 함께 해결을 해봅니다. 먼저 3단원 핵심 정리 만나볼게요. 자, 3단원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 우리 만점왕 수학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 생각하기, 또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바로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장 자주 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2 나누기 2예요. 이런 경우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죠? 일단 자연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60이 나누기 2인 것처럼. 그랬더니 2, 3은 6, 그 다음 2를 내렸어요. 이 1은 2, 뺐더니 0이죠?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수점의 위치. 자, 그 다음 6.24 나누기 4예요. 자, 역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624 나누기 4라고 생각을 했을 때 4, 1은 4, 빼면 2, 2를 내리고 4, 5, 20, 빼고 2, 4를 내리고 4, 6에 24. 자, 마지막에 여러분 소수점의 위치만 확인해서 올려서 찍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59 나누기 3이에요. 자, 이렇게 1.59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몫의 자연수 부분에다가 0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 5, 15이고 9를 그대로 내린 다음 3, 3은 9이니까 5와 3을 순서대로 쓴 다음 몫의 소수점의 위치 이렇게 확인해서 찍어주면 0.53이 되는 거예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나눈 수보다 작으면 당연히 몫이 1보다는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 5.7 나누기 5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57 나누기 5라고 생각했어요. 5, 1은 5, 그 다음 7 내리고 5, 1은 5. 그랬더니 2가 남은 거예요. 자,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는요,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0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0을 그대로 내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20이죠. 5, 4, 20 이렇게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내려서 써주면 됩니다. 1.14가 되죠. 자, 그 다음 7.63 나누기 7이에요. 그러면 7, 1은 7, 6을 내렸어요. 그런데 6이 7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주는 거예요. 7, 9, 63. 그랬더니 1.09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소수점의 위치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도 알아볼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좀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이미 알아봤어요. 그래서 3 나누기 2를 계산한다? 3 나누기 2는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2분의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몫을 소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가 10, 100, 100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했더니 10분의 15다. 아,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 1.5로 나타낼 수 있겠네. 이렇게 3 나누기 2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세로셈으로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3 나누기 2를 했을 때 1은 2, 1 내리고 소수점 찍고 아래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10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 5, 10, 그래서 1.5다라는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몫의 소수점 위치 확인하는 거예요. 어림셈을 해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계산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15.1 나누기 5는 이 15.1을 약 15다라고 생각을 어림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15 나누기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3이 되네. 그럼 약 3이네.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아, 이렇게 찍어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산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핵심 정리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1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를 잘 살펴보고 나니까 여러분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죠? 자, 단원평가 1을 1번부터 시작할게요. 488 나누기 4는 121을 이용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4.88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488 나누기 4의 몫이 122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이 되고, 나누는 수는 똑같다면 그 몫도 역시 100분의 1이 된다. 자,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한 것이니까 결국 몫은 얼마? 1.22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37.5 나누기 5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눗셈을 하고 있죠. 그러면 37.5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분의 375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을 떠올렸을 때 375가 5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375 나누기 5를 분자로 하고 분모는 10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375 나누기 5를 했을 때 5, 7에 35, 5, 5, 25이니까 바로 75가 되죠. 10분의 75이면 이걸 다시 소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분모가 10이니까 소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7.5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3.4 나누기 3이에요. 그러면 3, 7에 21 뺐더니 2죠? 자, 다음 자리 4를 내려요. 38에 24입니다. 뺐더니 0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면 7.8입니다. 자, 2번, 9.68 나누기 8이에요. 그러면 8, 1은 8이고, 뺐을 때 1, 6을 내려요. 8이 16입니다. 자, 8을 내렸어요. 8, 1은 8이죠. 빼면 0. 자,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니까 1.21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25.2 나누기 9. 그 다음 다시 한번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25.2 나누기 9를 계산해 볼게요. 25.2 나누기 9입니다. 9, 2, 18. 25에서 18 빼면 7이죠. 2를 내려요. 9, 8에 72예요. 뺐더니 0이죠?
자, 목재 소수점 위치 맞게 찍어주면 2.8이 됩니다. 이번에는 2.8 나누기 1을 할 거예요. 2.8 나누기 2. 2는 2. 그 다음 2, 4, 8이죠? 자, 목재 소수점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바로 1.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세로셈 아니어도 돼요. 다음 5번. 목재 크기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각자 계산한 다음에 크기가 큰 순서대로 써볼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0.68 나누기 4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일단 목재 자연수 부분에 0을 쓰세요. 자, 그 다음 4, 1은 4죠. 빼면 2, 8을 내려요. 4, 7에 28. 아, 그래서 0.17이네. 니은은 0.57 나누기 3인데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그러면 0 먼저 쓰고, 3, 1은 3. 빼면 2, 7을 내려요. 3, 9, 27. 그래서 0.19죠. 다음 디귿. 2.52 나누기 6입니다.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목재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6, 4, 24죠. 빼면 1. 1을 내려요. 6, 2, 12. 그랬더니 0.42가 됐죠. 자, 목재 크기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0.42가 가장 크죠. 디귿 먼저 쓰고 0.17, 0.19이니까 0.19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니은 마지막으로 기역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이에요. 둘레가 7.36m인 정팔각형에 한 변의 길이는 몇 m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레를 무엇으로 나누어야 될까요? 그렇죠. 변의 수인 8로 나누어 줘야겠죠. 둘레가 7.36이다. 그런데 변의 수가 8개이기 때문에 8로 나눠 줘야겠구나.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목재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 8, 9, 72죠. 뺐더니 1, 6을 내리세요. 8이 16이에요. 뺐더니 0.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 0.92m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목재 소수점의 위치 주의해서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길이가 46.4m인 도로 한쪽에 9그루의 나무를 같은 간격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도로의 시작점과 끝점에 반드시 한 그루씩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무작정 나무가 9그루라고 해서 구로 나눈다?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격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9그루가 있으면 간격이 몇 개가 생기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길이를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간격의 수인 8개로 나눠 줘야 돼요. 46.4를 8로 나눠 줘야 합니다. 그래서 8, 5, 40이죠. 빼면 6, 4를 내려요. 8, 8에 64예요. 그 다음 목재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5.8이 됩니다. 5.8m.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보고 나서 46.4 나누기 9야 이렇게 풀었다면 아마 정답 맞출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간격의 수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8번 서술형 문제예요. 4장의 수카드 중 3장을 한 번씩 사용하여 가장 작은 소수를 만들고 이 수를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식을 만들어야겠네요. 2, 5, 6, 8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장을 한 번씩 사용해서 가장 작은 소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가장 작은 소수 만들려면 일단 제일 작은 수카드들 골라줘야겠죠? 2, 5, 6을 고릅니다. 그러면 어떤 소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2.56이라는 소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남은 수카드로 나눈데요. 그럼 8로 나눠주는 거죠? 나누기 8.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8, 3, 24예요. 25에서 24 뺐더니 1. 6을 내리죠? 8이 16입니다. 뺐더니 0. 자, 몫은 바로 0.32가 되는 겁니다.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 어떤 식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써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2.56이고, 나

나누는 수는 8이므로 몫은 2.56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0.32가 되었어요 라고 쓰기만 하면 서술형 완성입니다. 답은 바로 0.32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답을 완성해 보시고요. 9번입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기억 왼쪽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고요. 니은은 오른쪽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입니다. 각각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기만 할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34.2 나누기 12의 계산 결과예요. 자, 먼저 34에는 12가 몇번 들어갈지 생각을 하는 거죠? 12 곱하기 2가 24입니다. 34에서 24 뺐더니 10이에요. 다음 자리 2를 내리세요. 그 다음 12 곱하기, 그렇죠. 바로 8을 했더니 2, 8에 16. 그 다음 1, 8은 8. 96이 됐네요. 102에서 96을 뺐어요. 그러면 6이 남죠. 자, 더 나누고 싶어요.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생각해서 내려서 써줍니다. 그럼 12 곱하기 5가 60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죠. 자,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2.85가 됩니다. 다음, 니은을 계산해 볼게요. 26.5 나누기 2입니다. 1은 2, 그 다음 2, 3은 6이죠. 5를 내렸어요. 2는 4인데 1이죠. 자, 더 계산하고 싶어요.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리자. 그래서 2, 5, 10. 자, 계산을 하고 나서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찍어주면 13.25가 됩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죠? 그러면 2.85에다가 13.25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0, 받아올림하고 1, 1, 그 다음 6, 1. 그래서 16.10이 되는데요. 답을 쓸 때에는 16.1이다. 이렇게만 써주어도 좋습니다. 10번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시오라고 합니다. 어느 곳이 잘못되었을까? 보니까 7.1 나누기 7이에요. 7일은 7. 좋고요. 그다음 2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2가 7보다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를 내린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대로 다음 자리에 써야 할 3을 올려서 써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자, 바르게 계산해 보면 7.1 나누기 7은 7일은 7 빼고 2를 내렸어요. 2가 7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1을 하나 더 내립니다. 7, 3, 21 뺐더니 0. 소수점까지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바르게 계산한 결과가 되겠네요. 다음 11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나눗셈식은 모두 몇 개이구나? 아,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모두 계산해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나눗셈식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모두 계산해 볼게요. 50.7 나누기 3입니다. 50.7 나누기 3. 3일은 3, 빼면 2, 0을 내려요. 36, 18, 빼면 2, 7을 내려요. 39, 27이죠. 그러면 16.9가 돼요. 자, 그 다음 0.76 나누기 8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죠? 그러면 소수 자연수 부분에 먼저 0을 쓰고, 자, 7도 어때요? 8보다 더 작죠? 그럼 몫에 0을 또 하나 쓰세요. 그 다음 76이라고 생각하면 8, 9, 72예요. 빼면 4죠?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리면 40. 바로 40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0.095가 되죠? 그 다음 72.18 나누기 9예요. 9, 8에 72. 1을 내리고 없으니까 우리 더 작으니까 0을 쓰고 다음 자리까지 내리세요. 9, 2, 18. 그랬더니 8.02가 됐죠. 그 다음 7.11 나누기 9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자연수 부분에 0을 쓰고 9, 7에 63. 71에서 63을 뺐더니 그렇죠. 8이 됐죠. 1을 내리세요. 9, 9, 81. 그래서 0.79가 몫이 되고요. 마지막 48.24 나누기 8이에요. 86에 48. 다음 2를 내렸는데 8이 더 크죠? 그러니 몫에 0 쓰고 나서 4를 내립니다. 83, 24 뺐더니 0이에요. 그래서 몫은 6.03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나눗셈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16.9 없죠? 다. 0.095, 몫의 첫째 자리에 소수,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죠. 그다음 8.0이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어요. 0.79 없고요. 6.03 몫의 첫째 자리에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의 나눗셈식에 있나요? 그렇죠. 3개의 나눗셈식에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겁니다. 12번.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1.2cm일 때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1.2cm래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죠. 우리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수는요, 생각해보면, 아, 사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랑 똑같아요. 그럼 4, 3, 10이죠. 즉, 12개인 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31.2를 모서리의 수 12로 나눠줘야 됩니다. 12 곱하기 2는 24죠? 31에서 24를 뺐더니, 그렇죠. 바로 얼마가 됐어요? 그럼요. 바로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가 됐어요. 그럼 12 곱하기 6을 했을 때 72가 되니까,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바로 2.6c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수를 구해야지 답을 풀수 있을 거예요. 1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일단 5.07 나누기 6이 0.84 네모보다 더 작대요. 그럼 우리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을 먼저 해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5.07 나누기 6을 계산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눈 수보다 더 작죠. 그럼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그 다음 50에 6이 몇번 들어갈까요? 6, 8에 48입니다. 뺐더니 2죠. 7을 내렸어요. 그러면 6, 4, 24이고 빼면 3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6, 5, 30이에요. 아,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결과가 0.845네. 그런데 이것이 0.84 네모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작으려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더 커야 되잖아요. 6 들어갈 수 있고요. 7 들어갈 수 있고요. 8 들어갈 수 있고요. 9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라. 6, 7, 8, 그리고 9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왼쪽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오른쪽을 살펴보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14번입니다. 무게가 같은 장식품이 한 상자에 6개씩 들어 있습니다. 장식품 6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가 8.58kg이고, 빈 상자의 무게가 1.2kg일 때, 장식품 한 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장식품이 들어있나 봐요. 자, 그러면 한 개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장식품이 담겨있는 이 상자 있죠? 이 상자에서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빼야 합니다. 8.58kg에서 빈 상자의 무게 1.2kg을 빼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7.38kg이 되는데요. 이게 장식품 6개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식품 한 개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선 나눗셈 해야겠죠? 7.38 나누기 6을 합니다. 6일은 6. 뺐더니 1, 3을 내려요. 6이 12, 빼면 1, 8을 내려요. 6, 3, 18. 자, 몫의 소수점 그대로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23이 되는 거죠.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뺀 다음 장식품 하나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자, 80 나누기 5의 결과가 얼마이고, 8 나누기 5의 결과가 얼마래요? 자,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나눗셈의 몫도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80 나누기 5를 해볼게요. 80 나누기 5는 5일은 5, 3, 그리고 0. 5, 6에 30이니까, 아, 몫은 16이야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된다면, 몫도 역시 10분의 1배가 된다. 자, 10분의 1배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자리만큼 이동하는 것이니까 1.6이구나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나눗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죠. 16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볼게요.
3 나누기 4입니다. 자, 3이 4보다 더 작아요. 그럼 몫의 자연수 부분에 일단 0을 먼저 쓰세요. 자, 그럼 30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이죠?

라는 소수점과 0을 이렇게 생각해서 써주는 거죠. 그다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4, 7에 28이라고 해볼게요. 뺐더니 2예요.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한번더 내려요. 20이에요. 4, 5, 20. 그랬더니 몫이 0.7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수점과 0을 내려서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나눗셈 제대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4 나누기 25입니다. 역시 4가 25보다 작으니까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쓰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소수점과 보이지 않는 0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40에는 25가 한번 들어가니까 25 곱하기 1은 25죠. 40에서 25 빼면 15예요.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려서 150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5 곱하기 6을 했을 때 150이 된다. 그래서 몫은 0.16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몫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5 나누기 2입니다. 5 나누기 2는요. 5 나누기 1을 계산했을 때 2는 4.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2, 5, 10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5가 되는 거예요. 2.5 이어주시고. 자, 6 나누기 5입니다. 자, 이 경우는 다르게 계산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했었을 때 5분의 6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었을 때 10분의 12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2 나누기 8이에요. 이것도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했었을 때 8분의 10이에요. 자, 4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분의 3이고, 이것은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5, 즉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18번입니다. 연료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낸 것을 연비라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고 연비가 더 높은 버스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A버스의 연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비를 구할 때에는 간 거리를 사용한 연료의 양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6 나누기 15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15 곱하기 1은 15이고 6을 내렸어요. 그런데 6이 15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보이지 않는 0을 생각해서 아래의 자리를 하나 더 내려 써줍니다. 15 곱하기 4는 60이니까 몫은 바로 10.4가 되는 거고요. B버스의 연비를 살펴보면 역시 달린 거리 202km를 사용한 연료 20으로 나누어주면 되거든요. 자, 20 곱하기 1은 20이죠. 2를 내렸는데 2가 20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자, 그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줍니다. 20 곱하기 1은 20이 되죠. 그래서 연비는 1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비가 더 높은 버스는 뭐예요? A랑 B 중에서? 그렇죠. 10.4가 더 크니까 A가 바로 연비가 더 높은 버스가 되는 거죠. 자, 풀이 이렇게 씁니다. A버스의 연비는 156 나누기 15, 그래서 10.4이고, B버스의 연비는 202 나누기 20, 그래서 10.1이다. 자, 그러면 어느 버스의 연비가 더 높아요? A버스의 연비가 더 높다. 그래서 A버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계산해서 나중에 비교만 해주면 돼요. 1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색테이프 62.51m를 7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한 사람에게 몇 미터씩 나누어주면 되는지 어림셈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하는데요. 물음에 답하세요. 자, 어림셈을 이용한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해서 가까운 값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색테이프의 길이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색테이프의 길이는 62.51이니까 첫째 자리 숫자가 5죠. 그러면 올려주는 거예요. 약 63m죠. 그러면 색테이프를 한 사람에게 약몇 미터씩 나누어주면 좋을까요? 어림셈 약63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7구 63이니까 9가 되죠. 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할 색테이프의 길이는 약 9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림셈을 이용해서 색테이프를 한 사람에게 몇 미터씩 주면 되는지 동그라미 표해볼 거예요.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9랑 가장 가까운 거 0.893, 8.93, 89.3.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8.93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죠. 20번 문제입니다.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찾아 소수점을 찍으세요. 63.6 나누기 8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로

0: 한번 이 소수를 어림해 볼게요. 소수 첫째 자릿수가 바로 6이니까 올림 해주어서 64다라고 한번 어림해 볼까요? 64 나누기 8은요? 88에 64니까 약 8입니다. 그래서 몫은 8에 가까운 7.95라고 찍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았어요.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12 나누기 5의 몫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학 3단원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3단원 단원평가 2회 수행평가까지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취해서 바람이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드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해보는 중이야. 민들레꽃을 챙겨주는 바람의 모습에서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인 것 같아. 야옹!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준다니 바람의 마음씨가 진짜 따뜻하죠? 시를 읽으니 머릿속에 민들레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친구들처럼 분위기에 알맞게 시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야옹이도 친구들 앞에서 시를 멋지게 읽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시를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읽는 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벌써 4단원을 만나는 날이네요. 4단원의 첫 시간이죠? 이번 4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분위기를 살려 읽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겹받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단원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야옹이가 원하는 대로 시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볼게요. 오늘은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 잠자나? 라는 동시를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겹받침이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써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교재 66쪽에 있는 누가 잠자나 이 동시를 먼저 만나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동시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읽어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볼 거예요. 질문하는 것 같으면 말끝을 올려서 질문하듯이 대답하는 곳에서는 말꼬리를 내려서 대답하듯이 이야기해주세요.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은 낱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노래하듯이 읽어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자, 여러분 이렇게 줄이 바뀔 때에는요, 잠시 쉬어서 다음 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누가 잠자나? 산새 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이렇게 글을 읽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분위기에 알맞게 시를 읽는 방법 딱한 가지만 있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고받으며 읽기고요. 두 번째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읽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시를 실감나게 분위기를 살려 읽기 위해 첫 번째 방법, 주고받으며 읽기가 있습니다. 주고받으며? 여러분 익숙하죠? 그래요. 우리 2단원에서 주고받는 말놀이 했잖아요. 주고받는 말놀이를 할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죠? 그것처럼 시를 말을 주고받으며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선생님과 속도를 맞춰서 읽는 거예요. 자, 준비.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누가 잠자나?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누가 잠자나? 아,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주고받으며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친구와 읽을 때에는 순서를 바꿔도 좋겠죠? 친구들이 빨간색 글씨를 읽으면 그 다른 사람이 파란색 글씨를 읽는 식으로. 이게 바로 주고받으며 읽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으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방법입니다. 손뼉을 친다라는 건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구른다는 건요, 이렇게 발을 바닥에다가 세게 내디디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대체 글을 읽는데 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나요? 자, 여러분, 우리 시를 보면요, 글자의 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깊고 깊은 숲속에선. 어때요? 글자 수가 똑같죠? 누가누가 잠자나? 누가누가 잠자나? 똑같은 문장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리듬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리듬감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손뼉도 치고 발도 굴러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보도록 할게요. 자, 넓고 넓은 밤하늘엔 이렇게 박수를 쳐도 좋고요. 또는 발을 굴러도 돼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또는 섞어도 괜찮습니다. 발 한번 구르고 손뼉 세 번. 넓고 넓은 밤하늘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럼 우리 어떤 방법을 한번 택해 볼까요? 그래요, 선생님은 마지막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를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손뼉 그리고 발 구르며 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발 한번 구르고 손뼉 세 번이에요. 자, 준비.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 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마음껏 바꾸면서 시를 읽어보아도 좋아요.

포근포근한 엄마 품? 아, 포근포근 엄마 품에. 누가누가 잠자나? 어, 누가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어,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새근새근 잠자지. 이렇게 어울리는 몸짓을 넣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읽으면 뭔가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죠? 그 분위기를 잘 느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을 때에는요. 옆에 있는 친구가 몸짓을 하고 나는 시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함께 시를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겠죠?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만나볼게요. 1번. 이 시를 읽을 때 떠올리면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는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 시는 누가누가 잠자나? 여러 가지 잠자는 뭐 사람이라던가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비슷한 경험 떠올려 보면 되겠네요. 1번, 따뜻한 외투를 샀던 경험? 비슷한 경험? 아니죠.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던 경험. 좋아요. 잠들었던 경험. 비슷한 경험이네요. 3번.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길을 잃는 것은 누가누가 잠자나. 이 동시화는 어울리지 않아요. 4번.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던 경험도 알맞지 않고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경험도 잠을 자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떠올리면 도움이 되는 경험은 2번이 되겠죠. 2번이에요. 다음은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무엇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주고받으며 읽기. 두 번째,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 세 번째,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림 볼게요. 자, 깊고 깊은 숲속에선 손뼉을 치고 있죠?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어? 발도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바로 2번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가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도 친구와 함께 이렇게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함께 시를 읽어보세요. 3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누구일까? 영은이. 친구와 시를 주고받으며 읽으니 장면을 잘 떠올릴 수 있었어. 오, 주고받으며 읽으니 장면 잘 떠올릴 수 있겠죠? 분위기를 살려서요. 하윤이,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으니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아, 몸짓으로, 아, 엄마 품처럼 포근해.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현주,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으니 여기까지 좋아요. 발을 구르며 읽으니 운동이 되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 아, 이것은 옳지 않죠. 시를 생생하고 분위기를 살려 읽는 방법 중에 하나지, 몸이 건강해지니까, 운동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현주가 되겠네요. 현주, 이렇게 답했습니다. 4번이에요. 기억을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기억 바로 넓고 넓은 밤하늘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르게 읽는 방법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자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여기 밤하늘엔이라는 이 뒤에 있는 낱말을 보면 받침이 하나씩 쓰여 있죠? 밤하늘엔 이렇게 자음이 하나씩 있는 받침이 있는 반면 넓고 넓은은 어때요? 받침의 자음이 두 개씩 쓰였죠. 리을, 비읍 두 개씩. 넓은, 리을, 비읍 두 개씩 쓰였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자음이 쓰였어요. 우리가 이런 받침을요, 바로 겹받침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함께 붙여서 받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겹받침은요,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리을 비읍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받침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에 있는 자음으로 읽을까요? 뒤에 있는 자음으로 읽을까요? 네, 이것도 상황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은요, 앞에 있는 자음을 살려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넓고 넓은에서는요, 넓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기역은요,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넓고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넓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음이 받침이 돼요. 그래서 널이라고 소리가 나는데요. 뒤에 있던 자음 이 비읍은요, 뒤에 있는 글자가 이응이죠? 이럴 때에는 뒤로 옮겨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분이 됩니다. 넓고 넓은을 읽으면 넓고 넓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럼 우리 4번에서 한번 넓고 넓은 찾아볼까요? 그래요. 바로 여기 4번에 있었네요. 넓고 넓은. 정답 4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받침 읽는 방법은요, 우리 두 번째 개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볼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겹받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교재 67쪽에 있는 이렇게 많은 낱말들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낱말들을 읽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읽으면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두 번씩 읽을 거니까 여러분도 두 번씩.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말 있죠? 이 낱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소리 내세요. 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많다. 많다. 가위, 가위, 여덟, 여덟, 목, 목.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건요,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각자의 부분을 말해요. 이거 내 몫이야, 네 몫이야 라고 할때그 목. 그 다음, 학교, 학교, 낚시, 낚시, 사랑. 사랑, 강물, 강물, 안다, 안다, 없다, 없다, 오리, 오리, 있다, 있다, 나라, 나라, 걷다, 걷다, 쉬다, 쉬다, 여러분, 잘 따라 읽어봤나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을 보니까 어떤 낱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딱 나고요. 어떤 낱말은, 글자와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죠? 자, 그런 낱말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한번 낱말들 읽고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5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역. 디귿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기역은 학교고요. 디귿은 있다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학교예요. 학교는요, 일단 학은 그대로 읽어요. 학. 그런데 받침이 기역이 있고 뒤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가 기역이라면 쌍기역이 됩니다. 기역이었는데 쌍기역이 돼서 이렇게 학교라고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오른쪽에서 학교 한번 찾아볼까요? 학교 아니고 학교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있다는 어때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음에 이 받침으로는 쌍시옷을 쓰지만, 시옷도 쓰고 쌍시옷도 쓰지만, 우리 소리가 날 때에는 항상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있다에서의 있 은요, 디귿 받침이 있는 잇,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 역시 이 다가 아니라 뒤에 디귿이 왔을 때에는 쌍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있다 라고 읽어야 해요. 있다 어디에 있나요? 있다 아니고 있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주는 거죠. 정답 잘 찾았죠? 다음 6번이에요. 니은을 소리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은요, 안따였어요. 안따. 안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겹받침,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서 받침이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나는데요. 대부분은요,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요. 니은 지읒 받침이니까 니은으로 일단 소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 안타가 아니라 이 받침 뒤에 디귿은 쌍디귿 발음이 난다. 안따, 이렇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안타가 아니라 안따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만약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른에게 한번 읽어봐,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죠? 자, 7번이에요. 위 낱말 중에서 가위, 사랑, 오리, 나라, 쉬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 이 낱말들 공통점 뭘까요? 그래요. 전부 다 글자와 소리 나는 것이 똑같은 낱말들이죠? 가위, 가위, 사랑, 사랑, 오리, 오리, 나라, 나라, 쉬다, 쉬다. 정말 신기하죠? 자, 1번. 받침이 없는 낱말입니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 받침 있잖아요. 2번. 모두 겹받침이 들어갑니다. 겹받침은요,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있는 그런 받침이 겹받침인데, 겹받침 없습니다. 쌍받침이 들어갑니다. 쌍받침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쌍받침이라고 해요. 쌍기역, 쌍시옷이요. 4번. 소리내어 읽은 것과 쓴 것이 같습니다. 정답 여기 있네요. 5번. 소리내어 읽은 것과 쓴 것이 다릅니다. 다르지 않아요. 모두 똑같았죠? 정답은 4번이 된다. 8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다음 그림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지 위에서 찾아 쓰세요. 자, 여기 있는 이두 친구가 밥을 나누어 가졌어요. 우리가 여러 명이 나누어 가졌을 때 내가 가지는 부분, 각 부분 바로 목이라고 했죠. 어떻게 쓸까요? 모라고 먼저 쓰고 받침, 기역, 시옷을 씁니다. 그런데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래요. 목숨요? 목 이렇게 읽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목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68쪽으로 넘어갑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 읽고 써볼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낱말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었을까? 우리가 만났던 아까 그 낱말들이죠? 왼쪽에는 가위, 오리, 나라, 쉬다가 있어요. 이 낱말들은 전부 다 무엇이 없나요? 그래요. 바로 받침이 없어요. 오른쪽 볼게요. 많다, 여덟, 목, 학교, 낚시, 사랑, 강물, 안다, 없다, 있다. 전부 다 받침이 있죠. 받침은 각기 다 다르지만 받침이 있는 낱말들이에요. 그럼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눈 거죠. 이번에는 여기에 받침이 있는 낱말들을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어떻게 나누었는지 볼게요. 학교, 사랑, 강물. 받침이 모두 있는데 받침이 자음자 하나씩이죠. 학교, 사랑, 강물, 이렇게 받침이 하나, 자음자 하나씩. 오른쪽을 한번 보면 많다, 니은, 히읗이니까 받침, 자음이 두 개죠. 여덟, 역시 받침, 릴, 비읍. 모, 받침 두 개죠. 자음이 두 개, 자음이 두 개. 전부 다 자음자 두 개를 받침으로 사용한 낱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눈 것일까요? 그래요. 받침에 사용한 자음자의 개수에 따라 왼쪽은 한 개만 사용한 것, 오른쪽은 자음자 두개 사용한 것.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자음자 두 개를 받침으로 사용한 낱말들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누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을까? 왼쪽에는 낚시, 있다 두 개의 낱말이 있네요.
두 개의 낱말은 받침

이 쌍기역, 쌍시옷이에요.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였다면 우리가 이 받침을 쌍받침이라고 불러요. 쌍받침이 있는 낱말. 그리고 오른쪽은 니은 히읗, 리을 비읍,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비읍 시옷, 리을 기역.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자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받침이 되었어요. 이런 받침을 우리는 겹받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그래요. 받침의 종류, 즉 쌍받침이냐, 겹받침이냐 이것에 따라서 낱말들을 나누어 본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보면 받침이 없는 낱말들, 받침으로 자음자 한 개를 사용한 낱말들, 받침으로 쌍받침을 사용한 낱말들, 겹받침을 사용한 낱말들이 되겠네요. 모두 잘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쌍받침, 겹받침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쌍받침은요,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에서 같은 자음자가 두 개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받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쌍기역 그리고 쌍시옷이에요. 그 다음 겹받침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중요한 낱말들이죠. 겹받침.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서 서로 다른 자음끼리 어울려 이루어진 것. 기역, 시옷, 니은, 치읓, 니은, 히읗, 니을, 비읍 등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9번. 기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의 질문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가위, 오리, 나라, 쉬다. 그 다음 만타, 여덟, 목, 학교? 기역의 질문 무엇일까요? 한 글자 낱말과 두 글자 낱말? 아니죠. 받침이 없는 낱말과 받침이 있는 낱말? 그렇죠. 받침이 없는 낱말, 받침이 있는 낱말로 나누었으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받침이 있는 낱말과 쌍받침이 있는 낱말? 아니고요. 받침이 없는 낱말과 겹받침이 있는 낱말도 아니에요. 겹받침이 아닌 받침들도 있으니까. 쌍받침이 있는 낱말과 겹받침이 있는 낱말도 나누는 기준은 아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세요. 니은, 디귿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받침이 있는 낱말들 중에서 니은은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받침으로 자음자 한 개를 사용하는 낱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사랑, 강물, 그리고 걷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걷다가 빠져 있으니까 니은에는 걷다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받침으로 자음자가 두 개씩 쓰인 낱말들이 들어가야 해요. 나머지 낱말들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은 낱말이 있죠? 그래요. 바로 없다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 디귿에는 없다 라는 낱말을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답을 찾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나씩 이미 쓰여 있는 낱말들을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고 쓸수 있어요. 11번. 쌍받침이 있는 낱말끼리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쌍받침 무엇일까요? 쌍받침은요,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인 그런 받침이에요. 목, 흑은 받침이 기역, 시옷, 니을, 기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겹받침이 쓰인 낱말이죠. 겹받침. 그럼 낚시 있다는 어때요? 낚시 있다. 쌍기역과 쌍시옷이니까, 아, 쌍받침이네요. 그러니 알맞게 짝지은 것, 이렇게 2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12번 서술형 문제예요. 위 낱말 중에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하나 골라 보기처럼 문장을 쓰세요. 아,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골라라. 겹받침이 있는 낱말 굉장히 많았죠? 딱 하나만 골라봅니다. 예를 들어, 괜찮다. 니은, 히읗, 겹받침이죠? 지환이는 길을 가다가 넘어졌지만 다치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만타를 골라볼게요. 만타. 식탁 위에 딸기가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 써보았어요. 여러분도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겹받침이 있는 낱말도 알아보고 분위기를 살려 시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분위기에 알맞게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고받으며 읽기. 두 번째, 손뼉을 치거나 무엇을 구르며 읽기. 세 번째,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무엇으로 표현하며 읽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정답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국어 수업으로 만나볼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한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1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학교에서 하면 좋은 활동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자, 어떤 활동이냐면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활동입니다. 이름하여 인물 면담하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읽어요. 자, 그럼 어떤 인물이 나오겠죠? 자, 지난 시간 글로 예를 들것 같으면 유니순. 자, 그럼 교실에서 혹은 모둠에서 유니순 역할을 하고 싶은 친구가 교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앉아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가 유니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가치와 관련된 질문. 자, 그럼 앞에 유니순 역할을 맡은 그 친구는 내가 유니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는 활동입니다. 자, 이 활동을 하면 유니순의 마음을, 그 인물의 마음을 내가 더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물의 가치를 더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활동은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과 이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그 활동을 할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잘 파악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새로운 글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제목은 딱딱, 책 깎는 소년입니다. 책을 깎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여러 권 찍어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 기술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프린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 프린터가 없었던 그 옛날에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책을 볼수 있었을까요? 바로 책의 내용을요, 한 페이지의 내용을 판에, 나무판에 새기는 겁니다. 책을 깎는 거예요. 그 책판을 깎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판을 여러 장 찍어내서 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시대 상황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책 깎는 소년이에요. 아, 이때에는 책을 여러 권 만들 때에 나무판을 깎아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여러 권 찍어냈구나. 자, 그것을 우리 배경 지식으로 삼고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 읽을 때에도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읽을게요. 아침 일찍 장호가, 자, 인물 나왔죠? 장호가 서포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자, 지금 장소가 서포 작업장입니다. 선생님, 서포가 어떤 곳이에요?

글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각수어른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새로운 인물 있죠. 각수어른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인물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난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쪽잠을 자던 각수어른이 막 일어난 참이었다.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어르신, 지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 각수어른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지가 이곳 서포에서 일한 지도 폴새 3년이 지났구만요. 자, 폴새,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인자 이골이 낯선께 지도 각수가 되고 싶구만이라.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서포의 뜻을 알수 있어요.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아하, 그러니까 서포가 어떤 곳입니까? 책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인자 이골이 낯선께 익숙하기 때문에 지도 각수가 되고 싶구만이라. 자, 각수가 뭘까요? 자, 지금 장호가 각수 어른께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어요. 각수가 되고 싶대요. 뭡니까? 그렇죠. 각수라는 것은요, 돌이나 나무에 조각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각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장호는요,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요. 나무판에 각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려?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실은 어제 봉운이가, 자, 새로운 인물 나왔습니다. 봉운이. 여길 기웃대는 거다 봤구만요. 봉운이보단 지가 훨씬 선배님께 먼저 허는 게 맞지라. 자, 지금 장호가 선배고요. 봉운이가 후배예요. 자, 그리고 각수어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큰 이유가 또 있단께요. 더큰 이유라? 그게 뭐냐? 돈이지라. 유명한 각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싶은 게 진짜 지 꿈이란께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장호의 가치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호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돈,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허허, 그러냐? 그럼 어디 내일부터 한번 혀볼 테냐? 참말이여라. 장호가 자꾸 되물었다. 각수어른이 서포 일은 봉운이에게 맡기고 내일부터 작업장으로 오라고 했다. 자, 이제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뜻하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는 서포죠. 자, 우리 서포의 뜻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장호가 각수어른에게 글자 새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장호의 말에서 알수 있죠. 이유가 뭐야? 돈이지라. 유명한 각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싶은 게 진짜 지 꿈이란께요. 자, 1번. 새로운 도전 좋아해서 아니죠. 서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서 아니고요.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아니죠.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맞죠? 자, 봉운이에게도 글자 새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봉운이보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이어서 14번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알수 있는 시대 상황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소망. 각수가 되고 싶다는 인물의 말을 통해 직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 시대라는 것을 알수 있었나요? 직업에 따른 차별? 자,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준,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 책판을 깎아 책을 만들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자, 바르게 말한 친구는 주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오늘부터는 대패질 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자, 대패질이라는 것은요, 친구들 대패를 이용해서 그 나무판을 평평하고 매끈하게 다듬는 것을 대패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글자 새기는 나무판을 매끈하게 다듬어야 그 위에 우리가 이제 글자를 새길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글자 새기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각수 어른의 말에 장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글자 새기는 거 배울 줄 알았는데 대패질이라니 이런 거죠. 드디어 책판에 글자를 새기는 걸 배운다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김이 빠졌다. 다음 날에도 각수 어른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장호는 다시 대패질을 했다. 목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손목도 아팠다. 각수 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패질을 혀야 헌단가요? 와, 허기 싫으냐?

그것이 아니고라. 쓸데없이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단께요. 쓸데없이 대패질. 자, 지금 장호는요, 대패질을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왜 대패질을 와, 허고 있냐고요? 자, 지금 장호는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수 있어요. 장호의 말에 각수어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대패질이요.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혀서 책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겄냐? 자, 각수어른은요. 대패질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 그만이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친구들, 대패질 하지 말고 글자 많이 새겨서 그러면 다양한 책 종류의 책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서포에서 다양한 책을 판매할 수 있고 책을 더 많이 팔수 있으니까 돈을 더벌수 있겠죠. 자, 지금 장호는요, 돈을 더 벌기 위한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다. 자, 이어서 또 읽을게요. 장호는 가난에 찌든 어머니를 떠올렸다.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와 장터를 떠돌며 온갖 행패를 일삼는 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 눈에 선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가슴 아프게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 장호의 가정 환경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호가 왜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요렇고롬 만날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단께? 자, 작은 따옴표 장호가 지금 속으로 생각한 거죠? 장호는 언젠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다. 아, 지금 장소가 전주에 있는 서포입니다. 지금 계속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 방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 공간적 배경이 전주에 있는 서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서포에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 즉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는 때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꼬박꼬박 모아두었다. 하지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장호는 참았던 말을 뱉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장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새로운 일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아두었나요? 아니죠. 모자랐다라고 했어요.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책판을 만들기 위해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대패질은 돈 주고 사람 사서 하면 그만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각수어른이 각수가 되기로 한 장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요? 뭐예요? 그렇죠. 대패질이었죠. 정답은 대패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태성이 장호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에서 부패한 각수어른이 운영하는 서포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자, 지금 각수어른이 부패했나요? 아니죠. 자, 영주.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람이 많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자, 지금 배경이 전주입니다. 아니고요. 서윤이. 인물들이 방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장호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전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맞죠? 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예요? 서윤이가 되겠습니다. 자,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번에도 지가 얘기했지요. 지는 돈을 몽땅 벌 거구만요. 근데 이렇게 대패질만 하다가는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각수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장호가 일어서자 각수어른이 물었다. 니한테는 이 책판이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구나. 예, 지는 이 서계서포보단. 자, 지금 서포에 가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계서포보단 더큰 서포를 만들 거구만요. 조선 최고의 각수들을 모아서 책을 찍어낼 거예요. 아, 지금 조선시대입니다. 지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 거란께요. 장호가 큰 소리를 치고는 작업장을 나갔다. 각수어른이 장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도 장호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야, 나 없는 동안 이것밖에 못 팔았냐? 자, 장호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그게. 이러니 내가 서포를 비울 수가 있간디. 인자부터 내가 다시 서포를 지킬 팀께 그리하로라. 장호가 갑자기 나타나 봉운이 후배를 닥달했다. 자, 닥달하다. 재촉하면서 혼냈다. 이 말입니다. 장호는 하루 종일 심술을 부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괜히 불똥이 봉운이에게 튀었네요. 봉운이가 말합니다. 각수 어른은 뒤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일이지. 나는 허고 싶어도 못 허는구먼. 자, 봉운이도 지금 글자 새기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봉운이는 어떤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자,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숨 언제 쉬어요? 답답할 때, 약간 속이 터질 때 한숨 쉬죠? 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작은 따옴표, 봉운이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랑가? 자, 이어서 읽을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께가 간질거려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런 책을 만드는 일인데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장호의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봉운이는 서가에 남아있는 책들 수를 헤아린 후, 그러니까 책들 수를 센 후, 작업장으로 갔다. 늦은 시간인데도 각수 어른이 판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 판각이 뭐겠어요? 그렇죠. 글자 새기는 것을 판각이라고 하죠. 여념이 없었다. 친구들, 여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생각할 틈? 이것을 여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념이 없었다는 집중을 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했다. 그런 뜻이죠. 각수월은 조웅전이랑 심청전, 소대성전이 몇건 없구만요. 더 찍어야 할것 같더라. 알았다. 근데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 늦었으니 어서 가거라. 각수어른의 말에 봉운이가 우물쭈물하며 눈치를 보았다. 각수어른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다. 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장호와 봉운이가 일한 서포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자, 서포의 이름 나왔죠? 예, 지는 이 석의 서포보단 더큰 서포를 만들 거구만요. 바로 서포의 이름은 서계서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봉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봉운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거는 장호죠? 늦은 시간에도 판각을 했다? 이건 각수어른. 책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다? 아니고요. 장호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글자 새기는 거 배우는 장호를 부러워합니다. 아니고요. 글자 새기는 것을 배우고 싶었다. 맞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봉운이는 이러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대요. 자, 한숨 언제 쉬나요? 생각하면서 볼게요. 기쁜 마음? 아니죠. 답답한 마음. 어우, 답답해.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 아니고요. 선생님, 간절한 마음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봉운이가 약간 글자 새기는 거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간절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내용과 어울리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아니고요. 정답은 2번 답답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책판에 대한 장호의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장호의 생각입니다. 은재, 장호는 책판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어? 맞습니다. 니한테는 책판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구나. 이렇게 각수어른이 얘기하니까 장호가 예 하고 대답했잖아요. 자, 지후, 장호는 책판이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책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어? 아닙니다. 자, 정답은 누구예요? 은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1번 풀었고요. 글 이어서 읽을게요. 자, 봉운이가 말합니다. 저 어르신, 서포일 끝나고 난 뒤에 지가 여기 와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랑가요? 각설은 서포 일만으로도 힘들 텐디 여기 일까지 괜찮겠냐? 예, 걱정 없구만요. 봉운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각수 어른이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을 했다. 이제 봉운이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봉운이는 기뻐서 어떻게 뛰었을까요? 팔짝팔짝 뭐 뛰었겠죠? 각수 어른이 흐뭇한 표정으로 봉운이를 쳐다보았다. 다음 날부터 봉운이는 서포 일이 끝나고 나면 작업장으로 가서 일을 했다. 매일매일 두 군데서 일을 하다 보니 늘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잊을 때가 많았다. 그렇게 우와 두 달이 바람처럼 휙 지나갔다. 자, 두달 동안 이렇게 했대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동안 대패질 한것좀 보자. 각수어른이 봉은이에게도 대패질을 먼저 시켰나 봅니다. 두달 동안 계속 대패질만 시켰던 각수어른이 봉은이가 두달 동안 계속 대패질을 했어요. 굉장히 인내가 대단하고 끈기가 있다라는 가치를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수어른이 뜬금없이 말했다. 봉은이가 나무 몇 개를 각수어른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각수어른이 쓱 둘러보았다. 손좀 내놔봐라. 각수어른이 봉은이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구나. 재미드냐? 자, 굳은살까지 박였대요. 자, 굳은살. 언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자극을 무언가에 받아서 이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졌을 때 우리는 굳은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은이가 대패질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굳은살을 통해 알수 있는 거예요. 예,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으면 촉감도 좋고요. 덩달아 지 맴도 다듬어지는 것 같더라. 각수어른이 미소를 지었다. 인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겄다. 이제 글자 새기는 법을 알려주시려나 봐요. 참말이단가요? 자, 봉은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쵸? 이어서 읽을게요. 각수어른이 손짓을 하자 봉은이가 곁으로 다가갔다. 각수어른은 두 개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칼날은 예리하고 나무 자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칼자루를 쥐어보니 각수어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각수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이 고스란히 보였다. 자, 각수어른이 말합니다.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디. 하나는 망치를 쓰는 것. 다른 하나는 바른 손으로,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조각칼을 잡고 칼 등에 손가락을 대고 찌르거나 밀거나 당기는 거예요. 자, 칼 등이 뭐예요, 친구들? 우리 칼날에서 반대쪽 부분을 칼 등이라고 하죠? 자, 바른 손으로 조각칼의 칼 등을 잡고요. 손가락을 대서 잡고 찌르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글자를 새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방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더잘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봉은이가 글자 새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봉은이는 기뻐서 어떻게 뛰었을까요? 고르면 그렇죠. 팔짝팔짝 뛰었겠죠. 이 말이, 이 흉내 내는 말이 어울리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도 풀어볼게요. 디귿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디귿. 칼자루를 쥐어보니 각수어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자, 어떤 의미였나요? 자, 우리 뒷부분까지 읽으면 더잘알수 있어요. 각수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이 고스란히 보였다. 그 시간, 세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가, 각수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맞습니다. 자, 나, 각수어른이 칼자루를 계속 손에 쥐고 있어서 칼자루가 따뜻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자, 다, 각수어른이 봉은이가 칼자루를 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어 각수어른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정답은 뭐?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자, 왼쪽에 낱말 있고요. 오른쪽에 뜻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낱말이니까 뜻 읽고 바르게 연결해 볼게요. 자, 나무나 돌 따위에 조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각수죠. 자, 손이나 발과 같이 자주 사용한 부위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 뭐예요? 굳은 살. 3번, 조각할 때 사용하는 작은 칼이에요. 파는 방식에 따라 날의 모양이 다양한 도구.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조각칼로 뭐 작품 만들어 봤던 경험 있죠? 자, 바로 조각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니은의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구나. 자, 봉은이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습니다. 왜? 대패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봉은이가 매일 대패질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각수어른이 봉은이의 왼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오른손에 망치를 쥐게 했다.

0: 봉운이는 각수 어른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망치로 칼등을 때렸다. 각수 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봉운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자, 날카로운 눈 뭐예요? 매서운 눈. 굉장히 꼼꼼하게 봉운이를 봐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우와, 봉운이는요, 이 글자들을 꽃이라고 생각하네요. 봉운이는 자신이 새긴 글자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 글자들을 다 새기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될 터였다. 어서 빨리 다 새겨서 찍어보고 싶은 욕심이 솟아올랐다. 봉운이는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을 했다. 한참을 지켜보던 각수 어른이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봉운이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 봉운이는요, 책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봉운이가 책판을 만들고 싶은 까닭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책판을 만들고 싶어 하네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봉운이는 고개를 숙인 채 쉬지 않고 글자를 새겼다. 하루 종일 끙끙거렸는데도 한줄 겨우 새겼다.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주먹이 쥐어지지 않고 손목도 시큰거렸다. 고개도 뻣뻣하고 어깨도 아팠다. 봉운이는 책판을 들여다보았다. 글자들이 보였지만 글자 사이가 엉망이었다. 봉운이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자, 글자가 엉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어디 보자. 밖에 나갔던 각수 어른이 돌아왔다. 봉운이는 마지못해 책판을 내밀었다. 각수 어른이 꼼꼼하게 책판을 살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다. 야단만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던 봉운이는 뜻밖의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다. 어리둥절한 거죠?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그 맴을,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글자를 새겼을 때그 마음, 신기함,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책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벅찬 마음. 자,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봉운이는 각수 어른이 준 책판을 가슴에 안고 작업장을 나섰다. 그동안 수없이 책판에 글자 새기는 날을 꿈꾸어 왔다. 서포에서 처음 책을 보고 각수 어른을 만나 이를 배우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던 아주 소중한 꿈이었어요. 자신이 손으로 새긴 책판을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설렘보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다. 봉운이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장호와 봉운이의 가치가 잘 비교가 되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수 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봉운이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자,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 날카로운? 그렇죠. 매서운 눈으로 아주 꼼꼼하게 봐주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니은의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니은. 야단만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던 봉운이는요, 뜻밖의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리둥절했다. 그런 뜻이죠. 자, 1번. 자기 생각보다 글자들을 잘 새겨. 책판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요, 봉운이는요, 엉망이라고 생각했죠. 아니고요. 2번, 자신이 만든 책판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각수 어른께도 야단만 잔뜩 맞으리라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도 풀어볼게요, 친구들. 디귿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디귿.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자, 왜 가져가라고 했죠? 뒤에 나옵니다.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오늘 그 처음 글자를 새겼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 때문이죠? 자, 전통적인 관례이기 때문 아니고요. 글자가 엉망이라서 아닙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아니고요. 봉운이가 가지고 싶다고 한적 없죠. 처음 글자를 새기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봉운이가 책판을 만들어 이루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일지 짐작하여 쓰시오. 자, 봉운이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 했나요? 자, 봉운이는요, 이 글자들을 다 새기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봉운이가 책판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 글한편 읽고, 자, 장호와 보고니의 가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장호와 봉운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항상 피곤한 건 이유가 있답니다.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1: 있어요.
0: 이게, 아, 필요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0: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1: 맞아요. 중간중간 뭐 이제 제가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 깰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또 막 대본 보느냐고 또.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제가 깜짝 놀란 게 오히려 마유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잠 깨더라고요.
0: 화이팅이 너무.
1: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0: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난왜 항상 피곤하지?
1: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0: 그렇죠. 네,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하시거든요.
1: 너무 피곤해. 말씀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0: 저 때문인 거예요. 알라이트,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0: That's right.
1: 숨 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0: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문장이죠.
1: 그렇죠. 뭔가 방어하는 느낌.
0: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나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1: Yes, yes. Always tired. I don't know why I am tired every day.
2: Oh, you don't,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Never exercise?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That's why you're tired.
1: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 그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1: 그
2: yoga.
1: I'm good at breathing.
2: Oh, breathing?
1: Yeah,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30 minutes?
2: Yeah, walking.
1: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Oh, 너무 힘들 것 같은데.

0: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네.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갑자기 졸렵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right.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 한 번도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am I always tired?
3: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아, 진짜.
0: 네.
1: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느낌.
0: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 그쵸.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0: 그러면 여기서 예.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치면 문장 되나요?
1: 되지 않아요?
0: 어. Why am I tired?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1: 나 왜 피곤하지?
0: 그런데
1: 항상 피곤해야 되니까
0: right.
1: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보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L-W-A-Y-S.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1: Yes.
0: There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There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몇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 아.
0: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1: 예.
0: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수준이에요.
1: 있어요.
0: exhausted.
1: 예.
0: 스펠링이 어려워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1: 네.
0: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0: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1: 아.
0: 힌트.
1: 달았어요.
0: Wear. Wear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1: 네.
0: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닳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Right. Wear의 PP 형태가 뭘까요?
1: Were.
0: Worn.
1: Worn.
0: Worn.
1: Worn.
0: 자, 일단 써주세요.
1: 아.
0: 자, 그리고.
1: 예.
0: out이라고 써주세요. out.
1: 아, worn out.
0: 자. 맞습니다.
1: 오.
0: wo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내가 완전 달아서 사라져버렸다.
1: 우와.
0: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비격식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한다고 암기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1: 네.
0: 제가 계속 이 변형 형태를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한 번 더 소개한다든가 이게 나올 때 이걸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흡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tired 하지? 라고 얘기를 썼고요.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why?
0: Why?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1: 네.
0: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피곤하니?
0: 나는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1: Yeah.
0: 그러면 why를 빼고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떡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Oh, why is life so hard?
1: Oh,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tired?
0: Right. Yeah, yeah. Right. 자, 리얼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1: 아.
0: 그래서 그렇지라고 야, 합니다.
1: 맞아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0: 그렇대요.
1: 피곤한 감이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You never,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 out. Work out 해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Work out.
1: 왠지
0: 왕초보
1: 동사가.
0: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1: 네.
0: So, you never work out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1: 아!
0: 더 단순하게 exercise 가져왔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 workout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1: 네.
0: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Work out.
0: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 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치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 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workou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
1: 네.
0: 에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을 특히나 그 중에서도 workout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1: 그러게요.
0: you 뭐라고 해요?
1: Never.
0: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1: 결코 뭐뭐 하지 않다.
0: 아, 그렇죠.
1: 네.
0: 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동사와 함께 쓰면 쉽게 문장을 네. 만들 수 있는데 이 nev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했죠. 그 이유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과거 동사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So you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never apologized to me.
1: 아.
0: 그럼 넌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1: 예.
0: never는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Okay? So never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 볼게요. 난 절대 울지 않아. 난 절대로 울지 않지.
1: I never cry.
0: I never cry.
1: Uh-huh.
0: I never cry. 자,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1: 하하, laugh.
0: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1: My dad never laughs.
0: 그렇죠. Never laughs.
1: Laughs.
0: 자, 지금
1: 왜요?
0: 슬기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1: 아, 데드.
0: 3인칭 단수죠.
1: 아빠니까.
0: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 하시거든요.
1: 네.
0: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런 거죠.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my dad n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1: 그냥 s 붙여줘야
0: 돼요. 대부분 실수예요.
1: 예.
0: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건 있든 없든 my dad은 네. 3인칭 단수니까
1: 네.
0: laughs가 맞아요.
1: Got
0: it, right?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1: I never cry.
0: My dad never laughs.
1: My dad never laughs.
0: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오.
0: 네.
1: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0: 새나?
1: 그렇죠. 새나?
0: I'm good at. 뭐 하는 걸 잘한대요?
1: 숨 쉬는 거.
0: 숨 쉬는 거.
1: 숨 쉬는 거니까 breathe. 아, breath인가? 예, breath.
0: 제일 헷갈리죠?
1: 네, breath.
0: Right.
1: Yeah, I'm good at breath.
0: Breath.
1: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0: 정답은 breathing.
1: 아, 그래요?
0: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 예.
0: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아. 그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거 잠깐 잊어버리세요. 잠깐 에? 잊어버리시고.
1: 에?
0: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1: Breathe.
0: B-R-E-A-T-H-E까지.
1: E까지.
0: 얘는 breathe.
1: Breathe.
0: breathe. 숨 쉬다라는 네.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1: Breath.
0: 아하.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1: 네.
0: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1: 없어요.
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breath.
1: 네, 네.
0: 그래서 두 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걔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네.
0: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1: 네.
0: 그래서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나 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1: 네.
0: ing형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1: 네.
0: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이렇게 써도 되지만
1: 네.
0: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ating.
1: Eating.
0: Right? Running.
1: Running.
0: Okay. 뭐, singing.
1: Doing.
0: Alright.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렇죠.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1: Ooh, you are good at driving.
0: Driving. 그렇죠.
1: Yes.
0: ing를 건 거죠. So,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1: 근데 이 cook은 명사로 cook도 되잖아요. 요리.
0: 가능하죠.
1: 그러면 I'm good at cook.
0: 근데 그거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cook은
1: 요리사죠.
0: 요리사.
1: 아.
0: 어색해지죠. 그렇죠?
1: Right. 예.
0: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1: I'm good at cooking.
0: You're good at driving.
1: You are good at driving.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요? 그리는 거?
1: Draw.
0: Draw, right?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1: 네?
0: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1: Are you good at drawing?
0: 그렇죠.
1: 오.
0: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1: 너 좋아?
0: 잘하니?
1: 잘해?
0: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t drawing? 이렇게 추가를 한 것뿐입니다.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1: 네.
0: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1: 오?
0: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Yes.
1: 저는 아까 이것도 세줘 이렇게
0: 맞아요.
1: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되던데.
0: 가능해요. 보세요.
1: count는
0: 세는 거죠.
1: 네.
0: 셈을 당하거나 이런
1: 네.
0: 걸로 count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1: 아,
0: 셀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1: 네.
0: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오케이. 해석을 또 해주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이게 굉장히 좀 뭐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1: 네.
0: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그것도 인정해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주나요?
1: 네.
0: 그래서 아 요건 나 안 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experience를 다 썼는데
1: 네.
0: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 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Does it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1: 오.
0: It doesn't count.
1: 오.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1: 지금 뭐
0: 말도 안 된다.
1: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네. Just take a 30 minutes.

0: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1: 그렇죠?
0: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었을까? 붙여써 볼게요.
1: 오케이.
0: Every day.
1: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0: 너무 헷갈려요.
1: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자, 50%의 확률.
0: 어?
1: 틀렸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네.
0: 맞아요.
1: 자, every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0: 네.
1: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every하고 day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everyday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So 예를 들어서 everyday job. 뭐냐 지금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0: 네.
1: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0: 그쵸.
1: 자, 30분간 뭔가 워크라라고 했는데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30분은 잠깐 뺄게요.
0: 네.
1: 이거는 조금 더 꾸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책하다라는 덩어리 동사는
0: Take a walk.
1: take a walk.
0: 음흠.
1: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 하고 for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0: 오오.
1: 가능합니다. 그거
0: 네.
1: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take a 몇 분짜리 walk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minutes가 아니라
0: 네.
1: 단수로 minute
0: 30 minute.
1: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0: Let's.
1: Let's 그러면 산책하자.
0: Let's take a walk.
1: 그죠? Let's take a walk. 어,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0: 더부룩해.
1: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얘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0: Take a 10-minute walk.
1: 그렇죠. Hey,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이것도
0: 오케이.
1: 가능하죠.
0: 아하.
1: Just like so.
0: 요게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좀더
1: 익숙해요?
0: 익숙해요.
1: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0: 예.
1: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0: 네.
1: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0: 그거
1: 그거
0: 어떻게
1: 안
0: 안 써?
1: 쓴대, 그거 안
0: 맞아.
1: 쓴대,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0: 맞아,
1: 그렇게
0: 맞아.
1: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수 있는데, 아,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뭐,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런
0: 네네네.
1: 거는 노이즈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0: Let's take a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자,
0: A
1: 그리고 a
0: walk.
1: walk.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0: 예, 맞아요.
1: 요거는 묵음이에요.
0: Uh-huh.
1: walk입니다.
0: 네.
1: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0: 테이크 되시네요.
1: 네. 자, 보여드릴까요?
0: 네.
1: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0: 아,
1: go for.
0: 들어는 봤어요.
1: 네. 이게
0: 예.
1: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0: 네.
1: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0: 네.
1: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0: Why am I always tired?
1: 두 번째.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Does it count?
0: 응?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2: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양적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2: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 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3: Why am I always tired?
2: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3: 네.
2: 자, 넌 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3: Why are you always angry?
2: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고 할까?
3: 영화 대사.
2: 소울을 넣어서요.
3: Okay.
2: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3: Why is life so hard?
2: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Why is life so hard?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e good at doing something.
3: 네네.
2: 뭐 하는 걸 잘하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돼요.
3: 맞아요.
2: 아시죠? Right? ing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 숨 쉬는 건 잘해. 나 숨 쉬는 거 잘한다고.
3: I'm good at breathing.
2: 그렇죠. I'm good at breathing. 자, 두 번째.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3: I'm good at cooking.
2: 그렇죠. I am good at cooking. There you go. 세 번째. 너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3: Oh, you're good at driving.
2: 그렇죠. You are good at driving.
3: Yes.
2: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Oh,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3: 그쵸.
2: Be good at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3: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2: 네.
3: 야,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2: 네.
3: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2: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네.
2: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Why am I always tired?
5: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4: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5: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해결. Why am I always tired?
6: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6: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3: Okay, 30 minutes?
6: Just 30 minutes.
3: It's too hard for me.
2: 와, 잠이 다
3: 달아났어요.
2: 다 깨네요.
3: 네.
2: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2: 그렇죠.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 다음에 comma. We are friends.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3: 네.
2: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본인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 더 기억에 오래 가요.
2: 아니,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까? 네, 맞아요. 뭐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3: 네,
2: 되겠습니다.
3: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Unit 92, LT. Let's go! Phonics LT. Ult, ult, ult. Ult, belt.
1: Ult, belt.
0: Ult, melt.
1: Ult, melt.
0: Ult, adult.
1: Ult, adult.
0: Ult, quilt. Ult, salt.
1: Ult, salt.
0: Ult, difficult.
1: Ult, difficul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L 소리가 나는 알파벳 L과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Ult, ult, ult. Good job. 그럼 어떤 단어가 ult 소리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허리띠 belt예요. 여기 ult 소리 들렸죠? 바지가 클 때 우리가 허리띠를 매야 바지가 흘려내리지 않아요. 허리띠, 영어로 belt, belt, belt. Very good. 이 단어도 끝에 ult 소리가 나요. 바로 녹다, melt예요. 끝에 ult 소리 들렸죠? 얼음이나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녹다, 영어로 melt, melt, melt.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ult 소리 날까요? 아! 어른, adult가 있었네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 점점 크면 어른이 돼요. 어른, 영어로 adult. Adult. Adult.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ult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이불, quilt가 있는데 여러분 ult 소리 들렸나요? 다양한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드는 이불을 quilt라고 해요. 이불 영어로 quilt. quilt. quilt.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ult 소리가 나요. 소금 salt예요.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죠. 소금, 영어로 salt. Salt. Salt. Good job!

0: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어려운 difficult예요. 여기 끝에 old 소리가 나는데요. 가끔가다 수학 문제를 풀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려운 영어로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Great job! 와우! 이렇게 old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랑 T 소리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신기한 old 소리가 났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로건, 우리가 바지가 안 내려오게 허리에 무엇을 매야 되죠?
1: Belt.
0: 네, 허리띠 belt. 자, this is a belt.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로건이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 볼까요?
1: It's black. Because black? All times I see my daddy wearing black.
0: 아, black belt를 많이 봤대요. Wow, 그럼 로건이가 색칠한 belt 볼까요? It's a black belt. Very good. Now, 허리띠 bel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ld belt.
0: Good job. 이 단어도 old 소리가 나는데요. 눈이나 얼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 Melt.
0: That's right. 녹아요. Melt.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써니가 얼음, 아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아, 차가워. 자, 로건이도 하나 줄까요? 차갑죠? 우리 그럼 같이 게임해요. 누가 가장 빨리 melt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Ready, go! 아, 차가워. 너무 차가워요. 와, 봐봐요. 이렇게 물로 변하고 있죠? 오케이. 어우, 너무 차요. 자, 그럼 우리 녹다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Old melt.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old 소리 날까요? 아, 로건이는 아이죠, child. 써니는 뭐예요?
1: Adult.
0: 어른, adult. 자, 끝에 old 소리가 났는데요. 우리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Old adult.
0: Well done. 또 old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이불인데요. 여러 천을 이렇게 잘라서 꿰매는 이불인데 이건 뭐예요?
1: Quilt.
0: That's right. Quilt라고 해요. 자, old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세 번 발음 들어볼게요.
1: Old quilt.
0: Well done. 친구들, 이 단어도 old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음식이 싱거우면 무엇을 뿌리죠?
1: Salt.
0: 네, 소금, salt. 여기 old 소리 들렸죠? 자, 그래서 써니가 또 salt를 가지고 왔죠.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로건이가 찍어서 salt를 먹어보고 어떤 맛이 나는지 써니한테 말해줄 거예요.
1: I feel like it's gonna be really sour. It's so good.
0: So good? 맛있어요? 그리고 써니가 한번 먹어볼게요. It's very salty. 자, 여러분, 짜다. 영어로 salty예요. 자, 그럼 소금, salt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Old salt.
0: Good job. Old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가끔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영어로 뭘까요?
1: Difficult.
0: 아주 잘했어요. Old 소리 나는 difficult. Now let's say it again three times.
1: Old difficult.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2: Let's chant! Let's go! Phonics LT. Old belt. Alt. Quilt.
1: Alt. Quilt.
2: Alt. Salt.
1: Alt. Salt.
2: Alt. Difficult.
1: Alt. Difficul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l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l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말해. 어서 말해, 당장. 네가 알아냈다고 말해. 이게 뭐야? 다음 이 시간에? 아니, 이게 뭐야? 다음 이 시간이라니. 어우, 정말. 우리 친구들 왔어요. 아니, 이모가 요즘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거든. 그런데 이 드라마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끝나버렸지, 뭐야. 다음 이 시간에 방영을 한대. 어우, 궁금해, 궁금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너희들도 이모 마음 알지? 그런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굉장히 아쉬운 표정이 있거든?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응? 굉장히 아쉬운데? 어? 지난 시간에 다 읽지 못했던 책을 얼른 보여달라고? 너희들도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었어? 무슨 책 읽었더라? 아, 그책 제목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책! 뭐였지? 그거였어, 그거. 바로바로, 짠! 까먹어도 될까요? 맞지? 그래. 우리 친구들도 지난 시간에 뒷부분 못 읽어서 굉장히 속상했구나. 오늘 문화책방에서 읽고 가. 오늘 이 이야기 읽고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자, 그럼 오늘도 혜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국어 공부 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까먹어도 될까요? 우리 이어서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 어떻게 했나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공부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 읽으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까지 읽었나요? 줄무늬가 알아냈죠. 뭐를 알아냈어요? 안 까먹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끈기 있게 도전해서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다른 다람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다른 다람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관심 없었죠. 까먹어야지. 까먹어야 먹을 게 있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줄무늬는 속상했죠.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뒷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해봐요. 우리 친구들 교재 12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줄무늬가 말합니다. 에잇! 혼자 살 거야. 까먹는 다람쥐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 줄무늬는 결심했어. 줄무늬는 결심을 잘해요. 결심했어요. 마을에서 뚝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살기로. 혼자 살기로요. 마을

그래서 제일 튼튼한 집을 짓고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네요. 줄무늬는 먼 길을 떠났어.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려고. 까먹 마을에서는 배울 수 없었지. 풀로 대강지였으니까. 자, 줄무늬는요,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뭐를 배워요?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주문이는 뭔가 해결하고 배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되게 도전적이죠. 아, 뭔가를 배우겠다. 자,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줄무늬는 열두 봉우리를 넘어 튼튼 마을에 닿았어. 자, 어디로 갔어요? 튼튼 마을이요. 줄무늬는 까먹 마을에 사는데 튼튼 마을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열두 봉우리를 넘어서 갔대요. 봉우리라는 것은요, 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무늬가 봉우리를 12개나 넘어서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튼튼하게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먼 길을 간 거예요. 선생님 같았으면 한세 봉우리 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냥 튼튼한 집 짓는 방법 배우지 말고 그냥 풀로 대강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자, 그런데 줄무늬는요, 포기하지 않고 12봉우리를 넘어서 튼튼 마을에 닿았습니다. 의지가 대단해요. 거기서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웠지. 배운 건 하나도 잊지 않았어.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으니까. 자, 지금 줄무늬가요, 잊지 않는 방법,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죠. 그 방법이 뭐예요?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하기. 자, 이것을 날마다 했대요. 친구들, 날마다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100번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매일매일 한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뭔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지금 줄무늬는 날마다 말을 하면서 배운 건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해요. 그쵸? 줄무늬는 쑥쑥 자랐어.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고 나니 더 이상 아기 다람쥐가 아니었지. 다시 열두 봉우리를 넘었어. 자,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열두 봉우리를 넘었어. 까먹 마을로 돌아왔지. 그러고는 산꼭대기에 집을 지었어. 줄무늬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지. 왜이 집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에 쏙든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인물의 성격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해 봐요. 줄무늬는요,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자, 어떤 성격이죠? 뭔가를 배우기 위해 멀리 떠나는 모습. 그래요. 끈기 있죠. 열두 봉우리나 넘어갔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도전적입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도전적이에요. 자, 그리고 줄무늬는 이렇게 했어요.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했어요.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 자, 그런데 이거를 줄무늬는 했어요. 자, 어떤 성격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 있는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의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이네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마을에서 뚝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살기로. 자,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까닭은? 그래요. 혼자 살 거야. 까먹는 다람쥐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 그러니까 다른 다람쥐들이 안 까먹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주의. 다른 다람쥐들이 안 까먹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한 거죠. 성준, 다른 다람쥐들이 튼튼한 집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건 아니죠. 선미, 다른 다람쥐들이 줄무늬가 까먹 마을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주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주희. 자, 30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운 곳은 어디인지 쓰시오. 자, 어디 가서 배웠나요?

기억나요? 튼튼 마을에 가서 배웠죠. 튼튼 마을. 자, 글에 나옵니다. 튼튼 마을. 자, 그럼 이어서 31번입니다. 줄무늬에 말이나 행동에 알맞은 성격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여기에 줄무늬에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연결해 주자고요. 자, 첫 번째.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려고 먼 길을 떠났어요. 자, 뭔가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줄무늬 어때요? 도전적이죠. 자,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습니다. 날마다. 아주 어때요? 성실합니다. 끈기 있습니다. 성실하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이어서 32번입니다. 줄무늬가 집 짓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을 쓰시오. 자, 어떻게 했어요? 안 까먹는 방법 알아냈잖아요. 그 방법을 매일 했죠. 이렇게요.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줄무늬가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뒷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줄무늬가 말합니다. 이제 좋은 도토리를 찾아야지. 줄무늬는 도토리를 찾아 나섰어. 좋은 도토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 기억했으니까. 잘 기억해서 이제 도토리도 좋은 도토리를 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줄무늬는 집 한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어. 봄에 먹을 것은 마당에 잘 묻었지. 묻은 곳은 다 기억했어. 날마다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으니까. 자, 매일 했습니다. 이렇게. 왜? 까먹지 않으려고. 맨날 해야 까먹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쵸? 억울하지 않아. 내가 모은 만큼 내가 먹으니까. 아깝지 않아. 도토리를 썩히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에게 뺏기지 않으니까. 자, 이제 줄무늬는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자,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에는 줄무늬가 이 세상을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억울해하고 아까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요. 아깝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줄무늬가요, 집 한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거든요. 도토리가 많으면 내가 다못 먹으니까 다른 다람쥐들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놨어요.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맞아요.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줄무늬는 새로운 삶이 마음에 들었어. 어떤 삶이에요? 아깝지 않은 삶. 억울하지 않은 삶, 내가 모은 도토리는 내가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 줄무늬는 엄마가 됐어. 쌍둥이를 낳았지. 줄무늬는 기뻤어. 줄게 많으니까. 줄무늬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튼튼하고, 줄무늬네 도토리는 마을에서 제일 좋으니까. 사랑하는 아가들, 걱정 마라. 우리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 그만큼 튼튼해. 자, 쌍둥이들에게 좋은 집과 좋은 도토리를 줄수 있어서 줄무늬는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자, 줄무늬는요, 집 한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놨어요. 내가 먹고도 남으면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잔뜩 쌓아놨죠.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욕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3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좋은 도토리를 찾을 수 있는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줄무늬가 어떻게 좋은 도토리 찾을 수 있었어요?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1번.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 기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아서. 자, 2번. 좋은 도토리를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3번. 좋은 도토리를 다른 동물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자, 그래서 좋은 도토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이에요. 가의 줄무늬의 새로운 삶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새로운 삶, 어떤 삶이에요? 까먹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후에 억울하지 않은 삶, 아깝지 않은 삶, 내가 모은 것은 내가 먹는 삶. 자,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1번. 도토리를 썩히지 않는다. 맞죠? 아깝지 않은 삶이에요. 자, 2번.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한다. 맞죠? 3번. 도토리를 모은 만큼 먹는다. 맞아요. 억울하지 않은 삶입니다. 4번. 도토리를 다른 동물에게 빼앗긴다? 자,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묻은 장소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5번.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쌓아놓는다. 자, 이런 삶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5번입니다. 기억으로 할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문장입니다. 줄무늬는요,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어요. 먹고 남는 도토리를 잔뜩 쌓았습니다. 자, 어때요? 욕심이 많죠? 자,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죠? 욕심이 많다? 맞습니다. 줄무늬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게으르다? 아니죠.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행동이 되게 느리고 일하지 않을 때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심이 많다? 이것도 아니죠. 자, 35번 문제 풀었고요. 이어서 36번입니다. 니은의 까닭을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니은, 줄무늬는 기뻤어. 왜 기뻤나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줄게 많으니까요. 줄무늬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좋아요. 또 줄무늬네 도토리는 마을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도토리와 좋은 집을 줄수 있어서 기뻤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줄무늬는요, 아기 다람쥐들에게 줄게 많아서 기뻤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보겠습니다. 또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제요, 줄무늬는 쌍둥이에게, 아기 다람쥐들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전수해야죠. 얘들아, 엄마는 알고 있어. 오직 엄마만 알고 있지. 안 까먹는 다람쥐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왜요? 안 까먹는 방법을 줄무늬만 알고 있고 이것을 쌍둥이들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우리는 그 까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꿀 거야. 자, 그런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그런 거죠. 쌍둥이는 날마다 훈련했어. 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훈련하다. 자, 어떤 훈련했어요? 안 까먹는 방법을 훈련했겠죠. 물고 나무를 선채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 말했지. 첫째는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했어. 하지만 둘째는 람다지, 람다지 하면서 깡충거렸지. 자, 람다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쥐람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람다지, 람다지 하면서 깡충거렸대요. 그랬더니 첫째가 웃겼나 봐요. 람다지, 람다지. 첫째도 키득거리며 따라했어. 한창 이런 게 재미있을 나이죠. 자, 둘은 자주 혼났어. 이제 줄무늬는 엄격하잖아요.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안 까먹는 방법 공부해야지. 장난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자주 혼냈대요. 자, 지금 첫째가 키득거렸다고 했는데요. 자, 키득거리다, 키득거리다. 이거는요,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그 웃음이 참아지지 않고 새어나올 때 키득거리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키득거릴 때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앞에서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친구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키득거려요. 그럼 무슨 일이야? 해도 키득거리고. 자, 우리 친구들도 키득거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읽을게요. 꼭 100번을 채워야 해. 꼭 100번을 채워야 돼. 줄무늬는 아침마다 말했어. 네, 굉장히 엄격하네요. 첫째는 시키는 대로 했어. 하지만 둘째는 자꾸 거짓말을 했지. 95번만 물구나무 서놓고 100번 했다고. 5번 더 해야 하는데.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 아무것도 까먹지 않는 줄무늬가 답.

보고 있었으니까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우, 꼼꼼합니다. 매일매일 그 숫자 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줄무늬는 꼼꼼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뜨리면 안 돼. 100번 다 채워야 돼. 둘째는 날마다 혼났어.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어. 줄무늬에게 혼이 나며 훈련한 대신 잘 까먹지 않게 되었지. 줄무늬는 행복했어.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행복했대요. 자, 그렇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겠죠. 어떤 일인지 궁금한데, 자, 우리 잠시 후에 읽을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어떠하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합니다. 그쵸? 엄마, 오늘 너무 힘든데, 그냥 80번만 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하루 정도는, 그래, 오늘은 힘드니까 80번만 할 수도 있는데, 줄무늬는, 아니야, 꼭 100번 채워야 해. 엄마가 지켜볼 거야. 한 번, 두 번, 8번 남았어. 자,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꼼꼼하게 지켜보잖아요. 엄격하고 꼼꼼합니다. 자, 줄무늬의 성격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꼭 100번을 채워야 해. 쌍둥이에게 매일 안 까먹는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자, 이것을 통해 줄무늬는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줄무늬가 쌍둥이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무엇을 가르쳤죠?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안 까먹는 방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8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역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우리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말했어요? 줄무늬가 안 까먹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쌍둥이들에게 알려줄 거니까. 1번, 튼튼한 새 집을 지어서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아닙니다. 도토리를 가장 많이 모아서 아니고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4번, 5번, 아이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해서 이거 아닙니다. 자, 가르쳐주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죠. 자, 39번입니다. 니은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니은은 키득거리며. 자, 키득거리고 있는 친구 찾아봐요. 키득키득. 자, 1번, 울고 있어요. 뭔가 슬퍼요. 2번, 아주 성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3번, 키득거리고 있네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키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키득거리고 있는 친구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0번입니다. 디귿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디귿은 줄무늬가 한 말이에요. 꼭 100번 채워야 해. 자, 어때요? 엄격하고 꼼꼼하죠? 자, 1번, 자상하다. 자,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다는 건데 아니죠? 자, 2번 엄격하다 맞습니다. 3번 꼼꼼하다 맞죠? 게으르다 아니에요? 자주적이다 이거는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죠? 자, 따라서 성격은 2번, 3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 읽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날이야. 자,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날은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 자, 이른 봄날이에요. 그래서 아직 진달래 꽃이 활짝 피지 않고 망울로만 맺힌 상태죠. 자,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자, 우리 꽃망울, 웃음 참는 나무 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자, 맺힌 이렇게 씁니다. 맺힌. 자, 이 맺힌을 소리 낼 때는 맺힌이지만 쓸 때는 맺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자, 그날 지진이 났어. 지진 뭔지 알죠? 땅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합니다. 자, 지진이 났대요. 줄무늬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겪어본 적 없는 지진이었지. 엄청난 지진이었나 봐요. 집이 무너졌어. 창고도 무너지고. 줄무늬는 기둥에 깔렸지. 어떡해요? 얘들아! 줄무늬가 애타게 불렀어. 안타깝게 불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얘들아!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줄무늬는

0: 어서 쌍둥이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뒷다리가 기둥에 깔렸거든. 기둥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들 수가 없었지. 밖은 조금씩 어두워졌어. 기둥은 조금씩 더 내려왔고 쌍둥이가 울었어. 쌍둥이들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겠어요. 엄마는 기둥에 깔려있지. 자기네들도 위험하지. 이 상황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줄무늬는 힘껏 외쳤어. 외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쵸? 줄무늬네 가족. 누군가가 구하러 올까요? 자,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 까먹 마을에는 뭐가 났죠?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났다.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지진이 나서 줄무늬 가족에게 생긴 일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글 읽었기 때문에 고를 수 있습니다. 1번, 줄무늬의 집과 창고가 무너졌다. 맞죠? 2번, 쌍둥이가 넘어진 기둥에 깔렸다. 자, 기둥에 깔린 건 쌍둥이가 아니라 줄무늬입니다. 3번, 줄무늬의 뒷다리가 기둥에 깔렸다. 맞아요. 자, 우리 뒷다리 할때 시옷 받침 있습니다, 친구들. 자, 뒤다리 아니에요. 뒤다리 아니고 시옷 받침 꼭 넣어야 돼요. 뒷다리. 알았죠? 4번, 줄무늬와 쌍둥이가 모두 기둥에 깔렸다. 아니고요. 줄무늬만 기둥에 깔렸죠? 자, 5번, 줄무늬는 혼자 힘으로 기둥을 들어 올렸다.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생긴 일두 가지는 1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3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쌍둥이를 구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왜 구하지 못했죠? 그래요. 줄무늬의 뒷다리가 기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거죠. 자, 1번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서 아니고요. 2번 겁에 질려 말을 할수 없어서 아닙니다. 3번 날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니고요. 4번 쌍둥이가 있는 집에서 떨어져 있어서 아니죠? 5번 뒷다리가 기둥에 깔려 움직일 수 없어서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억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줄무늬가 살려주세요. 힘껏 외쳤어요. 자, 그런데 외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대요. 자, 왜 무서운 생각이 들었나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맞아요, 줄무늬가요. 그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혼자 집을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줄무늬의 목소리가 잘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하러 올 다람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줄무늬의 집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줄무늬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줄무늬네 가족을 구하러 누군가가 올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4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문어 이모님께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낱말의 뜻을 이모랑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 첫 번째, 봉우리 어떤 뜻이야? 산에서 가장 높이 솟은 부분. 키득거리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입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로 자꾸 웃다. 애타다.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끊는 듯하다. 이런 뜻이지. 이 낱말의 뜻꼭 기억하고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끊는 듯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문어 책방에서 만나.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 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활동을 말할 수 있어요. 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5개의 사진 가져와 봤는데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활동들 사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새로운 기계나 물건을 처음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구를 처음으로 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발명하다라는 동사는요. 영어로 invent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invent. 한 번 더. invent.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어떻게 넣어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어요. 바로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면 되겠죠? 토머스 에디슨 invented the light bulb.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전구 light bulb입니다. invent 발명하다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그러니까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하는 거 그냥 invent라는 동사 쓰면 되는 거고요. 어떠한 물건이 발명된 거는요. 수동태로 쓰면 돼요. 그래서 smartphones were invented to make life easier.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invent 그리고 BPP의 수동태 were invented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과학기술 분야의 활동입니다. 미처 찾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해내는 것과는 조금 달리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알아내고 발견해내는 거, 그렇죠? 발견하다.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discover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discover. 한 번 더. discover.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 Scientists discovered a new planet. 네, invent, 발명하는 것과는 다르죠. 행성은 있었는데 새롭게 알아낸 거예요. 그럴 때 discover a new plan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녀는 숲에서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어요. 지금 숨겨진 동굴을 발견해낸 상황이지요. She discovered a hidden cave in the fore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다, discover. 한번 잘 사진과 함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뭔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 깊이 찾아보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연구하다라고 얘기하죠. 동사로 research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research. 한번 더. research.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그들은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연구해요. 이럴 때 they research ways to cure diseases. 네, cure 하면은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깊이 있게 찾아보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research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쓸 수 있죠. He is research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 climate change입니다. 그래서 research, 연구하다, 네,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눈빛 사진과 함께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거나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발하다, 발달시키다라는 단어, 동사, 영어로 develo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develop. 한번 더. develop. 좋습니다. 네,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요. Engineers develop new technologies.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는 더 빠른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이럴 때 the company developed a faster computer. 그래서 더 빠른 컴퓨터를 개발해낸 거. 컴퓨터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 더 빠른 컴퓨터, faster, 이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develo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니, 과학자들이 뭔가를 지금 연구해낸 다음에 막 환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항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지금은 밝혀낸 상황이에요. 네, 밝혀내는 거 증명하다라고 합니다. prove. 네, 영어로는 prove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prove. 한번 더. prove.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 결과는 새로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럴 때, the result proved that. 뒤에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The new method is effectiv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과학자들은 그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증명했어요. 그럴 때, scientists proved that the substance is safe. 네, substance라는 단어 조금 어렵나요? 네,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Scientists proved that the substance is saf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된 다섯 개 동사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진과 함께 보면서 복습해보고 그리고 퀴즈 풀고 오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퀵 리뷰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 다섯 개예요. 사진과 함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전구를 발명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명해 내는 거예요. 발명하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 invent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에요. 동굴이, 숨겨진 동굴이 있었는데 새롭게 찾아낸 거예요. 발견하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잘하셨어요. 정답은 discover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물질이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해냈어요. 네, 증명하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 prove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들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과학 활동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동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think that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흥미로운 과학 활동 써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I think that researching diseases is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그래서 질병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흥미로운 과학 활동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과학기술 관련된 단어 5개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2강 문명의 형성과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시간은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자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사라고 하는데 사를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선사시대 때 어떠한 문화를 형성했는가를 배웠는데 오늘은요, 역사시대의 가장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문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내용을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명의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 개의 문명들이 등장했는데 이 문명이란 좀 발전된 인류의 사회를 말해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집약돼서 더 빠른 발전을 했던 그러한 공간들을 말하는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의 여러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 문명들을 역사가들이 뭐 공부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바로 이 문명의 형성에서 배울 겁니다. 즉, 이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성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문명에서 공통점을 배웠다면 차이점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명들의 차이점,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자연스럽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는데 이 마을은 농사짓기가 좋은 큰강 유역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큰강 유역에서는 왜 이게 많이 형성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강가 주변에는 언제나 홍수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도 뭐 여름 시기에 뭐 한강 같은 데나 낙동강, 금강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 물이 불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과학 기술 발전했는데도 이랬으면 과거에는 이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이제 농사 짓고 마을이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물이 불어서 집도 잠기고 기르던 가축도 물에 떠밀려 내려가고 농경지도 잠기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 범람, 홍수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됐을 겁니다. 리더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계급에서 높은 지위에 차지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계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문명의 형성입니다. 관계농업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큰강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둑과 같은 관계시설을 만듭니다. 관계시설이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수 가뭄을 좀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시설 만드는 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명의 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 공사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지배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치, 종교, 교역의 중심지가 도시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배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변 마을들과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동무기를 앞세워서 주변 지역을 통합하게 됐고요. 도시라고 하는 게 더 확장되어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 지배를 당한 사람과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게 되는 겁니다. 즉, 지배를 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지배계급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정치와 제사를 담당하고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조금 더 잘 통치하고 더 확장하는 데 많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백성들, 피지배층들이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궁전과 신전을 건설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를 사용하면서 제사의 내용, 세금 징수, 교역 활동 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국가 형성되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냐면, 공통점들에 집중하시면 돼요. 큰 강, 유역, 그리고 도시로 발전했고, 지배계급과 문자가 사용됐다라는 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문명을 다 살펴볼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더 잘 됐고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여기도 농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동쪽으로 오면 인더스강 주변을 이제 형성되고 있는 인도 문명과 항어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나타난 문명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네 개의 문명 나왔죠? 공통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농경에 유리한 큰강 유역에서 자리 잡았다. 다 큰강 근처에서 발전한 문명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통해 도시국가 형성한 것도 맞고요. 청동기를 사용하는 지배계급이 형성되었다. 이 네 가지 모두 다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5번은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 각 문명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문명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큰강 주변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주변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은 좀 다릅니다. 북쪽과 동쪽은 바다가 있고요. 서쪽과 남쪽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쳐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폐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고요.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통일왕조가 등장할 수 있었고, 여기는 통일왕조가 등장하기 어려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각 문명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자면, 기원전 3500년경부터 수메르인들이 우르와 라가시에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지배계급이 되게 지위가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고 하면, 야, 너가 무슨 신이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신의 부름을 받았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신의 뜻이야 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백성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볼게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데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여기는 규칙적으로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이거를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처음에는 여러 도시국가가 성립되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강력한 통일왕국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다라면 이집트 문명은 이제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일왕국, 우리 지역끼리는 우리가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왕의 지위가 불안정한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왕의 지위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왕을 뭐라 불렀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오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나는 신의 대리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즉 나는 신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차이점 혹시 이해되시나요? 신의 대리인은 신의 목소리를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거고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서 통치하는 거죠. 차이점을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합친 그런 신권 정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만들었고요. 이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딱 선생님으로서 출제를 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문제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첫 번째가 신의 대리인과 신이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적으로도 특징이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잦은 홍수와 이민족의 침입으로 지금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부터 되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이 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의 안정된 삶을 중시했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전쟁도 좀 적고 되게 평화롭고 범람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돼요.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죽지 않고 사후 세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혹시나 모르는 이제 사후 세계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 사자의 설을 바탕으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이 사자의 설을 같이 묻어주면서 너가 죽고 나서 이러한 이제 코스로 이제 갈 거야. 사후 세계로 갈 거야.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 문화적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성술 발전했고요. 태음력과 60진법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까 이 범람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합니다. 측량술, 토목기술, 수학, 기학 모두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 있는 그런 학문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발전했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진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죠. 태음력, 태양력, 60진법, 십진법 비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쐐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사용됐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종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에서를 한번 볼 텐데 사자에서는 죽고 난 사람이 아누비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아누비스가 인도를 해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오시리스한테 가면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내가 그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집트 문명은 죽고 나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빌로니아 왕국 볼 텐데요. 이 두 가지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분열되어 있던 도시국가를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으니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 때 되게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방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드는데 이 법전을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함무라비 법전을 바탕으로 통치를 잘했는데 함무라비 왕 죽고 나서 점점 쇠퇴하더니 히타이트인들이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안정적인 지역에서 다시 혼란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자, 함무라비 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25조, 만약 어떤 집에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간사

사람이 재산의 눈독을 들여 훔친다면 그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0조, 200조가 좀 중요합니다. 200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과 신분이 동등한 사람의 1을 부러뜨린다면 그의 2는 부러질 것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202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폭행한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소가죽 채찍으로 60대를 맞을 것이다. 분명히 같은 신분일 때는 똑같이 처벌했는데 신분이 높을 때는 더 많은 처벌을 받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신분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사료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가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표적인 유산, 지구라트고요. 나의 대표적인 유산은 피라미드입니다.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는 이집트 문명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가,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라서 틀렸고요. 2번, 사후 세계를 믿어 사자의 설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 3번, 우르, 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이겠고요. 4번,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문명이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5번,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당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국가인 바빌로니아 왕국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인데 이 바다의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해상무역을 되게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곳곳에 이제 해상무역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각 지역에 식민도시라고 하는 걸 건설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식민도시를 지중해 곳곳에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식민도시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유럽에 표음문자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돼요. 보통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거는 문자 하나의 의미가 있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어는 이제 뭐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조합하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페니키아인들의 표음 문자가 알파벳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헤브라이입니다. 헤브라이는 기원전 11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교를 창시한 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징이냐? 바로 과거에 있는 많은 종교 그 국가에서는 이제 종교가 어떤 형태였냐면 여러 명의 신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번개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신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했던 게 나는 번개의 신을 믿는데 너는 바다의 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통일되지 않고 충돌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그 유일신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유일신이 있어요. 그거를 더 갓이라고 부릅니다. 이 더 갓의 유대교에서 명칭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아요. 오직 신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어떤 거냐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파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크리스트교 발전할 때도 설명할 거지만 이 유대교의 가장 큰 단점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다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고 오직 여호와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걸 극복했던 종교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게 문명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인데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들은 되게 잘 성장했는데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됐던 그런 문명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세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인도 문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되게 발전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계획도시인데 도로와 하수시설, 벽돌집, 목욕탕 등이

있게 배치되면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하고 그림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인도 문명 사람들한테 한 가지의 단점, 그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바로 아리아인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족을 의미하는데 물가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던 그런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으로 침입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확장이 돼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인도 문명이 발전하던 지역이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근데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들이 인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고 점점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갠지스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중심지는 갠지스강 근처가 좀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때부터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인도 문명을 다스리던 그 원주민, 원래 살던 주민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은 다수고요. 아리아인들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아리아인들이 다수의 이 인도 주민들 그리고 발달된 문명을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이 됐던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아리아인들이 썼던 거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철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서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발달된 농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했고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인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막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힘을 통한 통치는 언제든지 힘이 약해지면 빼앗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내가 좀 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장기적으로 지배하지 고민하는 끝에 등장했던 게 바로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입니다. 자, 이 신분제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엄격한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크게 메뉴에서부터 보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리아인들은 바이샤 계급까지 보통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들은 지배를 당한 민족들, 피지배층 혹은 인도 문명의 원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브라만부터 보자면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으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바이샤는 일반 평민인데 아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쪼개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배를 당한 수드라들은 이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양, 물, 바람 등 자연현상을 숭배하면서 이 카스트제를 옹호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황허강 일대 비옥한 황토지대에서 농경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되게 됐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게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요. 그 이유가 황허강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명을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나라는 역사상으로 상나라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했습니다. 은허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들은 이 많은 중국인들, 넓은 중국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지 고민하다가 신권정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자, 신권정치는 앞서 설명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명령들이 내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야. 혹은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 통치하는 걸 신권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나라에서는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때 왕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갑골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냥 설정해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점을 봤다라는 거죠. 점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야, 봐봐,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따라줘야 돼. 안 따르면 너희들 신에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의 이제 그런 의지라든지
영향, 그 위치에 좀 많이 의탁해서 정치를 했던 게 신권 정치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갑골

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중국 문명은 여기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갑골문 한번 볼 건데, 갑골문은요, 거북이의 배딱지 혹은 동물의 뼈를 이용한 건데,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청동솥은요, 제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상나라가 정치를 할때 신권 정치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기원전 11세기 경에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토가 너무 넓은데,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의 뜻으로 통치하는 게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상나라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서 멸망을 하게 됐거든요. 주나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체제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건제가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잖아요. 이 모든 영토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이나 이제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이 지역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잘 다스려.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나한테 군사력도 보내줘야 되고 곡식도 보내줘야 돼. 라고 한 일종의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보낸 거죠. 자, 그러한 형태로 진행됐던 게 봉건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지역에 제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제후는 보통 자신의 가족이나 공신들을 보냈습니다. 이 공신들은 토지와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대가로 제후는 왕에게 곡물도 바쳐야 되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왕에게 바쳐야 되고, 군사적으로 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던 게 봉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즉 첫째 아들 그 라인을 종가라고 하는데, 그 종가 라인을 왕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아들 이후부터는 분가라고 불러요. 그 분가는 제후 역할을 했다.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봉건제다라고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친척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사촌이나 뭐 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볼수 있지만 뭐 6촌, 8촌은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런 혈연 관계가 약간 희석되게 되는 거죠. 옅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제후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보면은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곡물도 바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하면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걸 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주나라도 봉건제에서 이제 봉건제 끝에 이제 제후들의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주나라의 봉건제를 물어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로 확립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했던 봉건제입니다. 1번, 상을 무너뜨렸다. 상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했죠. 2번, 은어를 수도로 삼았다. 이건 상나라에 관련된 설명. 3번,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겼다. 이집트 문명에 관련된 설명. 지중해 동부에서 발전하였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 헤브라임 문명, 그 다음에 에게 문명. 틀렸고요. 5번, 태양력과 십진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면 태음력과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건 이집트 문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들 각각의 특징을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인 거 아시죠? 그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하시고 문제 풀이까지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1: 생일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2: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3: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다 갔다가 뿔딱 거기겠죠.
0: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4: 굴두마 잡으라. 이게 저래가지고.
0: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보살.
4: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산해져요.
0: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5: 왜 안 뜨겠겠어요. 참아야지.
0: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6: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 다른 데 낚시보다 모래투쟁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 이렇게.
0: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7: 좋아.
0: 오늘 낚시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 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8: 아버님 오늘 몇 마리를 잡으실 거예요?
9: 15마리.
10: 16마리 잡을 거 같네요.
0: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11: 칼이라고 낙지 파로 파는 거예요.
0: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12: 어디까지 가야 돼요?
11: 계속 가야 돼.
0: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0: 손만 넣다 하면 한 마리씩 나오는데요.
1: 아, 왜,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2: 낚이 구멍이 두,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0: 네.
2: 얘가 풀하고.
3: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하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예를 들면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3: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0: 어머님, 이거 낙지 구멍 아니에요?
4: 개
0: 구멍이에요?
4: 개 구멍.
0: 어, 저 낙지 구멍 같은데.
2: 아까 숨쉬는 구멍하고 숨쉰다고 있었잖아.
0: 예.
2: 거기다 찾으면 금방 구멍이다. 구멍이, 낙지 구멍이. 이게 덩그레.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려면 태중 나잖아.
3: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5: 구멍이 찾기 힘들어갖고.
3: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0: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5: 이제 파가는 거예요, 창작. 여기까지. 어? 낙지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0: 어, 낙지 일로 가고 있어요?
5: 올라오잖아.
0: 어, 예. 네. 낙지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3: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5: 이게 세발 낙지.
3: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2: 발이 훨씬 길잖아요.
0: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2: 적으니까 발을 길 뒤 낙지가 네.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3: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펄 속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펄 속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2: 감각이, 손 감각이 네. 글로 찾아 들어가지.
0: 거기 뭐가 있는데요?
2: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좀 희한한 기가 있어.
3: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5: 크다, 진짜 크다.
3: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2: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자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갖고 놀아갖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 싸고 나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먹고 다녔어요. 점심 먹었어.
3: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0: 아직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3: 가까스로 펄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2: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2시간 잠을 자야 돼.
0: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2: 4시간.
0: 4시간이요?
3: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2: 여기 농사하면 낚기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낚기 잡아서 다 키우고 자식들 다 키우고 농사지갖고는 자식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3: 펄이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2: 이라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0: 나 낚시 잡으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1: 달콤한 휴식도 잠깐.
2: 고생 하시는 거예요?
3: 네. 시작. 시작. 또.
1: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4: 긴디.
1: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4: 그냥 낙지 나가봤어.
1: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4: 이건 안 살아. 나가봤어.
3: 나갔어요?
4: 쿵쿵 소리 나냐. 소리가 빡빡했는데 소리 붕붕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지면 빡빡하니 하는데.
1: 벌써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4: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으려. 생각이 들었는데. 손이 안 닿으려. 잡으면 이제 조금 마치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르는데.
1: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 에이, 굴구만 잡으려고 이게 오래 걸려. 에이, 하얀 닦기라 힘드니까.
1: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4: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몰라 못 가보잖아요.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아주 위험하지.
1: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4: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 때.
2: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4: 쉬고 또 일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1: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 줄 시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4: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한 잔 먹으면 피가 싹 불러버려. 공기 좋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힘들으면 힘들어도 잡 생각이 안 들어요.
1: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5: 오야망이요.
1: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5: 이 맛이요. 넣었다 내놔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1: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한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6: 이건 세발 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세자를 써서 다리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 낙지라고 불러요. 다리가 엄청 길죠.
1: 봄 세발 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 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6: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고.
1: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6: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가 맴돌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크게 맞춰서

0: 좀 잘라주는 거예요.
1: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돌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 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0: 낙지 호롱국인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만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1: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2: 선배!
1: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2: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1: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2: 안 떨어진 낙지.
3: 아, 맛있다.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소를 일찍했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가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땀이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1: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드는 걸까요?
4: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사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4: 대파의 시원한 맛과 고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1: 육개장에 있어서 고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5: 육개장 나왔습니다.
1: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6: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은.
7: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1: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8: 야,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지. 그래 다니려면 힘들어.
1: 드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9: 2km 올라가는데요. 시간은 얼마 걸려요?
8: 한 20분. 자, 출발합니다.
1: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진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철이어서 절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0: 이 고사리 끊을 때 연한 부분을 끊어야 돼요. 딱 끊으면 딱 맞죠? 이거 끊으면 안 끊겨요.
1: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10: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11: 네. 고사리 씨 얼마나 넓어요?
8: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 있는데 한 2만 평 정도.
1: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0: 자리를 수색하는 만능 작업.
1: 아, 좋다.
2: 어떤 게 좋아요?
1: 예? 굵어서 이렇게 굵잖아요.
0: 줄기가 통통하고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3: 이것을 놔두면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까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럽게 먹어야 돼. 잎이 베풀면 안 돼.
0: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3: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쉽게 해놔야 쉽게 하든지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그래야 잘 비죠.
0: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1: 더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게 더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0: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1: 아, 좋다.
0: 이야, 향긋한 더덕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1: 껍데기 안 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뻗고 먹어도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0: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4: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1: 이게 보약이 산삼보약. 산삼보다 더 좋아요, 더덕이라서. 인삼보다.
0: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3: 산인데 나물 다 되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 여기.
0: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과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3: 고사리가 불 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밭이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요. 그래 고사리 돈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 입었댔지.
0: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3: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사내가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요. 이게 따는 거.
0: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4: 오, 괜찮으세요?
1: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0: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1: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0: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1: 아, 맛있다. 시원하다. 좀.
3: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죠. 돈 벌어주고 건강 도와주고.
0: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1: 고기 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섞으니까 맛있다고.
0: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1: 산이 순적이라
2: 마트잖아, 마트. 나가면 다

0: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연.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1: 고기 먹어봐, 맛있나?
2: 아, 떡고소리 맛있겠네.
0: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1: 너무 맛있다. 맛있다.
2: 진짜 맛있어요. 이 고사리가 돼지 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3: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인가 봐.
0: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4: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1: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걸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
0: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 김이 푸르륵 나면은 만져보면 알아. 사람 이해가면 이제 만져보면
5: 손으로 이래 몰라.
1: 눈으로 이래 봐가지고 모르고 이제 만져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고 씻어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기서 물컹하게 삶으면 돼.
5: 자국이 나지요. 이래 몰라가지고.
0: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데침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4: 안 뜨거우세요?
1: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0: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1: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건이 퍼져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0: 데친 고사리는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4: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 말려야 돼요?
1: 이거요, 3일.
5: 3일이나?
1: 오늘만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0: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1: 이제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죠. 올 잘 말라요. 이러면.
0: 수확하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1: 고사리가 절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폐잖아. 이퍼리 항날 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제품이 안 돼. 이게 딱딱하잖아요. 이봐, 막대기가 이거 틀리지요. 이런 거는 못 써.
0: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1: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지 있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지 있는 사람은 지꺼레기 먹지.
0: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 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4: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요.
0: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장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0: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1: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2: 뭘 그렇게 드세요?
3: 맛있어.
2: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3: 그럼.
1: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3: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1: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 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3: 불이 펠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1: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3: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지금은 보약이지, 보약.
1: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죽. 기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4: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5: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6: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1: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나섰는데요.
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30년 차 어비, 총계장이자 어비님이에요. 오늘 첫 바지락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김간나 할아버지, 몇 킬로 작업을 하고?
8: 30kg?
7: 30kg? 왜 그거 몇 킬로요?
8: 아이고, 힘들어서 굳어갔어.
7: 인순 어머님은?
8: 50kg.
7: 50kg? 이따 50kg 넘으면 맛있는 칼국수 끓여줘야 돼? 오케이.
1: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채취하며 분배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나가는 만큼 수확에 필요한 도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3: 굵직해. 이렇게 조개를 한 양장씩 담으면은 이걸 굵직해 뭐냐 지고 오너라.
1: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7: 식당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4, 50분 가야 돼.
1: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9: 얼마 써요? 안 받아 버려.
7: 오늘 110.
9: 네?
7: 110.
9: 110이면 좌우로 올라가야 한다.
1: 바지락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7: 오늘 주민들 한 땅이 아니에요. 100kg. 배를 잘못 따면 30kg도 묻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밀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1: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10: 아프던 것도 싹 가시와줘.
2: 아, 바다에 오면요?
10: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공기만 그렇고 얼마나 좋아.
7: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1: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11: 언능 긁을라.
12: 바닥에 소유 바닥에.
11: 언능 긁을라. 많이 긁을라.
1: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0: 하더라도 한참을 걸어나가야 바지락을 좀 더 많이 캘 수 있답니다.
1: 얼마나 걸어오시는 거예요?
2: 아이고, 걸을 계속 산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3: 차가 없어서 걸어와요, 차가 없어서. 차길이 없어서 걸어와.
1: 오늘 많이 캐실 거예요?
2: 그래. 아, 그냥 뭐 적당히 조금 캐야죠.
4: 많이 캐야죠.
1: 얼마나 드시려고?
4: 기본?
1: 기본
4: 100kg. 아.
0: 이제 본격적으로 바지락 캐기에 돌입.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갯벌에서 어떻게 바지락이 있는 곳을 알고 채취하는 걸까요?
2: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분양 보이시잖아요. 여기 다 바지락 분양입니다, 이게. 자, 내가 캘 테니까요. 바지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0: 중년된 계장님의 바지락 채취 시범.
2: 보이시죠? 요런 작은 사이즈는 그렇게 놔주면 다음 주 한 15일 있으면 여기 또 이만큼씩 커요. 한 1, 2cm씩. 그래서 다음 사이즈 요런 거는 다음 주에 캐먹는 거예요.
3: 이게 누구 거야? 야, 반했네. 우리 중앙어 친구에 바지락 큰 거 잘 잡는 분.
5: 에이, 말도 안 되는데.
3: 지금 몇 년 전에? 그다 몇 년 전에 했어요?
5: 아, 시끄러워.
0: 물이 들어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캐야 하는데요. 두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긁어낸 다음 빠르게 두 손으로 모래 속에서 바지락을 골라내는데요.
2: 가루리만은 그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뻘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바지락이 서식하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바지락이 좋아하는 염장녹소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인데 꽉 찼습니다. 연그렇어요.
0: 저마다 바지락 캐는 데 집중하는 마을 사람들. 손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손으로 바지락을 주워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3: 무조건 손발을 좀 타면 돼. 발바닥이 넘어가서 손발에 넘어.
6: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긁는 방법이.
0: 그냥 긁어내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오랜 숙련자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바지락과 빈 껍질.
6: 돈 생기 이렇게 대충은. 하품이라도 버려야지.
7: 이거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 못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할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0: 평균 20년 이상 바지락을 캐다 보니 제각각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직접 맞춤 제작한다는군요.
6: 이거 양지 사다 집에서 이 끈 달아도
8: 좋지. 여기다가 조개 그려가지고 내고 여기 낙지 담는 거 굴도 까고 이 통이 돈 많이 벌어주는 통이요.
0: 어느덧 갯벌과 한몸이 된 작업자. 온몸엔 진흙과 모래로 가득.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9: 무릎 앞으로 신신이 커져 보니까 무릎을 끌어야지 편하죠 좀. 이렇게 하면 쪼그리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6: 힘들지. 허리 아파요, 허리. 이 동네 사람도 허리 안 꼬부러진 사람 여기서 놀면 허리 꼬부러져 가지고.
0: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답니다.
6: 아, 신을 왜 이렇게 돈 부려 줬지? 누가 돈 이렇게 좋은 돈 안 주나 누가? 내가 버려야지.
7: 자연이 주는 혜택인데 너무 좋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주시니까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돼요.
10: 여기 이제 거의 다만 이쪽에는 바지락 거의 없다 하면 딴 데로 옮겨.
0: 성실한 만큼 보상해주는 바다이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느새 바지락으로 가득 채워진 통. 이동하면서 무거운 바지락 통을 챙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멀리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3: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가르세요. 빨리 달고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0: 20분 정도면 여기까지 금방 차요.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1: 보통 일 아니지. 어렵지, 어렵긴. 덕성아!
2: 그런데 갑자기 누굴 찾으시는 건가요?
1: 네 아들 이름 불이야 하는 게 다 똑같아 갖고 누가 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3: 어디가?
2: 이제 저마다 자신이 캔 바지락을 배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진흙을 한 번 헹궈주는 건데요.
4: 그냥 흔들어가지고 뼈로 완전히 빠지게 깔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2: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제 배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1: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2: 망 하나당 10kg이 넘는 무게. 이제 물지개가 제 역할을 할 때인데요.
1: 하나에 10kg씩.
2: 나와! 각자 캔 바지락의 무게를 달아서 기록합니다.
5: 9.
1: 아이고, 힘들어.
2: 몸을 가누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물지개. 하지만 이 정도 일은 예산 일이랍니다.
6: 이거 몇 킬로 나가는데요?
7: 50킬로 조금 본다.
8: 몸무게만큼 되지. 근데 그거로 능란 넘어가고 뭐 어려서부터 이거로 살았 넘어가 그게 무겁대요.
2: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작업자들.
9: 어디 간다, 어디 간다.
2: 온 힘을 다해 바지락을 옮깁니다.
10: 내리러
11: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좋지. 근데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꼼짝도 못해.
6: 집에 가서 꼼짝도 못하는데 왜 또 나왔어?
11: 떠가야 돈 버립니다.
2: 힘은 들지만 철마다 좋은 일자리가 되어주는 바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는 바다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생각보다 조금 캐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열심히 했고 많이 캔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5: 78kg 했다고 그냥. 어때요? 뭐 어느새 몸만 아프고 어느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2: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5: 전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아이,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2: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13: 바닷물이다 한 30시간 내기 놔두면 이제 다 해금이 돼요.
2: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14: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허기져가지고.
2: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15: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좀 드세요.
16: 지금 안 먹어요.
17: 소주 여간
18: 열금지 안 돼 이거.
16: 어쩌고 그래.
2: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19: 아, 홍합을 눈물이라고 하잖아.
12: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2: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19: 아, 맛있죠.

0: 어음이야, 어미로구.
1: 읽고 난 후에 이걸 마시면 꿀맛이죠.
2: 오랜 세월 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3: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바다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듣기 말하기 영역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 듣기 말하기의 과정, 즉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의 뒷부분 이어서 읽어 볼 텐데, 어떤 내용이 글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을 한번 읽어 볼 텐데, 지난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수영이를. 수영아, 너 발표 준비 열심히 했잖아. 회의 준비 열심히 했잖아. 우리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영이를 열심히 응원해 줬을 것 같은데, 우리의 수영이가 어떻게 이 말하기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의 전의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회의를 하겠다라고 미란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미란이가 우리 2차 회의 때 누가 또 발표를 해달라. 그렇죠. 수영이가 발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이야기가 마무리됐었는데, 이제 2차 회의 전에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수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동안 발표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친구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신경 쓰여서 그런지 너무 긴장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낸 아이디어를 친구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수영이의 말을 보면 수영이의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수영이의 말하기 불안의 이유, 원인 무엇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발표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봤으니 당연히 떨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이 신경 쓰여요? 그렇죠. 친구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신경이 쓰여요. 친구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어떨까 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을까 봐, 부정적일까 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영이가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종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때 긴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기 불안이라고 한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영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말하기 불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종훈이가 밝혀주고 있죠.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때 긴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대요. 자, 현수. 내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체조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또 현수한테 감동받았잖아요. 자, 우리 수영이가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현수 뭐 찾아봤대요? 그렇죠. 영상을 찾아봤대요. 따뜻한 친구예요. 그래서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체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기 불안 해소법은 체조를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근육을 이완하는 체조를 하면 긴장이 좀 풀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크게 심호흡을 여러 번 해주시고, 근육을 이렇게 웅크러뜨렸다가 확 이완하는, 이 근육을 이완하는 체조를 하면 긴장이 좀 풀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하기 불안의 해소 방법으로 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미란.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인 발표 장면을 상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자, 우리 무엇을 바꿔보자? 인식을 바꿔보자. 즉,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이가 불안한 이유는 발표를 망칠까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인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 거냐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자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란이가 수영이에게 힘을 줍니다. 수영아, 네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니까 수영이 네가 제일 잘 전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수영이가 자신이 발표를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쵸?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철범이. 그리고 우리랑 연습 많이 해보자. 그렇죠. 우리 말하기 불안의 해소 방법으로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것, 우리 풍부한 연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실전인 것처럼 여러 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연습 장면에 영상으로 찍고 보면서 고칠 점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연습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발표하는 장면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이 조금 부족하구나. 아, 이런 점을 고치면 더 좋은 발표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불안의 해소법 세 번째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수영이. 좋아. 너희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연습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할게. 함께 고민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요, 우리 수영이의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말하기 불안의 해결 방법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조를 하는 것, 심호흡을 하고 근육을 이완하는 체조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성공적인 발표 장면을 상상하면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연습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고칠 점을 찾아보는 것이 제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영이는 과연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진행자는 미란이인데요. 자, 미란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박미란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올해 국어주간 행사로 맞춤법 퀴즈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죠. 이 행사를 기획한 이수영 문예부장이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수영이가 나설 차례입니다. 자, 우리 수영이가 발표를 하는데 괄호 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수영이의 발표가 어떻겠구나. 그렇죠. 잘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이의 태도가 정말 달라졌어요. 바른 자세로 서 있고요.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쳐요. 우리 수영이는 원래 이 청중의 시선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면서 발표를 해 나가고 있고요. 발음도 분명하고 목소리도 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서 수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의 수영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청중에게 신뢰감, 긍정적인 인상을 주면서 발표를 이어 나가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문예부장 이수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어주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무엇을 던졌어요? 그렇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막 발표자가 너무 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바로 막 혼자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수영이 능숙하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청중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국어 주간에는 10월 9일, 즉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수영이가 아주 멋있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 괄호하고 수영이의 비언어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수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키며. 즉, 화면을 가리킨다는 건 우리 수영이가 발표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 그렇죠. 시각 자료를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발표를 듣는 청중들이 자신의 말에 맞추어서 이 시각 자료를 확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뻗어서 화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키며 세종대왕님과 함께하는 맞춤법 과거시험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본떠 학생들이 선비로 변신해 맞춤법 퀴즈에 도전하는 형식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곤룡표와 익선관을 착용한 세종대왕님 분장을 하신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내고 참가자들은 한옥처럼 꾸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학생회에서 준비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수영이가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청중의 표정을 보니 단어 뜻을 모르는 것 같네. 설명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이 가능하려면 수영이가 발표를 하는 와중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그렇죠. 청중의 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이가 발표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청중들의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의 표정이 지금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청중들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 보였어. 지금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나 본데, 아, 여기 나온 곤룡포와 익선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하기 중에도 계속해서 이 점검과 조정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청중의 표정을 보니까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줘요. 곤룡포는 임금님의 정식 복장, 익선관은 임금님이 업무를 볼때 쓰던 관, 즉 모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영이의 원래 발표 대본에는 이 문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었겠죠. 그런데 수영이가 지금 즉각적으로 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 문장을 추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발표 준비를 제대로 해야 이런 문장을 즉각적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곤룡포랑 익선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네? 근데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내가 청중들이 모르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뭘까? 이 단어를 만약에 청중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와 같이 발표를 할때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영이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청중들이 모르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이제 수영이가 화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이 장면에 적절한 시각 자료를 준비를 해 왔다는 뜻이겠죠. 퀴즈는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맞춤법 문제가 출제되어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장원, 방한, 3등과 같은 칭호와 상장,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수여됩니다. 또한 한복체험, 고전시가 감상, 시조쓰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려 우리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덧붙여지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맞춤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읽은 이 문장에서 이 행사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의 친구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얻길 바랍니까? 그렇죠. 한글의 소중함과 맞춤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2차 회의에 참여한 친구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수영이 발표 잘 했습니까? 네, 우리 수영이는 말하기 불안을 이겨내고 발표를 아주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주간 행사 진행에 대한 수영이의 발표가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이 놓이죠? 우리가 응원하던 수영이 드디어 이 회의 열심히 준비한 그 보람이 있도록 발표를 잘 마쳤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로 말하기 불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서 수영이의 말하기 불안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는 이 말하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 해소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전 또는 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식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글에 제시됐던 방법 우리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분하게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이 해보면 점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말하기 상황이 되기 전에 내가 여러 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발표 내용이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실 많이 떨리지 않거든요. 내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사실 더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불안증 극복 체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체조를 해주는 것. 그래서 이 불안증 극복 체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었고, 세 번째, 말하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그래서 나 발표 잘 해낼 수 있어. 내 의견 친구들이 좋다고 생각할 거야.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내가 발표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불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극복 방법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플러스 특강에 듣기 과정을 점검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과정도 마찬가지로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듣기 전에는 내가 이 발화를 왜 듣는가? 듣기에 목적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듣기 전에, 내가 이런 내용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화자의 내용, 발화 내용, 말할 내용을 뭐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듣는 과정에서는 내가 왜이 말을 듣고 있는가? 듣기 목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듣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화자가 지금 이 말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하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내용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들어주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화자를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제때제때 해주시면 화자도 더잘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듣기가 끝나고 나면 나의 듣기 과정이 전부터 그리고 듣는 중에 어떠했는지, 적절했는지 잘 성찰을 해 보시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의 중에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하거나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말하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서 점검 조정을 했었잖아요. 듣기도 마찬가지로 이 듣기 전, 중, 후 과정에 따라서 점검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부터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말하기 불안 해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가를 참고할 때 수영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가에서 수영이의 말하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친구들이 막 조언해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긍정적인 발표 장면을 상상한다. 그렇죠. 나 발표 잘할 수 있어 라고 상상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발표 연습을 반복하여 발표 내용을 숙지한다. 그렇죠. 내가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발표 내용을 익숙하게 숙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좋은 방법이고요. 연습 영상을 촬영하여 보완점을 찾고 개선한다. 그래서 우리 연습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고 개선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나시죠? 청중의 반응을 무시하고 발표 내용에만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발표 내용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좋아 보여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청중의 반응을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말하기 전중후의 과정에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아주

그렇죠. 학생회가 국어 주간에 운영할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발표의 목적에 따라서 발표 전략을 세웠을 텐데, 이 발표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행사의 진행 방식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이의 발표, 이 행사의 진행 방식과 내용이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처음에 이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행사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하고, 뭐 1차는 객관식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번.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보기 좋게 전달하였다. 자, 여러분, 수영이 시각 자료 활용했나요? 어떻게 알았나요? 그렇죠. 수영이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었죠. 수영이가 발표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화면을 가리키는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수영이가 자신의 발표 내용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영이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그렇죠. 우리 학생의 국어 주간에 어떤 날이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청중의 반응을 기다린 다음에 맞습니다. 한글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식 사용했고요. 4번. 청중의 이해 수준을 살펴서 어려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청중의 이해 수준을 살피는 장면 살펴볼 수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수영이가 이야기를, 발표를 하다가, 청중의 표정을 보니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네? 설명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그렇죠. 골용포와 익선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 있었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발표의 수준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이의 발표 내용 중에서 전문가의 인터뷰가 포함된 장면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발표를 한다. 그런데 내가 전문가의 인터뷰를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넣는다면, 그렇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수영이의 발표에서는 이렇게 전문가의 인터뷰를 활용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나에서 수영이의 발표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나에서 수영이의 발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영이 발표 시작하는 부분에 괄호 안에 우리 수영이의 발표 태도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수영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발표했다고 쓰여져 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1번. 긴장감 때문에 목소리가 작고 불분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소리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자, 몸을 움츠리고 한쪽만 바라보며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쪽만 바라보며라고 하는 건 시선을 골고루 분산시키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 수영이의 발표 태도를 보면 바른 자세로 서서,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지 않았고요.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지 않았죠. 자, 3번. 원고를 계속 내려다보며 청중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중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발표 내용과 상관없는 농담을 하며 청중의 집중을 흐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이의 발표 내용 중에서 발표 내용과 상관없는 농담은 없었습니다. 자, 5번.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또박또박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반응 중 발표의 맥락과 가장 거리가 먼 생각은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듣기의 과정, 즉 청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여러분, 이번 국어 주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은 뒤에, 어떤 날이 있지? 아, 목요일이 10월 9일이네. 한글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적절합니까? 오, 적절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고요. 자, 니은.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세종대왕님과 함께하는 맞춤법 과거 시험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화면을 가리키면서 하고 있어요. 자, 니은. 행사 내용을 시각 자료로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이해하기 쉽네. 그렇죠. 지금 화면을 가리키면서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 보일 수 있겠죠. 자, 디귿. 곤룡포와 익선관을 착용한 세종대왕님 분장을 하신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내고 참가자들은 한옥처럼 꾸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듣고 곤룡포랑 익선관의 가격은 얼마일까? 세종대왕 분장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적절합니까? 아니죠. 이건 딴 생각이죠. 그쵸?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장원, 방한, 3등과 같은 칭호와 상장, 소정의 상품도 수여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듣고, 방한? 소정이 무슨 뜻이지? 뜻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발표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오, 적절한 반응이죠.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맞춤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의 부분을 듣고, 아, 저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구나. 행사를 진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겠다. 학생들이 한글의 소중함과 맞춤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해야겠다. 적절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9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A를 듣고 청중이 보기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할때 어떤 내용을 점검한 것인지 쓰시오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중이 듣기 전중 후 과정에서 점검 조정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A에 제시된 내용이 뭐냐면 또한 한복체험, 고전시가 감상, 시조쓰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려 우리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들은 청중이 보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데 우리 지금 국어주간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어주간과 한복체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주간과 한복체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어주간에 한복체험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중이 어떤 내용을 점검한 것이냐, 즉, 이 발표하는 사람, 발표자의 내용이 타당한가, 발표자가 발표한 내용이 타당한가를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쓴다면, 청중은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와 같이 이 타당한가를 점검했다는 내용이 여러분의 이 답안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답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공유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발표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발표 연습을 하려면 발표문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서 약간 막막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이 수영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수영이의 발표문을 가지고 발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수영이라면 내가 이 문장을 발표할 때는 어떤 시각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 내용을 발표할 때 어떤 표정, 어떤 말투, 어떤 빠르기,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수영이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입니다. 오, 벌써 여기까지 왔어.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단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평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어떤 공기템을 알아봤나 볼까요?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먼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뭐라고요?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니까 당연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처럼 준비하면 된다? 알프레드처럼 준비하면 된다. 자, 우리 친구 알프레드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발표 준비. 정말 발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친구인데 준비를 열심히 했죠. 어떻게요? 일단 엄마 아빠에게 대왕고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았죠. 그것도 어떻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보를 찾았죠? 자, 게다가 그 대왕고래 노래까지 매일매일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준비 정신이 훌륭한 발표를 만들어내고야 말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었지 하고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는 맞히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자, 내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한 내용과 거리가 먼 친구의 이름을 찾았으래요. 자, 네 명의 친구가 있네요.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이거 뭐예요? 경험이죠? 네.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책을 읽었었지. 자, 전통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잡채도 있을 수 있죠. 불고기, 그쵸? 신설로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책을 읽었었대요. 이것도 나의 경험 맞죠? 나는 친구의 생일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선물했어. 어우, 잘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을 읽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서준이는 책을 선물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잘했는데, 여기 이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죠? 자, 읽었던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준이를 써주면 되겠네요.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에서 재미있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같이 읽었었던 책. 책을 읽었던 경험 맞네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가 장면 볼게요. 지금 여기 똑똑똑 한거 보니까 이거 지금 생각주머니죠? 자, 지금 이 친구가, 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발표만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 이게 뭐라고?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프레드처럼 자신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 알프레드가 나중에는 발표를 자신있게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처럼 좀 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이건 글인데 독서 감상문이죠? 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독서 감상문입니다. 말 그대로 독서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글로 쓴 것이죠. 저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습니다. 예, 내가 읽은 책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가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습니다. 알프레드와 자신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 정말 무섭고 떨렸어요.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알프레드는 발표를 잘뭐 했어요? 준비를 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네, 자신감은 난 자신 있어! 이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놔야 된다? 준비를 잘해놔야 된다. 누구처럼? 여기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떨린다, 안 떨린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해도 떨려요. 그런데 그 떨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준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게이머가, 공기템 게이머가 준비를 공기템으로 선정을 한 거죠. 자, 여러분도 준비 많이 하세요. 자, 글 나에서 발표하는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떠한지 쓰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울 것이 아니죠?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발표하기가 굉장히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어. 이랬잖아요. 글 나에 보면은, 자, 그냥 써주면 돼요. 베껴 쓰면 돼요. 얼마나 쉽게요? 그냥 베끼세요.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다. 그냥 이렇게 베껴 쓰면 됩니다. 여러분, 국어 문제에서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 글에서, 주어진 글에서 정답을 그대로 찾아서 쓰기만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그러면 지레짐작 무서워,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글에서 찾아만 쓰면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자, 글,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썼다. 그쵸?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쓴 거죠. 알프레드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 실망했나요? 아니죠. 나도 알프레드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벌써 3번이네. 하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자신의 다짐을 얘기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에는 자신이 깨달은 점, 그리고 다짐한 점을 써주면 좋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프레드처럼 나도 준비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이죠.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인상 깊다. 이거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 국어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네, 얘기했죠? 이 인이 뭐다? 도장이다. 도장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뭘팍 쓰고, 여기에 자기 이름 쓰고, 여기다가 인,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 쓴 다음에 여기다 도장 찍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 인이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상 깊다. 내 머릿속에 도장이 팍 박힌 거야. 우와! 잊혀지질 않아. 길 가다가도 기억이 나. 이게 뭐예요? 인상 깊다. 인상 깊다란 얘기는 그만큼 내 머릿속에 딱 기억으로 남아있다. 재밌었다. 아니면 거꾸로 뭐 슬펐다. 어쨌든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인상 깊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자,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는 장면. 궁금한 점이 없는데 그게 도장이 찍힐 만큼 기억에 남을까? 아니죠.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얘 마음이 이랬었구나. 사실은 그 친구가 좋아서 한 행동이었구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반전, 막 이런 거. 자,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이라든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든가, 또, 내가 정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게 공감이 뭐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감, 공, 같이 느낀다는 뜻이야. 그쵸? 같이 느껴. 같이 느낀다.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은 거 모두 골라볼까요? 나, 다, 라죠? 그래서 나, 다, 라. 네. 우리는요, 책을 읽는 이유가, 물론 그 책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재미로 읽는 거예요. 인상 깊은 장면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아, 맞아,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성장의 그 기쁨. 그 다음에 내 경험과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재미, 그 재미로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건 굉장히 고급 취미라고 했어요. 자,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이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쓰세요. 자,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인물에 관한 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 고를 수 있지. 그런데, 여기 봐요. 책의 내용이나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내용도 드러나고, 특징도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내용이나 특징이니까, 내용이 드러나든 특징이 드러나든 뭐 그냥 한 가지만 드러나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요거죠.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한 문장으로 쓰시오. 요게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커요.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문장은 어떻게 세느냐? 여기. 여기. 예. 마침표가 하나면 그냥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두 개면 두 문장이죠. 자, 물음표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문장이고, 물음표가 두 개가 보이네? 그럼 두 문장이에요. 자, 마침표 하나랑 물음표 하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두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수만 세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책이다 하고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어휴, 이미 한 문장이구나. 아, 이제 마음 푹 놓고 할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는 거, 흥부 놀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다.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재미를 주는 책이다도 괜찮죠? 신비한 책이다. 신기한 내용의 책이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자, 이 책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예,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 거꾸로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자, 6번에서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자, 이거 뭘까요? 네. 발표하기는 무서워요. 내용이죠. 자, 발표하기가 그만큼 무서운 알프레드였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발표하기 무서워요. 맞아요. 발표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었죠.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 종이에는 동물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동물에 대해서 발표할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죠. 정해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내가 조사하고 조사한 것을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알프레드의 심장은 어떻게 뛰게요? 예,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앞머리를 내려봤어요. 자, 앞머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머리는 두려움, 긴장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머리를 탁 내리면 앞머리 뒤에 내가 숨는 거야. 알프레드는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잘안 보이니까. 그죠? 남도 나를 볼수 없어. 나만 볼수 있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건 길에서 넘어지거나 남들 앞에서 춤추거나, 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죠? 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뭐가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아주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알프레드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죠? 자,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알프레드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알프레드는 적어놓은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예, 뚫어지게 왜 볼까요?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명언이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 여기에는 독서 감상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건 명언이다. 예, 명언이에요, 이거. 자, 알프레드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쵸? 자, 요거 중요하죠? 생각한 것을 잘 정리해놓고, 부족해. 뭔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명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예. 발표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딱 쓰고 뭔가 더 적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조금씩 찾아봤어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잘 돼가는 거예요. 그쵸?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긴장했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 또 이거 명언이라고 했다고, 이거 명언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무언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심지어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여 하고 있었어요. 글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 받게 될 종이에는 동물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죠? 자신이 원하는 발표 주제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아니고 선생님이 써놓은 걸다 배분을 했었었죠. 그래서 아, 이 종이에 뭐가 있을까? 짠! 대왕고래! 뭐 이렇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내용은요. 직접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었죠.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해야 한다.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해야 한다. 정답 3번. 글 가에서 알프레드의 심장이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빨리 발표하고 싶어서, 다른 주제로 발표하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긴장돼서. 알프레드가 정리한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자, 아까 정리했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대왕고래는 푸른색이고요. 대왕고래는 몸이 아주 크다. 얼만큼 크다라고 했었죠?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가장 크다. 예, 대왕고래. 이 대왕고래 다른 이름이 흰수염고래. 예, 그런데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왕고래라고도 부른다고 했고요.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뭘 불러준다? 노래를 불러준다. 어우, 이름 불러준다. 대왕. 이렇게 부르나? 예, 재밌는 문제네요.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생각,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 명언. 이 생각을 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 알프레드는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어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 자, 대왕고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바로 주경이가 딱 알프레드의 마음을 탁 짚었네요. 자, 주인공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볼게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맞네.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발표가 더 쉽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이게 발표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죠? 예, 이거 아니에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고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대왕고래가 서로에게 노래 불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도 맞고 라도 맞으니까 정답은 가와, 그 다음에 다와, 그 다음에 라.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 다라. 이렇게. 자, 다음 그림 보고 물으며 답하래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자. 이거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정리하고. 대왕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들었나 봐요. 눈을 보세요. 얘만 보고 있어요. 반 친구들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하네. 예. 큰 목소리로 발표해야 일단 자신감이 보이죠? 그 다음, 듣는 사람을 보면서. 예, 듣는 사람을. 예, 보면서. 제가 내말 듣고 있네? 다른 데 보고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예, 보면서 말하니까 자신 있어 보여. 이거예요. 그쵸? 얘기했죠? 얜 자신이 사실은 없어. 얜 현재 자신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자신감 있게 보일 뿐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죠? 내가 지금 자신감 없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는 방법들. 뭐예요? 일단 준비를 하고. 준비가 이제 정리죠.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듣는 사람 보면서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보여요? 거기다가 말이 빠르지 않게. 예.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딱 놓고, 그래서 아무리 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절대로 좋은 그 태도 아니라고 했죠. 네. 또박또박 빠르지 않게. 그림 1에서 3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까요? 자, 1, 2, 3이었죠. 그림 1, 뭐예요? 내용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림 2,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하는, 예, 크게 발표하는. 그 다음에 3은 알맞은, 예, 빠르기로, 알맞은 빠르기로 발표하는 상황. 이렇게 해주고요. 그림 3에서 발표하는 친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 어색해 보이네. 아니에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또한 가지 방법 뭐라고? 예. 듣는 사람 보기에 너무 민망해. 눈이 마주치니까 막 이상해. 그럴 때는 어떻게? 예. 벽을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 뒤에 벽만 봐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꿀팁. 네. 자, 눈꼭못 마주치겠다. 난 진짜, 난 힘들다. 그런 사람은 그 뒤에 벽을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자,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 자신감 있어 보여. 요거죠. 자,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라고 하셨다. 이거 뭐예요? 바로 독서 감상문이죠.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 같았다. 왜? 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떨리고 말이 잘안 나와. 그런데 발표하라고 하셨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 불편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보았다.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갔다. 막힘없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여긴 뭐예요? 내가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깨달은 점도 써주면 좋다고 했죠. 나는 평소에 발표 과제가 있으면 긴장하고 떨기만 했어. 떨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 알프레드를 보니까, 아, 나도 알프레드처럼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알프레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어. 라고 자신의 생각,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이죠? 굉장히 잘 쓴. 자, 기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떨 것 같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기분 좋았단 얘기죠. 아니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맑게 갠것 같아. 이 말은 어두운, 뭐,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하늘이 맑게 갠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거죠, 이거. 아우, 나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발표하지? 이랬어요. 예, 그죠? 그거죠.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어. 이거, 이것도 1번, 2번, 3번, 5번. 예,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갔다. 동물이나 사람이 자꾸 뒤를 따라다니는 모양. 이거 뭐야? 졸졸. 아, 너왜 이렇게 자꾸 날 졸졸 쫓아다니니? 막 이러잖아요. 아, 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이거 뭘까요? 예, 나지요? 아유, 너 이렇게 술술 말을 잘하니? 뭐 이럴 때, 그쵸? 자, 이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쓰고, 제목을 그렇게 지은 까닭을 써볼게요. 일단, 아까 그 독서 감상문에 제목이 없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여기서 증명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그 글에, 내가 쓴 글의 내용,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잘 종합할 수 있는,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넣어주면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끔 보충하는 그 제목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무엇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알프레드의 그 발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나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감상문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두렵다면 알프레드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까닭도 쓰라고 했으니까 알프레드가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제목이 좋다라고 봅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항상 제목을 쓰고 그럼 제목 쓰셔야 되고요. 그 까닭도 써라 그러면 까닭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술형의 만점을 기대할 수 있죠.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무엇이냐면 독서 감상문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짜임에 대해서. 일단 독서 감상문 쓸 때는 제목을 먼저 써라. 그리고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써라. 이것은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쓰라는 것이고요. 책의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면 그 인상 깊은 장면까지 써라. 이게 바로 쭉 연결되는 것. 제목 쓰고 책을 읽게 된 까닭 쓰고 책의 내용 쓰고 인상 깊은 장면 쓰고. 여기가 바로 독서 감상문의 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잘 훑어봤으니까 다음을 볼까요, 또? 그다음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그다음에 뭐 다짐. 이런 것들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다짐을 여기다 또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책을 쓴 사람, 책을 읽은 까닭 무엇이었었죠? 요거죠. 동그라미.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읽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까닭이 되겠죠?
책을 읽고 니은이 잘 드러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쓴 친구는 누굴까요?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라고 했는데 소원이 볼게요.

0: 호화 놀부 연극을 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책을 읽게 된 까닭 부분이겠죠? 왜 또 읽었는데? 이래서 읽게 되었어. 이거죠? 다리를 다친 제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흥부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라고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승재 친구가 아주 잘 썼고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이것을 쓴다 라고 했어요. 자,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데 더불어서 예, 다짐하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된 것 이것 쓰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 감상문의 형식을 보면 제일 처음 책의 제목을 써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여긴 줄거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인상 깊게 보았던 그 장면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깨닫거나 다짐한 점 써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책을 읽은 듯 까닭을 쓴다, 맞죠?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붙인다. 맞고 주인공이 한 말을 빠짐없이 똑같이 쓴다.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의미도 없다. 예. 자, 등장인물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려서 쓰고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려 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인상 깊은 장면.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까요?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한다.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발표한다. 자,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기. 고쳐 쓰긴 뭐라고요?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정한다. 고쳐 쓴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 뭐라고요? 검사해 보는 겁니다. 검사하기.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서 이건 다시 고쳐 써야겠다. 다시 수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내야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과정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겠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무엇일까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것은 책을 읽은 까닭일까요? 아니면 책 내용을 쓴 걸까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저쪽 가서 혼자 불러볼래요. 자, 그럼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동슬라브,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0: 한 예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레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히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0: 농가의 창구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길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1: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2: Stalin i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은

은 제목 미스터 존스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동물농장 속 인물인 미스터 존스를 첫 내레이션에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농장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가장 용기 있게 홀로도무르의 진실을 밝힌 기자 가레스 존스의 이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물농장이 홀로도무르를 직접 재현한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웰이 동물농장을 쓸 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의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웰을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 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시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실라브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규용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으면은 영어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오늘도 함께 느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엠마 왓슨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엠마 왓슨은 해리포터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어떻게 해리포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캐스팅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동명사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0: Emma was 10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She was very excited.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1: 에마 왓슨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강의까지는 에마 왓슨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할까요? Big break. 아, 뭔가 크게 부서졌다. 그런 거 아니고요. Break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뭔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팡 터지면서 팡 나아간다. 즉 돌파구. 이런 큰 성장이 되겠죠. 큰 발전이나 큰 성장, 뭔가 돌파구, 뭔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쫙 발전해 나가는 그 시점이 되겠죠. Big break가 되겠습니다. In 1999, 1999년에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s라고 되어 있네요. 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서서히 감이 오네요. Casting agents, casting이라는 것은 원래 cast는 뭔가를 던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캐스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던져서 배우를 섭외하는 것이 되겠죠. 그걸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스팅을 하는 에이전트나 중개인이 were hiring,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막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iring은 고용하다, 쓰다, 이런 작품에 누구누구를 사용하다, 배역을 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하고는 중이었습니다. 연기자, 배우들을 고용하고 있었죠. 어디에? 어떤 영화예요? For the first, 처음에 1편이겠죠. 이제 해리포터 영화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1편. 1편 이름이, 1편 제목이 마법사의 돌이었죠. 그 해리포터 영화의 첫 편을 위해서 배우들을 고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누가 괜찮을까? 누가 적합할까? 우리 세 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They visited. 그래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여기 있는 casting agents가 되겠죠.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Schools, 학교들을 막 방문했습니다. 어디 있는 학교들? All over England. England 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막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찾기 위해서요. Child actors, 어린 배우들을 찾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해리포터의 그 1편을 보시면 마법사의 도를 보시면 전부 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론과 헤르마이오니와 헤르미온느와 그 다음에 해리포터가 이렇게 세 명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을 일단은 뽑아야 되겠죠. 주연이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그래서 엠마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Was asked. Ask는 원래 요청하다라는 것인데 was asked라 돼 있으니까 asked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엠마는 요청받았습니다. 오디션을 보라고 요청받았어요. 어떤 역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한번 오디션 봐봐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디션은 바로 우리 음악이나 연기 같은 거 오디션 시험이 되겠죠. 이 연기나 음악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디션을 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She tried out for, try out for 이라는 표현은 어떠어떠한 역할의 시험을 보다 혹은 지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원했습니다. 혹은 어떤 역할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The part는 연기 부분이 되겠죠.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of Hermione, 헤르미온느라고 우리말로는 읽었지만 Hermione라고 읽습니다. Hermione Granger, 헤르미온느 역의 역할의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헤르미온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혹시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해리포터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었죠.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Emma는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기 테스트에 여러 번 봤다라는 것이죠. Several times, 여러 번요. Before she got the role, 그녀가 그 역할을 맡기 전까지 여러 번 오디션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일단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Big break.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They visited schools all over England to find child actors.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She tried out for the part.

0: part of Hermione Granger,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1: 계속 보도록 할까요? Emma was 10. Emma는 10살이었습니다.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이제 그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을 때 그때가 10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그래서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을 때가 10살이었습니다. She was very excited. 그녀는 매우 흥분했고 신이 났습니다.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아, 이분이 이제 해리포터 그 주연 중 한 명이죠. 그래서 다니엘 레드클리프, Daniel Radcliffe가 해리포터 역을 맡았고요.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저는 사실 이분이 론의 역을 너무나 너무나 잘 섭외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 이 아이와 론이라는 그 어릴 때의 그 모습과 만약에 해리포터 못 보셨으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퍼트 그린트가 역을 했습니다. 플레이라는 것은 배역을 맡다, 연기를 하다. 우리가 흔히 플레이라고 하면은 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게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와 함께 쓸 때는 연주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쓸 때는 그 스포츠 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플레이를 쓰면 진짜 말 그대로 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배역을 맡다, 연기를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and Rupert Grint, Rupert Grint가 연기를 했습니다. 배역을 맡았습니다. 누구의 역을 맡았냐면 Ron Weasley 역을 맡았고요. 이 Ron Weasley는 누구냐면 이 Ron Weasley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는데 우리 친구들 중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Ron이 누군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을 찍음으로써요? 콤마를 이렇게 콕 찍어주죠. 콤마 콕 찍어주고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 추가로 설명을 해주겠다. Ron Weasley가 누구냐 하면 이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를 콕 찍어주고 Harry's other best friend. Harry의 또 다른 친한 친구죠. 가장 친한 또 다른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Ron Weasley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books, 책들과 영화들이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냐면 Harry, Ron, Hermione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Harry와 Ron과 헤르미온느가 걸어가는데 뒤에 책들과 영화가 막 따라옵니까? 혹시 상상하십니까 지금? 자, 그게 아니라 해리와 론과 헤르마이오니가 조금만 덜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뭐 하면서 그들이 다니면서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혹은 뒤에 학교가 나오니까 다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wizard는 바로 마법사가 됩니다. 마법사 학교를 다니면서 해리와 론과 그 다음 헤르마이오니, 헤르미온느를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오냐면 책과 영화가 따라옵니다. 아, 즉 그들이 이 세 명이 마법사 학교를 다니면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일어나는 일들이 책과 영화로서 쭉 전개가 된다. 책과 영화의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과 영화의 내용이 이 세 명을 따라다닌다. 이 세 명의 내용이 책과 영화에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 명이 되겠죠. Harry, Ron, Hermione는 they share 공유합니다. 무엇을 공유하냐 하면 모험, adventures라고 하면 모험이나 탐험이 되겠죠. 모험을 공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험을 공유하다. 자, 우리 친구들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을 공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As they battle evil. 뭐 하면서요? 그들이 battle이라는 것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evil은 악이죠. 악, 나쁜 것. 악, 악과 싸우면서 그들이 악, 나쁜 것을 막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들은 모험을 공유합니다. 모험을 공유한다라는 게 이런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리예요. 그러면 나쁜 무언가 적과 싸우고 나서 해리 그 다음에 론과 헤르마이오니에게 이야기를 줍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물리쳤는데 이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명이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함께하다. 모험을 함께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 이 세 명이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악을 함께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 모험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Sorcerer's Stone. 그래서 촬영하는 것이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화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위한 이제 이 영화 촬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작이 되었죠.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이것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filming이라는 거, 어떤 동사, film이라고 하면 촬영을 하다, 녹화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ing가 붙었죠. 이 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중에 또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동명사 넌 누구냐?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사인데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과거 뿌리는 동사였습니다. 원래 조상은 동사였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쓰냐면 명사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되겠죠.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사이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명사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아, 원래는 동사였는데 뭐 축구를 하다였는데 점프를 하다로 끝났는데 지금은 점프하는 것, 축구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고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고 어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지 동명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books is my favorite hobby.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reading, 읽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죠. 이 문장의 주인공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reading이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ad에 ing가 붙어서 형태는 ing가 붙은 것,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I enjoy playing the piano.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뭔가 피아노 못 칠 것 같죠? 네, 잘 못 칩니다.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피아노 치는 것을 즐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playing, 나는 무엇을 즐기냐? 피아노 치는 것을 즐깁니다. 내가 즐기는 그 대상이죠.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ing가 붙었고 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The best part of the day is relaxing at home.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을 막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남은 일도 좀 하고 이제 쉴 때가 되면 하루 중 가장 최고의 순간이 뭡니까? 집에서 쉴 때가 최고의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중 최고의 부분,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면 is relaxing at home. 집에서 긴장을 이완하고 쉬는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relaxing. 바로 하루 중 최고의 것과 집에서 쉬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the best part, part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이 part와 동일한 것이 뭐냐면 relaxing이 될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Emma was 10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She was very excited.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Hire, hire.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Audition, audition.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play. Play.

0: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Wizard. Wizar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Battle. Battle.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hobby와 pastime이 되겠습니다. hobby라는 것은 취미이고요. pastime도 취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혹은 여가 시간에 하는 것,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너 취미가 뭐니? 너 뭐 하는 것 좋아해? 비슷한데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otography is her favorite hobby. 사진을 찍는 것, photography. 사진을 찍는 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취미이다. 두 번째 예문. His favorite pastime is watching movies. 그가 가장 좋아하는 pastime, 취미는 보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hobby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탐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취미인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시간도 보내면서 의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취미가 테니스 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축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진 찍기. 그러면 사진 찍기를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잘 찍는 걸 그런 방법을 익힐 수도 있는 것이고 사진 찍으러 여행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취미고요. 그 다음에 pastime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남을 때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깊이 파고들 게 없습니다. 패스타임이라는 것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 혼자 있을 때 뭐해? 시간 나면 뭐해? 그냥 나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나 집에서 TV 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휘 비교해서 혹시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곱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수학도 국어, 사회와 마찬가지로 4단원부터는 수행평가 문제를 우리가 맨 마지막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즉, 오늘은 우리가 단원평가 2회에 20개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80쪽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면 꽃이 한 나발에 여러분들 몇 송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20송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한 나발에 20송이가 있는데, 자, 그 꽃이 몇 묶음 있나요? 몇 다발 있나요? 그렇죠. 세 다발 있군요. 자, 그러면 20개의 꽃이 세 다발 있으면, 자, 몇 개의 꽃이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60개의 꽃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 차례대로 3, 6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인데 세로셈으로도 되어 있고 가로셈

형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로셈으로 된 1번부터 볼까요? 16 곱하기 5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주면 6 곱하기 5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그렇죠. 30이지요. 그럼 3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30 써줍니다. 자, 1 곱하기 5를 계산해주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5인데, 자, 우리 3 올라간 것과 더해주면 5 더하기 3은 8. 8 그대로 써주면 정답 얼마가 되나요? 8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번 보도록 할까요? 72 곱하기 8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가로셈 상태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72 곱하기 8. 자, 그럼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주면 이 8의 여러분 얼마예요? 16. 자, 그러면은 1 올려줍니다. 자, 그럼 16이니까 1의 자리 6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7 곱하기 8 하면 얼마? 7, 8에 56인데, 자, 우리 1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럼 56 더하기 1 하면 얼마? 57.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576.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덧셈식을 여러분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원래 덧셈과 곱셈도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자, 13을 똑같은 수 13. 자, 몇번더 했나 볼까요?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여러분들 지금 13 더하기 13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총몇 번을 더해 주었어요? 여섯 번을 더해 줬네요. 자, 13이라고 하는 수를 똑같이 여섯 번 더해 줬다. 자, 이걸 곱셈으로 바꾸면 13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그럼 13 곱하기 6을 써주면, 자, 13 곱하기 6 얼마일까요? 자, 36에 10. 8. 자, 그러니까 1의 자리 8 써주고요. 자, 하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6은 얼마? 6인데, 하나 올라간 1이랑 더해주니까 7. 그래서 정답은 얼마? 7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구해보는 문제예요. 24의 두 배인 수. 어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여러분들, 곱셈을 계산하는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의 몇 배인 수?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자, 하지만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해결했었던 문제가 떠오를 거예요. 계산값이 다른 하나를 구하는 문제였었는데요. 거기에서 25 곱하기 2와 25의 두 배인 수. 자, 이걸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야, 역시 우리 친구들 기억력이 진짜 진짜 좋아요. 자, 선생님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25의 두 배인 수는 결국 25 곱하기 2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럼 역시 마찬가지겠죠. 24의 두 배인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24 곱하기 2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4 곱하기 2를 계산을 해줘 봐야 되겠죠. 자, 24 곱하기 2를 계산을 하면 4, 2, 그렇죠. 8, 2, 2는 4. 그래서 우리 정답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48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곱셈식에서 3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얼마인지 써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54 곱하기 9를 계산을 했어요. 1의 자리끼리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9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6이죠. 자, 근데 우리 1의 자리에는 6만 써줄 수 있으니까 생긴 3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3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3은 말 그대로 그냥 숫자 3이 아니라 4, 9, 36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3은 실제로는 얼마를 의미한다? 그렇죠. 30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5 곱하기 9인데, 사실 여기 있는 5도 자릿수를 정확하게 따져서 5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0 곱하기 9를 했을 때 45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 실제 의미하는 거 30을 더해줘서 얼마가 된 거예요? 480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486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실제로 나타내는 값 3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슬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7, 26, 42, 3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떤 거인가요? 네, 맞아요. 42죠. 그러면 가장 작은 수를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숫자예요? 네, 맞아요. 3이죠. 아주 쉽게 찾았어요. 자, 여기까지 쉽게 찾았으니까 이제 곱셈 계산해 줘야 되겠죠? 42 곱하기 3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을 하면 2, 3은 6. 그렇죠. 6 나왔습니다. 자, 4, 3, 12. 그렇죠. 그럼 12 그대로 여기에 써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42 곱하기 3, 126이라고 하는 계산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수 42, 가장 작은 수 3의 곱 126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형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죠.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것입니다. 가로 방향으로도 여러분들 곱하기를 해줘야 되고요. 세로 방향으로도 맞아요.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먼저 32 곱하기 2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32 곱하기 2 계산을 하면, 자, 2는 4. 그렇죠. 자, 3이 6. 너무 잘한다. 자, 그럼 64네요. 자, 그럼 32 곱하기 2, 64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32 곱하기 얼마 해주셔야 돼요? 6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32 곱하기 6. 아까 32 곱하기 2는 받아올림이 없었어요. 자, 근데 우리 32 곱하기 6은 받아올림이 있네요. 자, 그러면 32 곱하기 6 계산을 했더니 2, 6이 얼마? 10. 2, 아하, 1의 자리는 2고, 10의 자리가 생겼네요. 12니까. 자, 1 생겼어요. 1. 자, 1을 어떻게 줘요?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고 나서 10의 자리 계산해 볼까요? 3, 6, 18. 자, 18에 더하기 1 올려준 거 해주면 얼마예요? 19가 되죠. 따라서 19 차례대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산값 얼마를 구했어요? 192를 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빈칸에 알맞은 수잘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윤이는요, 하루에 책을 몇 쪽씩 읽는다고 해요? 그렇죠. 28쪽씩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윤이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 모두 몇 쪽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하루에 몇 쪽? 28쪽을 읽는데, 자, 이것을 며칠 동안 읽어요? 일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은 며칠이다? 그렇죠. 7일이죠. 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7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28 곱하기 7 계산해볼까요? 세로셈으로. 자, 7, 8에 56. 그렇죠. 자, 그러면 5 올라가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7에 14. 자, 그런데 올라간 5랑 더해주면 19. 아하, 그럼 결과값 얼마? 196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정윤이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 몇 쪽이에요? 196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곱셈식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곱셈식을 다 계산을 해봐야 여러분들 바르게 선으로 이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왼쪽 거부터 해볼까요? 64 곱하기 2입니다. 자, 64 곱하기 2 하면 4, 2, 8. 하니까 1의 자리 8 나오고요. 자, 10의 자리 6 곱하기 2 하니까 6, 2, 12 해서 결과값 얼마? 128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5 곱하기 3 한번 해볼까요? 자, 1의 자리 5 곱하기 3 계산하면 5, 3, 15. 자, 그런데 1 올라가야 되겠죠? 1 올라가고 1의 자리 5 써줍니다. 자, 5, 3, 15인데 1 더해주면 얼마? 16. 그래서 결과값 165예요. 자, 다음 우리 45 곱하기 2 해볼까요? 45 곱하기 2 하면, 자, 1의 자리 계산을 해주면, 자, 5 곱하기 2, 10. 그러면 1의 자리는 0 써줘야 되고, 하나 올라가죠? 10이니까 1 올라가죠?

올라가주고 4, 2, 8 그런데 1 올라가준 거랑 1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9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 90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9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그렇죠. 90이죠. 자, 그 다음에 16 곱하기 8은 여러분 얼마일까요? 자, 6, 8에 48. 1의 자리 8 쓰고 4 올라갑니다. 1 곱하기 8 하면 8인데 올라간 4랑 더해주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33 곱하기 5를 하면 1의 자리 3 곱하기 5 계산해주면 10 5. 자, 15니까 1 올라가죠. 1 올라갔고요. 3 곱하기 5는 15인데 올라간 1과 더해주면 16이니까 165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면 첫 번째, 왼쪽 첫 번째와 오른쪽 두 번째가 이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와 오른쪽 세 번째, 그리고 왼쪽 세 번째와 오른쪽 첫 번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9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슬이 도대체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주느냐? 팔찌 한 개를 만드는데 구슬이 14개 필요해. 아, 정말 가장 중요한 힌트를 줬네요. 하나를 만드는데 1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모두 몇개 만들 거예요? 팔찌 9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구슬 14개를 이용해서 팔찌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9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14 곱하기 9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49, 그렇죠. 3 올라가고 36. 1 곱하기 9는 9인데 올라간 3과 더해주면 12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몇 개? 126. 아하, 팔찌 9개 만들려면 구슬 모두 몇개 필요하다? 126개가 필요하다라고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에 쓰여 있는 수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야 되겠죠. 단순히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직사각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직사각형은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네 변의 길이도 같으면 그걸 우린 정사각형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보면 일단 사각형이 아닌 친구들은 빼야 되겠죠? 자, 사각형이 아닌 친구들. 88, 그 다음에 3. 자, 이 친구는 빼줘야 될것 같아요. 자, 3개가 사각형인데 이 중에서 모든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76과 5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5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네요. 그럼 우린 이걸 특별히 정사각형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럼 우리 어쨌든 직사각형에 쓰여 있는 수 곱을 해야 되니까 76 곱하기 5를 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해주면 1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5는 30. 자, 그럼 1의 자리 0 써주고 3 올려줘야 되겠죠. 자, 3 올라가면, 자, 10의 자리 계산합니다. 7 곱하기 5, 35. 자, 그런데 우리 올려준 거 있잖아요. 3 더해주면 얼마예요? 38이 되겠죠. 아하,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80이 된다. 그래서 우리 11번. 정답 38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호, 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다라고 할게요. 자,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에 선생님이 어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기역, 별, 니은이라고 하는 건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뭐 해줘라? 곱해줘라. 그 다음에 뭐 해줘라? 곱하기 2 해줘라. 아, 그러면 이거 식으로 써볼까요? 왼쪽에 있는 수랑 오른쪽에 있는 수랑 뭐 해줘라? 곱해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해줘라? 곱하기 2 해줘라. 자, 그럼 먼저 우리 17 곱하기 4 먼저 계산해 볼게요. 17 곱하기 4 계산해 보면 1의 자리끼리 계산하면 7, 4, 28이죠. 자, 1의 자리 8 쓰시고요. 자, 2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1 곱하기 4 얼마예요? 4인데 올라간 2랑 더해주면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은 68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약속에서 곱하기 2를 또 해주라고 했어요. 자, 곱하기 2를 또 해주면, 자, 1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8이 16입니다. 1의 자리 6 써주고 1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어요. 자, 10의 자리 계산할게요. 6 곱하기 2는 12인데, 올라간 숫자 하나 있지요? 자, 이 친구랑 더해주면 13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이 기호의 약속대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3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가 더 작은 사람입니다. 자, 더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써볼게요. 먼저 성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70 곱하기 8을 했어. 그럼 이거 그대로 수학식으로 옮기면 70 곱하기 8이겠지요. 자, 70 곱하기 8 하면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맞아요. 560입니다. 그럼 이제 지안이 거 한번 구해볼게요. 나는 69의 9배를 했어. 자, 결국 이거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69 곱하기 9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1의 자리끼리 계산해 볼게요. 자, 9 곱하기 9 해주면 얼마인가요? 81입니다. 자, 1의 자리에는 1만 쓸수 있고요. 자, 80은 어떻게 줘요? 올라가야 됐죠. 올려주세요. 자, 그럼 8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10의 자리 계산할게요. 6 곱하기 9 하면 얼마예요? 자, 6, 9, 54. 자, 54인데 얼마 올라갔어요? 8이 올라갔으니까 54 더하기 8 해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6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6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럼 둘 중에서 계산 결과 더 작은 사람 구할 수 있겠네요? 누가 더 작습니까? 그렇죠. 성재가 더 계산값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3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14번 문제,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묶음에 노란색 도화지 11장 있어요. 자, 초록색 도화지는 몇 장? 그렇죠. 12장 있습니다. 도화지 세 묶음은 모두 몇 장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볼게요. 아, 한묶음에 노란색 11장, 초록색 12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묶음에 색깔 구분 없이 종이는, 도화지는 총몇장 있는 걸까요? 맞아요. 11장과 12장 있는 거니까 11 더하기 12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럼 2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한 묶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도화지 세 묶음이 모두 몇 장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한 묶음이 23개야? 그러면 세 묶음이면 23개가 몇 묶음? 세 묶음. 자,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2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1의 자리끼리 계산해요. 3 곱하기 3 얼마? 9. 그렇죠. 자, 10의 자리 계산해요. 자, 2 곱하기 3 얼마? 6. 자, 그럼 6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아하, 그러면 모두, 세 묶음 모두에 있는 종이, 도화지 숫자는 모두 몇 개다? 69장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깨끗하게 우리가 풀이 과정을 쓰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단계별로 생각해야 돼요. 자, 세개 상관없이 어쨌든 종이를 구하는 거니까 11장, 12장을 더해서 총한 묶음에 23장이라고 하는 사실 알아둬야 되고요. 이 23장이 세 묶음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3 이용해서 69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친구들 14번 문제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보도록 할게요. 94 곱하기 3, 72 곱하기 4. 자, 우리 이 값을 알아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왼쪽부터 계산해 볼게요. 94 곱하기 3 얼마일까요? 자, 94 곱하기 3 하면, 자, 4, 3에 10, 2, 자, 9, 3, 27. 자,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면 28 써줘야 되겠죠. 아, 그럼 왼쪽은 282구나. 자, 근데 282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2 곱하기 4 해보겠습니다. 72 곱하기 4 하면, 자, 1의 자리 계산할게요. 2, 4, 8 써주시고요. 10의 자리 계산하면 7, 4, 28, 그럼 28 그대로 또 써주시면 되겠죠? 아, 그럼 오른쪽은 288이에요.

2보다 크고 288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283, 284, 285, 286, 287. 총몇 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의 정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수학 문제를 많이 푼 사람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 곱셈을 이용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죠? 자, 민정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문제씩 8일 동안 식으로 써볼게요. 얼마? 그렇죠. 19 곱하기 8. 계산해 볼게요. 자, 19 곱하기 8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 됩니까? 1의 자리 계산하면 9, 8에 72, 7 올라가고요. 자, 1 곱하기 8, 8인데 7 더해주면, 그렇죠. 15 해서 152 문제를 풀었구나. 알수 있고요. 자, 상우. 24일 동안, 7일 동안, 24문제를 7일 동안 풀었대요. 자, 계산해주면 4, 7에 28, 28, 2 올라가면. 자, 7, 2, 7에 14인데 2 더해줘서 16. 그래서 168문제 풀었다는 거알수 있고요. 지훈이 31 곱하기 6 해주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186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푼 사람 누구예요? 지훈이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상우 2번. 민정이 3번이겠죠. 그래서 지훈, 상우, 민정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카드 6장 중 2장을 골라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쪽에 들어가야 될두 자릿수,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큰 숫자 어떤 건가요? 그렇죠. 83이죠. 자, 그럼 83이 들어가야 돼요. 자, 83 써주시고요. 자, 곱이 가장 크려면 우리 한 자릿수의 숫자 역시 커야 돼요. 그래야만 정답이 큰 곱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1의 자리, 한 자릿수에서는 여러분 어떤 숫자가 가장 큰가요? 그렇죠. 7이죠. 그럼 7을 넣어줍니다. 자, 83 곱하기 7을 계산을 하면요. 1의 자리끼리 계산하면 3, 7에 21. 자, 1, 1의 자리에 써주고 2 올라갔습니다. 자, 2 올라간 상태에서 10의 자리 계산해주면 8, 7에 56. 자, 56을 2랑 더해줄게요. 그럼 얼마? 58. 아하, 그러면 83 곱하기 7 해서 581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환이 나이 10살이고요. 엄마 나이는 주환이 나이의 4배래요. 자, 4배라는 건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4를 하면 엄마 나이는 몇 세신 거예요? 그렇죠. 40세인 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는 엄마 나이의 2배래요. 그러면 엄마가 40세니까 할아버지는 4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할아버지 몇 세? 맞아요. 80세.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사의 색연필은 18색 세트래요. 18개의 색이 있는 거네요. 자, 나 회사의 색연필은 모두 몇 개? 25색 세트. 아. 자, 그런데 민철이네 반 선생님은요. 두 종류의 색연필을 각각 몇 세트씩? 4세트씩 구했대요. 자, 그러면 자, 민철이네 선생님이 구매한 색연필이 모두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구매한 색연필이 모두 몇 개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 세트에 18개 들어있는데 이걸 몇개 샀다? 4개 샀다. 그리고 25개 들어있는데 몇개 샀다? 4개 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값과 오른쪽에서 나온 결과값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민철이네 반 선생님이 구매한 색연필의 총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풀이 과정 적어볼까요? 자, 풀이 과정 적으면 우리 18 곱하기 4를 해서 여러분 72라고 하는 값을 구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색 세트가 4개 있으니까 25 곱하기 4에서 100개를 구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두 몇 개인지를 물어봤으니까 72랑 100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72라고 하는 결과값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술형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 6을 곱해야 할 것을, 아, 이거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단골 문제죠? 왜 자꾸 실수할까? 그냥 제대로 계산하면 좋을 걸 왜 자꾸 이렇게 왜 잘못 계산하지? 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계산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떤 수익 6을 곱해야 할 걸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더했대요. 자, 네모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수? 몰라요. 자, 근데 얘를 더했어요. 자, 6을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02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네모 어떤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수에 6을 더해줬더니 102가 되었대요. 자, 그럼 이 네모를 구하려면 우리 102에서 6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나온다? 96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96을 원래대로 바르게 계산해줘야 돼요. 바르게 계산하면 96 곱하기 6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하면 1의 자리 66에 36, 1의 자리 6수고요. 뭐 올라가요? 3이 올라가죠. 자, 10의 자리 계산하면 96에 54인데 3 더해주니까 57이 돼요. 따라서 우리 원래 값 얼마가 돼야 돼요? 576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평가 2회 20문제 알차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최종 미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곱셈 같이 공부했어요. 자, 거기서도 몇십 몇 곱하기 몇 형태에 대해서 올림도 있고 올림이 없는 경우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나만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문제로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를 만들기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예시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는 문제와 그다음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수학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과목으로 만날까요? 맞아요, 과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강에 걸쳐서요, 앞에서 배웠던 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학교 교과서에 꼭 등장하는 필수 탐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전기의 발생 원인이 전자의 이동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술술 풀리거든요. 자, 그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필수 탐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실험인데요. 뭐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 도선을 공부할 때 이런 아날로그 기계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해보는 이런 순정 탐구 활동은 반드시 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도선의 기초적인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과 같이 긴 니크롬선,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그리고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

등등을 집게 전선으로 쭉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래서 직류 전원 장치를 조절해서 얘를 이제 전압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0V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5V, 그리고 그 다음에는 3V, 4.5V 이렇게 1.5V씩 높이면서 처음에는 긴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전압을 높일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 과정에서는 이제 저항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긴 니크롬 선이 아니라 더 짧은 길이의 니크롬 선을 사용해서 똑같이 전압을 0V로부터 시작해서 1.5V씩 높이면서 전류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요. 그 표를 한눈에 보기 쉬운 그래프로 나타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결과 해석을 해볼게요. 긴 니크롬 선을 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0V일 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 자체가 0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류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0A의 전류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1.5V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배, 3배, 4배로 점점 전압을 높였더니 그 결과 전류값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긴 니크롬 선이 아니라 짧은 니크롬 선을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0V에 0A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증가하는 결과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전류가 증가하는 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변환을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뭔가 한눈에 이 관계가 잘 보이시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빨간 선은 짧은 니크롬 선, 그리고 파란 선은 긴 니크롬 선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X축과 Y축에 어떤 변인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자, X축은 전압입니다. 내가 변화시킨, 조작시킨 변인이죠. 그래서 X축에 전압이 나온 것이고요. 전류는 결과값이죠. 그래서 Y축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증가하는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기울기가 다릅니다. 우리 이 기울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X축의 변량분의 Y축의 변량입니다. 따라서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이것은 저항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메 법칙이 있잖아요. 이 오메 법칙 쓰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I는 얼분의 V가 바로 오메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V분의 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양변에다가 V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V분의 I, 내가 지금 원하는 이 기울기가 나오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얼분의 1이구나. 이렇게 역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 기울기는요. 저항과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항이 큰긴 니크롬 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작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저항이 작은 짧은 니크롬 선이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X축과 Y축에 어떤 변인이 나오더라도 식을 세워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동일한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결국 전압과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항과의 관계인데요. 똑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긴 니크롬 선보다는 짧은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다. 즉, 긴 니크롬 선의 저항이 짧은 니크롬 선의 저항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의 이동이 더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긴 니크롬 선의 저항이 더 짧은 니크롬 선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니크롬 선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크고 저항이 클수록 저 전류의 세기는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류의 세기가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하는 이 오메 법칙의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등장했을 때그 기울기를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전압에 따라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에 대한 설명. 바로 방금 봤던 실험이죠? 그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는 니크롬 선의 직

통로로 연결하고 전륙에는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해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는 쭉 일자로 이 도선에 직렬로 연결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이 전체 전류의 값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그 수로에서 딱그 흐르는 물의 중간에 그 물에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딱 설치를 해야지 정확하게 그 단면에 흐르는 물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전압을 측정하는 이 디지털 전압계는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병렬로 항상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물의 흐름으로 비교를 하자면 물이 떨어지기 전과 후 양쪽의 높이를 측정을 해야지 이 높이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해서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즉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전과 후에 병렬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은 서로 바꾸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측정된 전압의 단위로는 볼트 사용하고요. 우리 전류의 단위로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단위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X축의 변량분의 Y축의 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전압, 그리고 세로축, Y축이 전류인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바로 전압분의 전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니크롬선의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인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하므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그림과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 그리고 전압계의 측정한 값이 각각 나와 있고 그 단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잘 보셨죠? 자, 그렇다면 전기 회로에 이 띄어져 있는 부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과 이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 A, B, C, D를 각각 어디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올바르게 연결하라 이거예요. 자, 일단 우리 전류계는 반드시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도선과 일직선으로 있는 이 디귿과 리을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이 플러스극, 어느 쪽이 마이너스극일까요? 그것은 전지를 보시면 돼요. 전지의 플러스극이 플러스극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B와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극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리을은 A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요?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극과 연결된 니은이 바로 D가 되는 것이고요. 기역이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르게 연결해 볼까요? 기역은 C단자. 그리고 니은은 D단자고요. 그리고 디귿이 바로 B단자, 리을이 A단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계 직렬, 전압계 병렬로 연결하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2번 뒤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측정된 전구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얼마인지 각각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눈금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쉽죠? 자, 전류계는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이므로 여기에 표시된 값 0.2A가 바로 전류의 세기고요.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해주는 기계이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2.0V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전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저항 A와 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 저항의 B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접 저항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옴의 법칙 I는 얼분의 V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항값이기 때문에 얼과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은 I분의 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 위에 어느 점이나 하나 찍어가지고 직접 이 값을 넣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는

해볼게요. 그림은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ABC가 있는데 여기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니크롬선의 재질, 단면적, 다른 요인들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의 크기를요, 부등호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길이도 한번 비교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ABC 모두 공통점은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하는 이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바로 저항의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인 제공을 해주더라도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저항이 가장 크느냐? 자, 이것은 우리 기울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 현재의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즉, 저항의 역수거든요. 따라서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기울기가 가장 작은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저항의 크기 차이가 날까요? 재질과 단면적이 모두 같다면 길이 차이 때문입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길이 또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신 실전 문제 풀어볼 겁니다. 지금 전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 선생님 계속 강조했죠? 무엇에 집중을 하자고요? 맞아요. 바로 전자의 이동에 집중을 하자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는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이렇게 막 비벼서 마찰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찰을 후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즉,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왜 이렇게 전기를 띄지 않던 물체가 이렇게 대전이 된 것일까요? 그 원리는 바로 네,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죠. 원자가 있을 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그런데 이 원자핵 굉장히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전자가 매우 가벼움으로 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옴으로써 전기적 성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털가죽에서부터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마찰 후에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그리고 털가죽은 남아있는 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원자핵과 전자에서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니은, 나에서 전자는 주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더 우세해진 게된 것이죠. 맞고요. 디귿 보시면요. 나에서 마찰로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전기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기력은 좋아 또는 싫어 둘밖에 없죠. 자, 어느 경우에 서로 좋아 하면서 끌어당기느냐? 서로 반대 전하를 띌 때였어요. 그런데 싫어 하고 밀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서로 같은 전하를 띌 때였어요.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반대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물체 ABC를 절연된 실에 매달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에 매달아서 각각 두 개씩 가까이 됐을 때에 나타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와 B는요, 원래 상태로라면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일까요? 다른 전하일까요? 맞습니다.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입니다. 그래서 너 싫어 하면서 밀어낸 것이죠. 반면 B와 C는 더 안쪽으로 모여있네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아하면서 끌어당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A와 B는요. 그게 무슨 전하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어서 밀어내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B와 C는 적어도 서로 다른 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귿 보시면요. 만약에 A와 C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겁니다. A와 B는 같은 전화예요. 근데 B와 C는 서로 다른 전화예요. 따라서 A와 C도 서로 다른 전화가 되겠죠. 서로 다른 전화를 띤 물체끼리 잡아당기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역시나 전자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플러스 대전체에 갖다 댔습니다. 원래 중성 상태였던 금속 막대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맞아요. 이 플러스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띤 전자들은요, 초화라고 하면서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즉 A 쪽으로 마구마구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B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보시면요, A 부분은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라고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전자가 B에서 A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3번, A 부분과 B 부분이 띠는 전하의 종류는요,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그리고 4번,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막대와 이 대전체 사이에는 얘네들끼리 가까운 부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므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플러스 대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끌어당기는 애가 없으니까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하면서 머쓱해 하면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 막대의 양쪽 끝은요, 대전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댄다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 전자도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싫어라고 하면서 멀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최대한 먼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원자 핵들은 무거워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핵이 어쨌든 간에 이동했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틀린 설명이고요. 원자핵이 그대로 있는 것 중에서 전자들이 싫어라고 하면서 멀어진 쪽으로 이동한 2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그리고 먼 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이 된다까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검전기가 바로 이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이 물체가 대전된 물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검사를 해주는 도구인데요. 자, 이때도 역시 무조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A든 B든 C든 원래대로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얘를 갖다 댐으로써 그때부터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자 어디로 이동할까요? 똑같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옴으로 싫어라고 하면서 먼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 최대한 멀리 있는 쪽으로 전자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B와 C에 고르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강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그리고 B와 C는 전자량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맞고요. 전자는 BC에서 A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A 쪽에서 멀리 있는 BC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B와 C 부분은 모두 다 마이너스 전하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됐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전체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자들이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므로 벌어졌던 이 금속박이 다시 오므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림칸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회로를, 그리고 나는 가의 일부 도선을 딱 잘라가지고 그 속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류도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전자의 이동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류의 방향은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A 방향이 맞고요. 하지만 실제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이다라고 따로 이 둘이 서로 반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그림을 보시면요. 나에서 전류는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흐른대요. 자, 그럼 기역이 어디고 니은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지금 전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극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즉, 니은이 플러스 극이고요. 기역이 마이너스 극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니은에서 기역이다라고 해야 되므로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나에서 기역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이고 니은이 바로 플러스 극 쪽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디지털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해서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류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전압은 1.5V, 전류는 0.03A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저 보기 한번 보시면요. 저항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의 크기 구해야겠죠. 오메 법칙은 I는 얼분의 V였으므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항입니다. 따라서 얼과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I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03A 분의 1.5V를 계산을 해주시면요. 50옴이 나옵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전류계는 언제나 전기회로에 직접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전압계가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림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볼게요.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저항은요, 이 전자들이 도선을 이제 흘러가면서 지나갈 때더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왜 발생하는지, 어떤 단위 사용하는지 한번 보기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라고 하는 크기는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항은 왜 생길까요? 바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움직임이 원자에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이 똑같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들을 잘 보내주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요, 전류의 세기도 함께 커지는 비례관계였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은 전기회로를 물 흐름 모형에 비유한 것인데요. 항상 이렇게 물의 흐름을 전류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것에서 이것이 흐른대요. 자, 그러면은 기역은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이 흐르는 결과물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이 바로 전압인 것이고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것은 바로 전류입니다.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밸브를 딱 열었을 때 물의 높이차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높이차가 바로 전압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표는 회로에 연결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자, 전압이 0V일 때 전류도 0이고요. 1.5V씩 높여가면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기역, 니크롬선의 저항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오메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I는 얼분의 V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얼은 I분의 V입니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값을 골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전류, 이거 좀 편하게 예를 골라볼까요? 0.1A분의 3.0V는요, 바로 35옴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옴의 법칙에 의하면 기역이 몇일까요? 자, 보니까 지금 1.5V로부터 출발해서 2배, 3배가 된다면 전류도 비례해서 2배, 3배가 될 거예요. 따라서 기역의 2배가 된 것이 0.1이므로 기역은 0.05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두 니크롬선 A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입니다. 둘다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이 전압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을 동일하게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요, 전압분의 전류이므로
저항의 역수임을 알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항은요, 지금 기울기가 더 작은 B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저항값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R은 I분의 V임으로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0.1A분의 2V입니다. 따라서 20옴 맞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저항은 A가 B보다 큰게 아니라 B가 더 크죠. 따라서 이는 틀렸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였기 때문이고요. A와 B의 저항의 B는요, 기울기가 두배 차이 나기 때문에 2대1이 아니라 1대2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A보다는 B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큰게 아니라 전류는 A가 더 많이 흐르게 되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카는 전기도선을, 나는 반도체 웨이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는 부분 A는 바로 도체로 이루어진 금속이고요. 그리고 B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감싸주는 부도체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 바로 반도체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가의 A는요, 저항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전류가 잘 흐러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도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은 가의 B 부분은요, 반대로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크게 걸더라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D급 보시면요, 나를 이용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흐르고 안 흐르게 할수 있으므로 이런 전자기기의 부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3번 문제부터 마지막 고난고 탕후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197강 화요일 코너입니다. 자, 화요일 날은 이제 읽기가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관계 부사에 대해서 첫 발을 떼냈기 때문에 자, 관계 부사를 활용해서 자, 오늘은 좀 글을 읽고 자, 해석해보는 연습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공부할 순서는 매주 동일합니다. 관계부사가 포함된 자, 문장들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에 따라서 해석하는 연습해 보실 거고요. 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자, 다 듣고 한번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첫 문장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treatment. 주어겠죠? ment는 몰라도 주어입니다. ment는 대표적인 명사형 어미가 되니까요. 자, will continue. 자, 이것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until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들어와 있는데 쟤는 무슨 절일까요? continue가 타동사면 목적어 절일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다 했어요. 우리 이미 여러분들하고. 1번이 뭐라 그랬죠? that. 2번이 뭐라 그랬죠? whether 혹은 if. 3번이 뭐라 그랬죠? 의문사절. 이젠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세련되졌기 때문에 until이라고 하는 절을 이제 딱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명사절이 될 수 없다. 명사절이 될 수 없으면 얘는 뭐예요? 자동사가 되는 거죠.

continue는 뭐뭐를 지속하다면 타동사, 뭐뭐가 지속되다면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until 이하가 그렇다면 결국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 정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딱 들어가는데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어휘가 이제 눈에 걸리죠. treatment라고 하는 어휘가 눈에 걸릴 거예요. 자, treat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루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쇠 같은 금속 같은 것들을 다루다라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다룰 수도 있겠죠. 자,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다루는 건 뭐예요? 치료하다죠. 그래서 treat라고 하는 단어에는 치료하다의 뜻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treatment는 그래서 치료의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트리트먼트 쓰는 거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 샴푸를 집에서 쓰실 거예요. 근데 트리트먼트 샴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트리트먼트 샴푸라고 하면 바로 치료용 샴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학과정에서 2학년 과정은 아닌데 3학년 과정쯤 되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치료가 지속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누구누구가 뭐할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시간 부사절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길이가 길죠? 자, 쫄지 마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해서 당황해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앞에 until이 있었고요. 뒤쪽에는 완전 문장이 왔을 거예요. 왜? 부사절의 접속사는 중복되는 명사가 생략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일반 접속사니까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왔을 겁니다. 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which와 the point가 되겠어요. 자, which는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하세요. 을로 번역되지 않지만 타동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자, which가 어디 어디에 목적지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which는 타동사로만 거의 99% 사용됩니다. 요 점을 자,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에서 아주 좋은 수학 하나를 걷어가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patient에는 환자의 뜻이 있죠? 환자가 도달합니다. 자,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을룰로 번역되진 않습니다.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지점은 비록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장소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 지점. 그런데 뒤에 where가 왔어요. 그러면 요 where는 어떤 장소 명사 다음에 왔고 where가 왔으니까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 얘는 자동사예요. walk는. 그래서 부사와 그리고 또 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제 굳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MD라고 해야겠죠. 그럼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얘는 이거는 결국은 형용사절이니까 이런 지점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똑바로, 올바르게, correctly, safely는 안전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치료가 지속될 거다의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좀쭉 저희가 복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예요? The treatment will continue. 언제까지죠? Until the patient reaches the point. 어떤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where he can walk correctly and safely.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길이가 굉장히 좀 길었지만 몇몇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만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았죠? 예, 잘하셨어요. 자, 1번 넘어가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좀 가볍습니다. 어때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끝내야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위치가 나왔네요. 맞죠? 그러면 역할은 다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형용사적 수식어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덩어리를 역할을 정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더 데이는 시간인데 왜 when으로 쓰지 않고 왜 위치로 썼나요? 이거 여러분들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적인 단순한 발상이라고 했죠? 자, 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물이기도 해요. 시간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에 위치를 쓸 것인가, when을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한다? they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완전 문장이 왔느냐, 혹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on이 있죠? 자, on the day였을 거예요. 미경이가 first arrived here 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이곳에 도착을 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라고 하는 명사만 제거됐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받은 거고요. 만약에 on까지 함께 없어졌다면 이하는 완전 문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when으로 또 바뀌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 다 끝났나요? 네, 그러시면 충분히 자, 역할 정리도 했고 해석도 깔끔하게 해봤으니까요. 자, 복기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y. 자, which를 썼어요, 여기서는. 자, which, 미경, the first arrived here on.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셨을 거고요. 자, 다른 문장으로 요거를 이제 when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I remember the day when 미경 first arrived here. 해서 문장이 끝났을 겁니다. 자,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갈게요. 3번입니다. 3번 꽤좀 어렵습니다. 또 지문 안에서 좀 뽑아놓은 건데요. 자, 어휘 몇 개만 또 살펴보도록 하죠. Emperor. 자, 이것도 이제 중학 과정에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단어로 돼 있던데요. Emperor라고 하면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황제의 soldiers라고 하면 군대죠. 자, invade는 침입하다, 침투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도 여러분들 좀 여러분께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는 자, 중등용 단어에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문에 보면 맨 밑에 별표 쳐갖고 단어 뜻 나오죠? 자, 요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가 아니면 그렇게 별표를 쳐놓고 뜻을 알려준다고요. 시험에서는 요것도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Tribe라고 하는 건 부족의 뜻입니다. 자, 전체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황제의 군대가 침입했어요. 북쪽의 부족을 침입했을 때. 그 다음엔요. 그들은 누구예요? 북쪽에 살던 그런 부족들이겠죠? 그들이 ran away. ran away는 수거입니다. 도망가다. 동사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이건 부사구 아니겠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To places. 그 다음에 where가 왔네요? 얘는 뭘까요? 얘는 이러이러한 장소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 전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where 얘는 완전 문장이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King's army could not arrive. arrive는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라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킨의 군대면 이 황제의 군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soldiers를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이제 army로 썼네요. 군대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북쪽 부족이 도망갔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입장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절은 뭐였죠? 언제? When the emperor's soldiers invaded the northern tribes. 그렇게 침투했을 때 누가 뭐 했대요? They ran away. 도망갔답니다. 자, 어디로요? To places. 어떤 장소예요? Where King's army could not arrive. 요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죠? 자, 꽤 길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시고 있는 자, 여러분들의 자신감 상승의 소리가 제게 막 느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3번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좀 가볼게요. 네 번째 문장도 이제 지문 안에서 이제 뽑은 건데요. 스케이트보드와 관련된 스케이트보드 타는 연습하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자,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요, 길이는. 자, 이 word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만들어주고, 부사도 만들어주는, 자, 그런, 어미가 되겠습니다. forward라고 하면 앞쪽으로 이런 뜻이고요. 앞쪽의 그런 뜻이에요. 앞에 down이 붙었으니까 뭘까요? 바로 아래쪽의 아래쪽으로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지금 명사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길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word는 어느 어느 쪽의 어느 어느 쪽으로 향하는 어느 어느 쪽으로라고 하는 방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 드릴 겁니다.

거고요. 당연히 얘가 주어겠네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치사구는 뭘까요? 100% 형용사구가 되겠죠. Cross Street가 뭐예요? Cross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Cros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Cross Street는 교차되는 길을 의미하겠습니다. 교차되는 길이 없는 그렇게 길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뭐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겠네요. 뭐가 됩니까?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나요? 어이구, 위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요거는 형용사의 절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떠어떠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위치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이 연습하다. practic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여기서는 동사 자리니까 동사로 쓰였고 연습하죠. 뭐를요? basic skateboarding sk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드의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인까지 없어졌다면 저 위치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area 다음이니까 장소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며요. 일부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장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의 형용사고 동사의 보호 다음에 형용사절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자, 그럼 도전해 볼까요? A long downward road. 자, 그 다음에 MA는 뭐였나요? 자, without cross streets. 동사는 뭐였죠? Could be. 뭐가 될 수 있죠? 바로 perfect area가 되겠습니다. 자, 그 perfect area를 뒤쪽에서 설명하는 위치절이 있었어요. 자, 뭐였나요? Which you practice basic skateboarding skills in.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관계 부사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The perfect area where you can practice basic skateboarding skill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될 거고요.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 4번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5번으로 갈게요. 자,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당연히 주어죠.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오, why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계부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왔을 겁니다. 뭔가요? We get flu shots every year 이렇게 돼 있어요.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 맞는 동사라 그랬죠? 여기서는 주사 따위를 맞다의 뜻이에요. flu shots. flu는 독감이고요. sho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동사 명사로 두루두루 쓰입니다만 shot이 이렇게 쏘다의 뜻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shots라고 하면 자, flu shot은 독감 주사를 말합니다. 명사로 사용됐어요.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보호가 되겠네요. 정리됐나요? 자, 보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자동사로 쓰였어요. 변합니다. 바이러스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 독감 주사를 여러분들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도 자꾸 진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백신도 그죠? 예, 점점 진화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된다는 그런 지문 안에 내용 중에서 제가 뽑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why we get flu shots every yea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뭐였나요? is. 그 다음은요. that the virus change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이제 관계부사 why가 이제 쓰였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로 다시 한번 분리를 한번 좀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거 시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를 당연히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which로 바꿀 수 있고요. 이제 전치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the reason 앞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할 때 because of를 잘 안 쓰고 for를 많이 써요. for the reason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for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 쓰기 싫으면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0: The reason why we get flu shots every year is that the virus changes.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관계 부사 배우신 내용들을 읽기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신감이 조금 더 축적되었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곧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가를 매입하는 분들은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 임대 수익? 근데 정말 임대 수익만 있을까요? 아니죠.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이 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양도 차익도 발생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근무를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근무를 보유함으로써도 수익은 생기지만 이 근무를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산다. 아, 임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아, 양도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건물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임대를 할 거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소득이득의 종류는 말입니다. 많습니다.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단어가 썩 이쁘지가 않죠. 두 번째, 유효 총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뭘 출제하느냐면 이 구조를 물어봐요. 어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차감하면 어떤 수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첫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두 문자죠. 가유순. 별로 이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20분을 딱 듣고 나면 가볍게 정리가 끝날 겁니다.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차감하는 항목도 같이 하나씩 하나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 자, 가능. 그러니까 실제 이 가능 총소득은 말입니다. 가능이라는 단어와 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한다면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그러니까 임대수익이죠. 임대수익. 그럼 총수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100% 임대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아, 그러면 100% 임대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공실이 없다면, 예, 이런 뜻입니다. 공실이 없다면 내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익이 가능 총소득인데, 현실은 어때요? 공실이 존재하겠죠. 그럼 공실만큼은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그 공실은 차감해야죠. 자, 그것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러는데 용어가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든 공실이 빠질 리는 없으니까 공실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자판기를 설치했대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자판기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차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자, 왜 기타 소득이라고 부를까? 자, 방금 예를 들었던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주차비라는 수익은 주차 사업을 영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 이득이겠죠. 정상적인 이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 주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갔다 왔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갔다 왔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같이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은 영업 수익이 돼요. 영업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영업 비용, 운영 비용, 운영 경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약간 다르게. 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학원가에는 이들은 동의어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의 80%가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서를 보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는 영업 비용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출제자

출제자들은 영업 경비라고 출제하는 출제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제할 때는 이 용어들은 동의어적 개념이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가볼까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래서 순영업소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물을 살 때는 부채를 안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습니까? 대출을 안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습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이 고가품이죠. 이게 뭐 슈퍼 가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고 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또 하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할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부동산의 가격이 더 높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등등등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스톱하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를 형성했다면, 그 부채 갚아야죠. 상환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부채를 갚았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순영업소득까지는 내 돈도 들어갔지만 남의 돈, 즉 부채도 함께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러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내 돈에서 발생한 수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 부채. 그래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쳐서 총자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총자본.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총자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총자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그럼 자기자본은 자기 거니까 상관없지만 타인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우린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죠. 이자도 같이 갚아야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그리고 월부금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래서 모두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업비용은 번역상의 차이라고 했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용어들이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부채 서비스액의 번역상의 차이는 이건 조금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총자본에서, 총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자본 때문에 갚았습니다. 순수한 내 돈만 남았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자기자본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겠죠? 세전과 세후니까 그 차이는 세금.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건안 됩니다. 가공, 기유, 영순, 이런 거안 됩니다. 절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 강의 조금만 더 진행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있다고 했으니까 자본이득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득이득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가공, 첫 번째. 한번 쭉 가볼까요? 가유, 순, 세전을 하지만 이렇게는 기억합시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자, 차감하는 항목들 다 고려하시죠. 자, 이번에는 자본이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라인을 같이 보세요. 라인을. 자, 라인을 보시면 유효총소득과 같은 라인의 매도가격입니다. 매도가격. 그 다음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서 순자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현금.

수지죠. 그럼 여기도 세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운가요? 그럼 여기도 세운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게 없죠. 다시 한번 더요. 매도 가격, 순매도 가격, 이렇게 용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기억할 것은 유효총소득과 매도 가격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 다음에 순자, 순자, 세전, 세전, 세우, 세우. 자, 그 다음 구조를 볼까요? 첫 번째, 비용을 차감했죠. 두 번째, 남의 돈을 갚았습니다. 세 번째, 세금 냅니다. 여러분들은 곧 중개업을 시작하실 텐데, 중개 사무실을 조금 이쁘게 꾸미고, 저 권리금도 좀 많이 주고, 권리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상권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중개 사무실을 오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갔다고 전제합시다. 자, 그런데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돈 1억에다가 은행 대출받은 1억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여러분들이 일정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 수익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채를 먼저 상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직원 급여 먼저 주시겠습니까? 급여 먼저 줘야죠. 그래서 급여 먼저 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부채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세금 내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요, 정말 순수한 수익입니다. 순수한 수익. 갚아야 할것 모두 갚고 난 나머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은 제일 마지막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비용. 매도 비용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비용. 두 번째는 뭐죠? 부채죠. 여기도 부채.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부채를 갚은 것, 여기는 부채를 갚지 못한 것.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10년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내가 10년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은행 부채는 100% 청산하겠죠. 근데 7년이 지난 어느 날이 건물을 처분한 거예요. 그럼 7년치는 부채를 갚았지만 나머지 3년간 아직 부채를 못 갚았죠. 그 3년간의 부채를 못 갚은 돈이 미상환 저당 잔금. 그냥 우리는 미상환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상환액. 그래서 마지막에 처분할 때는 은행 빚 청산해야죠. 자, 그다음에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단지 세금의 용어가 좀 달라요. 위로 쭉 같이 올라갈까요?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래서 자본이득세.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자본이득세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양도소득세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다시 보세요. 전체 구조. 전체 구조에서 순자, 순자 찾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하든, 순매도 가격을 구하라고 하든, 이걸 구하려면 그 위에 있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이것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땡땡이랑, 그래서 순영업소득, 순매도가격, 이렇게 딱 용어를 정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일일이 두 가지를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자가 떴다 또는 순땡땡 그러면 비용 차감.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차감. 아, 여기서 가로로 묶었죠? 가로로 묶은 것은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을 볼까요? 양쪽 다 세전. 그럼 세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채를 차감하면 되겠죠. 부채. 그럼 세전 땡땡 그러면 부채 차감.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것만 있으면 시험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전체 구조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안 틀립니다. 자, 왜안 틀릴까요? 항상 이 부분에 학습을 하기 위해 책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보는 게

자기는 실체형이고 나머지 둘은 명목형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특징,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결정해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면 아래 두 회사는 위탁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회사는 본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본점 O, 지점 X, 직원 X, 상근 임원 X.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래 둘은 위탁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그들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수행한다면 아래 두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유치한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5년입니다. 5년. 5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에게는 소지자의 포커스를 맞출게요. 3년 이상 종사를 했어야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자본금입니다. 일단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목은 그렇죠. 투자와 관련된 과목이라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돈.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돈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 아주 이상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죠. 안 좋은 추억입니다만. 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IMF를 극복하겠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땅 사서 개발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설립 자본금 구분하세요. 자기 관리는 5억 이상, 나머지 둘은 3억 이상. 최저 자본금입니다. 70억 이상, 여기는 50억 이상.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5억과 3억의 차이가 2조, 70억과 50억의 차이가 어쨌든 2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둘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해사법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체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수지 측정이죠. 현금 수지 측정이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발생하겠지만 처분 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구조를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뭘 하는 회사냐? 부동산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한 자금들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얘기 끝까지 제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유나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함께할 우리 주제는요, 문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법은요, 사실 우리 전체 문제 중에 한 문제나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퍼센트로 한4% 미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습자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진짜로 문법 공부량이 제일 많은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꼭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저는 완전 단호하게 네, 하셔야 돼요.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게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해 문제에서도 문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독해가 빨라지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문법이 정말 양이 방대하죠. 우리 교재 중에 거의 뭐한 3분의 2 이상이 문법이니까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꼭 등장하는 문법 문제로 꼭 등장하는 우리 의문문을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 이후에 의문사가 붙어 있는 우리 의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사의 종류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동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영어의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동사와 조동사와 일반 동사. 보시면 비동사와 조동사 둘이 친하고요. 일반 동사가 조금 외톨입니다. 그 규칙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비동사는 해석 자체, 뜻이 뭐뭐이다가 기본이고요. 어디어디에 있다, 즉 어디어디에 존재한다라는 위치를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면 am, are, is로 쓰고요. 과거라면 was, were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보시면 자, 앞에 있는 조라는 것은 도와주다. 즉 상부상조할 때 서로 돕는 거죠. 자, 근데 뭐를 도와줘요? 이런 동사들 뒤에 동사, 즉 조동사를 제외하니까 비동사라던가 일반 동사가 나와서 바로 이 동사들의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동사는 뜻이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살짝 건드려 볼게요. 자, can은 뭐뭐 할수 있다, 가능을 의미하고 may는 뭐뭐일 수도 있다, 추측하는 거고요.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역시 얘도 must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더 약한 뭔가 권고의 느낌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will은요, 뭐뭐 해야 한, 아, 뭐뭐 할 거잖아요. 바로 미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의미를 첨가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되게 되게 많아. 대부분이 다 일반 동사에 해당하겠죠. 자, 우리는 소유를 말할 때도 have, 가지다라는 소유를 말할 수도 있고요. know, 알고 있다라는 인지를 말할 수도 있고요. like, 좋아하다라는 감정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ing, 노래하다라는 동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일반 동사인지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사들을 가지고요, 먼저 부정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요, 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규칙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부정문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거죠. 그럼 동사, 에다가 이 not을 붙이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다릅니다. 비동사랑 조동사는 쉬워. 바로 뒤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I'm hungry now. 나는 배가 고파. not을 붙이면 I'm not hungry now. 나는 배가 안 고파. 이 소리고요. 두 번째, I can play the piano. 라고 하면 나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라는 건데 not을 붙이면 연주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와서 일반 동사 보시면 지금 예문에 뭐가 있어요? like,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거 바로 뒤에 not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do나 혹은 does라는 동사가 대신해서 not을 이렇게 데려와 줍니다. 그러면 do not 혹은 does not 이렇게 쓰겠죠. 자, 이것을 축약해 쓴게 바로 don't, doesn'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 like spiders. 나는 거미들을 좋아해라는 문장에서 I don't like spider.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she doesn't like spiders. 그녀가 거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아, 그러면 언제 do를 쓰고 언제 does를 쓸까요?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여기까지 쭉 끌고 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 do나 does라는 이 규칙은요,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이걸 설명할 때 진짜로 중요한 3인칭 단수라는 문법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일단 하나씩 이해해 볼게요. 3인칭은요, 1인칭과 2인칭, 즉 나를 칭하는 1인칭과 상대방인 너를 칭하는 2인칭을 제외한 제3자, 제3의 것이죠. 그리고 단수라는 것은 단수 복수, 하나 혹은 두 개 이상 가리키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리킵니다. 아, 그러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의 하나, 그럼 뭘까요? 남자면 he, 그겠고, 여자면 she겠고, 사람이 아니라면 it. 이렇게 세 가지가 영어에선 3인칭 단수에 해당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3인칭 단수가 올 때가 s가 붙은 형태인 does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e doesn't가 맞겠죠. 자, 이거 이해하셨나?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Tom has a brother. Tom은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but he 뭐뭐 sisters. 일단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동사가 has, 즉 have, 일반 동사 가지고 있다죠? 근데 내용상 지금 but 때문에 남동생은 있지만 그런데니까 여자 형제가 없다라는 문맥을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자, have, 자, 가지고 있지 않다 할 때 일반 동사 앞에 뭐를 쓴다고요? don't 혹은 doesn't요. 자, 그런데 지금 he, 남자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여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문맥으로 일단 골라봤고 마지막에 문법으로 doesn't have를 고를 수 있던 문제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보게. 사실 부정문 만들 때 이해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의문문은 문장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붙은 문장이에요. 뭐뭐하니 뭐뭐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비동사와 조동사는 되게 쉬워. 주어와 동사 자리를 슝 바꾸면 돼요. 그러면 you are hungry, 넌 배고파. 너 배고프니 하면 자리 바꾸기, are you hungry?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주어 플러스 조동사도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you can play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할 수 있니? can you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일반 동사죠. 보시면 역시나 like가 쓰였고요. like, 일반 동사는 주어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또 누가 나왔어요? 우리 해결사, do나 does가 왔죠? 그러면 여기 he,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역시나 does가 앞에 옵니다. 나머진 전부 다 do가 나올 수 있겠죠? 너 그러면 개 좋아하니? Do you like dogs? 고요. 그럼 그가 개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dogs가 되는 겁니다. 이랬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확인 문제. Your brother like music. 너의 남자 형제, 뭐 동생이나 오빠나 음악을 좋아한다는데 이렇게 물음표가 써 있고요. 이때 like는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두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 보세요. Your brother 이면 너의 남동생 혹은 너의 오빠, 너의 형이면 이 사람은 he예요. 그죠? 3인칭 단수니까 아, 정답은 그래서 does가 오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brother가 뮤직을 좋아하니라고 묻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의문사 의문문을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의문문 형태를 가지고 그 문장 맨 앞에 의문사를 슝 넣어주면 의문사가 붙어있는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의문사가 뭐죠? 우리가 육하원칙 떠올린대요.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우리 강의에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구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막 이게 뭐고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의문사의 의미가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 알맞은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 공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의문 뭐부터 할까요? 대명사요. 그말 그대로 의문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who 누가 누군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who are you? 너 누구야?라고 묻는 거죠. 간단합니다. Who's? 자, who's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얘는 누구의 것이어서 소유를 묻는 거야. 누구의 것인지? 그러면 whose is this book? 이 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whom. 근데 whom은 who랑 뭐가 다르죠? 지금 who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m을 하나 붙인 거거든요. 얘는 특히나 목적어가 뭔지, 자,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씁니다. 묻기라고 쓸게요. 자, 그럼 목적어가 뭐죠, 여러분? 바로 동사의 대상이에요. 읽어보면, whom do you like? 누구를 너 좋아해? 즉, 좋아한다라는 동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whom이면 누구를 묻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what? 얘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우리 의문사죠. What is this?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which? 이 which는요, what이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선택지를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선택지 준거 A 혹은 B 중에서 이 중에서 무엇이? 라고 묻는 거죠. 읽어보면,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커피랑 차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해? 라고 묻는 표현이네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정답, 그 답변은요. I am 홍길동이래요. 자기 이름 말하죠. 그럼 뭐라 물어봤을까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물어봤겠죠? 두 번째, It's Tom's요. 사람 이름 뒤에 apostrophe s를 쓰면 얘는 누구누구의예요. 누구누구의 것. 자, 그러면 이것은 참의 것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누구의 건지 묻는 소유인 whose가 정답이 되겠죠. 누구의 것일까요? I like Jack. 나는 잭을 좋아해요.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겠죠? 그럼 누구를 목적어를 묻는 거니까 이때는 whom을 써줍니다. Whom do you like? 오케이. 자, 4번은 It's a new smartphone. 이것은 새로운 스마트폰이래요.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묻는 what이 왔을 거예요. What is this? 이렇게요. 자, 그리고 I like coffee better.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때 더라는 말 통해서 그둘 중에서 뭔지 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which? 어느 것을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의문 뭐로 갈까요? 형용사요. 말 그대로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데려와서 이 명사를 수식하면서 의문사의 어떤 기능을 합니다. 자, 읽어보면 what, which, whose가 있는데 what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때는 무엇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명사, 무슨 명사. 자, 그러면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인지를 묻죠. 그러니까 무슨 시간인지,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번엔 which.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두는 거죠. 그러면 which color? 어느 둘 중에서 어느 거. 즉, which color? 둘 중에 어떤 색깔을 do you like better? 더 좋아하니? blue or red?

파랑색이랑 빨간색 중에서 묻는 거죠. 자, whose 역시 뒤에 명사를 취해서 누구의 명사란 뜻이에요. 누구의.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서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It's 7:30. 자, 시간을 말할 때 앞에 달린 it은요,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예요. 자, 우리가 날짜나 날씨, 계절, 이런 것, 어떤 그런 느낌의 말을 할때 앞에 주어로 쓰기 되게 애매하죠. 날씨가 어떻다 할때더 weather 쓰실 거예요? 어색해요. 그럴 때 인칭을 잡기 애매할 때 그냥 it을 딱 쓰고 해석하지 그냥 않는 겁니다. 그래서 it's 7:30, 7시 반이야 라는 거죠. 시간을 묻고 있으니까 what time? 이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I like blue better. 나 블루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어느 색인지 물어봤겠죠? 이때도 which color 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보시면 여러분 mine 보이세요? mine. 자, mine은 뭐냐면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예요. 자, 잠깐 테스트해 볼 건데 너의 것 뭐죠? 그렇죠. 너의 것은 yours라고 써요. 자, 그럼 그의 것은요? 그렇죠. his라고 써요. 그러면 그녀의 것은요? hers라고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대명사마다 가지고 있는 소유 대명사까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나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인지 물어봤겠네요. 역시 이때는 whose가 들어갑니다. Whose book is this?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의문 부사로 갈게요. 자, 이때는 의문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쭉 한번 보시면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유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물을 때, 요네 가지 있죠. 이러한 것을 물을 때는 부사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when, where, why, how가 이렇게 부사로 쓰인 이런 의미를 가진 의문사라는 거죠. 제가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서 네 가지 먼저 보실게요. 자, when은 언제인지, 시간 혹은 날 등을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When does Anne go to school? Anne이 언제 학교에 갑니까?를 묻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이요. Anne은 3인칭 단수니까 she죠, she. 그래서 앞에 does가 왔네요. 언제 그녀가 학교에 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where. Where는 장소, 위치, 방향을 묻는 거여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에서 온 거야? 즉, 출신을 물어보죠. 비동사 플러스 from이면 얘는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왔다는 뜻이겠죠? 자, why?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Because. 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니까. Why are you late for school? 너 학교에 늦었어. Why? 왜 늦은 거야? 라고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How? 얘는 방법을 묻는 거야. 어떻게니까? 그래서 How does Sam go to school? Sam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즉, 학교에 가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답변 어떻게 해요, 답변? 가는 방법이니까 by 플러스 교통수단이 등장하고요. 뭐 by bus, 뭐 by taxi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던 문장 중에서 when과 how 보실래요? 여기서 when이랑 how랑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Does Sam go to school? 문장 똑같죠? 아, 그러면 똑같은 문장에다가 의문사만 바뀌니까 아예 의미가 달라지죠? 다시 그러면 Anne이나 Sam은 학교에 갑니까? 라는 문장은 Does Sam or Anne go to school? 이 문장의 앞에 이건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언제 갑니까?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요. How가 how far, how long처럼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how는 혼자 쓰일 때는 방법을 묻는

어떻게란 뜻인데요. 뒤에 형용사와 부사가 따라 나와서 합쳐지면 이런 뜻이 돼요. 얼마나 뭐뭐한지, 얼마나 뭐뭐한지, 얼마나 뭐뭐하게인지, 즉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정도. 얼마나 뭐뭐한지 한번 볼까요? How far? 그러면 얼마나 먼지를 말하는 거고요. How long? 얼마나 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far은 거리를 주로 물어보죠.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멉니까를 물어보는 거고요. How long 하면 얼마나 긴지야. 시간 혹은 실제 길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때 take 동사가 시간이 걸리다니까, 아, 이때는 이 is이 비인칭조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고요. 이번엔 자, how many, how much가 둘다 얼마나 많은지를 묻고 있죠. 그런데 how many와 much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many라는 것은 개수죠. 즉, 하나, 둘, 셋, 개수를 셀수 있는, 뒤는 무조건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how much라는 것은요, 얼마나 양이 많은가, 혹은 가격이 얼마인가를 물어서 뒤엔 역시 셀수 없는 명사가 등장한다는 게 우리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how many apples do you want? 얼마나 많은 수의 apples, 사과 하나 두셀수 있죠.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과들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how much is it? 얘는 가격이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how often? 얼마나 자주인지. 횟수나 빈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eat out은 외식하는 거예요. 자, how old 뒤에 old가 쓰이면 나이가 든 거니까 몇 살인지 묻는 거죠. How old is Jack? 잭의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정리해봤고, 또 우리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B에서 she goes to school at 8 o'clock. at 플러스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합니다. 8시에 간다니까 얘는 시간을 물었을 거야. 그래서 when. 언제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When does Anne go to school? 두 번째, I'm from China. 나는 중국에서 왔다. 즉, 비동사 플러스 from, 출신 말하기죠? 그러니까 장소인 where. Where are you from? 물어봤을 거예요. 자, 3번, because. 끝났죠? Because. 왜냐하면 I missed a bus. 버스를 놓쳤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why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왜 늦었어? Why are you late for school? 자, 계속 가고요. 자, 이번에 he goes to school by bus. by bus. 얘는 뭐였어요? 수단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 Sammy, how? How does Sam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 It's about 2 km from here. 여기에서부터 2km 정도래요. 아, 그러면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거리겠죠. 얼마나 먼지 물어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거리도 인칭 따지기에 좀 애매하죠. 얘도 바로 비인칭조고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about, 쌤 이거 뭐뭐에 대해서요. 잘 외웠는데 이때 2킬로, 이렇게 2킬로라는 이런 숫자 앞에 나온다면 이거의 뜻이 살짝 바뀝니다. 대략이에요. 대략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먼지 모였습니까? How far? 이렇게 물어봤겠죠. How far? 자, 다시 한번 조금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how far이 돼야지 얼마나 먼지를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 6번 보시면 four please 네 개래요. 자, 네 개라는 건 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대에 how much가 아니라 how many 얘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how many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쭉 복습해 볼 겁니다. 자, 무조건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눈을 이글이글 하시면서 자, 풀어봤죠. 그러면 이때 I live in

있어. 인 플러스 조금 넓은 장소가 나와요. 그럼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장소를 물어봤겠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where이 등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또 나왔어요. 시간, 8시에 간다라고 하네요. 역시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에 when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where가 when에 이렇게 3번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저기 딱 보시면 뭐 들어가죠? 자자자자자. 네, 일단 힌트는 바로 뒤에 kind가 있대. 명사로 종류예요. 종류. time은 시간. 그러면 이렇게 앞에 쓰인 의문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겠네. 그러면 how, when, 어머, 이거 전부 다안 되네요. 자, 정답 일단 what이었고요.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이요? 너 좋아하니 가장? What time? 몇 시에?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 영화 보러 가고 싶냐래요. 이때는 what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 네, 일단 답변 중요하죠. For 2 weeks. For는요 뒤에 숫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등장해서 뜻이 뭐뭐 동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2주 동안이니까 시간의 길이를 말하겠죠. 아, 그러면 Did you stay at hotel? 호텔에서 did가 과거입니다. 너 머물렀어. 그러면 얼마나 오래인지 물어봤겠네요. 그럼 이때는 정답은요, how 뒤쪽에 뭐가 왔겠어요? 얼마나 자주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먼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4번으로 갑니다. 자, 이건요, 밑줄지 의문사가 올바르지 않게 쓰였어요. 올바르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1번. 오케이, 그죠? 우리 1번의 정답은요. 자, in 부산. 역시나 장소래요. 그는 부산에 살고 있대요. 그럼 뭘 물어봤겠어요? 장소요. 역시나 이때 when이 아니라 where로 고치시면 돼요. Where does your cousin live? 너의 사촌이 어디에 살고 있어?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자, what often, 이거 안 되죠. What often do you go there? 너 거기에 얼마나 자주 가? 답변이 I go there every day. 자, 매일 간다라는 빈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주인지 말하는 how often. 요렇게 정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Which many classes do you have today? 오늘 얼마나니까 지금 답변에 6개의 수업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수업의 개수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수업은 하나, 둘,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즉 how many 이렇게 나와야지 맞다라는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How many classes? 이때 which가 how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마지막이죠. 얘는 바로 고를 수 있죠. Because 얘는 이유 말하기. 왜냐하면 I have a lot of homework. 난 숙제가 진짜 많았거든 이래요. 많거든. 그러니까 Are you busy these days? 요즘에 너 바빠? 근데 왜 바빠? 그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when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why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의문문 정리했고요. 의문사, 의문문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의문사, 의문문의 의미와 그 답변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학습해 보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경석쌤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EBS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여러분들 이론 강좌입니다. 8강.

여러분들과 함께 양란과 조선후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란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양자죠. 우리가 오도 양계할 때부터 양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시아에서 둘 양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잘 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전기인데 중기까지 쑥 나갔었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일부 선조 때에 대한 얘기들 막 나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선조대에 결국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조 광해군을 쭉쭉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붕당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서 선조부터 쭉 가서 영종조 탕평 정치 끝나고 나서 이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의 우리 기본적으로 세조 정치까지의 흐름은 만났어요. 약간 봤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때까지의 정치사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기출을 보게 되면 임진왜란도 나오고 병자호란도 나옵니다. 두 가지 무조건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둘 중에 하나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둘다 나온다는 생각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임진왜란부터 가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선 전기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죠. 조선 전기 여러분들 1392년 조선 건국! 자, 그러면서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자료에, 자, 명나라를 정벌하러 갔는데 길을 좀 빌려줘라는 정명가도라는 말 혹은 이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나오면 임진왜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여기 보면 부산진 정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동래성은 송상현이 지켰지만 결국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발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부산 가서 정발의 동상을 본, 예, 그 당시에 가서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예, 정발을 또 보고 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정말 부산진에서 잘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시험 관련돼서는 신립이 패배했다.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지만 안 됐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갔다라는 것도 한번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경복궁 불에 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불에 탄 얘기가 나오면 십중팔구 임진왜란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순신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 자, 옥포해전부터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특히 사천포 해전에서 거북선이 등장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한편, 의병은 우리 지난번에 왜 남명 조시에게 제자 곽재우, 그래서 의령, 그래서 홍의 장군이라고 불렸던 곽재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고경명, 조헌, 유정, 휴정 나오는데, 조헌이 딱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헌은 금산에서 활동했던 의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명 연합군의 반격으로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이 임진왜란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전세가 전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권율의 행주대첩, 그 다음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한편, 명이 이제 막 우리를 이제 지원해주고 도와줬는데, 벽저간 전투에서 이 일본에게 패배한 이후에 휴전 협상에 나섰다. 그러다 결렬됐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요때 이제 여러분들 훈련 도감이 설치되는데, 훈련 도감은 기본적으로 포수, 사수, 이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이 임진왜란 중에 또 속옷법이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그러다가 다시 전쟁이 이제 재개되면서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1597년이고, 이때 이순신의 명량해전. 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하기 1해서 13척의 배로 이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명량해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왜군이 철수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순신의 노량해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고, 자, 임진왜란 이후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쭉 나오는데, 최근에 요거 유정 등 회답 겸 쇄한서로 일본에 파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정이라고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사명대사 혹은 사명당 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로 이때 당시 이제 전쟁으로 일본에 끌려간 이들을 송환시켰다라는 내용과 함께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지난 7강에서 우리

있었죠.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개해약조라고 해서 일본의 무역선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선을 마련했다. 어느 왕? 세종.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유약조겠습니다. 기유약조로 에도 막부와 국교를 재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건 광해군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한편 부산 두목포에 외관을 재설치하는데 두목포도 나온 적이 있고요. 초량외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둘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목포도 나오고 초량외관도 있는데 최근에는 초량외관으로 이전한 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고요. 한편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나서 일본 안에서 이제 내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기면서 에도 막부가 이제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신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임진왜란을 일본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삼평, 이삼평이 일본의 포로를 끌려가서 아리타 지역에서 이제 도자기를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타 지역에서 이제 백토를 찾아요. 그래서 아리타 도자기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리학이 발전한다. 그래서 강항의 역량으로 퇴계학풍이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를 도와줬던 명예 국력은 조금씩 쇠퇴하고 있었고, 한편 만주 지역에서 여진이 성장했다. 혹은 뭐 만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누르하치가 있어서 1616년에 후금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병자호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병자호란 이전에 광해군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병자호란 전에,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정묘호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27년에 정묘호란이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거든요. 다음에 보게 될. 자,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가야 되겠는데, 요게 간혹 시험에 사이식이 문제로, 혹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광해군의 전후복구라고 해서 이제 광해군이 선조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요. 양안과 호적을 정리했다라고 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최초의 대동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최근의 선지 중에서는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된 게 언제냐, 광해군 때다라고 나온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예전에는 좀 많이 나오던 게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죠, 이른바. 그래서 이제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이제 이른바 중립외교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명은 이제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진왜란 도와주지 않았냐? 이번에 너희가 도와줄 차례라는 것이고, 후금은 우리가 이제 명과 전쟁을 할 건데 너희들 조선이 명을 도와준다 그러면 너희 조선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날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에 우선 군사를 파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홍립을 총 이제 대장으로 해갖고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사르후 전투라고 합니다. 사르후 혹은 사르하라고 나오고, 우리말로 이제 심하 전투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때 당시에 열심히 싸웠을 때 김응하 장군이 전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홍립이 이제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밀지가 있어서 강홍립이 투항하게 되면서 우리 이 조선 병사들은 이제 결국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나온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인은 이제 굉장히 반발하게 되면서 결국 인조 반정의 명분이 됐다라는 것이기도 한데, 요 심하 전투 혹은 사루 전투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광해군 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국 이러면서 이제 서인은 결국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의 명분은 이제 패모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 대비를 패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생이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영창대군을 이제 결국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정말 유교적 윤리에 위배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인조반정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광해군을 폐위시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서인은 기본적으로 친명 배금 정책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의 위에서 보다시피 중립외교를 반대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고 나서 이제 인조가 이제 들어서는데 반정이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이 공신들에 대한 대우랄까? 어떤 처우랄까? 이걸 놓고 좀 반발했던 이괄의 난도 있다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미호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이괄의 난 써놨습니다. 인조 반정이 1623년이죠. 인조 반정이 됐고 1년 뒤에 이괄의 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후금이 쳐들었던 이유가 우선 후금 입장에서 우리를 배척한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괄의 난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괄의 난이 두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괄의 난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괄의 난이 결국 이괄의 난이 이제 결국 진압당합니다. 그러면서 잔여 세력이 일부 후금에 투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이러면서 정묘호란에서 후금의 또 다른 그들 입장에서 명분인데,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놀랍게도 이 강홍립, 아까 투항했던 강홍립을 길잡이로 하면서 후금이 쳐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때 당시 의병 활동이었던 정봉수는 용골산성에서 이립은 평안도 용천에서 요 부분도 나올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화의를 맺었다 형제관계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병자호란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기존에 누르하치가 세웠던 후금이 있었고 후금이 정묘호란한테 쳐들어왔었는데 이 누르하치의 아들 중에서 이 홍타이지라는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되고 그가 이제는 후금이 아니라 대청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청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타이지가 황제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국호를 청으로 하면서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 야 이거 말이 되냐? 우리 명이 있는데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의 세력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청이 좋은 게 아니라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화친하면서 시간과 힘을 키우자라고 했던 최명길이 있던 것이고 한편 안 된다.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예, 그래서 윤집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 청이 침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우리에게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임경업이 있어서 백마산성에서 이렇게 견제를 했지만 청군은 그 우회에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성까지 돌진을 했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우회하면서 이 청이 기본적으로 기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들이닥치자 이때 당시에 인조와 대신들은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47일간의 항전이 있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인조가 남문으로 피신해서 서문으로 나가 삼전에 항복했다. 아, 제가 요 그대로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서문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서문 길이 되게 급하긴 해요. 이게 급경사예요. 여하튼, 자, 요거 하나 써놨습니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 병자호란이라고 맞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놨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는데 지금 왕을 구하기 위해서 저 청들을 몰아내자. 이런 게 없었냐? 있다. 요게 최근에 꽤 많이 나왔는데 전라도 절도사 김준용이 나오는데 전라도 절도사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김준용은 꼭 외우고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을 그래서 청군과 싸워 승리했지만 워낙 청이 똘똘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고 청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승리했지만 이걸 뚫을 수는 없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국 인조는 고민하다가 예, 화친하는 것을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문으로 나가서 삼전도에서 군력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화친을 맺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체결했다 혹은 조공측봉관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의 효정이 볼모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자호란 이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자호란 이후를 보시게 되면 요것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벌운동이 있는데 효종이 추진했다라고 알아두시고 서인 쪽에서 북벌론을 이겼던 송시열, 송중길, 그리고 이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북벌운동을 했지만 실제 청과 그러면 청이 우리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을 정벌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실제로 가서 싸웠느냐? 그렇진 않아요.
당시 청은 너무나 그들 입장에서 전성기였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굉장히 센 상대였다.

상대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효정이 군대를 기르다가 어떤 있었냐면 오히려 나선 정벌에 나섰다라는 게 최근에 나온다. 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청과 러시아가 서로 국경지대에서 땅이 이제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청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청이 야, 조선 너희들 와서 도와야 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정 입장에서는 우리 조총 부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총 부대를 청에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때는 변급, 2차 때는 신류 장군이 있는데, 현재까지 한 능검에서 1차와 2차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변급과 신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선 정벌, 그리고 나선 정벌은 효종 때야. 요렇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 변급과 신류를 기억해라. 말씀드릴게요. 예, 신유 다 같습니다. 그리고 북적록에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 북적록까지는 우리 심화편 보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 두 장군을 기억해 주시면서 나선 정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실제 북벌은 없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북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러면서 우리가 청과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숙종 때다. 제가 잠시 뒤에 강조하겠지만 숙종 때 일이 참 많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또 숙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의외로 여러분들 광해군도 있죠, 인조도 있죠, 숙종도 있죠, 영조도 있죠, 정조도 있죠, 세종씨 있죠. 낼게참 많다. 아, 그래서 문항도 참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숙종 때 압록강과 토문강 경계로 국경을 맺었고 토문강 해석으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북항로는 18세기의 실학자들이 청의 선진적 문물을 수용해서 이 청에 있는 선진 문물을 우리가 학습하자. 그래서 북학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원, 박재가, 최근에 박재가가 좀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또 숙종 때인데 안용복이 일본 에도 막부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고 왔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안용복까지 다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조선 후기 통치 질서가 변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조선 전기라면 의정부와 육조 중심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점점 이 권력기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이제 비변사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비변사란 게 뭐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비변사는 삼포왜란과 을묘왜변을 거치면서 상설기호 되는데, 요게 나옵니다, 요게. 을묘왜변. 요게 나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임시완청이었는데, 이제 상설기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권력을 획득하면서 완전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바뀌는 건 임진왜란을 거치며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아두시고, 혹시 몰라서 삼포왜란 중종 때고, 을묘왜변 명종 때고, 그쵸? 임진왜란 선조니까 제가 안 쓸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서 결과적으로는 19세기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이 된 관청 비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사 제도는 기존의 중앙군에서 5위에서 5군령이 나오는데, 자, 훈련도 가문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예요. 그다음 어영청, 수어청, 쭉 총룡청 세 가지는 인조 때고요. 네. 특히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었어. 왕의 호위 기구였는데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한다 이런 효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조 때 만들었어. 세 가지는 모두 다 인조 때예요. 그런데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하자 이런 효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이영이란 걸 만들면서 오군영이 완성이 됩니다. 어느 왕이에요? 숙종이죠. 다시 숙종. 자, 숙종 지금 앞에서 나왔다시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을 해둬라.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 독도는 우리 땅의 안용복, 그 다음에 금이영으로 오군영 완성했다. 숙종.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숙종 참 많이 낼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종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고군 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왜란 때 잠깐 나왔었죠. 자, 이번 이제 그래서 제가 숙종 쭉 정리해봤더니, 와, 숙종 보세요. 엄청 많죠. 대동법의 전국 확대, 이것도 여러분 숙종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아까 오군영 완성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 환국 정치, 잠시 뒤에 보겠지만, 경기갑. 경기갑은 경신기사 갑술안국나무 무조건 3점짜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탕평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탕평책 제시한 건 숙종. 이때 박세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제시했다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평통보를 유통했다. 다 숙종이에요. 조선 숙종 진짜 많습니다. 고려 숙종도 많지만, 조선

축중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제가 경기갑이라고 했죠. 경신기사, 갑술왕국.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나올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남인 영모설로, 특히 이때 허적이 있습니다. 허적 능력인데, 허적. 영의정이었던 허적과 그 서자가 영모를 꾀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숙청당하고 서인을 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인은 이때 당시에 이제 처벌 문제를 놓고, 결국에는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 기사왕국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희빈. 네. 그래서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겠다라는 건데, 훗날에 이제 경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인이 반대를 했어요. 경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 송시열이 사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시열이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몰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갑술왕국은 인현왕후가 이제 복위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남인이 반대하다가 오히려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갑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경종이 있는데, 경종은, 자, 장희빈의 소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결국 남인 말고, 소론과 노론의 대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연인군이 있습니다. 이게 훗날에 영조예요. 영조인데, 영조가 있는데, 자, 왕세제, 연인군은 훗날에 영조는 경종의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세제라고 해요. 그래서 책봉 문제를 놓고 있는데, 이쪽 훗날의 영조를 이 연인군을 지지했던 건 노론이고 경종 쪽은 원래 이제 소론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목호령의 고변이라고 이것도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노론 쪽에서 김창집 등이 경종 시혜를 역모했다고 고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축 이민사화라고 해서 합쳐서 앞글자 내서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로 노론의 주요 대신을 숙청해서 소론이 승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영조도 뒤집어지긴 하는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영조하고 정조 난다. 영조하고 정조는 둘다 나온다. 혹은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자 영조가 좀더 내용이 많죠. 네, 최근에 영조가 좀더 많이 나왔습니다. 정조는 오히려 점수도 낮고 정조는 참 많이 알기 때문에 기본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조는 좀 전에 보다시피 경종 때막 노론이 지금 신임사화로 막 숙청되기도 했지만 결국 경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연인군이 왕이 되면서 결국 영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노론의 지지를 즉위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자 이 영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인좌의 난이라고 해서 이 굉장히 이 소론의 일부가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혹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어사하면 어사 박문수 그 박문수가 대표적인 탕평파예요. 박문수 이름 나오면 여러분들 영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탕평비를 성균관에 세웠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영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제한했고 서원 정리했고 이것도 보시고 살림을 부정하면서 쭉 나온 것 중에 하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신문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태종 이방원으로 문제를 맞추면 안 된다고요. 신문고가 나오면 영조일 수도 있고요. 자 균역법은 우리가 나중에 조선 후이 시대 때 경제 문화 이렇게 볼때 같이 볼 것지만 균역법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군에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한 필의 포를 거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청계천 정비한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두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준천사가 나왔습니다. 준천사. 그래서 청계천 정비, 그래서 도성의 홍수 대비, 그래서 준천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속대전도 잘 나옵니다. 동국문헌비고도 잘 나와요.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에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너무 오래 지나서 좀 법전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속대전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 동국문헌비고는 국가가 편찬한 백과사전이에요. 이렇게 제가 짚고 갈게요. 한편, 최근에 나주벽서 사건이라고 해서 소론 윤지 등이 역모를 계획했다. 그래서 소론 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던 나주벽서 사건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론을 치게 되는 이인조의 난도 있지만 최근에 나주벽서 사건도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영조의 손자, 바로 정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장용영 참 많이 나옵니다. 장용영의 친위대를 설치하는데요. 장용영이 내영이 있고 외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영이냐 외영이냐 구분할 건 없겠다. 장용영 나오면 정조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알아두시고, 초계무신제, 과거급제한 이 신하들을 다시 제국했던 거, 그다음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고요. 한편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해서 향약을 주관하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분 관련해서 금난전권을 폐지하도록 했던 신의 통공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차별을 완화시켰고 대전통변과 무해도보 통지가 있는데, 요거 무해도보 통지가 나옵니다. 무해도보 통지. 요 무해도보 통지에 흥미롭게도 실학자 박재가가 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해도보 통지 정조 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거의 다 오고, 이제 여러분들 19세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19세기 가면서, 19세기는 조선 말이면서 개항개화기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부분하고 연결했는데, 아, 다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경제사회 문화를 봐야 되니까. 자, 19세기에 세도 정치가 있었다. 순조, 헌정, 철종대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개항개화기는 고종 때 고종이 즉위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로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철종대로 끊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근에 순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먼저 철종 때참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임실농민 봉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철종 때에 임실농민 봉기가 참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순조 때 일이 잠깐잠깐씩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당시에 정순왕후가 초기에는 수렴청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함께 남인을 치는, 특히 이제 정약용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유 박해가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초기에는 정순왕후였다가 결과적으로는 결국 외척이었던 안동 김씨가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살 표시하는 거예요. 초기엔 정순왕후가 권력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척이었던 안동 김씨, 김조순 집안에게 권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조 때 홍경래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유박해가 참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헌종 때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 풍량조씨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철종 때 가면 다시 안동 김씨라고 하는데, 임실농민 봉기가 있어서 이게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쭉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진주를 기억해 주시면, 경남 진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세조 정치였고, 이 시기에 특히 문제는 뭐냐면 전정, 군정, 환정의 세 가지 삼정이 문란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 양란과 조선후기라고 해서 19세기 세도 정치까지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전반적인 문화까지 아우르는 건 다음 구강에서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조선시대를 잘 정리하면서 근현대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에서 볼게요.

여러분들은 곧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가를 매입하는 분들은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 임대 수익? 근데 정말 임대 수익만 있을까요? 아니죠.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이 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양도 차익도 발생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건물을 보유함으로써도 수익은 생기지만 이 건물을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산다. 아, 임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아, 양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볼까요? 건물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임대를 할 거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소득 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소득 이득의 종류는 말입니다. 많습니다.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 총 소득이라 그래요. 단어가 썩 이쁘지가 않죠. 두 번째, 유효 총 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뭘 출제하느냐면 이 구조를 물어봐요. 어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차감하면 어떤 수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첫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두 문자죠. 가유순. 별로 이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20분을 딱 듣고 나면 가볍게 정리가 끝날 겁니다.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이거 차감하는 항목도 같이 하나씩 하나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 자, 가능. 그러니까 실제 이 가능 총소득은 말입니다. 가능이라는 단어와 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한다면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그러니까 임대수익이죠. 임대수익. 그럼 총수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100% 임대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아, 그러면 100% 임대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공실이 없다면, 네, 이런 뜻입니다. 공실이 없다면 내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익이 가능 총소득인데, 현실은 어때요? 공실이 존재하겠죠. 그럼 공실 만큼은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그 공실은 차감해야죠. 자, 그것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러는데 용어가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든 공실이 빠질 리는 없으니까 공실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자판기를 설치했대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자판기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차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자, 왜 기타 소득이라고 부를까? 자, 방금 예를 들었던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주차비라는 수익은 주차 사업을 영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 이득이겠죠. 정상적인 이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 주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갔다 왔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갔다 왔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같이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은 영업 수익이 돼요. 영업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영업 비용, 운영 경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약간 다르게. 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학원가에는 이들은 동의어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의 80%가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서를 보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는 영업 비용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출제자들은 영업 경비라고 출제하는 출제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제할 때는 이 용어들은 동의어적 개념이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가볼까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래서 순영업소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물을 살 때는 부채를 안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습니까? 대출을 안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습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이 고가품이죠. 이게 뭐 슈퍼 가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고 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또 하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할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부동산의 가격이 더 높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등등등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스톱하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를 형성했다면 그 부채 갚아야죠. 상환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부채를 갚았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순영업소득까지는 내 돈도 들어갔지만 남의 돈, 즉 부채도 함께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러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내 돈에서 발생한 수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 부채. 그래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쳐서 총자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총자본.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총자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총자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그럼 자기자본은 자기 거니까 상관없지만 타인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우린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죠. 이자도 같이 갚아야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그리고 월부금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래서 모두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업 비용은 번역상의 차이라고 했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용어들이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부채 서비스액의 번역상의 차이는 이건 조금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총자본에서, 총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자본 때문에 갚았습니다. 순수한 내 돈만 남았죠. 그래서 세전현금수지는 자기자본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겠죠? 세전과 세후니까 그 차이는 세금.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건안 됩니다. 가공, 기유, 영순, 이런 거안 됩니다. 절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 강의 조금만 더 진행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있다고 했으니까 자본이득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득이득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가공, 첫 번째. 한번 쭉 가볼까요? 가유, 순세세는 하지 말, 이렇게는 기억합시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자, 차감하는 항목들 다 고려하시죠. 자, 이번에는 자본이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라인을 같이 보세요. 라인을. 자, 라인을 보시면 유효총소득과 같은 라인의 매도가격입니다. 매도가격. 그 다음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서 순자

쓰는 거예요. 만약 그걸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업 비용 삭제 항목이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다 적어요. 가요 색막 가공 기유 막 적어요. 그래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답은 찾을 수 있겠죠. 시간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학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순자 떴다 그죠? 그럼 순자가 떴으니 우리는 뭘 기억하죠? 정확합니다. 비용 차감. 비용 차감. 2번 영업 경비는 그랬네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영업 경비야라고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앞서 영업 경비 삭제 항목이 있었죠. 자,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업 경비 삭제 항목 열거해 볼까요? 첫 번째,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는요, 부채 서비스액, 영업 소득세,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했었죠. 그래서 그 항목들 중에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다면 틀린 지문이고 없으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광고비는 비용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삭제 항목 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X, 없으면 O. 자, 3번 갑니다. 뭐가 보입니까? 세전. 뭘 기억하시죠? 부채 차감. 부채는 보이는데 차감이 아니라 가산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5번도 세전이네요. 세전 떴으니까 똑같습니다. 부채 차감.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상환한 금액, 여기는 미상환한 금액. 5번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으로 나눕니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런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해사법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 해사법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63빌딩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죠. 관심은 있는데 63빌딩을 살려고 하니 오, 금액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여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들이 있죠. 이 자금들을 모아서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에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90% 이상 배당합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90% 이상요. 1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제일 중요한 건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기는 실체형이고 나머지 둘은 명목형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결정해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면 아래 두 회사는 위탁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회사는 본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본점 O, 지점 X, 직원 X, 상근 임원 X.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래 둘은 위탁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자산 관리회사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그들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수행한다면 아래 두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유치한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5년입니다. 5년. 5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 여기는 소지자의 포커스를 맞출게요. 3년 이상. 종사를 했어야만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0: 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자본금입니다. 일단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목은 그렇죠. 투자와 관련된 과목이라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돈.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돈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 아주 이상해요. 부동산 투자 예산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죠. 안 좋은 추억입니다만. 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IMF를 극복하겠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 예산입니다. 부동산 투자 예산 가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땅 사서 개발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설립 자본금 구분하세요. 자기 관리는 5억 이상, 나머지 둘은 3억 이상. 최저 자본금입니다. 70억 이상, 여기는 50억 이상.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5억과 3억의 차이가 2조, 70억과 50억의 차이도 어쨌든 2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둘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체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수지 측정이죠. 현금 수지 측정이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발생하겠지만 처분 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구조를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뭘 하는 회사냐? 부동산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한 자금들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3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똑똑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특성 중에서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요. 우리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하면 될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인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기 있다,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